것을 보고 그렇게 뜨거운 감격을 받으시고 거기서 바로 선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결제를 맞이해서 이 선원의 새로 방부를 드린 도반과 또 비구니 수자 몇 분과 또 선방의 보살님 몇 분이 화두를 받기를 청하기 때문에 조실 스님을 대신해서 화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선을 하는 데에는 첫째, 몸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부좌 또는 반가부좌를 해서 몸을 단정히 허되 어깨나 목이나 그게 너무 힘을 주어가지고 뻣뻣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히 하면서도 어깨의 힘을 빼고 목의 힘을 빼고 눈은 감지도 말고 너무 뚝 부릅뜨지도 말고 평상으로 뜨고서 앉은 자리에서 약 2m쯤 앞이 보이도록 그런 정도로 눈을 뜨. 이것이 몸을 단정히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조식이니 호흡을 하는 것인데 호흡은 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이 세상에 다른 것은 굶고 없어도 얼마 동안은 살 수가 있지만은 숨이 막히면은 당장 몇분 안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뛰고 있는 한은 숨이 들랑달랑 하지만은 참선하는 데 있어서는 참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호흡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참선도 잘 되는 그런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전호흡이라 하는 것인데, 부처님께서도 이 수식관이라 해서 이 호흡을 하면서 그 호흡하는 수를 헤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초학자를 지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호흡을 들어 마실 때에도 조용하게 길게 들어 마시고, 내쉴 때도 조용하게 길게 내쉬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억지로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령과 체격과 체질에 따라서 가장 자기 편안한 정도로 느리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얼굴이 벌겋게 한두 번 하고 나면 다시 헛숨을 쉬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 마실 때 한 3초 정도 걸려서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신 호흡을 약한 3초 동안 정지를 했다가 내쉴 때는 조금 길게, 한 3, 4초. 그래서 들어 마셨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내쉬는데 한 10초 정도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차츰차츰 한 20초. 조금 더 이제 여러 해를 해가지고, 조금 더 무리가 없이 조용하게 할수 있으면 한 30, 한번 들어 마셨다가, 머물렀다가 내쉬는데 한 30초 정도 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부터서 30초 걸리게 허리라 그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흡을 하는데 맨 처음에 준비 호흡으로 속에 있는 호흡을 완전히 다 입을 조금 벌리고 후고 다 내뿜어 버리고 다 내뿜었으면 또 술로이 들어 마셔. 들어 마시되 가슴이 미어지도록 들어 마신 게요. 들어 마셔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참았다가 또 술로 내쉬고 이러한 것이 이렇게 두번 내지 세 번을 하는 이것은 준비 호흡이고
준비 호흡이 끝난 다음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들이마실 때에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쉴 때도 코로 내쉬되 조금도 무리가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고르는 건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이름으로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하지만은 우리는 한 번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화두 공안이라고도 화두라고 하는데 문헌상에 오른 것만 해도 1700 공안이 있는데 오늘 내가 여러 도반들에게 구원하고 싶은 것은 시삼마라고 한 화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무엇고 이것이 무엇인고 그 말인데 부르면 대답할 줄도 알고 욕하면 썩낼 줄도 알고 칭찬하면 기뻐할 줄도 알고 정든 사람이 죽으면 슬퍼할 줄도 알고 배고프면 밥 먹을 줄도 알고 그런 놈이 있거든.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줄도 알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들을 줄도 알고 도대체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히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 소소영령한 주인공이 있는데 대관저 이놈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무엇고 숨을 들어 마셨다가 내쉬면서 이 무엇고 알수 없이 의심으로 이 뭐고 이렇게 화두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지만 결제 중에 녹음 법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듣고 또 해제에 가시면 집에서도 여러 번 들으면서 자꾸 하다 보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호흡을 바르게 하면서 화두를 바르게 들은 법을 스스로 터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8만 4천의 묘한 법을 49년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간곡히 모다 말씀을 하셨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자성을 깨달으라. 너의 이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이 몸뚱이는 더럽고 무상한 것이지만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소소영령한 그 자성을 크놈을 깨달아야 생사해탈을 하느니라. 그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중생 근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무상을 깨닫고 팔심을 해서 생사윤회 속에서 그 속에서 생사해탈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열반하신 지 3천년이 되었지만 역대 조사들이 등등상속으로 전해 내려오시면서 오늘날까지 이 최상승법, 활구참선법이 전해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이 법을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도반들이 이렇게 모이셨고 초심 법문을 같이 들었고 산신이 이렇게 또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게 된 인연은 다급생내로 우리가 부처님 회상에서 많은 인연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철을 지내신 동안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내거나 불평불만을 내지 말고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무엇을 듣거나 무엇을 보더라도 바로 한 생각을 돌, 그 생각에 즉해가지고 화두를 드셔서 일념 말년이 되고 타성일편이 되어서 이 의단이 처음부터서 잘된 사람은 없습니다. 금방 이목고 들어도 그 이목고 드는 동안에도 금방 딴 생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1년 이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일무잡하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나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갖추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해 갈수록 알수 없어야지

것이 보이는 것이 있거나 알아들은 것이 있어서 아하하 이것이로구나 한다면 벌써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인가 느낀 바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구경의 깨달음이 아니면 스스로 그것은 그대로 놔버리고 철저하게 대신심과 대분심과 대의단으로 이 무엇고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화두를 가지고 정진을 해서 무자 화두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판치 생모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전 백수자를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화두를 가지고 허건 간에 자기의 그 본참 공안을 가지고 한결같이 해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자기가 찾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만 한다면 반드시 자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역대 조사는 한결같이 보증을 하셨습니다. 말세에 참선해가지고 될까? 내가 근기가 약한 사람으로서 염불이나 하지 경이나 읽지 감히 최상승법을 한다고 한 것이 과연 목적 달성이 될 것인가? 이런 의심은 할 것이 없습니다. 백만겁이 지나고 무량겁이 지내서 아무리 말세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성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인연이 없어서 모른다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올바른 방법만을 알 수가 있다면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있는 한에는 우리는 외롭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금생에 이 몸으로 자성을 깨닫기를 다 같이 다짐하면서 오늘의 결제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0: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 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 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세암사 불교의 입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불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불보살들을 더 진흙으로 벗은 아래에 모시면 이는 불상을 제사으로 여길 뿐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불상을 대할 때 검으로 된 건 아이고 소중한 거니까 높은 데 모시고 뭐 진흙으로 한 거는 소조불상이라고 하는데 밑에 모시고 이런 쪽 불상을 차등을 두면 안 된다. 불상을 골동품이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자든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 절을 짓는 분이나 절을 새로 뭐 절을 창건하시는 분이나 절에서 뭐 하는 근데 조계종 오래된 사찰들이 이미 부처님이 고불들이 뭐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시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진 않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우리한테 해당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구람 스님 저 세상에서 골동품 인사동에 가면은 부처님을 주고 팔고 저 불교사에서는 부처님도 팔고 그러는데 어쩝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이제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업을 짓는 것이고 그건 문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박물관에 갔는데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부처님 불상이 박물관 앞에 모셔져 있어요. 그럼 뭐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네, 불자들이라면 오래된 부처님은 합장해서 뭐 3배는 드릴 수가 있죠. 땅바닥에 다른 사람 몰라고 또 박물관에서 막 허리를 굽혀가 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합장해서 아이고 부처님 예, 반갑습니다. 신라시대 부처님이시군요. 이런 인사는 드릴 수가 있지.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탱화도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을 순세대로 하여 모시는 것은 역시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돈이 있어가지고 취미생활로 탱화를 낸 골동품을 막 모집해가 집에 착 걸어놨어요. 그거는 이제 재산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불을 안 하고 모시기 때문에 별 효험이 없고 부처님을 잘 모시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들은 그래야 할 리가 없어요. 자, 불보살님들을 모신 쪽으로 발을 뻗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자기가 부처님을 모셨다면은 부처님 역을 향해서 발을 뻗고 자면 안 된다. 발을 또 뻗고 쉬도 안 된다. 항상 부처님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된다. 그치? 이게 이제 다리 아프다고 수행하다가 부처님을 향해서 가만히 참선하다가 아이고 쉬야지 하다가 부처님 앞으로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쉴 때는 부처님을 돌아서 부처님이 내 머리 뒤에 항상 계셔야지. 예.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절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 부처님 잘생겼네 이러면 안 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손으로 이렇게 이걸 주의해야 돼. 또 이거는 사람을 가르칠 때도 예의가 다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이분께서 이렇게 해야지. 발을 벗고 자면서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경우는 산보에 귀하는 것을 모른다는 완벽한 증거이다. 이건 조심성이 없는 거야. 공경할 줄 모르는 거라. 어떤 사람이 탱화나 불상이 낡았다고 해서 방에 모시지 않고 마치 쓰레기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이는 자신의 복을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와 같이 불상을 실제의 불보살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다음 읽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불도 처제의 바야신경 등의 경전과 마음의 죄로 난 답이나 건강저 요령 정도는 모셔야 한다. 자, 이거는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스님 내지 이제 불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준이 상사도 보살의 길을 가는 분들, 티벳에서는
대충 집에 조금 살만하면 다 이렇게 모셔요. 잔을 일곱 개, 요령하고, 향로 내지 곧, 그리고 램프 불도 다 모십니다. 예. 요령하고 건강제하고 이렇게 다, 한국 불교는 이런 게 없는데 건강제 요령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쥐는 도구로 인식하여 이제까지 못, 이걸 갖다가 요령하고 건강제를 갖다가 그냥 장난삼아 그냥 뭐 장식구 내지 집에 장식으로 갖다 놓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뭐 상식이 없는 것이다. 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이건 반야의 공을 이야기하고 이건 자비,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항상 한 쌍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매일 보던 불상이라고 해서 이제는 더 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안 된다. 항상 매일 새로 부처님을 뵙듯이 부처님을 뵈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자기 앞에 집에 불상을 모시거나 부처님 탱화를 다 모시고 이렇게 아침 예불을 드려야 된다. 실제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보다 불상을 뵙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온 누리에 가득하시지만은 우리의 법안을 얻지 못한 불안을 얻지 못한 부처님을 보는 눈이 없는 우리는 부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형상으로 된 탱화라든지 앞에 형상으로 된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방에 말씀하시기를 열의 몸이 그려진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열의 몸이 그려진 변할 수 있겠는가? 예, 법화경에 묘법연화경을 줄여가지고 묘법은 빼고 법화경이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법화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낸 마음으로 부처님을 벽화라 탱화를 봐도 공덕이 어마어마한데 화를 내지 않는 마음으로 평소에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면은 얼마나 공덕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될 수 있으면 부처님 탱화 부처님을 자주 뵈야 돼요. 제자 자주 와서 자기 집에 부처님 모시고 자주 봐야 돼. 자 집에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부모님이 계시다. 반드시 부처님을 어머님, 아버님 꿈 재선 가서 임종 때 이분이 나타나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부처님 관심보살님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가지고 머리맡에 조그맣게 놔드려야 돼요. 임종 49일 지나는 그 죽음의 상태에 지날 때 인연 있는 불자를 위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 세 분이 다 빛으로 나타나신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아봐야지. 못 알아보면 그냥 인연이 안 닿아서 해탈될 순간을 놓치는데요.

우리들도 다 부처님을 만나 뵈야 돼요. 살아생전에 자기 꿈속에 선장에 들어서 보면 너무 좋고 그래 지내놔야 죽음을 통과할 때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죠. 여러분 눈 감고 부처님이 떠오릅니까? 어디선 불안이 떠올라요? 어디선 불안이 떠오르겠지. 부처님 절에 가서 본 적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색깔로 떠오르도록 수행해야 돼.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예. 여기 밑에는 이제 사례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원 중에 사례불이 신원 중에 그렇게 부처님을 뵙고는 이렇게 멋진 분을 직접 뵈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진짜로 사례불이 부처님을 만나 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지금 우리 눈에는 불상이 진흙이나 청동으로 보이지만 선정을 닦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엉신, 엉신은 화신이라는 겁니다. 엉신은 화신, 화신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보면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요. 조선시대 때 부처님은 숭역불 정책에 대해서 입이 조그만해졌어요. 나와서 사회적 발언을 못하니까 입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어. 워낙 저 유생들이 괄세가 심하니까 어떤 시대의 민심을 반영해가지고 부처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배들이 말을 타고 절까지 쑥 들어오니까 말 좀 제발 내리라고 하마비를 비석을 세워놓고 보제로가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보제로를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해놨어요. 말 내려서 좀 올라오라고 고개를 숙이고 조금만 그 입구를 조금만 해가지고 다 옛날에 가슬 하나 쓰고 막 그래 쭉 올라오니까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오도 중에서 첫 번째 길에 도달하면 이들이 보신이 화연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에 오도가 있는데 오도는 122페이지 밑에 19번 주에 보세요. 오도로 하기도 하고 유식에서는 오위라고 하기도 해요. 예, 자량도, 가해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유식에서는 예, 또 어떻게 해야 하면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습위, 구경위 이렇게 유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이백법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도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아비다르마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거 왜 안 하면 좋습니다. 자량을 수행하는 단계인데 자량도는 공덕을 어디 노잣돈이라든지 어디 먼 길을 갈 때 노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하고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가듯이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보살의 길하고 갈러 하면은 수행을 많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게 공덕 쌓는 길이 식의 생천이라 개를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자량을 쌓는 길이라 자량을 쌓는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는 거다. 인욕바라밀 보시 인욕 바라밀을 지게바라밀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행도는 평소에 자량도를 쭉 닦다가 어느 순간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 아 이제 가행정진을 해야지 한번 절에서 3박 4일 2박 3일 혹은 또 일주일 용맹정진을 해봐야 되겠다 100일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가행도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가행이 거기서 이제 마음이 엄청 확 깨끗해지게 업장이 탁 소멸돼요. 거기서 이제 견도에 가려면 견도는 통달인데 견도는 바로 견성 불성을 보는 거라 선방사인들이 견성했다 한소식했다 만포의 공한 것 조견 온 개공을 했다 이렇게 견도가 된 거예요. 견도가 되면 수다원이 돼요. 수다원 칠생 안에 완전한 깨달음 얻는다. 예, 한번 열반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도에 들어가면 수도원 사담 안함 아라한까지 이제 계속 가는 걸 수도원 수섭이라 그러고 무학도는 무학이는 바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라한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가양 위에서 견도에 들어갈 때는 세분하면은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자 가행 예 가행도 자량을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행을 자량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보시지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하다가 그래 어느 순간 마음이 불같이 마음이 촥 났을 때 가행정제를 해야지. 일주일 용맹정제를 해야지. 백일 용맹정제를 해야지. 백일 기도를 해야지 하는 어떤 신심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체험하는 게 있어요. 몸이 따뜻해져. 마음이 확 밝아져. 난위, 따뜻할 난자, 위치에 있어서 난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심해져. 정이 정수리같이 몸 전체가 그냥 찌릿찌릿한 탁 이제 알 수 없는 환희에 탁 사로잡혀. 정이. 그 다음에 인위, 참을린자. 인위가 되면 몸이 서늘해져요. 아 이제 다시 돌아가지 욕계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구나. 이제 세상에 그 인간의 정에 다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세상의 정이 뚝 끊어져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들 자식 남편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몸이 서늘해집니다. 이제 내가 몸이 결정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인위 이 세상에 한이 다 풀어져요. 그 다음에 세제일법 세상에서 최고의 마지막 법이 하나 딱 남았는데 그것이 무너져요. 견고한 세상과 나가 견고했다 견고하게 있다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공성을 보는 거고 불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견도에 들어가요. 이 네 가지 단계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심리적으로 난위 따뜻할 난자 위치위자 정의 정술의 정자 위치위자 그 다음에 인위 참을인자 인위 세제일법 그 다음에 견도에 들어간다. 이걸 외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인위가 특히 가름길입니다. 인위 많은 스님들이나 뭐 수행자들도 똑같아요. 불자들도 인위에 도달해야 흔들리지 않은 이제 단계에 도달해요. 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거짓없는 공약물을 법답게 올리는 방법 거짓없는 공약물 한번 자 공약이라는 것은 예, 불보살을 기쁘게 불보살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데 삿된 공약을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자 공약물은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삿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그 말은 바로 그때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나와 타인이 나와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을 위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공약 올린다 하는 이런 좋은 마음으로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공약 올리는 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응.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화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 제사를 봉행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원과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부터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교 미술대전이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기획전에선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까지 폭넓게 선보였습니다. 동국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교내 하한거 30일 수행이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여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강의실과 교재를 벗어나 참선과 명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진관사가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대했습니다. 후손들은 진관사 태극기 실물을 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흔적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더 프라미스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묘장 스님은 어떤 차별도 없이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9월 3일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종정예하를 예방한 건데요.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진우 스님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서류를 접수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추첨 결과 기호 3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공심으로 실천하겠다며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은 총무원장 후보로서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를 찾아뵙고 출마의 뜻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정예하는 진우 스님에게 선거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2: 당면 이사를 열심히 제가 성취하도록 그렇게 잘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정예하의 격려에 대해 진우 스님은 낮은 자세로 종도들의 뜻을 모으고 불교 중흥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3: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교 중흥을 위해서 조금 노력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그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원력을 내고자 합니다.
1: 후보 등록 후 종종예하 예방을 첫 일정으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 진우 스님. 오는 9월 3일 치러지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할지 불교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1970년부터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교 미술대전이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2012년부터 공모전과 기획전을 격년으로 열어온 가운데 올해 기획전에선 이전 수상작들과 함께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까지 폭넓게 선보였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4: 온만이 밤매움 진원과 함께 부처님이 중생을 살피고 이내 손을 건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과 스님 장인 특별전 손으로부터 등을 연출했던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 갑입니다. 식전 공연과 함께 조계종이 어제 2016 불교미술대전 기획전 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에 막을 올렸습니다. 무상 연기 자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예술로 풀어냈습니다.
5: 기획전은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연결을 발견하고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로운 화답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4: 기획전에는 국내외 초대 작가 21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공예 미디어 아트 등 33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불교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아우른 작품들은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통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6: 작품 하나하나는 서로 연결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는 깊은 통찰과 함께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 특히 무상을 주제로 한 장줄리앙 푸스 작가의 돌의 선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존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0: 2021년 촬영한 이 작품은 경주 대릉원과 신라의 사찰을 밤의 풍경 속에서 빛으로 담아내며 과거와 현재를 넘어선 초월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1: 시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 방법, 자점 연산은 그 밤에 뭐 약간 촬영하고 그리고 약간 실험적인 방법이었는데 드론에다가 그 조명을 매달리고 이렇게.

0: 무성의 경계를 질문하는 최경락 작가의 미완의 미륵불 등 다양한 작품이 무상의 의미를 전합니다. 이어 사경과 회화에서는 서로 연결된 존재의 의미를 담은 연기를 송천 스님을 비롯한 8명의 작가는 자비의 정신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1: 이 자연 광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관심과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해서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0: 전통의 깊이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이번 전시는 불교 미술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의미를 함께 일깨워줍니다.
2: 전통을 차기적으로 계승하며 오늘의 예술로 이어가는 작가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0: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미술의 언어로 풀어낸 201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은 오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동국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교내 하안거 30일 수행이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여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강의실과 교재를 벗어나 참선과 명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던 해제의 현장, 양육은 기자가 전합니다.
4: 말씀과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 동국대학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
5: 한 달간의 정진을 마무리하는 동국대학교 한거 30일 수행 해제 법석에서 이사장 동관 스님이 던진 일갈입니다. 지난 7월 13일 입제 이후 스마트폰까지 반납한 채 오롯이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온 30여 명의 참가자들. 찌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하루 두 차례씩 가부좌를 틀고 일상 속 실참을 이어온 이들의 얼굴에는 입제 때와는 다른 완연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번 캠퍼스 하안거는 특히 건학 12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동국대 역사에 유례없는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학문을 연마하고 지식을 나누는 교육 도량이 한 달간 수행에 몰두하는 청정 선언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교 교육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4: 하여튼 매일 3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120년 역사를 보더라도 저 교육 도량에서 동국대학에서 이런 안구를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아주 큰 또 역사에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 부처님은 어디 이 법당에 계시는 게 아니죠. 시시처처에 다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먼데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불성을 잘 찾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모두 훌륭한 불자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5: 동관 스님은 동국대 건학이념인 이상세계의 구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를 구하는 데 있고 대학은 지식이 아닌 내면을 밝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행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교육 도량 안에서 참된 지혜로 삶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7: 용인인데도 거의 매일 왔거든요. 오전, 오후 웬만하면 다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어떤 여백이 많이 생겼다는 느낌?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감사했고
8: 논문 쓰는 중간중간에 이제 와서 앉아 있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쉬어지고 또 학교에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5: 건학 120주년의 역사 위에 학내 첫 하안거 수행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동국대학교. 도심 캠퍼스에서 일궈낸 청정정진은 이제 대학을 넘어 현대사회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3: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진관사는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외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불교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국외거주 동

0: 유공자 후손들을 초대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를 실물로 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흔적을 마음 깊이 새긴 현장,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광복절을 앞두고 진관사의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0여 명.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등을 순회하며 선조들의 숭고한 흔적을 되새긴 다음 불교계 항일운동 기지를 찾은 겁니다.
2: 진관사는 백채월 스님을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인 일시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독립운동의 거점 사찰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천년 고찰이기도 합니다.
1: 특히 2009년 백초월 스님이 숨겨놓은 진관사 태극기가 출토된 칠성각 앞에선 불교계 항일 정신도 들어봅니다.
3: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리고 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에게 쫓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숨겨놓으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1919년에 숨겨놓으셨던 게 지금 2009년에 90년 만에 빛을 발해서 보게 됐습니다.
1: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괘를 덧그려 식민의 낙인 위에 민족의 숨결을 다시 그려넣은 진관사 태극기. 주권을 빼앗긴 어둠의 시대, 붓 한 자루와 먹으로 이뤄낸 스님들의 치열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4: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손입니다. 선조들이 지켜주신 자유와 평화를 가슴에 새기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1: 이름 없는 민중과 스님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진관사 태극기는 국보 승격을 위한 국가유산청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대중 앞에 좀처럼 실물이 공개되지 않는 진관사 태극기가 공개되면서 후손들이 선조들의 숨결을 직접 마주하는 뜻깊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5: 特别深刻的话就是他那边的大将，将有那些，就感觉特别的有意思，因为感觉他的历史特别悠久嘛，所以印象就特别深刻。
1: 이어 후손들 앞에 진관사 스님들의 발아춤과 축원 화청이 펼쳐졌고 정갈한 사찰 음식까지 체험하면서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오롯이 경험했습니다.
6: Rituals, it was and the food that we just had and will eat, just such a gesture of generosity, and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resistance to Japanese occupation and colonization. Typically, you know, in modern times, we think of religion and politics as separate. But to see how spirituality actually serves as a site of resistance was really wonderful.
1: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진관사에서 휘날린 태극기는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0: 지난 6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장기화된 정치사회적 위기에 재난까지 겹치며 삶의 의지를 잃은 이재민에게 한국 불교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는데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재민들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일상 회복에 자생력을 키워준 더프라미스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현장 밀착형 긴급 구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중북부 카리브의 연안을 뒤흔든 규모 7 이상의 연속 강진에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천여 차례가 넘는 여진에 수만 명의 이재민은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교계 구호단체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더 프라미스가 지난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긴급 구호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8: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저희하고 또 SK 행복나눔재단 또 사찰들에서 지원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번에도 현장에서 잘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어떤 것에도 저희는 어떤 차별성 두지 않고 도움을 주는 목적,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7: 이번 활동의 핵심은 단순 생존 물품 지원을 넘어 마음 돌봄에 맞춰졌습니다. 두 단체는 국제심리지원단 파견을 시작으로 지진 여파와 대피소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현지 기관과 협력해 아동 친화공간 5곳을 신설하고 지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스케치북과 고무 찰흙 등이 담긴 아동 마음 돌봄 키트 100가구분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5: 가장 피해가

0: 시작했던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 그 30km, 1시간 거리에 있는 라과이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프라미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심리 지원, 마음을 좀 돌보는 심리 사회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 긴급한 지원 와중에도 마음을 돌보는 활동을 좀 수행했습니다.
1: 덥고 습한 기후 등을 고려해 선풍기와 매트리스 등 문화적 선호도를 반영한 위생용품 키트 역시 사각지대 이재민 백가구에 배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신을 수색하는 현장 수색대 토포스에게 식재료와 식료품을 지원하며 돕는 이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활동에 경계심이 높았던 베네수엘라 주민들도 구호팀에게 아보카도와 초콜릿을 건네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밀착형 구호 활동은 풀뿌리 활동과의 자율성을 강화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 일상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국제 재난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일본을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나루토 들어보셨나요? 해당 작품들 속 불교적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대중문화 속 불교를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오타쿠, 불교 유튜버, 비구니 연습생 개소영 씨가 생애 첫 저서 최애는 부처님을 펴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3: 일본의 닌자, 소년 만화 나루토에 등장하는 6명의 악당, 육도 패인입니다. 캐릭터 각각 지옥도, 아귀도와 축생도 등으로 불리는데 불교의 육도 윤회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나루토는 육도 패인으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수행으로 체득한 선인 모드로 6명의 악당을 무찌릅니다. 이처럼 나루토를 비롯해 원피스와 귀멸의 칼날 등 청년들이 열광하는 애니메이션 속 불교적 의미가 곳곳 스며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 채널을 운영하는 개소영 씨가 2년 동안 유튜브 콘텐츠 준비를 위해 작성한 대본과 각종 자료를 갈무리해 저서 최애는 부처님을 편했습니다.
4: 젊은 청년들이 내가 보는 드라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등에서 와, 이것도 불교였구나. 이런 걸 좀 더 알아챌 수 있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과 불교라는 재미있는 주제도 있지만 청년 불자이자 불화 작가로서의 이야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삐딱한 태도로 일관하며 싫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던 과거에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아는 불자로 성장하게 된 계기까지 솔직한 친구이자 동생, 누나, 언니의 어투로 독자들에게 다가갑니다.
4: 어딘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인간이라면 그럴 때 아, 너 절에 한번 가볼까? 절에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책이.
3: 청년들에게 불교가 단순 유행과 소비문화로 비치는 것 같지 않냐는 우려 섞인 질문에 작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불교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언젠간 불교의 외형은 물론 내면에도 집중하는 날이 오길 서운했습니다.
4: 서서히 좋은 것들, 좀 더 마음 편해질 수 있는 것들로 삶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지금 청년들의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행도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그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보살님 몸에 장식을 쌓는 과정이었다면 책은 그런 장식들을 점점 비우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비구니 연습생. 스크린과 종이책을 넘나들며 불교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비구니 연습생의 저서 최애는 부처님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원나라 초기의 선승 중봉 명본 스님이 편찬한 정토종 수행법문의궤인 삼시 개념의범이 불교의례 문화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역회로 출간됐습니다. 삼시 개념의범은 낮에 수행자를 위해 닦는 삼시 개념의범과 야간에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정진하는 삼시 개념 불자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서 삼시는 신조, 일중, 일몰 등 낮 동안에 수행하는 세 때를 뜻하며 야삼시엔 망자를 위한 정진을 펼치게 됩니다. 법안 스님은 하루 24시간을 수행에 매진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규칙적인 수행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책이라며 원문의 해석, 원문, 해설이 순서대로 이어져 불교 의례와 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했습니다. 삼밀 시식행법, 시식편람 등에 이어 법안 스님이 세 번째로 펴낸 전통불교 의례 해설서로 한국불교 의례와 수행 문화 발전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 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어떻게 하면 많은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4: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수리 불국사로 고고.
5: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6: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0: 알겠다.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1: 귀한 일이군네. 일주인이 신하도록 손을 펴지 않으니.
2: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3: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따라 전설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 대불.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삼보대성야 종진영예 응내미온미신 현시안보시누나 삼천세계무법설보 세법무와 팔만진노의 종종방변지문 도망망사계지종유고예수여 공곡지전성 무원무종약 신담인월 시

충성 금정 총인 모모사 총인 내중 노소 미구 미구니 삼

공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히 다겁생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삼재망중중 무진산모자존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신정사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범어사 정정지 수월도량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 속성정가 광도

이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부모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부모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 열이 열명 영가 나무

보모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보모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추리 왕환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3제 판란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 의왕양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한이.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4: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3: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5: 어둠 속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6: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 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 060 800에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덕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 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1: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부

0: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인 회목관 잘용생 시엠 보구 중생 묘덕신 적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육례가 성령과 해탈장 묘활장자 무성구원 최적정갈람원자 득생동자 유등등 이록보살문소등 보현보살미진중 차법회운집내 상수비로잔하부월 흐련화

보아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혼갑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음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

망계율 털끝인들 범아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끓는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든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다 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님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가정의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오맘이라흠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진안 옴바라니바란입다야사바 예원성치진안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급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장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

0: 집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랑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구철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차 백거이 지시 하군, 백거이의 시 학에 차운하다. 운수 일생호, 구름과 물같이 흘러가는 일생을 좋아하고, 천하 일숙의, 천하는 하룻밤 머무는 것으로 마땅하지. 수탐 몽 봉무, 누가 봉황의 춤을 꿈꾸며 탐닉하는가. 즉금 상낙시, 지금 당장 항상 즐거운 때이라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직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서찰로 역사에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은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삼사라 어짜. 업은 우리가 이 업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님들 법문이나 강의에 업 얘기가 무지개 많이 나와요. 인과응보 이야기 이런 이런 걸 얘기 나올 때 어떻게 보면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다 아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업 이야기는 그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 그 얘기를 안 잘 이걸로 인과응보가 있다는 얘기를 부처님뿐이 안 해요. 그래서 세계 철학자들도 업을 카르마라 해가지고 공통으로 카르마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업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어디에 저장됐다가 다음 생으로 연결되나 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장한다는 건 유식에서 제8 아리야식에 저장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유식을 얘기하려면 네, 인도의 큰 분들이 이제 계신데, 아마 용수, 무착, 세친의 보살이 있는데, 우선 유식의 선지식은 세친, 바스반두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식에는 세친의 말씀을 오늘 주로 드릴 거예요. 행위를 하면 종자가 남아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종자가 남아서 아래야식, 제8식 아래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 어떤 조건을 만나면 표면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유식에는 여덟 가지 식을 언급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호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비식, 신식에서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제6의식. 우리가 의식 있으면 살았다, 의식 없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제6의식이 안이비설신의 의식을 총괄한다. 그 다음에 제7식 만화식. 제7식 만화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곱 번째 식이에요.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7식이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 제8 아래에서 유식에서는 여덟 가지 식을 언급한다. 인식한다는 거. 여덟 가지로 나눈다 이거요. 근데 제7, 이게 말라식. 이 제7식이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이게 이기주의.

이거의 의식인데, 제7식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가면, 제일 먼저, 이거 에고의식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7식을 이기주의식, 7식이 이게 이제 아주 자기 고집 피우고,

이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제 치식을 설명하는데 악연 아예 아치 그다음에 아만 이게 네 가지 이게 제 치식이거든요 이것이 제 치식인데 이건 애고의식 애기주의의식이라는 게 이것은 불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나의 견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나만 사랑해줘라. 나 아치라는 건 이제 어리석음이죠. 자기 어리석음을 모르고 자기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아만 공고. 이 아만심이 이제 문제죠. 내가 최고 잘났고, 나를 존경해주고, 아만심. 아만 공고 그러죠. 이게 제 칠식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7식은 만화식으로서 이렇게 이기주의식이다라고 제 8식이 아래야식이거든요. 제 8식이 아래야식인데 모든 것을 종자를 저장한다 해서 함장식이라고 그러고 함장식 모든 종자를 저장한다 해서 함장식 종자가 멸하지 않는다 해서 무물식이라고도 하고. 또이 제8식이 이게 이제 요것도 한번 요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8식은 함장식 종자식 종자식, 그 다음에 저장식, 저장식, 그 다음에 이 한번 여기 제8식에 저장되면은 없어지죠. 소멸되지 않아요. 몰입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무몰식, 그 다음에 재생, 연결식. 모든 우리가 하루에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감춰진다. 제8아래에 저장된다. 종자식이 된다. 이건 소멸되지 않는다. 성근 종자냐, 악근 종자냐. 따라서 어느 종자를 오늘 많이 심었느냐. 저장한다. 저장식. 창고에다 저장한다. 무멀식. 없어지지 않는다. 네, 몰입 없어지지 않는다. 재생 연결식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연결식이 연결되는 식이다. 이게 제8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대승 주장인 유식과 조금 차이는 둬요. 달리해요. 유식은 사실은 부처님이 그렇게 주의 주장했던 아주 그 삼법인 같이, 인과응보 같이 그런 것을 아주 100% 말씀보다 설정을 잘, 제 유식에 대한 것은 말씀을 잘안 하셨죠. 그런데 용수보살로, 무착보살로, 세친보살로 해서 쭉 유식을 보면은요, 저는 유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관음스님 유식, 우리나라로 봐서는 유식 강의. 관음 큰스님, 그 다음에 각성스님, 현재 살아계신 분, 그분 유식에 대한 강의도 책도 많이 봤기 때문에 유식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데 유식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3년 해도 모자른 유식인데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면 그때 일어날 마음이 업이 된다. 이건 같은 얘기인데 이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어지에 저장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래요. 그렇지만, 하지만 나중에 조건이 형성되면 제8식에 무조건 100% 저장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건이 형성되면은 업의 잠재력인 업력이 업의 결과를 맺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제8식에 아주 100% 저장된다는 말씀. 그런데 말씀의 흐름에 부처님 말씀 보면 그것도 이 주식에서, 저기 유식에서 얘기하는 게 상통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해, 부처님은
그 업이 조건이 형성되면은 업의 잠재

내린 업력이 업의 결과를 맺는다라고 말씀했다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요. 업력은 씨앗이 가진 잠재력과 같다. 씨앗의 잠재력이 적정한 토양과 햇볕과 물들과 농부의 농사 짓는 조건을 같으면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씨앗이 가진 잠재력이 씨앗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 씨앗이 가진 가능성, 토양과 내 땅을 만나면, 심으면, 뿌리면, 그게 조건이죠. 조건이 갖춰지면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다. 씨앗이 가진 가능성이 무슨 잠재력 씨앗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발화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가진 가능성에 적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아래야식을 설정을 잘 하지 않는다. 아래 제8식을. 그러고 제우의식 아니비세 색성양이 조금 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정하지 않고 조건으로서 업과 업의 결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조건을 만나서 씨 뿌리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 충실한 열매가 있느냐, 부실한 열매가 열리느냐 문제다. 유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심식인데,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무경. 오직 식이다. 심식이다. 오직 심심밖에 없다. 그래서 유식인 거예요. 오직 유식자. 오직 내 마음 안에 인식하는 것이 밖으로 소현된 거지.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나의 마음이 밖에 경계 모든 삼라마다 눈에 보이는 건내 마음이 비춰진 거야. 그래서 일체심절대 온유대사 해골물도 저녁에 먹었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안 보여서 낮에 화난데 먹으니까 해골물이더라. 더럽다 깨끗하다.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 자체가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었다라는 설명하는 게 유식 설명 이것도 환계나 일체심조도 온유대사 해골바가지 얘기도 유식 얘기에 따지면 그래서 유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직 나의 인식, 저장된 것에 대한 나타난 바다. 삼라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지 않아요? 미국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소감이 다 달라. 그래서 오직 유식이지 밖에 경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죽어서 윤회가 안는다는 얘기라 밖에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인도 불교의 3대 보살, 용수 보살, 나가리주나, 무착, 아상가, 천친, 바수반두, 용수, 나가리주나, 화엄경 약창계 지신 용수 보살, 제2의 석가모니, 인도에서 가장 큰 존자, 대지도론, 반야부 600부를, 대지도론의 책에서 주석서를 바쳐서 쓰신 분, 용수, 대단한 분입니다. 나가리주나, 무착, 하고 세치는 형제예요. 아상가하고 바수반두는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무착은 대승이 있었고 세친 동생은 소승대승 제가 잘안 쓰는데 이거 설명하면서는 써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형에 따라서 대승이 와서 유식사상을 형은 설교만 했고 사실은. 마무리 지어서 모든 걸 회통치는 건 천친, 세 동생이 다 맞춥니다. 그래서 무착보살은 섭대승론, 유식사상을 체계화시켰다. 그리고 아래야식, 제8 아래야식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식무경, 오직 나의 인식에 대한 밖의 경계지, 내 인식이 없으면 밖의 경계는 없다. 유식의 시조입니다, 무착이. 대장엄경론에서는 정토왕생, 원생왕생, 극락세계 가려면은 원을 세워야 되고, 부처님이 극락세계 있다는 걸 믿고
원은

세워서 남아미타불 염불하며 왕생한다는 것이 무착보살도 말씀. 윤희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음 생 극락세에 관한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멍견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기 원하면은 남아미타불을 염하라, 염불하라. 야규중생 원생할라 꼭 당절당득 왕생이라. 만약 어떤 중생이 있어서 극락세계 안락국에 태어나고자 원왕생 태어나고자 한다면 간절히 마땅히 왕생을 얻을 것이다. 원을 세우고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은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유식에 대한 대가 세친보살, 천친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바수반두. 유식론은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은요. 이 세친은 소승에 있을 때 논소가 500부, 대승에 오셔가지고 논소가 500부, 그래서 천부 논사라고 그래요. 이 세친보살을 이런 때도 한번 좀 알아두시고, 천부 논사가 천친 세친보살이다, 바수반두다라는 거. 천부논사다. 소승에서 500부 논문이 500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논서가 따진다면. 그 다음에 대승이 와서 500부에서 전부 천부를 지었다. 많은, 젖을 제일 많으신 분. 그래서 천부논사라고 그래요. 논문. 부처님 말씀을 주석 붙이는 거. 천부논사라고 한다. 그래서 유식 20석론, 유식 20논송, 그 다음에 유식 30송, 그 다음에 그 지은 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유식에 대한 논부터 시작해서 아비달마 비바사론 같은 거, 이제 뭐 소승경 소승 논서예요. 아비달마 구사론. 제가 소승 대승 잘안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승에서 얘기하는 소승 논송을 나누는 걸좀 강의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초기에 부처님 말씀은 소승이다. 대승 경전은 또 거기에 발달한 거다 해서 좀 옛날에는 좀 가치를 낮춰봤죠.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의 직설 2개월 후에 결집된 진짜 부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비달마 비바사나 아비달마 구사로는 소승에 있을 때쓴 거고, 염불왕생 이런 것도 거기에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또 이분도 왜냐 유식 얘기하면서 왕생 얘기는 빠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모든 인도의 중국의 큰 스님들이 왕생을 공부를 선양을 실천을 안한 스님이 거의 없다. 심지어 육조 회능도 남아미타불 여섯 자만 열심히 하면은 살아서도 남아미타불, 죽어서도 남아미타불. 그러면은 불로탄지 도소방이라, 노력하지 않고 손바닥 튕기는 사이에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도달 왕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형인 무착의 대승에 이제 법상종이 있어요. 법상종. 이제 법의 모양을 유식으로 표현하는 법상종인데, 형이 무착보살의 대승 법상을 세친이 이제 대승이 와가지고 그걸 계승했고, 체계화하여서 유식사상을 완전히 정립해서 흥기시킨 분이 세친보살이에요. 바수반도. 전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천친 세친보살도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에, 또 무량수경 정토삼부경, 윤회에 대해서 앞으로 정토삼부경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토삼부경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삼부경, 사부경이 얘기하려면 반주삼매경. 반주삼매경은 부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 하고 염불하는 걸 반주삼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정토 삼부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기에서는 보리유지가 번역한 건데, 정토 원생의 신앙을 선양한 것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난

이를 원해서 나무아미 타불을 부르는 신앙, 염불 신앙을 선양했다. 세친보살 이야기예요. 세친의 완생론. 만약에 선난자 선녀인이 오념문을 닦아 성취하면 필경에는 안락국도 극락세계에 태어나 저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세친보살이 쓴 왕생론에 나오는 말씀. 어떤 것이 오념문인가? 예배, 부처님을 예배, 공경, 찬탄, 예배하는 것. 지심김영예, 지심정예공양. 상리도사 사생자부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자권문이라는 것은 원을 지어서 관찰은 여법하게 왜 나무아미타불인가 왜 불러야 되나를 원하고 극락세계 가기를 원하고 부처님을 나무아미타불을 원하고 그래서 관찰해서 조견해서 여법하게 수행을 해서 극락세계에 가고 다른 사람도 극락세계에 갈도록 해양하자. 그래서 세친보살 왕생론에서 오념문에 예배문, 찬탄문, 자권문, 관찰문, 해양문으로서 염불사상을 선양했다. 외계의 대상은 신식의 변현이다. 그 존재성은 식에서 의한 것이다. 외계의 대상, 약간 저기 얘기해 유심무경 이야기예요. 네네. 외계의 대상, 밖의 경계. 외계의 대상은 유식, 오직 유식의 소현이다. 유식의 소현이다. 유식의 오직 신식의 변현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래서 지금 유식을 제가 지금 제팔 아리야식의 저장식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식의 변현이다. 아까는 소현이라고 제가 썼죠. 유식에서는 유식무경 얘기를 유식 말고는 밖에 경계가 없다. 외부 경계, 외계의 대상이 내 마음의 심식에 변해서 나타난 것이다. 심식의 경계다. 심식에 따라서 나타난 바다. 그래서 검정 안경 쓰면 검게 보이고 빨강 안경 쓰면 빨갛게 보여. 그래서 자기 분상에서 얘기하는 거, 유식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유식이 재밌는 게, 유식은 뭐냐면, 자기의 익힌 대로 봐요. 산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여인이 막 머리 풀어붙이고 막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예? 양반이 보고는, 아이고, 여성이 말이야, 다소곳지 못하고 저렇게 막, 예? 놀래서 저렇게 여성답지 못하게 저렇게 뛰어온다고 양반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해요? 그런데, 산속에서 짐승을 잡는 포수는 튀어나오면, 아, 산속에 있어서 무슨 짐승이나 뭘큰 짐승을 만났는가 보다, 노를 만나든 뭐든 놀래서 호두갑 뛰어나오는 것보다, 자기의 분상에서 심식에 자기 익힌 바에 따라서 각자 얘기를 달리해요. 각자 얘기를. 소나무가 있다. 지게꾼은 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목수는 석가리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식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것도 삼계 유심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삼계 유심. 욕계, 색계, 부색계,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오직 마음이다. 삼계 유심. 유식으로 얘기한다면 삼계 유식인데, 네네, 같은 얘기인데, 심여공화사 화재세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뒤에 계속 있는데 좀 요것만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음은 화가가 하얀 백지에 그린 그림과 똑같다. 마음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네. 자기 분상을 뭘 그릴 거니 어떻게 표현할 거니 한 가지 주제를 보고 그리라고 하면 각자 초등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자기의 마음에 가진 심식 작용에 의해서 도화지에 백지에 그려낸다.
이게 유...

공식입니다. 화재 세관, 모든 세관을 그려낼 뿐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황에 나오는 상계 유심이나 유식이나 마음에 그려진, 그래서 여기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전시하는데 갔어. 그런데 그림을 보고 좋다, 나쁘다,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판단을 하는데, 화가의 마음은 몰라요. 이게 불교에서 안에 수행이 어려운 건데, 아, 그림을 보고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는 다 해. 자기 분사에서 자기 익힌 대로, 자기 업대로. 파란 안경, 빨간 안경, 작게 해서 어둡다, 밝다, 좋다, 나쁘다. 그런데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린 마음은 몰라요. 이 마음 찾는 게 수행입니다. 화가 그린, 화가의 마음을 찾는 게, 요 심요공화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해심일경이 유식의 소위 경전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해심일경. 이제 알아두세요. 유식의 소위 경전이다. 교과서다. 식은 소윤대상 나오네요. 제가 설명한 게. 식은, 심식은 대상이, 밖에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심식에 나타난 바다. 오직 식에 나타난 바다. 오직 식에. 유식은 팔식으로 나누는데, 팔종으로 유식을 나눠요. 전오식이라는 건 감각의 식이에요. 보고 그냥 좋다 나쁘다 하는 거, 인식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제6의식이, 이게 이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요. 추리하고 추상하고 하는 거. 보는 걸로 끝나요. 안식부터 신식까지는. 제7식은 만화식, 만화스라는 건데, 내가 항상하다고 집착하는 식,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내가 항상하다고 집착하는 식이다. 나가, 악연, 아예, 아치, 아만. 내가 공고하다. 자기에 집착하는 거. 나를 알아줘. 이기주의식. 나한테 베푸는 건 없어. 남은 뭐 하든 관계없어. 배부르든 배부르든. 내가 배부르면 돼. 예고의식, 이기주의식. 악연, 아예, 아치, 아만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것이 제7식의 작용이다. 제8 아리아식, 이제 알라야식, 아레야식이 나오는데, 종자식, 저장식, 그 다음에 함장식, 그 다음에 이제 무몰식, 그리고 재생연결식. 이것이 이제 제8 아리아식인데, 내가 씨뿌린 종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종자가 된다. 선근종자냐, 악근종자냐. 함장식, 모두 다 감춘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찍어내서 그대로 간직한다, 감춘다. 저장식, 저장한다. 빼놓지 않고. 포장을 하는데 택배 보내나 하늘에도 새나갈까봐 완전히 저장해서 감춘다. 무몰식, 소멸되는 게 아니다. 물에 빠져, 아직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재생연결식,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연결되는 식이다. 생사윤회를 한다. 재생연결식을 하는 것은 태어나야 재생, 다시 태어나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식이다. 제8 아레야식. 중요한 겁니다. 팔식. 그러니까 전오식, 제6의식, 제7식, 팔식 아레야식에서 제가 8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제8식 아레야식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전오식부터 제8 아레야식까지를 8가지씩, 아니비서신의 5가지, 제6의식 7가지, 제7 만화식, 제7식 7가지, 제8식 아레야식까지 8가지죠. 그래서 팔식은 의식세계다. 전오식부터 제8식까지는 윤회의 식이에요. 의식세계예요. 그래서 제 전오식, 제6의식, 제7식까지를 추의식이라고 그래요. 추의식. 보이는 의식. 그런데 제8 아리아식은 잠재되어 있는 함장식이기 때문에
세번뇌라고 그래요. 주번뇌, 세번뇌.

전호식부터 제7식까지는 추번례, 제8날의야식은 적을 세자 세번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8식은 의식 세계, 분별 세계, 유의법의 세계, 유루법의 세계, 육안으로 판단하는 세계를 이 여덟 가지 식이 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좀 붙여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텐데, 의식 세계는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분별 세계예요.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의식 세계에서 반야 세계로 전환되는 거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의식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의식 세계에서 그냥 익힌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본대로 그렇게 각자 자기 주장해서 싸우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반야 세계, 공성 반야 세계, 평등성지 반야지에 가서 육안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가지고 세계를 법계를 봐라. 함이 없는 법, 보되 봄이 없이 본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쫓아가는데, 무의법이란 건 함이 없는 법, 보되 봄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 없이 들어라,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것이 이제 반야세계거든요. 셈이 없는 법. 그래서 반야신경에 반야바라밀대의 의지에서 구경에는 열반하고 능이 일체 고통에서 소멸된다고 나오잖아요. 의식세계에 가지고는 괴로움에 떠날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뭘 해서 주식을 해도, 돈을 벌었어도 만족을 못해. 다른 사람보다 적게 해서. 영원히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욕심의 의식 세계인데,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공성 반야지혜의 무의법에, 무루법에, 해안과 불안과 천안 불안 세계에 가서 가야만이, 그게 반야바라밀다요. 공성 반야지혜가 반야바라밀다 세계다.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구경에는 열반하고 성불하고 가피 있고 능히 일체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 소멸됐는다. 반야바라밀도 의지해라, 반야세계 의지해라. 전식득지.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것이 의식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굴러서 얻어라. 의식세계에서 그냥 내 본대 느낀 대로 싸우고 시비 걸지 말고, 응? 선소작지 나오겠습니다마는,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해서 지혜를 얻어온 것이, 그래서 유식에서 제일 제가 중요시하게 하는 게 전식득지. 의식세계를 굴려서, 전해서, 그리 가면 고통이야, 유턴해서, 굴려서 지혜를 얻어라. 반야지혜를 얻어서 살아라. 그래서 열애사지로 가라. 열애사지. 이 법상 중에서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의 지혜를 네 가지 지혜로 얘기했어요. 선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유리의 팔식을 전하여, 열애의 유식에 유루 셈이 있는 거, 108번이 있는 거, 전호식부터 제8식까지를 굴려서 무리의 팔식과 상응하는 사지를 얻는 것, 네 가지 지혜를 얻는 것. 여기서 이제 전호식이, 여기서 이제 이게 설명인데, 그 설명을 이거 썼는데, 중요해서 썼어요. 전호식이 성소작지다. 안이비설신까지 식, 선소작지다. 이걸 전해서 굴려서 선소작지를 득해라, 얻어라. 전식 득지. 제6의식을 굴려서 묘관찰지를 득해라. 제7식, 예고의식, 만화식, 예? 아예 악견, 아치, 암만을 굴려서 평등성지. 너만 옳고 내만 암만 헌게라. 모두 다 평등해. 다 공경할 대상이야. 너만 잘해달라고 하지 마. 그 사람도 존경스러운 존재야. 이 얘기입니다. 평등성지 제8식을 굴려서, 아래야식이에요 이게 제8식. 요것은 그래서 대원경지를 얻어라. 이 대원경지가 부처님 최고의 경지죠. 마지막 경지가. 그래서 전호식을 굴려서 선소작지를 얻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과에, 부처님의 성불의 과에 이르러
유리의 전 오식과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버린지에 유류의 전 옷이 아니 빗을 신는 자기 업대로 인식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셈이 있는 번뇌가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유류라는 건 셈이 있다. 셀루자 있을루자. 유류의 전 옷과 그에 상하는 마음을 버린 지혜다. 그 다음에 제 육의식을 굴려서 전하여 제 유식을 전식 전하여 득지 묘관찰지를 얻어라.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자제한 불가사의한 지혜로 여러 가지 의심을 끊는 지혜. 여러분들 의심 안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 무조건 믿고 들어가서 살펴보고 조교나 하다 보면 맞아.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나? 부처님 말씀이. 불가사의한 의심이요. 우리는 육안 가지고 판단하는데 천안의 세계, 응? 법안의 세계, 해안의 세계, 불안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 묘관찰지,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자제한 불가사의한 지혜로 여러 가지 의심을 끊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자들이 기도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되는 건 의심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순수해야 공부가 된다.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이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제7식은 평등성지다. 제7식을 벌려서. 왜냐하면 에고의식, 자기 이기주의식, 자기만 옳다는 아만 공고식,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아예의식, 나의 견해는 이래, 나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나견에 그러한 것은 아니야. 평등해. 모든 것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일체 내 생명, 무량공동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해. 너만 위해달라 하지 마. 무루의 지혜액을 증득하는 것이다. 평등성지는. 셈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유류를 떠났어. 범부 유정들이 평등 일회를 관하여 범부 우리 중생들이 평등해서 한결같이 똑같아. 차별심을 읊해. 노안할 차별심 읊해. 잘나고 안 되고 뭐 열등심이고 뭐고. 분별심 차별심 하지 마. 평등성지에 가서는. 불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대자비심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 이렇게 보살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 교화하여 이익을 얻게 하는 지혜. 제8식을 굴려서 아래하식을 굴려서 대원경지 해인산매라고도 하죠. 해인산매. 바다가 맑아야 모든 게 비치지. 거울이 깨끗해야 더러움 안 비쳐. 깨끗이 맑아야 큰 원만이 맑아야 모든 지혜가 비쳐. 대원경 큰 거울이 있는데 티끌 하나도 없이 먼지 없이 깨끗해. 내 얼굴 가져가면 그대로 다 비쳐. 바닷물이 맑으면 모든 삼라문생이 다 비쳐. 그래서 거울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추어 모자르이 없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대원경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유식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느냐면 제8 아래야식에 너의 지금 현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노지 전부 사진에 CCTV에 찍히기 때문에 제8 아래야식이라는 데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한게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어떻겠어. 그냥 용서도 그냥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없던 일로. 용서도 원래 용서는 없어. 용서할 것이. 그렇지만 부처님이 지혜에서 본 CCTV는 소멸되지 않아. 그대로 틀으면 그대로 다 나와. 저장식이라 했잖아. 우리가 찍어서 저장하잖아. 폰으로 사진 찍어서 뭘 찍어서 저장하잖아. 모두 다 함자. 거기다 모두 다 감춰놓잖아요. 종자가 된다. 성근종자, 악근종자든 종자식이 돼서 저장된다. 무멸시 없어지지 않는다. 재생 연결식이다.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연결식이 된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유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유식 무경이니 이런 얘기를 전치뜩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뇌에 하는 일은 CCTV에 찍히듯 마음은 찍히지 않지만 내 마음 상태까지 전부 찍힌 것이 종자로서 저장.

변화돼서 감춰져서 없어지지 않고 이 생에서도 받고 다음 생에 태어난도 받고 그 다음 생에 그 다음 게 태어났는데 계속 이어진다, 상속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하려면 유식 20, 유식 30송 같은 것은 30가지로 나눠져서 30가지 송으로 개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식 30송, 유식 20송 그러는데 그걸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공부하시고 관음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식에는 최고의 대가거든. 그래서 관음 스님의 그런 그 강의 한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관음 스님의 강의 해가지고 그래서 더 공부하실 분들은 유식하고 구사는 어려워서 13년, 15년을 해야 완전히 터득한다는 것이 우리 스님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유식과 구사로는, 유식론과 구사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말씀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흐름은 인식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제 법문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르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돈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쾌남 초대석 손님은 바로 우리 신승태 씨였습니다.
2: 저를 이제서야 불러도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신승태입니다.
3: 쾌남열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2: 우리들이
3: 안 됐네.
2: 곧 그럴 날이 오겠죠. 네,
3: 미안합니다. 맞아요. 밴드로 할 때 그때부터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을 좀 이렇게 맞아, 특이하게 쾌남, 하고 나와가지고 못 알아봤어요.
4: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쟤는 말이 많구나, 너무 시끄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네. 다른 사람들도 승태 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사람만
5: 시당초 외면할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6: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7: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입니다. 당신 보시기에 나는 꽃이 아닌가요? 당신 보시기에 나는 꽃옆에 달린 초록 잎사귀로만 보이신가요? 사람들은 붉게 피어난 꽃을 바라봅니다. 아름답다고 말하고 향기롭다고 말하며 그 화려함에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 꽃 곁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입은 잘 보지 않습니다. 꽃은 보이지만 꽃을 키운 시간들은 보이지 않고 결실은 보이지만 기른 수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 보시기에 나는 꽃이 아닌가요? 내게는 화려한 꽃잎이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붙드는 붉은 빛도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지나치셨나요? 그러나 잠시만 내 삶을 바라봐 주세요. 당신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꽃, 사람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그 꽃은 홀로 피어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었고 묵묵히 버텨준 줄기가 있었고 햇빛을 모으고 비를 받아들이고 바람을 견뎌낸 잎이 있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 꽃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 꽃의 성장은 곧 나의 기쁨이고 그 꽃의 아름다움은 곧 나의 아름다움입니다. 꽃은 나의 분신입니다. 꽃을 피워낸 뿌리까지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히 다 보게 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꽃만 바라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빛나는 성공을 바라보고 박수받은 사람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0: 가정을 지키는 사람,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 말없이 희생하는 사람, 누군가의 성장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그들은 꽃을 위해 초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고귀하다. 하늘 아래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인연을 가지고 태어나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루고 지키고 있습니다. 꽃은 꽃대로 귀하고 잎은 잎대로 귀합니다. 큰 나무는 나무대로 의미가 있고 작은 풀잎도 자기 몫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존재의 가치는 드러남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높이 보이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받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습니다.
1: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두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2: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 실수반과 경전반, 자비 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0: BTN 부타회에서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 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부타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타회의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질문 하나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백중이 다가옵니다. 불교에서 백중은 큰 의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백중의 참된 뜻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제 백중이 이제 다가와요. 음력 7월 15일 뭐 우란분절 백중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성탄, 성도, 열반절과 함께 불교 4대 명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세 가지 3대 명절은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됐는데 이 백중만은 이제 목련 존재와 관련돼 있다래죠. 그래서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뭐 간단하게는 목련 존자 어머니가 지옥에 아기 지옥에 빠져 계셔서 아마 살아 계실 때 대부호의 아들이었어요. 목련존자가.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많은 유산을 남겼다래요. 근데 그중에 3분의 1은 그 당시는 제사 제일주의 같은 게 엄청 제식주의라서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남긴 재산의 3분의 1을 아버님 재산에 아버님 제사에 쓰라고 남겨두고, 3분의 1은 엄마 죽을 때까지 쓰세요 하고 드리고, 3분의 1은 본인 사업 자금으로 해서 사업하러 무역하러 떠난 거였죠. 근데 이제 무역하러 장사하다가 돌아보니까 어머님한테 3분의 1을 드리면서 3분의 1은 제사 지내고 아버님을 추모하고 3분의 1은 어머님 쓰세요 이랬는데,

아버님 재산을 하나도 안 지내고 엄마가 그돈 가지고 버라 마셔라 즐겨라 하면서 방탕하게 이제 다 쓰면서 너무 안 좋은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련 존재가 신통제일이잖아요. 그 신통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지옥가 있는 아귀 지옥에 가 있더라. 그래서 본인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구제하려고 막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기차저차한데 어머님을 어떻게 하면 좀 천도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안거 스님들이 전부 다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느라고 안거를 들어가 있으니까 안거 끝나는 날 스님들이 안거를 마치고 법을 전하러 회향하러 떠나기 전에 다들 모이니까 그때 모인 스님들에게 공양을 베풀고 그리고 제를 베풀어 드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님께서 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음력 7월 15일 스님들 안거 해제 날에 맞춰서 백중 기도를 하고 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이제 다 함께 모시는 날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백중의 의미는 뭐 인터넷도 치면 나오고 GPT도 나오는데 물어보신 이유가 백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상님들을 천도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진짜 백중에 뭐가 진짜 천도가 뭐냐? 천도 옴길 천자 길도자래요.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져 있는 분들을 이제 좋은 길로 옮겨드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리석은 중생의 길에 있는 분들을 깨달음의 길로 옮겨드리는 이제 그런 것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천도제 할 때는 이제 관음시식이니 뭐 화엄시식이니 하는 이런 그 시식문을 외우거든요. 스님들이 염불 목탁 치고 요령을 흔들면서 읽어요. 그런데 그게 다 법문의 내용인데 천도제 하는 구절의 내용이 전부 다 선법문이에요. 불이법을 설하고 있고 삶이 없고 죽음이 없다라는 이야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기, 영가님의 본성을 곧장 확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선법문으로 전부 다 선법문이나 대승경전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짜 천도는 뭐냐?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어떻게 하면 진짜로 천도될 수 있을까? 이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고 나서 49제를 할 형편 되는 분들은 하시고,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이 49제를 하려고 했더니 뭐 비용이 너무 많거나 좀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벌써 돌아가신 지 1년, 2년이 지났는데, 와서 그런 걸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스님, 제가 계속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참 죄스러움으로 남는 게 있다. 뭐냐,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49제 못 해드린 게 아주 큰 죄의식으로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 49제라는 걸못 해준 것 때문에 그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분에게 지금에 와서 이제 뭐 49제를 또 하기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진짜 천도제가 뭔지를 알면 그 49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안 돼서 지금 49제 못하는 분들한테 49일 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내가 49제를 집에서 혼자 그 마음을 내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을 그냥 그것만 보면 본인이 혼자 안목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될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금강경의 가르침을 어지간하면 뭐 다른 그 기복적인 경전보다는 될수 있으면 금강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그 바른 불이법의 안목이 담겨 있는 경전의 가르침을 잘 해설해 주는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이런 이제 TV를 통해서 나온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문을 들어서 내가 49일 동안

이 금강경을 내가 공부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독송만 입으로 그냥 나블라블라블라 하고 독송만 하는 것보다 이걸 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를 가슴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소화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이 성경을 외우더라도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조상님들의 몸은 만날 수 없죠. 그분들의 성격, 그분들의 외모, 그분들의 어떤 말투, 그분들의 느낌, 생각, 의지, 뭐 이런 것들은 만날 수 없죠.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아상은 만날 수 없어요. 나라는 모양, 그분들의 자기, 그분 어머니라는 모양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모습은. 근데 불교에서 보세요, 아상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상, 나를, 나라는 상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진짜 나는 무아라는 거거든요. 무아임을 증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는 모양만 본단 말이에요. 그 모양을 보고 난 줄 알아요. 모양을 보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안단 말이죠. 근데 모양은 이미 떠나가셨어요. 모양은 원래 왔다 가는 거고, 살아 계실 때도 모양은 끊임없이 변하는 중이었어요. 어떤 분이, 보살님이 남편하고 금슬이 좋았던 것 같은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울먹울먹 하시면서, 스님, 스님 불이법이라서 남편과 내가 둘이 아니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싫고요. 남편의 그 모습, 그 손을 잡고 얼굴을 보고 만지고 그러고 싶어요 이러더란 말이죠. 그거는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 아상, 그 사람이라는 상은 못 보는데 그 사람 자체는 만날 수 있어요.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진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먹고 할 때 그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그 사람, 나를 떠나간 그분의 누구인지, 그분의 진실은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의 모양은 못 만나요. 인연따라 모였다 흩어졌기 때문에, 한번 모였다 한번 흩어진 건 무상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끝났어요. 그럼 만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도 어차피 부모님은 못 만났어요. 맨날 만나면서도 못 만났어요. 왜? 부모님을 못 만나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분이야라고 해석했던 그 상만 만났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때때로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사람도 지금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모양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야라고 내가 해석했던 내 해석만을 만나는 거예요. 색안경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만났던 거죠. 그 사람의 진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부모님들이 살아 계셨을 때도 부모님의 진실은 못 만났어요. 근데 죽고 나서, 살아 있을 때도 만나러 안 갔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만나고 싶어요 이래봐야 만나지겠어요? 살아 있을 때도 못 만난 거를 못 만나요. 그분에게 막 음식을, 그분이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향을 피워서 불러가지고, 이름 불러서 오세요 해서 이거 드세요.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이 훌륭한 자식 고맙다 하고 와서 맛있게 드시겠어요? 아, 뭐 그럴지도 모르겠죠. 뭐 저는 귀신이 안 돼봐가지고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건 모르겠고, 그 관심도 없고. 먹어도 모양이 먹는 거 아니에요? 모양이 먹는 데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진정한 천도는 뭐냐면, 이 중생세간의 모양의 세계에 살다가 어디로 옮기는 거냐? 옮길 천 길도, 길을 옮겨줘야 돼요. 이 세간의 길에서 출세간의 길로 딱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그게 천도였고, 그게 극락왕생이에요. 그게 극한 즐거움이에요, 그게. 그게 최상의 즐거움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즐거움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돌아가서 공부를 못 하잖아요. 물론 이것도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방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돌아가신 분이 49일 동안은 떠나가지 않고 여기 있다, 영혼이. 죽음신으로 있다가 내가 제사를 지내고 이름을 불러드리면 여기로 착 온다. 그래서 내가 차린 음식을 드시고 스님이 법문을 하고 경전을 읽어주면 경전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신도님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불교 경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학교를 안 나오셔가지고 이해력이 떨어지셔서.

나중에는 노망도 있으셔가지고 아무리 읽어줘봐야 이해를 못해요. 이러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연가가 되면 몸에 집착을 떼고 떠났기 때문에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살았을 때보다 7배 이상 이해력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뛰어난 의식이 그 이해를 빠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문을 하면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다. 그래서 느리고 굼뜬 사람은 7번 법문해야 깨닫고, 빠른 사람은 한번 천도제 한번 하면 바로 듣고 바로 깨닫는다 이러거든요. 실제 티벳 사자에서에도 죽고 나자마자 깨달을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죽고 나서 그 한동안의 시간 동안에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문이 열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방편으로 설명해 주면, 아, 그런 거예요 하고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편을 빼고, 그거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야기를 한게 아니잖아요. 생각의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다 사람이 만든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생각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좀이 공부가 생각으로 하는 공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뭔 공부인지 아세요? 진짜 천도는? 49제 안 해드렸어도 괜찮아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돌아가신 조상님도 지금 천주해 줄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7대 조상뿐만 아니라, 70대, 700대, 7000대 조상까지 다 천주해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옆집, 아랫집, 윗집, 동네방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천도해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천도예요. 그 천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여기서 천도의 법문을 듣고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스님들도 계시죠. 천도제 할때 천도제 착어 법문이나 관음시식이나 천도제 의식문을 요즘에는 한글로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한글로 읽어드리면서 살아있는 제주분들에게 법문도 해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깨닫게 하는 거다. 어떤 스님들은 그래요. 나는 이거 영가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영가 뭐 영가 뭘 깨닫냐? 지금 여기 오신 이분들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 또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럼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그때 온 인류가 다 깨달아 마쳤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그냥 말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지금 이미 깨달아 마쳐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자신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분별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 순간, 아, 본래 다 깨달아 있었구나. 누구나 다 깨달아 있었구나. 생각, 분별망상을 따라갔던 것밖에 그게 허물이었구나 하는 걸 바르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보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뭘 깨닫는 거겠어요? 내가 없구나, 따로. 무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게 뭐예요? 나와 너가 따로 없구나. 나와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불이법이구나.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하나의 법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깨닫는 게 세상이 깨닫는 거고, 부모님이 깨닫는 거고, 조상님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깨닫는 게 천도제예요. 천도의식에 보면, 이제 보통 천도제 하면 영가님을 이제 천도한다 그러잖아요. 영가. 영가. 영가가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잖아요. 귀신. 뭐 유령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가 영가인 줄 아세요? 진짜 내가 아닌 게 영가예요. 가짜나. 그거 우리가 영가 아니야? 가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영가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해요. 유령이라고 해요. 실제 서구 영성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상,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여기는 온 계곡을 모르고 몸과 마음이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령이라고 불러요. 유령 같은, 귀신 같은. 얘는 내가 아니에요. 이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고요. 아, 스님, 그래도 저는 얘 성격이 있는데요. 개성이 있는데요. 업장도 있는데요. 얘만의 독특한 어떤 자아가 있는데요. 그 내가 아니고, 이 캐릭터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면서 그 행위에서
아,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라는 어떤 삶의 유익한 패턴을 익숙하게 쌓아둔 거예요. 그걸 업식이라 그래요. 업이라는 경험 속에서 식, 분별 의식을 쌓아둔 거예요. 색수상행식, 색온을 쌓아두고 수상행식이라는 온을 다 쌓아둔 거예요. 오취의 온을 쌓아두고 그걸 자기로 삼은 거예요. 그게 나예요?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삶의 경험 속에 굳어진 내가 진짜 날까요? 여태까지 내가 나쁜 환경에서 살아와 가지고 성격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성격 더러운 게난줄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부터 마음 공부 시작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성격이 좋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지. 업이 바뀌었잖아요. 놀랍게도 외모도 달라지고 풍기는 인상도 달라져요. 업이 바뀌면. 끊임없이 달라져요. 모든 게다 달라져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아니고, 내 개성이 아니고, 내 재능이 아니고, 인연 따라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인연은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정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 진정한 천도는 이 어리석은 분별망상을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든 그걸 문득 깨어나 거기서 문득 깨어나서 진정한 자기에 눈 뜨는 것이고 진정한 나에게 나로 깨어나게 되면 나 아닌 것이 없구나. 온 세상이 나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상만 쫓아왔구나. 그런 것으로 안목이 밝아지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진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을 만나고 지황 비구가 육조 스님을 만나고 육조 스님이 현책에 했던 선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것이 맞다라고 수긍을 하시면서 이런 개송을 외우셨어요. 법문을 설하신 거예요.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되 공하다는 견해에 집착하지 않으면 응하고 작용함에 걸림이 없다.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심하여 본분이 성인이니 하는 생각을 잊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져서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마음을 허공같이 한다. 어디에도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자기 본성, 허공, 자기 본성같이 해서 공하다 하지만 그 공하다라는 걸 견해로 붙잡지 않는다면 공하다는 생각에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공한 자리, 이 본체 자리, 이 자기 불성의 자리, 이 자리에서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하고, 배고플 때밥 먹고, 일할 때 일하고, 무엇이든 다 응해서 할수 있어요. 인연 따라 응해서 무엇이든 다 펼쳐낼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작용이든 다할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작용을 해도 거기 걸림이 없다. 거기 매여 있지 않다. 거기 묶여 있지 않다. 거기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에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취사 간택하지 않는다. 허공같이 텅빈 걸림없는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움직임과 고요함에 무시하여 움직이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고요하는 건 조용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선정에만 집착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무엇을 응해든 상관없다. 본분이 성인이다 하는 생각도 있는다. 내가 선정을 많이 닦으면 본부 성인이 되는 것 같고, 산란스러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본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하지 않는다. 본부와 성인이 따로 없어요. 우리는 다 부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성인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바르게 깨달으면 본부나 성인이 따로 없고, 주관과 객관이 모두 사라진다.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오로지 한 마음밖에 없어요. 한마음 이래도 그러니까요. 오로지 이것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관, 객관, 나와 너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으면 본성에서 펼쳐진 모든 것이 다 불성 아닌 게 없어요. 다 본성 아닌 게 없어요. 본성에서 모든 모양이 나왔단 말이에요. 모든 작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양이 펼쳐내는 삶의 모습, 작용, 그게 그대로 본성과 다르지 않고 여여하단 말이에요. 불이법에 온전히 계합하는 걸 말해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부처다 하면 거기서 부처를 찾으려고 애쓰다가 확인하고 나서 그 부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공부하고 수행하다가 문득 깨어나고 보면 아, 따로 지킬 게 없구나. 왜 그럴까요? 이 본성 아닌 것이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구름이 별이 달이 자연이 풀한 포기가 나무 한 그루가 이것이 전부 다이 본성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이 펼쳐져 있는 모든 모양의 세계가 본성과 한결같다. 다르지 않다. 따로 찾을 수 없어요. 이 현실이 곧 진실이라 하잖아요. 그건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제법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상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린 전부 다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그 해석된 그걸 보죠. 그것만 하지 말아 보세요.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 동네는 좋고 저 동네는 안 좋고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것만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있을 뿐 아니에요. 이렇게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거울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되 분별하지 않듯이 우리가 세상 모든 걸 이렇게 비추어서 보는 알아차리는 이 깨어있는 자기가 없냔 말이에요. 이 살아있음이 없느냔 말이죠. 늘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어요, 우리는. 근데 여기서 한 생각 분별을 따라가서 분별을 주인으로 삼아서 분별하는 나를 아상을 나로 삼으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본성과 겉모습이 한결같게 된다면 선정 아닌 때가 없다. 언제나 선정인 것이다. 지황은 크게 깨달았으니 20년 동안 얻은 마음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난 20년 동안 선정을 닦으면서 내가 선정을 얻었고 체험을 했고 했던 모든 그런 공부했다 안 했다 하는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날 밤 하북 지방의 사람들은 지황 선사가 오늘 도를 얻었다라는 소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을 들었다. 뭐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되고요. 그뒤 지황은 조사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하북으로 돌아가 사부 대중을 교화하였다. 그래서 하북으로 돌아가서 사부 대중을 교화한 인연이다 보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뒤에 만들어내서다가 집어넣겠죠. 오늘은 또 이제 그 다음 제목은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어떤 스님에 대한 한 스님에 대한 일화예요. 한 스님이 육조 대사께 여쭈었다.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황매 이러면 오조 홍인 스님을 말해요. 오조의 종지종풍 참된 뜻, 참된 진리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나야. 황매에서 얻었던 그 행자가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황매의 종지를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물었더니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다. 불법 아는 사람이 얻었겠지.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도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육조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얻지 못했다. 그 스님 물었어요. 어찌해서 스님은 얻지 못하셨습니까? 육조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님도 얻으셨습니까? 나는 얻지 못했다. 스님이 겸손해서 얻지 못했다 했을까요? 여러분은 얻었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건 얻고 잃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얻은 적도 없고 잃은 적도 없어요. 그 사실을 그냥 문득 깨닫는 거, 자각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 법을 얻지 못했으면, 자기가 불성이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진정한 자기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냔 말이에요. 이 몸뚱이는 걸을 수가 없어요. 불은 누가 킨 거예요? 줘서 누가 똑한 사람이 켰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에어컨은 어떻게 저건 켜졌나요? 누가 켜나요? 이 마이크는 누가 켜나요? 컴퓨터는 누가 켜나요? 그러면 이거는 마이크는 마이크가 켜고 컴퓨터가 켜지고 뭐 에어컨이 켜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것만 있다고 켜져요? 전기가 없으면, 전기선을 꼽지 않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작용하지 않아요. 전기선이 꼽히면 작용은 달라요. 모양은 달라요. 최상용 이러잖아요.
상 모양은 다르고 작용은 달라요. 어떤 건 밥하는 밥솥은 밥하는 작용,

마이크는 소리를 나오게 하는 작용, 에어컨은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작용, 작용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동력, 하나의 힘,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손을 드는 거, 이거 얘가 손을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고 난 사람한테 손들어 해보세요. 손드나 몸이 하는 것만 할수 있어야죠. 눈이 보는 거면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눈앞을 봐야죠. 근데 눈 뜨고 딴 생각하면 눈앞을 못 보거든요. 귀가 열려 있지만 모든 소리를 다 듣지 않아요. 이 마음 하나가 보고 마음 하나가 듣고 대기 대용으로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움직이고 다 다른 모양으로 펼쳐졌지만 대기 대용 거대한 기관 하나가, 마음이라는 기관 하나가, 근데 그건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있다 없다고도 할수 없는 그 거대한 대기 대용의 마음 하나가 크게 이온 우주를 굴려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용이라고 그래. 대용. 크게 굴려 쓰고 있다. 법 하나가 모든 것을 굴려 쓰고 있어요. 대기 대용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큰 스님들이 도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장자를 들거나 쿵쿵 때리잖아요. 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저걸 보고 저기 뭐가 있나 하고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큰 스님들이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들어보이는 뭘, 그게 자꾸 보고 싶으면 그걸 볼게 아니고 자신이 길을 걸을 때마다 이 손이 움직이는 걸 자꾸 쳐다보면 돼요. 뭐가 이걸 자꾸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하고. 생각이 막 올라올 때마다 뭐가 이렇게 생각을 끊임없이 이렇게 쏘아 올리고 있는가 하고. 온 우주 삼라만상 전부가 이 마음 하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있는 거지, 없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거였어요. 본래 이 진실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우리 본성이어서, 그러니까 본성이라 하죠. 본래 있던 성품, 이게 우리 본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진실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세요, 종지는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뭐랄까, 황매의 종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걸 얻는 사람이 따로 있고, 어떤 사람이 얻었습니까? 질문부터가 분별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로 답하는 거예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었겠지. 넌 지금 불법이 있고 이게 알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너가 분별하는 그 방식으로 얘기하면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은 거겠지. 그러면 스님도 얻으셨습니까? 난 얻지 못했다. 그 사람이 맞춰서 난이라고 표현을 써본 거예요. 나는 얻지 못했다. 얻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얻지 못했다. 진실을 말한 거예요. 어째서 스님 얻지 못하셨습니까?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알수 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법을 알까요? 저는 불법을 알아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불법을 알지 못해요. 알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법을 알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뭔가 모르던 걸 알았어요. 수학 공식을 모르다가 오늘 알았어요. 그럼 그거는 어제까지 없었는데 오늘 생긴 알미죠. 알미의 내용물이죠. 무엇을 알았죠. 내가 무엇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 공식을 알았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아니죠. 목적격이잖아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둘로 쪼개진 거예요. 내가 저것을 알았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진정한 자기, 불성이라고 얘기하는 진정한 자기, 진정한 나가 대상일까요? 보이는 걸까요? 들리는 걸까요? 생각되는 걸까요? 알아지는 걸까요? 그건 대상이에요. 대상은 왔다 가는 거고 오고 가는 거예요. 대상만 볼수 있어요. 여러분, 눈은 다른 모든 건다볼수 있는데 눈이 눈은 볼수 없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자기를 볼수 없어요. 또좀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남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남들이 나를 더잘 알지 않아요? 나는 내 식대로 해석한 나밖에 모르는데, 남들은 좀 객관적으로 나를 봐요.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나를 못 봐요. 주관적으로밖에 못 봐요. 주관 분별 의식 가지고만 자기를 봐요. 여기서 소리가 들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대상화시킨 생각에 이 소리를 대상화시켜서 들은 거예요. 그건 주객을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아예 분별하지 않으면

0: 이게 자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확인돼요. 컵을 본게 아니라 자기 눈을 확인한 것이듯이 이걸 볼 때 컵을 본게 아니라 이 보는 놈을 본단 말이에요. 보는 놈을, 듣는 놈을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는 것일 뿐이지 이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머리로 알거나 이해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했으면 이해된 대상이잖아요. 봤으면 본 것이고 대상 둘로 나뉜 거잖아요. 둘로 나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불이법이 바른 진실이란 말이죠. 불이법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 육조 스님은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오직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견성이다. 단지 불에면 시즉 견성이다. 진울 스님의 말씀이죠. 네. 그 다음 보면 이제 방변이라는 비구가 나와요. 방변이라는 스님이 이제 조사께서 어느 날 전해 받은 법의를 이렇게 가사 오조 홍인 스님에게 전해 받은 육조라는 상징인 가사를 탁 전해 한 사람에게 육조에게 전해 줬단 말이죠. 그 법의 옷이 가사를 세탁 이제 좀 빨래 하려고 빨아야 되겠다 싶어서 좀 빨려고 했는데 마땅히 샘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절 뒤로 오리쯤 되는 곳으로 가니 살림이 울창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있는 곳을 보셨다. 대사가 석장을 휘둘러 땅을 궁 내리치니 즉시 샘물이 솟았고 곧 물이 고여 연못이 되었다. 이 정도는 돼야 육조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전혀 낙처를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고 이런 구절이 곳곳 몇 군데 들어가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육조 단경도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온 좀 판본을 풍성해서 내용이 워낙 풍성해가지고 이 판본을 제가 선택을 한 건데 해서 번역을 한 건데 이 판본이 나오기 전 아주 육조 단경 초기 판본이 있어요. 거긴 이런 뭐 지저분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할 말만 딱돼 있어요. 그거랑 비교해 보면 너무 많아요, 여기는. 근데 그 중에도 쓸만한 게 그래도 많아서 그냥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걸러 읽으면 돼요. 아, 이런 게 도구나. 육조 스님은 도인이니까 이렇게 산 뒤에 가가지고 주장자 가지고 땅을 딱 때리면 거기 연못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은 아주 외도의 소견이 외도의 소견. 공부가 그런 거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소견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뒤에 어디 연못에 갔다는 얘기겠죠. 어디 산에 대해 갔더니 연못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사께서 무릎을 꿇고 돌 위에서 그 가사를 빨고 있는데 문득 어떤 한 승려가 나타나서 예배하고는 말했다. 이제 절에 아마 이렇게 안 계셔서 그런지 찾았다가 스님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제 이름은 방변이고 서촉의 사람입니다. 어제 남천 축국에서 달마 대사를 만났는데 저에게 부촉한 바가 있었습니다. 달마가 참 이때 사람도 아닌데 꿈에서 만났는지 뭐 환상에서 만났는지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문득 이런 식의 상징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속히 달마 대사 이렇게 얘기했대요. 즉 달마는 법을 상징하죠. 달마 법을 상징하니까 뭔가 어떤 이 법에 대한 간절함 발심 이런 계기가 어떤 되는 게 뭔가가 있었겠죠? 혹은 달마 스님의 종지를 이어받았던 어떤 분을 통해 뭔가 이런 계기를 만들어서 이랬을 수도 있겠고 속히 당나라로 가거라. 내가 전한 마하 가섭의 정법 안장과 가사가 육대까지 전해져서 소주의 조계에 이르렀으니 그대는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금 육조 스님을 무언가가 이 스님을 찾아뵙고 법을 전해드리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가 멀리서 찾아왔으니 조사께서는 저희 조사께서 오조 조사께서 전해주신 의발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스님이 진짜 그 육조가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죠. 건방을 떠세요. 그렇게 이제 보여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대사께서 의발을 꺼내서 보여주시고는 물었습니다. 네, 딱 보여줬으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육조 스님 물었어요. 그대는 무슨 일을 잘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방변이 진흙으로 모양을 잘 빚습니다. 그랬어요. 옛날에 아마 출가 전에 진흙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도자기 굽고 뭐 이런 사람이었거나 그랬나 보죠. 대사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내 모습을 한번 빚어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정색을 했을까요? 일상 대화를 한게 아니고, 딱 법의 안목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모습을 빚어봐. 아, 육조 스님이 자기 모습이 궁금하겠어요? 자기는 이 법신을 깨달은 건데, 자기 모습을, 아니, 자기가 자기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어봐. 그렇겠어요. 그래서 그 동상을 얻다가 놔둘라 그랬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그려봐. 정색하면서.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어떻게 그릴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제 모습을 하나 그려와 보세요. 다음 시간까지. 그러면 어떻게 그릴 거냔 말이에요. 그 모양의 그림을 그려오면 그건 한대 맞을 일이죠. 진정한 내가 누구냐면, 너에게 내가 뭘로 보이냐 이거예요. 법으로 보이냐, 허공 법신으로 보이냐, 모양으로 보이냐, 이걸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공부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보려고. 그 나의 모습을 빚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방편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2: TV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육조단경과 마음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법상입니다. 절에서 보통 불사를 한다고 많이 하는데, 진정한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하는 게 불사겠죠. 그런 점에서 BTN 불교 TV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 불사 중에 불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몇년 BTN을 바라보고 옆에서 이렇게 어깨 너머로 지켜보면서 느낀 점이요. 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막 열정을 다하시고 끊임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또 훌륭한 스님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유튜브 100만 명을 넘게 된 것도 그런 열정과 그 포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지금 이제 BTN이 100만 명이지만 정말 1000만 명 이상 되도록 해서 전 세계에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전파가 되도록 그런 불사를 하려면 우리가 BTN 불교 TV를 우리 모두 함께 후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불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모두 BTN 불교TV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하십시오.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현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

0: 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 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 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 전법사, 명상 지도사, 불교 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 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의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해를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질을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넓은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백중 우란분절이 불교를 상징하고 있는 5대 명절 가운데의 하나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도도를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불교의 가치관을 보다 더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백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4: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3: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연 해피달마도.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 스리랑카에서 온 길상사 주지 명선 스님. 스님이 주지로서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인데요. 그 꿈을 위해 다문화 축제를 열고 이웃과 밥상을 나누며 낯선 타향살이하는 이들의 곁에서 버팀목이 되어주는 스님.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묵묵히 힘쓰고 있는 명선 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도 아침을 맞은 길상사. 저마다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문을 열고 법당으로 들어오는 한 가족. 100일이 갓 넘은 아기를 품에 안고 온 스리랑카 신도인데요. 신도가 갓난아기와 함께 이곳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내가 태어나서 3개월 지났어요. 아기하고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아, 한국에는 이거 100일 잔치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3개월 지나면 기도 받아야 합니다.
0: 스리랑카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한 번,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면 또 한 번 스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삼가며 지내다가 100일이 지나면 비로소 외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오늘이 바로 아기가 세상과 첫 인사를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1: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이를 그 데리고 절에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특별하게 그 스리랑카 가사를 입고 이 아이한테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몇 개 경을 배웠는데 이제 빨리로 하면 망갈라 숫다. 이 망갈라 숫다라는 것은 길상경이에요. 우리 절도 길상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라타나 숫다, 그러니까 법의 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르니의 메타 숫다라고 하는데 그걸 자의 경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외우는 경들입니다.
0: 한국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신도들이 고향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님은 곁에서 함께하는데요. 이날만큼은 고향에서 입던 가사를 걸치고 기도하며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0: 기도를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스님. 곧바로 향한 곳은 한국어 수업이 열리는 교육실인데요. 이곳은 한국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취업과 비자,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함께 공부하는 곳이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앞에 배운 것도 어려운 거 있었어요? 이해됐어요? 다 이해됐어요? 57번 카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방송국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저는 하면 저는잖아요. 친구들 이해됐습니까? 친구들 함께 하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라가 딱 맞는 거잖아요.
2: 확인해야 돼.
0: 1년째 매주 주말마다 이곳에서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는 명선 스님.
1: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제 도픽 시험 그리고 사회통합 시험을 이제 합격해야만 비자 연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 정착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할 때도 이 시험이 필요하고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 수업도 진행하고 물론 저도 이 시험을 필요하니까 저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0: 학생들이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놀이를 곁들여 수업한다는데요.
1: 오늘은 금말 읽기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금말 읽기라고 하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끝나는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에
3: 시작되는
1: 단어 하나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3: 일기. 일기.
4: 전전이. 일기 먼저 그 다음에 일기 뭐 기.
3: 기억.
4: 억지로요? 저 시작은 로요?
5: 로또.
3: 잘했어, 잘했어. 제발 아니야. 제발 달라.
1: 제 경기할 때 맞아요?
3: 네.
1: 그런데 우리가 많이 써야 이제 머릿속에 외워지는데 많이 써야 돼요. 이거 틀렸어요.
0: 한국어를 즐겁게 배우다 보니 제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1: 여기까지 합시다.
0: 딱딱한 공부 대신 웃음이 함께하는 수업입니다.
4: 네, 스님이 참 대단한 스님입니다. 왜냐면 외국에서 왔으니까 열심히 그 공부했고 이제는 스님 조지 스님 됐고 근데 우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도 배우기를 좀 많이 배우겠습니다.
6: 연수 스님이 제가 지금 대학생인데요. 대학교에서 뭐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것도 가르쳐 주고 뭐 피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도 알려주고 제가 한국말을 잘못한 거 있으면 연순 스님이 제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 한국에 먹님만 이사를
1: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시험 보는 사람들만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시험
3: 다음 주 시험 보는 거?
1: 네, 그분들만 내가 알려드릴게요.
3: 시험이야? 다음 주 시험 뭐야?
1: 그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3번이면 계속 3번 찍으면 돼요. 뭐 하나라도 걸려요.
0: 시험 문제 찍는 법까지 한국화가 된 명선 스님입니다.
7: 이거 많이 내면
1: 시험 보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거기서 출력하고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0: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0: 꼼꼼하게 알려주는 명선생. 이 시험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기에 학생들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수업을 마치고 이번에는 오랜 인연을 찾아뵈러 가는 명선스님.
1: 제가 97년에 줄과

0: 저를 많이 생각해 주고 아버지 같은 그런 스님입니다.
1: 스님이 찾아간 분은 바로 명선 스님의 은사이신 도제 스님입니다. 명선 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길상사 주지라는 자리를 권해주신 분이기도 하다는데요. 늘 따뜻한 가르침으로 곁을 지켜주는 스승님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2: 네, 어떻게 잘 사시는가요?
0: 예, 스님. 네.
2: 찬잔해요.
1: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 두 스님은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는데요.
0: 스리랑카에서 2011년에 네. 이제 은사 스님이 거기서 만났는데 네. 그 만남이 저한테 진짜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2: 우리가 부처님의 세 가지 인연을 받기 어렵다 그래요. 부처님의 가장 받기 어려운 것이 사람 몸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행복의 길로 가기 어렵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마음 닦는 이 진리 만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명선 스님하고 2011년도에 만난 것은 우리가 사실은 보통 인연이 아니지 사실은.
1: 1997년 12살의 나이에 스리랑카에서 라훌라라는 법명으로 첫 출가를 한 명선 스님. 그리고 14년 뒤 스리랑카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도제 스님을 처음 만났다는데요.
2: 명선 스님은 이제 스리랑카에 2011년도에 해외의료 봉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한국어 통역하는 스님을 찾고 있었는데 스님이 한국어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예, 스님 제가 스리랑카 대학에 한국어과 나와서 한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성품도 좋고 통역을 참 잘하더라고요. 아, 봉사의 통역을 잘하고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주민이죠.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을 보고 스님을 한국 스님으로 이렇게 해서 송광사에 추가시켰습니다.
1: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익히며 한국 불교를 향한 뜻을 품었던 명선 스님. 그 마음과 가능성을 알아본 도제 스님은 명선 스님을 한국 출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0: 그 외국인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려움 일도 있고 그다음에 길상사도 이제 운행하다 보니까 일도 많아지면서 그 어떻게 하면 제가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조언을 좀 묻고 싶습니다, 스님.
2: 뭐 수행자는 잘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그 원력과 늘 보리심, 보살행위를 덜 한다는 이런 기본의 수행자의 바탕이 좀 가지고 있어야 일하는 데 편해요. 잘하려고 하면 또 못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자는 늘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내가 그들 위해서 손발이 돼서 관세음보살이 돼서 돕겠다는 그런 자비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낯선 타국에서 만난 스승 명선 스님은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한국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는데요.
2: 문화가 틀리고 또 언어가 틀리고 또 여러 가지 인연 이런 것들이 또 육해 강식에 가장 어렵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리랑카만 돕는 게 아니고 여러 나라를 돕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고 힘들더라도 지치지 말고 잘 수행자로서 원력을 가지고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예,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네. 건강하십시오. 네.
1: 스승의 따뜻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스님은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오후 길상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0: 대체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1: 안녕하십니까. 다 오셨습니까?
2: 네.
1: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2: 마음부터 해야죠.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갑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아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하시는 광산구 자율 방재단 멤버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을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0: 마을 주민들과 함께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명선 스님.
1: 이쪽으로 우리 청소하러 갈까요?
3: 예, 감사합니다.
4: 가시죠.
0: 처음에는 마을 주민들도 외국인 출신 스님과 함께 청소하는 일이 어색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어색함도 잠시.
5: 처음에는 약간 당혹스러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같이 어울리고 활동하고 또 같이 부딪히다 보니까 아 적응도 잘하시고 또 여기가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분이 또 많이 지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안아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고 저희도 흐뭇합니다.
6: 그냥 따뜻한 사람이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우리 그 군대 사람들도 잘 안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보면은 예, 그런 사람이에요.
0: 지금은 누구보다 손발이 척척 맞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1: 아이고 진짜 괜찮은 겁니다. 아 진짜 기억을 많이 시켜야 돼 여기 계시는 분들을 보리는 분들이.
0: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 그래도 스님은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보태는데요. 불교에서 자비란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과 함께하려는 마음이죠. 명선 스님에게 봉사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인데요. 스님의 이런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주어 서로 돕고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오늘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1: 예.
0: 어느새 청소가 끝나고 가득 찬 봉투만큼 마을은 한결 깨끗해졌는데요. 비워낸 자리에는 함께한 마음이 대신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길상사에도 밤이 찾아왔는데요. 신도들을 위해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명선 스님. 그런데 스님 손에 들린 재료가 조금 낯선데요. 스님, 이게 무엇인가요?
1: 이거 렌틸콩인데 스리랑카 이름은 바리뿌. 스리랑카 바리뿌 호드 하나 하려고 하는데 신도분들이 지금 오셨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식사를 해드리려고 준비합니다.
0: 오늘 신도들에게 선보일 메뉴는 익숙한 한국 음식이 아닌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음식이라는데요. 그 메뉴는 강황가루와 코코넛 밀크 그리고 렌틸콩 등을 넣은 카레랍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식문화는 조금 다르다는데요.
1: 예, 스리랑카에서 오심체라고 예, 한국에서 쓰는 그런 오심체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 들어가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오심체 그 재료에서 안 쓰니까 이게 파 종류가 그 팩을 쓰니까 조금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0: 어떤 맛일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특별한 메뉴인데요.
1: 소금 이제 그렇습니다.
0: 마지막으로 깜빡했던 소금 한 스푼까지 더하면 스님의 고향 스리랑카의 맛을 담은 렌틸콩 카레가 완성됩니다. 처음 마주하는

0: 스리랑카 음식에 신도들의 기대도 커지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낯선 향신료가 풍부하게 들어간 스리랑카 음식.
1: 한번 드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맛이 어떤지.
2: 네, 알겠습니다.
1: 맛있게 드십시오.
0: 하지만 신도들의 숟가락질은 쉽게 멈추지 않는데요. 입맛에 잘 맞는 듯한 모양입니다.
3: 과거의 경험 속에 여행을 했을 때 그 동남아시아의 그 강한 향신료라든가 그런 향신료를 생각하고 약간 거부감으로 시작했는데 스님도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시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한국 취향에 맞게 많이 동화가 되셨다 생각하시면서 스리랑카 음식이 이 정도라면 한국과 스리랑카 음식이 많이 동질화됐고 먹는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4: 스리랑카 음식은 제 입에 좀 맞지 않을 거라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주신 걸 보고 그 강한에 진한 것이 아니라 좀 적당하면서 제가 먹기로는 참 좋았습니다. 목 넘김이 아주 부드러웠습니다.
0: 스님이 신도들을 위해 고향의 음식을 준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명선 스님이 음식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녁 예불 시간.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님은 정성껏 예불을 올립니다. 이 예불에는 스님이 오랫동안 품어온 바람이 담겨 있는데요.
5: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외국분들이 이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전 세계도 다양한 문화 있기 때문에 종교, 문화, 이 선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외국인과 한국 분들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0: 길상산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열린 도량입니다. 이곳에서 명선 스님은 종교와 국적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스님의 발걸음은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고3인 아이기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천왕봉 동쪽 능선.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자리에 법계사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3층 석탑은 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해발 1450m 고지에서 수백 년의 풍파를 견뎌온 석탑인데요. 구름 위에서 만난 천상의 탑.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가 하늘과 곧장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웅장한 모습 뒤에는 정말 많은 실언이 숨어 있었습니다. 법계사가 흥하면 일본이 망하고, 일본이 흥하면 법계사가 망한다, 이런 속설 때문에 고려 말부터 일제는 수차례 법계사를 침략했고, 그로 인해 법계사는 여러 차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층 석탑만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집 곁에는 지리산을 수호하는 산신각이 있습니다. 다른 산과는 다르게 이곳 산신은 여성으로 표현돼 있는데 어머니의 산이라는 별명과 잘 어울렸습니다. 산신각 아래에는 산신 영정과 똑 닮은 천왕 할매 석상이 있습니다. 산신 영정을 바탕으로 조각된 석상인데 실제로 보니 정말 똑같이 만든 느낌이었어요. 법계사와 천왕봉을 지켜온 수호자로서 또 소원을 잘 들어주는 영험한 존재라고 전해져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높이 치솟은 천왕봉의 능선, 천년의 시간을 품은 법계사, 그리고 그 위에 우뚝 선 3층 석탑. 이 모두를 품은 지리산의 대자연, 그리고 3층 석탑에 모셔진 부처님을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보시면 어떨까요?

0: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0: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1: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절밥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니고 내 삶의 밥까지는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는가.
1: 스님들은 법문을 해서도 신도들을 포기하지만 그 음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2: 사찰 음식이 단순한 그런 먹거리가 아니라 저는 하나의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저는 사찰 음식이 기도고 수행입니다.
4: 음식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지만은 않다. 수행을 이어나가는 그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 생명이죠.
6: 생명.
5: 삶의 근본이고 삶의 바탕이 음식이잖아요. 내 몸이 자연이잖아요. 삶이잖아요.

0: 저는 H기업의 9개 브랜드 23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석 셰프라고 합니다. 뭐 그냥 막연했어요. 그냥 사찰 음식이란 개념이
1: 동양이 뭔지 모른데.
0: 네, 뭔지 정확한 몰라? 의미는 모르지만 네. 스님한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어요.
2: 스님 이거 볶을 때 이렇게 팬을 이렇게 돌려도 됩니까?
1: 그러면 안 돼요.
2: 죄송합니다. 네,
3: 네. 어우 잘 쓰신다.
4: 셰프인데요.
1: 전문가 스킬 나오네.
5: 미쳤습니다 진짜.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네.
0: 좀 더 사찰 음식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얘는 엄나무순 장아찌예요. 장아찌가 엄나무순 장아찌는 귀하잖아. 많이 드세요. 항상 8찬이잖아. 8찬. 7찬, 8찬을 드려야지. 이 꼴짝기까지 오셔서 제 밥을 먹겠다고들 오신 분인데 잘해드려야지. 열무김치? 지금 담잖아요. 첫팔김치. 자, 공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공양계송.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는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유지하는 약으로 와라.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우리가 음식 명상이라고 해서 식사를 하실 때 밖에 있는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몸에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공양을 편안하게 근심 없이

0: 아, 오늘 만나 뵙게 될 스님은 대한민국 사찰 음식의 명장이신 대한 스님이시고, 벌써부터 이 사찰에 도착하니까 그 명장의 향기가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지금 비가 온 뒤 엄청 갯고 이 자연의 풀내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스님과 이쪽 사찰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간 사찰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와. 스님 저기 계시죠?
1: 네,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셰프님.
0: 처음 뵙겠습니다.
1: 네.
0: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뵈가지고 너무 얼굴이 익숙합니다.

0: 이 공간 설명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1: 여기는 자연바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카페예요. 네. 네, 네. 저희가 차도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공양을 하실 수 있게끔 사찰 음식을 체험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 금수암 사찰 음식 체험관입니다, 여기가. 네, 네.
0: 저는 사찰 안에 뭐 카페가 있는 거는 많이 들어봤어도 이렇게 공양을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2: 도자기도 요새 그리고 꽃그림 하나씩 그리고
0: 메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1: 아, 메뉴요? 네. 메뉴는 차림표가 있죠. 와.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식사
0: 정식.
1: 연잎밥 정식이 있고 이거는 이제 콩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처럼 주물 스테이크. 네. 네, 콩갈 피자, 등코 피자.
0: 사냐초 파스타. 양식 레스토랑 하나 운영하는 것만큼 메뉴가 진짜 다양한데. 오다 보니까 여기 네. 장독대가 엄청 많던데 좀 장 맛을 보여주시죠. 네,
1: 가보시죠. 네.
0: 그럼 제가 뭘 뜰까요?
1: 아, 셰프님이 된장을 뜨세요.
0: 된장을?
1: 저희 된장독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0: 와.
1: 그래서
0: 네.
1: 된장을 저희가
0: 뜰까요, 일단?
1: 예, 두세 국자.
0: 두세 국자
1: 뜨시면 되고요. 저는 간장을 뜰게요.
0: 스님, 요 사실 사찰 음식 제가 배우러 다니면서 이 장독대를 보면서 항상 생각한 건데 진짜 일반 음식이랑 사찰 음식이랑 다른 점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1: 장.
0: 네, 장. 네,
1: 사찰의 장 문화가 오래도록 전승되어 오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거 뭐 재료도 좋은데 장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빚어버리니까 이 사찰 음식을 따라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1: 장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아주 오래된 역사잖아요.
0: 네, 네.
1: 그런데 사찰 음식을 지속적으로 전승되게끔 한 우리의 선배 스님들 그런 분들의 그 덕행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분들의 덕행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죠.
0: 아, 제가 궁금했던 게 사찰하면 암으로 끝나는 게 궁금했었거든요.

저희 구기람 위에 지조감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옛날에 네. 큰 스님 일타스님께서 주석하셨던 네. 곳. 그 우아래절이라서 참 어른들이 자주 저희 어른들하고 소통하고 그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자리를 잡고 스님 네. 저희 토굴을 하나 했습니다. 그럼 보러 오십시오. 그때 막 매화꽃이 흩날릴 때 아이고 대안아 여기는 금수강산 같다. 아. 이름이 뭐 필요하노 금수암이라 해라. 이래서 아, 금수암이 된 거야. 아.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0: 일은 많으니 갑시다.
1: 네, 사천음색
0: 오늘 날씨가 배우러. 도와주네요.
1: 알겠습니다.
2: 대한 스님의 사찰 음식에서 전통을 지키되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음식은 수행이자 사람을 잇는 지혜임을 배웠다. 장독 때마다 차곡차곡 쌓인 덕행과 온고지신의 정신은 시간이 곧 수행이라는 가르침을 전해주었다.
0: 김 셰프님, 이리 와보세요. 혹시 절에서 김치 다 먹어보셨어요?
1: 처음입니다.
0: 처음이세요?
1: 네.
0: 아, 그러면 나쁜 행운이네.
1: 아니, 아닙니다. 스님, 근데 행운. 김치를 이렇게 많이 담그세요?
0: 아, 저희가 이게 열무 20단인데
1: 네네.
0: 초파일을 네, 이거 다 나갑니다. 네. 장갑도 끼었어요.
1: 알겠습니다. 스님은 안 끼세요, 장갑?
0: 저는 맨손에 일을 버릇해가지고
1: 네.
0: 셰프님을 많이 시킬 거예요.
1: 시키시면 저 네. 제가 하겠습니다.
0: 이거는 그 마른 고추, 걔를 이제 불려서 가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가 들어가겠죠?
1: 스님, 이 김치는 양념은 뭐 당연히 마늘이나 뭐 오신채는 안 들어갔을 텐데 이 간이나 맛은 어떻게 내시는 거예요?
0: 저희는 이 간장이 들어가고요. 절에 네. 담근 간장.
1: 네, 네, 네.
0: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해초 소스예요.
1: 해초를
0: 당발을 시켜가지고 해놓은 거. 얘가 이제 감칠맛을 내주고요.
1: 네.
0: 일단 부으셔요.
1: 볼까요? 네. 네.
0: 이제 직간장을.
1: 직간장을.
0: 네. 다 붓고 풀어서
1: 생강 이렇게 많이 넣어요?
0: 네. 천일염.
1: 천일염.
0: 그다음에 해초 소스.
1: 해초. 금수암까지 와서 김치를 담그는 영광이 저한테 주어졌더니 너무.
0: 근데 뭐든지 인연이에요.
1: 맞습니다.
0: 이 세상 인연 아닌 것이 네. 없듯이 인연법이라.
1: 지금 좀 호흡이 좀 착착착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0: 잘하신다는 거지.
1: 호흡이 그냥
0: 네. 섞어주기만 하면 치대는 게 아니다.
1: 알겠습니다.
0: 살살살살 그렇게 해주시면
1: 돼요. 살살 달래가면서
0: 네.
1: 아, 그래야지 양념이 좀
0: 풀어주시고.
1: 풀어주고 또 한 번씩 해주고 꾹꾹 누르지 말고
0: 네, 그냥 살 놓으시면 돼요. 갑자기 마당새가 됐네.
1: 그럼 드디어 이제 네. 스님이 준비해 주신
0: 네, 사찰
1: 음식. 네. 풍경이 진짜
0: 좋아요? 지리산 네. 자락이잖아요. 네. 그 맛에 여기 살죠.
1: 그러니까요. 저는 금수함에 와서 지금 김치도 담고 이게 지금 와 드디어
0: 갑자기 마당새가 됐어.
1: 김치도 담고 드디어 대한스님께서 사찰 음식을 알려주신다고 하시니
0: 아이고 알려주긴요. 네. 우리가 다 함께 하는 거고 오늘 네. 저희가 할 것은 이제 계절 음식이잖아요. 절집
1: 네.
0: 음식은 취나물이 막바지예요.
1: 네, 네.
0: 그래서 산치를 이용해서 밥을 지어서
1: 네.
0: 단촛물을 입혀서 그 위에 밤채를 튀긴 걸 토핑을 얹고 잣을 얹어서
1: 네.
0: 산나물 초밥을 할 거고요.
1: 아, 초밥이요?
0: 네, 두 번째는 이제 연등 절식이라 그래요. 그 돌돌 말아서 우엉과 같이
1: 우엉이랑
0: 해서 미나리 강회를 만들 거고요. 세 번째는 예, 아삭고추를 이용해서
1: 네.
0: 간편김치 그리고
1: 또
0: 죽순이 한참이잖아요.
1: 네.
0: 죽순을 사용해서 절집 자체의 변형 여름
1: 잡채요?
0: 죽순 잡채
1: 아.
0: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할 네네. 건데
1: 일단 재료가
0: 네.
1: 일반적으로 사찰 음식에서 보지 못한 일반적으로 마켓에서 볼 수 있는 뭐 파프리카나 유부나 뭐 이런 것들이 보여서 좀 그런 요즘 나오는 재료들을 많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편이신가요?
0: 현대적인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고는 전승에 묻혀요.
1: 왜?
0: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1: 맞습니다.
0: 그렇다고 해서 뭐 파프리카를 썼다고 해서 대중이 네. 좋아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건 좋아하거든요.
1: 맞습니다.
0: 적절하게 보합관계.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채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채소 그 식재료는 다 사용해요.

0: 거예요.
1: 아니요, 이제 물을 좀 네. 주시고요. 밥물을 잡고. 자, 밥을 이렇게 쌀을 앉혀주고 저희가 이제 네. 취나물을 데쳐놨어요. 이걸 좀 쫑쫑 썰어주시고
0: 쫑쫑.
1: 저는 이제 두릅하고
0: 네.
1: 엄나무순을 잘게 썰어주시면 돼요.
0: 그 스님은 오늘 만드는 산나물 초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초밥 위에다가 나물을 올릴 생각을 하신 거죠?
1: 저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0: 네.
1: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고
0: 네.
1: 식재료를 보면 아 이거 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떠올라요.
0: 네, 네.
1: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자꾸 새로운 걸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밥이 푸르르 끓으면 이 나물을 넣을 건데 밥하고 나물하고 1대1.
0: 1대1?
1: 네.
0: 와, 그럼 나물 향이 엄청 나겠네요.
1: 그렇죠. 그다음에 잔초물은 여기 있는 것처럼 또 설탕하고
0: 네.
1: 식초하고 소금하고 해서
0: 네.
1: 끓여서 단초물을 만들어놨는데
0: 네, 네, 네.
1: 제가 쓰는 설탕은요 그 초밥할 때하고 장아찌 담을 때 이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밥이 끓으려고 그래요.
0: 아, 살짝 끓기 시작할 때?
1: 그렇죠. 한번 젖어줘야 돼요. 밥을 한번 젖어주고 눌지 않게끔
0: 네.
1: 이 냄비밥 누룽지도 맛있어요 사실.
0: 네, 네, 네.
1: 그러면 이제 나물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0: 스님께서 지리산 다니시면서 그 산야초 같은 거 많이 공부하시고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그 독성 있거나 독성이 없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요?
1: 일단은 우리가 모든 것은 학명이 있어서
0: 네.
1: 우리의 선배들이 다 자료를 만들어 놨잖아요.
0: 네, 네.
1: 피할 게 세 가지예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사약으로 쓰는 부자. 부자는 길가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 이렇게 따먹기 좋아요.
0: 네, 네.
1: 그리고 천남성. 천남성은 완전 독초거든요.
0: 네, 네.
1: 그 어린 잎도 먹으면 안 되고 열매를 혀에 대는 순간 혀가 10분 안에 마비가 돼요. 그리고 애기똥풀. 냉성이 강해서 아토피한 데를 치료제로 많이 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세 가지만 피하면 돼요. 나머지는 들에 있는 야초들이 다 우리의 먹거리예요.
0: 네.
1: 이제 밥이 다 됐네요.
0: 네, 다 됐네요.
1: 네, 그러면 제가 밥을 펴드릴 테니까
0: 네.
1: 단천물을 입혀서 네, 이게 뜨거울 때 이제 천물을 입혔으니까 따독따독.
0: 나물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1: 밤 튀긴 거를, 밤채 튀긴 것을 넣고 잣을 얹어서. 산나물 초밥 완성됐습니다.
2: 제철 산나물과 함께 냄비밥을 지어 단촛물에 버무려 초밥을 완성하는 과정이 산나물을 새로운 사찰 음식으로 풀어내는 손길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이 사찰 음식의 생명력임을 느꼈다.
1: 이번 순서는요, 미나리 강예입니다.
0: 네.
1: 혹시 미나리 강예 드셔보셨어요?
0: 안 들어, 안 먹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섞어요?
1: 아, 밀가루하고 찹쌀가루하고 소금을 넣고 풀국을 만들어서
0: 네.
1: 우엉을 튀겨야 돼요.
0: 아, 우엉 튀기기 위한?
1: 네. 우엉이
0: 네.
1: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섬유질이 그렇죠. 많은
0: 맞아요.
1: 대장이 가장 즐거워하는 식재료인 줄 네. 아시죠?
0: 알죠.
1: 네. 반죽을 이렇게 좀 되직하게 해야지
0: 되직하게.
1: 풀국이 잘 입혀집니다.
0: 네. 그럼 우엉 아까. 네.
1: 그렇죠. 젓가락을
0: 거?
1: 가지고 제가 좀 튀기겠습니다.
0: 네.
1: 기름솥을.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은 하기 그렇고
0: 네.
1: 딱 한 접시 분량만
0: 네.
1: 코디가 가능해요. 셰프님께서 고추를 썰어 주시는데 하나 가지고 3등분 하면 될 것 같아요.
0: 3등분 썰기로 네. 끝에만 살짝 잘라주고
1: 그렇죠.
0: 있어야죠.
1: 끝부분은

0: 좀 구부러진 부분이라서. 네네.
1: 선생님 저 이게 사진 보니까 저 외국 배우 저 누구죠?
0: 리차드 기어.
1: 아 리차드 기어. 네. 리차드 기어. 와, 리차드 기어 언제 왔었던 거예요? 아,
0: 저분이 이제 한국에 네. 당신 사진전도 하고 가족과 함께 왔어요. 네네. 총무원장 선생님 예방하는 자리에. 네. 점심 공양을 하게 돼서 네. 제 음식을 드시고
1: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0: 사찰 음식을 돌아가서 잡지에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네. 당신이 세상에서 여태 먹어본 음식 중에 가장 훌륭한 음식이었다 그런 기사를 또 내셨더라고. 근데 저오고 1년 후에 다시 재회를 했어요. 저 오른쪽 정면에 보이는 이렇게 허그 이렇게 뭐랄까
1: 저쪽에 있는 예,
0: 창문
1: 사진이요?
0: 보이는 옆에 사진이 네. 1년 후에 만났을 때 사진이에요. 아, 미국서 네. 제가 또
1: 강의하러 가셨을
0: 예,
1: 때
0: 강의하러 갔을 때 만나서 또 일부러 오셨더라고요. 아.

0: 자, 그리고 저희가 고추를 네, 그냥 마른 팬에다가 수분 정리만 했어요.
1: 아, 수분만 날려주기 네. 위해서 살짝 볶아주는 거죠?
0: 그렇죠.
1: 이 버섯은 이미 이제 살짝 볶아놓은 거예요?
0: 네, 참기름하고 네. 직간장 좀 넣고 묻혀서 네. 덮어놨어요. 그렇죠. 네.
1: 그다음에 여기 미나리 맞나요?
0: 네, 미나리는 데쳐서 얘는 끈이에요. 네. 얘를 묶어야 되니까. 우엉보다 포고가 길면 안 예쁘고요. 이 상태. 네. 여기에 이제 얘를 하나 얹고 얘를 하나 얹어서
1: 초록 빨강 하나.
0: 그렇죠. 얹고. 이렇게 쥔 다음에 네. 얘를 이렇게 오면서 요 사이에 그냥 끼워 주시면 돼요.
1: 어쨌든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좀 꽉 잡아주는 느낌으로
0: 그렇죠. 네. 풀어지면 안 되니까
1: 알겠습니다.
0: 자, 이렇게 모양이 하나 나오죠.
1: 아, 너무 예쁩니다.
0: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방색에 가깝죠.
1: 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반적인 음식을 해 먹을 때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하거나 바꾸면은 좀 사찰 음식화 할 수 있을까요?
0: 양념을 줄여야 돼요.
1: 아, 양념을 줄인다? 네.
0: 양념을 줄이고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을 네. 너무 다양한 걸 쓰지 말고 심플하게.
1: 저도 사찰 음식 돌아다니면서 배웠는데 네. 가장 핵심적인 게 되게 심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렵지 않게.
0: 그렇죠.
1: 근데 그 속에서 되게 깊은 맛이 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0: 자,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 아, 그것만 할까요? 네.
0: 초장 만들어서 네. 완성하면 되겠어요. 네.
1: 초장 양념 네. 궁금합니다, 스님.
0: 먼저요, 저희가 조청이 좀 들어가요. 조청 들어가고요.
1: 조청.
0: 네. 고추장. 고추장. 제가 담근 고추장.
1: 식초를.
0: 선생님이 파인다이닝급으로 이 초장을 뿌려보세요.
1: 양념을 뿌려볼까요?
0: 네.
1: 위에다 뿌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0: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음식도 수행이잖아요.
1: 네. 네.
0: 아유, 훌륭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미나리강에 완성됐습니다.
2: 바삭하게 튀겨낸 우엉 위에 고추와 버섯을 올리고 미나리 줄기로 감싸 완성하는 미나리 우엉강회. 한 점의 음식 속에서 사찰 음식이 더하는 것이 아닌 덜어내는 미학을 담고 있음을 느꼈다.
0: 우리가 편하게 먹는 김치죠. 간편하게 누구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또 이 고추 아삭 김치거든요.
1: 그러니까 설탕을 넣는 대신 또 배를 넣으니까 단맛도 올라올 수 있고
0: 좋아하죠. 신맛도 있고 네. 단맛도 있고 예, 죽순 잡채인데 네. 저희가 이제 석길 잡채잖아요. 잡채가
1: 맞아요.
0: 한국 사람들은 잡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사찰 음식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사찰의 수행자들이 먹는 음식, 이게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매일매일 밥을 먹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음식이 가장 오래도록 지속하게 먹어도 안전하고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0: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 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걸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 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권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뭇 다른 주제 선 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 명성 대중화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어떤 스타일로 할까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침 법상도 아니고 테이블이라고 해서 법사 스님의 스타일 따라 달릴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교수 스타일로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죠? 선명상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셨습니다. 선이 그대로 명상일까? 선 따로이고 명상 따로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제가 정확해야 우리도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은 본래 선날을 줄여서 선이라고 한 거죠. 한문으로는 틀 닦을 선자입니다. 어떤 틀을 닦아서 그곳에 무엇을 심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건가, 어떤 틀을 닦아서 어떤 집을 지어서 어떤 공간에 내가 살 것인가,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지미 경전상 드러나는 선은 선나이죠. 화엄경이나 원각경을 기준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그 중에 선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나.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유수,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찰, 찾아서 살핀다라고. 이 선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달마대사가 해가대사에게 말하기를 관심밀법이 총섭제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모든 수행을 접는다 그러죠. 최고의 수행은 바로 선나관 마음을 관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명칭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하는 거죠. 고불고전은 사유한다, 관찰한다, 심찰한다 라고 했을 때 대상이 마음입니다.

자 명상, 걷기 명상, 무엇을 명상하는지 이것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죠. 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명상이 뭘까요? 명상은 인도말이 아니죠.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선나를 사유수라고 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선이냐 명상이냐, 선이건 명상이냐, 선과 명상은 같느냐 다르느냐, 이런 논쟁의 의미가 없는 거죠. 명자라고 하는 것은 갑머리, 한문으로. 그 밑에 날일자가 있어. 그 밑에 육자 혹은 구멍 혈자가 있어. 뒤집어 썼다. 뒤집어 씌워버렸다. 무엇을? 밝은 태양을 뒤집어 씌워버렸다. 어둡단 말 아니야. 그 명자는 어둘 명자. 차라리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스님들처럼 차라리 석굴에 들어갔어. 아예 빛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유한단 말이야. 명상은 그런 의미를 갖거든. 사변적으로 사시다가, 현실적으로 사시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국가, 사회, 가족,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정리하는 게 바로 정신적으로 수행하는 선, 명상인 거죠. 본명선나는 사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찾아서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명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 깊숙이, 아주 깊숙이. 따라서 분명히 대상이 있단 말이야. 사유한다. 뭘 사유할 거냐? 빛이 차단된 그 공간 속에서, 스님들처럼 토굴 속에서, 달마 대사처럼 소림의 석굴에서 사유한다, 심찰한다. 무엇을 하느냐? 명칭 해석이 중요한 것. 그것도 심각하게 급기야 시금을 참배하고 혼자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시금을 참배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회의 구성 요체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엉망진창이 된 이 마음을 고요해로 옮겨놓기 위한 작업, 그것이 선이고 명상인 거죠. 용어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만 냉혹하게 단죄한 채 사유하신 것입니다. 명칭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선의 의미와 명상의 의미,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다. 대상,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상대해서. 부처님은 무엇을 사유하는지 명상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불고조가 옛날에 부처님이나 조사가 한 번도 그 대상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야. 천하의 선지식도 그 대상이 바뀐 적이 없어. 무엇을 사유하는지, 무엇을 명상하는지

바뀐 적이 없어.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흔히 쉽게 설명한다고 괴롭다. 왜 괴로움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사유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정리해 놓으면 또 다른 날에 또 다른 인과관계 속에서 그는 비집고 나온단 말이죠. 그럼 쥐는 쥐를 타격해야 되거든. 기쁜 마음, 슬픈 마음이 말이야. 그 쥐는 쥐가 어디냐, 이래. 괴롭다. 왜 괴롭지? 그걸 추적하는 게 아니죠. 괴롭고 슬픈 마음에 쥐는 쥐가 있으냐. 손가락 다섯 개에 한 손가락이 아프다. 당연히 아프죠. 팔목이 없어져 버리면 손가락 아프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눈 아프고 귀안 들리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불로 고조가 천하의 선지식이 사유하는 대상, 명상하는 대상이 한번 주체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화엄경에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유 일대경하니 여기에 장대한 경전 하나 있으니 리앙동 삼천계라 그 리앙의 삼천대천 세계와 같다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보다 더 크다 이말 아니야? 제어 일진내고 그렇게 큰 놈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큰 놈이 어디 있을까? 아주 적은 뒷걸 속에 있다는. 일체진 여기니라 모든 곳에 다 있다. 미진 속에 그 경전이 돼. 그 장대한 경전. 여기서 말하는 그 경전은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크기가 삼천대천 세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곳에 들어가. 보여지는 것 중에 입자가 적은 것이 물이라고.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 아무리 막아도 막아도 이놈은 빠져나가. 공기가 입자가 크다라고 한다면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게 되고, 공기는 보이지 않는 입자다. 물은 보이는 입자야. 보이는 입자 중에 가장 작은 물건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놈이 그 어디든 뚫고 나와. 그와 같이 마음이 그렇게 장대한데 그놈의 입자가 적고 적고 적어서 일체 만유 속에 다 존재하는 거죠. 조그마한 티끌 속에도 있고 그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스님이 어떤 수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새벽에 예불을 하지 않기에 우리 스님이 수자는 새벽에 불 시간을 모르는가? 수자가 나름 가슴 속에 한 칼을 장착했어. 수진스님 법문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 언어를 약간 다르게 쓰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언어를 약간 달리 씁니다. 수진스님 세계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한 칼을 장착해서 대천세계 부처님이 충만한데 어디 가서 예불을 합니까? 수자가 그랬거든. 그 우리 스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삼천대천세계 부처님이 충만한데 하필 그 법당에는 부처가 없더냐? 이랬어. 절묘하지? 눈이 열리면 그냥 정문의 적답인 거죠. 이 경전은 입자가 크지만 일체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경전이 뭘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비유로 이렇게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마음은 크고 어디에도 있단 말이에요. 천하를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주재한다 그러죠. 대체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사유하는 거죠. 선나 사유
관

심찰, 명상, 눈을 감고 그렇게 생각한다. 대상이 뭐냐라고 그러죠.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계송을 인용해서 우리가 사유하는 대상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원각산중생일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원각산이라고 하는 산 중에 나무 한 그루가 탄생을 해서 개화천지 미분전이라고 했어요. 천지가 아직까지 개벽되기 전에 고탄송이가 피었대. 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동양철학은 그렇게 말하죠.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그러죠. 노자의 말씀보다 장자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엄청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서산스님이 장자의 말씀을 빌려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자의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은 서산스님의 오롯한 말씀이라 여기지만 장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가에서도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내 스스로의 말이든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흐르는 빗방울은 나의 눈물이로 천하산층에 흙덩이는 나의 살점이라고 이런 정도로 확대해서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결국 내 작은 몸 하나로서 우주 벗길을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열린 사람의 시각은 그 노자 장자도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위대한 성자인 것이 분명하죠.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냐.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 존경하고 부처님을 어디에서 가피를 얻고자 합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나 말이에요.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처님은 종교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기존 종교에서 말하는 유일의 특정한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천하를 좌지우지한다. 나밖에 그 어떤 존재도 천하를 주제할 존재는 없다. 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쩌면 불교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 종교이기를 포기한 종교죠. 그게 불교입니다.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불교를 믿지 않든 마음을 똑바로 사유해서 깨달아버리면 그분이 부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존재의 종속물이 되지 않아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주제하는 주제자라니까요. 주인공이란 말이죠. 원각산에 한 그루 나무가 태어났는데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에 한 송이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해 보자. 비층 비백 역백이라 그 꽃은 푸르진 않고 흰 꽃도 아니고 검은 꽃도 아니래. 색깔이 그래. 모든 것들 청황적백 색깔이 있는데, 연꽃도 색깔이 있는데 색깔이 없대. 부재춘 봉부재춘이라 이 꽃은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천하산천에 피는 꽃처럼 그런 꽃이 아니래. 아무 상관없대. 춘풍하고는. 그러면 저 하늘의 장난인가? 하늘하고 아무 관계가 없대. 절묘한 물건이잖아. 요 나무는 애시당초 이렇게 신출귀몰한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 신출귀몰한 나무거든. 무건수에 뿌리 없는 나무라고. 뿌리가 있으면 언젠가는 시들어 죽을 거 아니냐고. 뿌리가 애시당초 없는 물건이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생사가 없다고 그래. 태어난 적이 없으므로 죽을 일이 없어. 생이 불생이 사이 불사라.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냐. 마음이 그런 거죠. 정보가 부족해서 내 살림살이가 능력하지 못한 게 아니다. 내비게이션이 부족해서 내 갈 길을 못 찾는 게 아니라고. 가이드가 부족해서 내 갈 길을 헤매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헤매나? 안 간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지. 안 자면 되는 거지. 안 자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가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면 가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면 잘하는 거죠. 뭐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핑계라니까요. 그 어떻게는 다 핑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요? 살 빼준 곳이 많은데 제 말씀드리면 그 학원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또 헬스장도 문을 닫게 생겼고 닫아도 되죠. 그 닫고 갈 곳 없으면 제게로 오시면 또 살게 해드리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이 못 가는 건 아니다. 내가 가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실컷 듣고 실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명상은 뭘까요? 실참이라니까요. 학문은 논리 따지는 거잖아요. 시비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논탁하는 것이 그게 학문이죠. 선은 바로 지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사유하는지, 왜 사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명상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안다니까요. 단 하지 아니할 뿐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리 종단에서 선명상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살짝 가라앉는 순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근세에 등장한 것은 한 15, 16년 전에 제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부산에서 해봤으니까요. 우리 학교에 불교문화학과를 만들기 직전에
선과 명상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러다가 사라진 거죠. 다시 소환이 된 겁니다.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내가 하지 아니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원각산에 한 그루 나무가 허련히 태어났는데 하늘과 땅이 열리기 이전에 한 송이 꽃이, 그놈의 꽃은 푸른 희지도 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피는 물건도 아니고, 그럼 저 하늘이 피워냈나 봤더니 그 하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장세토록 피어있어요. 이 붓꽃 보기 위해서 일주일 뒤에 또 가봐야지 하면 쥐가 없어. 이 화상은 지는 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리면 그대로 보이는 거다. 내 눈앞에 그냥 있는 거죠. 그것 보려고 선을 하는 거고, 그것 보려고 명상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사유할 건가 말이죠. 마음을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가 된 거잖아요. 대체 어떻게 사유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하근기 중생들에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상식이 아니라 이미 고불고전은 천하선지식은 똑같이 말을 죠. 일체 사량 도방하고 일체 모든 생각을 찰나간에 놓아버린 거죠. 천묘한 것이 놓으라고 하면 더 못 놓네. 그거 필요 없어 던져라고 하면 야 내가 던지면 저거 주소서 팔아서 한복 챙길란가 또 못 던져. 버리려고 생각했는데 그거 내주라 이러면 또 못 줘. 아까워서 야 저게 값나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로 그런 우화들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닙니다.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강아지 밥을 담아서 주는 그 그릇이 엄청 골동품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나한테 천만 원 주게 팔아라면 안 팔 것 같거든. 저 강아지를 사는 거야. 저 강아지 저거 새끼 한 마리만 팔아라고. 뭐 얼마나? 그럼 한 마리 드릴게. 아이고 그럴 수는 있냐고 그래. 또 강아지를 샀으니 강아지 밥을 먹여야 될 밥그릇이 필요한데 저거 기지찌한 거 저거 내주라고. 우리 그런 심정이잖아. 기지찌하게 쓰다가 그건 내주라 이러면 이게 뭐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사람 많죠. 저는 본래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요 사람이 문제거든. 이 사람이 명상을 선을 가장 잘할 것 같잖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일체 사량 도방하고 일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당관심불착이라고 해서 마땅히 마음의 부처를 관찰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라 그랬다. 심불 마음이고 부처야. 즉 심시불이라 해요. 마음이고 부처다. 모든 생각 내려놓고 네 마음이고 부처이므로 제대로 똑바로 보고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라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다. 저는 평소에 아무 생각이 잡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요 선을 시키면 찰나간에 벌벌 끓는다. 그죠? 얇은 냄비처럼 펄펄 끓어. 5분은 그냥 3분도 못 앉아있어.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럴 것입니다. 명상해봐야지.

선 사유해봐야지 하고 눈을 반쯤 뜨는 순간 뭐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말이죠. 대한민국의 생각을 혼자 다 해? 저는 모든 생각을 혼자 다 한다. 그때 비로소 본인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 줄 아는 거죠. 본래 산란한 생각, 번민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선. 천개만 사량이 어디로부터 오나 봐요. 천가지 만가지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친구로부터 오는가? 국가로부터 오는가? 사회로부터 오는가? 돈으로 명예로부터 오는가? 그게 아니라고. 진원지가 하나라니까요. 그 진원지를 타격해야지. 저놈이 도둑놈인지 주인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걷기 명상 한다. 걷기 명상 뭘 하나고? 걷는 자체가 명상입니까? 차 명상? 차 먹으면서 차 색깔? 차 맛? 그것이 명상입니까? 차, 걷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그야말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선을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차를 응시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의미 없어. 걸어가면서 발걸음 앞뒤로 한두 번 뛰는 거, 굽히는 거, 내 생각을 거기 몬다 의미 있겠지. 큰 의미 없어요. 걷는 그놈이 어떤 놈인가? 차를 먹고 맛을 느끼는 그놈이 어떤 놈인가? 진원지를 격파해야 된다니까. 너무 간단하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리고 고조사는 차 선지식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마음을 심찰하는 게 걷는 자체를 심찰하는 게 아니고 차 자체 차 먹는 자체를 심찰하는 게 아니고 차를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앉아 있으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천하의 주제자인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이라고 명상이라고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달라졌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 용어 선택은 사마타든지 사마발지든지 선나든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방법을 약간 달리해서 가르칩니다. 해상 일연선이라고. 고요한 바다 위에 한 연꽃이 피어있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사유하라 그래. 고요한 바다 위에 연꽃 한 송이가 설상일연선 하얗게 눈이 왔는데 크게 연꽃 하나가 피어있다고 요걸 사유하라. 집중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그 아이는 덕유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눈 오면 덕유산 가야지 석기 타러 가야지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집중시키는 방법이잖아. 본래 나를 보게 하는 수단이니까요. 학생들에게는 방법을 좀 달리 하는 거죠. 누구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로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드는 사람 대체 이 어떤 놈인가 하는 거예요. 화두의 이면에 물음표가 전부 다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천하의 화두의 어머니 화두는 저는 시산마라고 하는 거예요. 시산마 대체 이 어떤 물건인가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정전백수제도 마찬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라 한 것도 마찬가지고 마 삼 것도 마찬가지고 판치 생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언어일 뿐 그 뒤에 물음표는 마음이라니까요. 대상이 분명해져서 어떻게 사유할

그신가 생각을 내려놓고 대체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사유합니다.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해도 괜찮고 배를 타고 가면서 해도 좋고 그냥 버스를 타고 가면서 흔들어 주잖아 버스가. 그러면 또 편안. 저는 젊을 때그 방법을 많이 써봤습니다.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가는 것입니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제일 뒤쪽에 자리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 올라오시면 자리를 비끼지 않아도 될 뒤쪽에 48번을 타고 끝까지 송도까지 갑니다. 부산 말합니다. 눈치 보단상에 앉아서는 그렇게도 망상이 많더니 아, 차를 타고 가면서 천하의 물건들이 다 보이는데도 집중이 더잘 되는 게 적당히 하면 좀 자. 수자가 별 거야. 잠잘 숫자로 쓰면 돼. 좀씩 조는 거죠. 잘 자는 것도 수자가 할 일이잖아.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수자가 돼 보는 거죠. 그러면 선명상을 어떻게 대중화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명상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선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어 있잖아요. 동양의 선이 존 카바진을 통해서 명상이라고 이름을 불려졌다. 저 말하고 싶은 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존 카바진의 인류가 한국의 MB회사를 주도하는 안현근사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프로이트 심리학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마음을 심찰하여 부처가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을 사유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 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그런 사람 수준이 높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 너무 평범한 거라니까요. 너무 평범하고 쉬워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 세수하면 그냥 코를 자연스럽게 만져. 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좀더 조직적으로 하면 공공기관에, 교육기관에 조그마한 선명상센터를 세우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서태에서 엄청 받잖아요. 선사는 이걸 통해서 생사해탈을, 대자유를 얻고자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잠시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동원되는 게 선과 명상이잖아요. 목적이 달라. 하는 것은 똑같은데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고고한 수행자는 내 생명을 걸어버려.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돼. 설사 부처를 못 만나도 괜찮아. 완전한 구경의 열반, 고요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죽어도 돼. 지금 사람 죽으면 안 돼. 목적이 달라.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죽어라. 고관 수행자는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라. 살기 위해서 왔는데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라고 못하지. 고관 수행자는 뛰어내리죠. 그래서 내가 평화로워진다며 말이죠. 공공기관에 선명상센터를 만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어려우면 우리 스스로 각자의 집에 빈 공간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상의 대중화입니다. 방이 세개 있으면 그한 방을 완전히 비워 깔끔하게 정리해 다 드러내. 그리고 법명을 붙이든지 아이의 이름을 붙이든지 밖에다가 무슨 선은 무슨 명상센터 붙여. 보리수 명상센터. 본인의 이름이 보리수면 보리수 명상센터. 그리고 팻말을 붙이고, 정진 중 해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 들어가지 마. 열받아서 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사님하고 티격태격 하다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가족의 숫자만큼 자복을 깔아놓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혼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집에 공간이 없으면 거실에,
그것을 깔끔하게 치워.

서 그곳을 선명상센터로 서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명상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한 대로 잠깐 우리가 5분 정도라도 선명상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스님 쭉비 저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그 앉은 상태에서 이제 두 손을 왼쪽으로 왼쪽 무릎에다가 딱 대고 약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자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약간 자 또 오른쪽으로 약간 몸을 부드럽게 해줘. 자 그 정도 하고 앞으로 약간 숙입니다. 약간 자복에 손을 대고 허리를 굽힐 정도로 숙이면 되는 거죠. 자 앉으신 분은 앉으신 분대로. 자, 그리고는 시선은 1m 정도로 둡니다. 눈은 반쯤 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주재하는데 대체 이 마음은 어떤 것인고 하고 사유 명상합니다. 대체 이 마음은 어떤 것인고

0: 여기 길이 이렇게 예뻤었나?
1: 그러게. 자주 안 와봐서 잘 몰랐네.
2: 에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오잖아.
3: 난 아빠랑 여기 엄청 많이 왔었어.
1: 그랬어? 나 몰래 둘이 아주 많이 다녔네.
2: 우리 둘만의 비밀 데이트를 즐겼지.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가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0: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그러니까
1: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2: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타줘.
3: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2: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3: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2: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다. 복잡한 마음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간.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이야기. 드라마.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0: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드시면서 굴려튀기는 거죠. 아버지가 절에를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딸이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0: 분리를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분리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분리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귀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삼마삼부타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타사 소키오트.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바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에서의 부처님의 인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산비에서 일어난 비구들의 교단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 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를 떠나서 보름 정도 걸려서 아자타샤토 왕이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가 있는 왓지를 공격하겠다라고 한 바로 그 외사리 강음성에 도착해서 암바빨리의 망고동산에 여정을 풀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때가 대략 5월 중순쯤일 겁니다. 이때 인도 한낮 기온이 최소 45도 정도를 넘나드는 날씨입니다. 대개 2500년 전에도 비슷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대개 3월 말 4월 초가 되면 부타가야 왕사성 이 일대는 거의 40도를 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5월 초가 되면 이제 40도, 45도로 올라가죠. 한 5월 중순 정도 되면 복사열이 지면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견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5월 중순 정도 되면 6월 마지막 주까지 평균 45도를 중심으로 한 40도 초반에서 49도, 50도까지 넘나드는 아주 혹석입니다. 이때는 뜨겁다는 것보다는 햇살이 피부를 이렇게 날카

새롭게 파고 듭니다. 다음에 2년 되면 한번 그 더위를 경험해 보십시오. 신납니다. 그런데 이곳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부처님이 임멸한 뒤 100년 뒤에 기존의 성단에서 대중부가 분열해서 떨어져 나가는 흔히 상좌부와 대중부가 최초로 분열을 한 곳입니다. 불교사로서는 매우 특별한 장소이죠. 그런데 이 교단의 분열은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붙어서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 따랐을 것 같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은 잘 따랐는데 특별한 제자들은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살아 생전에 교단의 분열에 대해서 귀에 있을 때마다 분열하는 교단은 쇠망한다 하고 많은 우려를 표하는 장면을 경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밧다리경에 따르면 밧다리여 교단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 한 교단에는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밧다리여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 교단에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스승은 번뇌의 뿌리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학습 계율을 만든다. 세속이나 절이나 사람 사는 데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데는 사람 사는 룰이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으로 적용되고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도 사람이지요. 그러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은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스님들인들 뭐 용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처님은 교단의 분열을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밧다리경에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 있다. 교단의 재정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 있다. 교단의 명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단에서 학문이 번창을 하면 번창할수록 분열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마지막으로 그 교단의 역사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단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그리고 명성이 높아지고 학문이 깊어지고 역사가 오래되면 화합해서 잘 살 것 같지만 먹을 게 넉넉해지고 명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그 교단의 주

독도권, 그리고 재산 처분권, 그리고 그 명예를 누가 가질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문이 깊어질수록 내가

자연스럽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부처님의 기본 생각이었습니다. 세속도 그렇습니까? 먹을 게좀 있으면 항상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민법이나 상법 같은 걸 보면은 책이 이렇게 두껍더만요. 그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다 보면 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 조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을 할 거니까.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게 두껍다라는 말은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부처님의 제자들의 모임인 불교 교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교단 규모가 커지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명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학문이 깊어질수록 교단은 분열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죠. 흑자부도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까? 잘 됐는데 쫄딱 망해버리는 거죠. 교단이 발전할수록 차치 잘못하면 분열의 씨앗이 그 속에 있고, 그거는 차치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쫄딱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사람들이 모여다 보면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을 하게 되고,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을 이끌어갈 간부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조직은 필연적으로 에너지가 요구되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조직이나 조직의 리더들은 필연적으로 조직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러십니다. 이거는 생명현상의 본질이기도 할 겁니다. 조직 논리는 필연적으로 경직되고 조직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이제 거꾸로 조직을 유지하고 떠받들기 위해 가지고 존재하게 되는 모순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곳 외사리 강음성에서 부처님은 자등명, 법등명을 설하면서 자등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고, 법등명,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 중심으로 조직을 하지 말고 일 중심으로 조직을 하세요라는 부처님이 유언을 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수행단체는 수행이라고 하는 일,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라고 하는 일 중심으로 사고하고 조직하고 행동하라는 관점을 부처님은 유언으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설했던 겁니다. 부처님 살아생전에 자인어교를 창시한 니간타 나타부타가 외사리 강음성과 구시나가라 사이에 있는 빠빠이에서 임매를 합니다. 스승 임매라고 나니까 제자들이 교단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입에 칼을 물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준화경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가 죽고 나자 니간타들은 나누어서 두 파로 분열돼서 말다툼이 생겨나고 싸움이 생겨나고

논쟁이 생겨나고 서로 입안에 칼을 품고 서로를 찔렀다. 너는 이러한 법과 계율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이러한 법과 계율을 잘 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싸움이 격렬했던지 불교 경전에까지 그 장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불교도들이 또 스님들이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면 불교 교단도 저렇게 치열하게 싸우면 어떡합니까? 하고 우려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설한 수행의 원리, 즉 37보리도품인 사념처, 사정건, 사신통, 오근, 오력, 칠각지분, 팔정도 등에 대해서 어떤 비구라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한 적을 본 적이 있나 하고 그렇게 우려하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내 가르침을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에 모여있던 스님들이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세존이시여, 세존을 존경하는 사람들도 세존이 인멸한 후에는 상가에는 법이나 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툼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신과 인간의 손에 해악,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리 제자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이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부처님을 보고 아직까지는 없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계율에 대해서 틀림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교단이 어지러워질 겁니다 라고 부처님에게 우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다여,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계율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사소한 거야. 그런데 아난다여, 이 상가에서 수행 기술, 수행의 이론이나 기술, 즉 깨달음에 이르는 길과 도구에 대해서 다툼이 생긴다면 그 다툼은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져오고 많은 사람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신과 인간의 손에 해악, 고통을 가져올 거다. 이게 부처님이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계율이나 또는 철학적 관점 때문에 교단이 분열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은 계율 문제로 교단이 분열한다면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안 돼. 그런데 수행으로 분란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야.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행동을 가지고 판정을 하죠. 그러니까 스님들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란이 일어나면 그 사람의 행동이나 원인이나 동기를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행사소송법은 원인이나 동기에 방점을 찍습니까?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습니까? 행위의 결과에 방점을 찍죠. 그러니까 계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원인이나 동기도 중요하지만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분란히 쉽게 가라앉을 수 있어. 그런데 수행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이야. 그러니 그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을 누가 어떻게 경험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 동시에 수행은 철저하게 스승의 경험에 의존해. 그러니 경전에 있는 수행의 이론과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스승의 경험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직 스승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행의 문제로 교단 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교단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 계율로 인해서 교단이 분열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행으로 인해서 수행의 이론과 기술로 인해서 교단은 분열될 거야. 이게 부처님이 가장 우려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우려했던 이 현실은 부처님 사후가 아니라 부처님이 살아 생전에 부처님 면전에서 바로 발생을 합니다. 사르나트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100km 정도 올라가면 꼬삼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뒤 9년 정도 지났어. BCE 522년에 부처님 세속 나이가 44살 될 적에 발생을 합니다. 고삼비 꼬시타 아라마입니다. 이곳에서 부처님이 여름 화사를 지내는데 그곳에 있던 어른 스님 두 분이서 사소한 에티켓 문제로 시비가 붙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억수로 거창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가만히 보면 특히 개인 간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감정이 얽혀갖고 일어나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발생을 합니다. 스님들의 화장실 에티켓은 요즘은 주로 비데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 비데 문화는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사용하던 문화였죠. 스님들의 화장실 에티켓은 먼저 사용한 스님이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돈을 잘 하고 그리고 뒷물할 수 있는 물도 깨끗하게 비워서 해놓는 게 스님들의 에티켓인데 어떤 어른 스님이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는 급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돈을 안 해놓고 그리고 당신이 사용했던 뒷물했던 것도 좀 깨끗하게 비워놓지를 않고 그냥 나왔던가 봐요. 그런데 더 급한 스님이 어른 스님이 들어오다가 마주쳐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이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소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서 부처님이 여름 와사 동안 사람을 세 번이나 보내서 이제 싸울 만큼 싸우지 않았나 어지간하면 그만 싸우지 하고 해도 끝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쟁이 6개월 1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도 안 되고 해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직접 나섭니다.

0: 부처님이 직접 싸우는 당사자들한테 가서 이제 그만 싸워라, 어지간히 안 싸웠나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찌마니까야 오연경에 보면 진리의 주인이신 세종께서는 좀 기다리시이소. 세종이시여, 세종께서는 저희들이 싸우는데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안락한 삶을 사세요. 우리가 이 다툼과 언쟁과 논쟁과 분쟁을 잘 진정시키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부처님, 우리도 나이 묵을 만큼 묵었습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 일이나 잘 하세요. 이걸 부처님 면전에 직접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고는 그 다음 날 탁발을 나갑니다. 그래서 세조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듣고 고산비로 탁발하러 갔다. 돌아와서 처소를 정리하고 바루와 가사를 듣고 들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다. 그는 나를 비방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나를 약탈했다. 그에게 이와 같은 저기를 품는 자 그대에게 원하니 그치지를 않네. 이 세상에서 원한으로 원한을 어디에서나 결코 그치지 않는다. 원한을 떠나야만 그쳐진다. 이것이야말로 영겁의 진리이다. 그 유명한 원한으로 원한은 끝쳐지지 않아. 원한을 떠날 때 비로소 원한은 그쳐지는 거야. 이 멋있는 말을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쫓겨나면서 한 말씀입니다. 부처님이 서른다섯 되던 해 BCE 531년 음력 4월 보롬에 부다가야 보리수알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죠. 그리고 약 10년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당신의 법을 펴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자고우매나지 않고 당신의 법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죠. 불교 입장에서, 부처님 입장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불교나 부처님을 좋아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칠게 활동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 되던 해에 이제 제자들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쳐지게 되는 상황을 직면을 하게 되죠. 간혹 가다가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가 발달할 때, 발생할 때 그 슬로건을 보면 어둠은 밝음으로 제거할 수 있다라는 슬로건을 즐겨볼 수가 있는데 그 슬로건의 오리진이 부처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둠은 어둠으로서 절대로 없앨 수가 없어. 어둠은 밝음으로서 없앨 수 있어. 원한으로 원한을 없앨 수 없듯이 원한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원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부처님이 제자들의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제자들로부터서 한 소리 듣고 나왔던 멋있는 관점들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떠나버리죠. 뒤도 안 돌아보고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산비에 있던 불교도들이 스승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스승도 쫓아내 버리는 부처님의 그 스님들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포연을 합니다. 율장 고산비 품에 보면 이 고산비 비구들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세조는 그들에게 시달리다가 떠났다. 그동안 묵묵히 이제 우리는 고산비 비구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고 영접도 하지 말고 합장도 하지 말고 존경도 하지 말고 공양도 올리지 말고 가까이 와도 음식을 주지 말자. 그러면 그들이 이곳을 떠나서 환속하거나 세존에게 가서 참회를 할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산비 스님들이 고산비 불교도들에게 모욕감을 줘서 왜 우리가 존경하는 부처님을 그 부처님의 충고를 따르지 않고 부처님을 떠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모욕감을 준 스님들에게 앞으로는 어떤 존경과 존중과 공양도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님들이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1년 동안 말려도 말리지지 않던 싸움이 탁발을 열흘 동안, 보름 동안 탁발이 되지 않으니까 싸움이 자연스럽게 그쳐져 버리는, 부처님도 못 말리던 싸움이 먹고 사는 문제에 결부가 되니까 보름 만에 싹 해소가 돼 버립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 어떤 곳에서는 길을 가다가 요가 수행자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스님들에게 이야기했다는 말도 있는데 대중이 모여서 살 때 그 화합하게 사는 여섯 가지 원칙, 육합의 원칙이 바로요 고산비의 비구들의 교단 분열로 인해서 설하게 됐던 겁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애롭게 할 것.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비심을 담아서 할 것.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자비로운 생각을 할 것. 신업, 구업, 이업을 청정하게 할 것. 네 번째로 계율을 잘 지키는 동료 비구들과 보시물을 평등하게 나눌 것. 도반들과 함께 사는 도반들과 계율을 함께 지킬 것.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고진멸도 사성제 그리고 37 보리도품. 한국 불교도들은 주로 37 조도품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죠. 여기에서의 견해의 일치. 이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되 부처님의 가르침 아닌 것을 가지고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 육합의 핵심 키워드죠.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제 스승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행을 하고 부처님이 창안한 팔정도 수행체계에 따라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완성한 후에는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칙을 벗어나서 당신의 생각을 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폭력입니다. 내가 창안한 팔정도 수행체계 이걸 가지고 괴로움을 제거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에너지를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헌신할 것. 이게 나의 가르침이다. 이 가르침 위에 어떤 가르침을 갖고도 상대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이 육합의 핵심 키워드죠. 이것이 그 유명한 태중화합 육원칙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고 난 후 부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사바띠 사이성 기원정사로 올라가다가 데알리아 숲에서 최상을 깨달음을 정득한 후 최초로 혼자서 석 달 동안 여름화사를 지냅니다. 그게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10년 동안은 당신 혼자서 지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하고 늘 같이 수행을 하고 당신의 가르침을 대중들에게 전한다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10년 만에 혼자만의 여름 안거를 지냅니다. 이때 코끼리가 와서 시봉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장면들이 코끼리가 부처님을 시봉하는 장면들은 여러 백화들에서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부처님 살아생전 꽃삼비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일으켰던 최초의 교단 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 72살 될 때 부처님 말년에 데바달타가 주도한 교단의 2차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에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
0: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1: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0: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관용과 포용.

0: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행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빗겨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게 조화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3: 와, 너무 맛있습니다.
4: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5: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6: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7: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탐묘를 왕생 탐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 전망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마워.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나투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2: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1000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1000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몸은 땅과 같다. 그리고 착한 생각은 벼와 같고 악한 생각은 풀과 같다. 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달이 잘 여문 벼를 수확하지 못하듯이 사람이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돌을 얻지 못하며 성냄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시덤불이 된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장민정입니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와 인공관절 수술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아 무릎이나 어깨처럼 일상에 많이 쓰이는 관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이 관절 통증은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지내다 보면 통증은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술 없이 통증을 완화하고 또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 시대 무릎 어깨 관절 질환의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관절 건강에 대한 내용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도 들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시청자분들께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관절 쪽에서 가장 최신 지경과 함께 우리 환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제일 따끈따끈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 똑똑한 AI 인공지능으로 무릎 검사도 할 수가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MC님 어떤 사진이신 것 같아요?
0: 엑스레이 사진인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은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 아니라 네. 엑스레이를 우리 AI가 판독한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가장 쉽게 비유하자면은 우리 알파고가 의사가 되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이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만장을 보여주면서 애한테 이거는 고양이야라고 가르쳐 주듯이 AI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판독을 만장 이상 보여주면서 이거는 이렇게 무릎 사진이 이렇게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된 프로그램인데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은 정형외과 전문의 특히나 이 명의들이 판독한 이 퇴행성 관절염은 요건 1기야 요거는 2기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한 그 AI 프로그램이 결과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엑스레이 영상이 입력이 되면 우리가 이제 뼈의 윤곽선은 어떤 건지 네. 또 연골이 얼마나 남아서 간격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또는 다리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된 인공지능이 단 10초 만에 판독을 해서 알려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0: 네, 예전에 바둑계 알파고가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제 의료계에도 AI가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미 수만 명 넘는 환자들의 케이스를 학습한 AI가 내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독해준다는 거죠?
1: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명의들이 내 엑스레이를 보고 판독해주는 이러한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 갑자기 제 무릎 주치의가 수만 명이 생긴 든든한 기분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또 베테랑 의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초기라는 게 있는데 과연 AI가 이런 걸 따라갈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진은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은 컨디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라는 환자를 봤을 때 초기에는 이제 집중과 피로가 없지만 1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마지막에 보려고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피로도와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처럼 사람은 피로와 집중력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판단에 아주 미세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과 달리 피로를 느끼지가 않고요. 집중력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엑스레이를 판독하면서 사람의 눈으로는 판독하기 힘든 0.1mm의 차이나 0.1도의 각도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촉이나 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이 사람과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라는 병원에서 진료보는 것과 또 B라는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 때 똑같은 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차이가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굳이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민하고 또 비용과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어느 병원을 가도 동일한 검진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런 점이 더 이상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지능 무릎 건강 검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검사랑은 어떤 점이 다를까요?
1: 네, 우리가 환자분이 겪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따로 번거롭게 더 추가적으로 검사해야 되거나 이런 건 없지만 병원에 오셔서 이 엑스레이를 찍고 1, 2분만 딱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은 분석의 깊이가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가 검진은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괜찮습니다. 뭐 진료를 보고 나서 괜찮네요. 뭐 별일이 있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기억도 안 나고 그러지만
0: 네.
1: 인공지능 검진은 내 무릎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일종의 내 몸의 설계도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대기 시간 후에 너무나도 짧은 진료 시간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진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진료 시간 안에 내 무릎의 상태를 결정하고 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정말로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정확한 이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빛을 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아주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0: 네. 진단에서 감이나 촉,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결국 구체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리의 정렬입니다. 다리가 바르게 똑바른지 아니면 O자형 다리인지 X자형 다리인지를 구별해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뼈와 뼈 사이의 연골의 정도, 남아있는 정도의 관절 사이의 간격을 체크하게 되는데요. 무릎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골극이라고 해서 뼈의 변형이 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뼈 끝에 가시처럼 도단한 부분이 얼마나 심한지를 꼼꼼하게 0.01mm까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 무릎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또는 관절염이 몇 단계인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숫자로 한눈에 볼수 있게 검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원장님 설명을 천천히 듣고 보니까 저도 이거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아, 나 이거 받기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결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검진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결과지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 내가 이거를 이제 결과지를 예를 들면 관절의 신호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결과지에 초록색이면은 괜찮은 상태, 그리고 노란색이면은 주의를 해야 되고 예방하고 관리받아야 되는 상태, 또는 빨간색에 위험 지수에 들어가게 되면 신호등이 난 정말 위험한 상태구나, 빨리 뭔가 치료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색깔별로 해서 초록, 노랑, 빨강으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0: 네. 신호등처럼 이제 색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확 와닿을 것 같은데요.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으로 내 무릎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수 있는 AI 관절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려온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2: 원래 60 하나예요.
0: 아, 60대 초반이시고 어디가
2: 예.
0: 불편하신지 스튜디오에 양혁재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요. 통화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2: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예, 어디가 많이 불편하세요?
2: 오른쪽 무릎이
1: 예.
2: 한 15년 됐다 하는데 수술했는데
1: 아.
2: 연골이 너덜너덜해가 그거 정리해가고 이사주는 수술을
1: 아이고.
2: 했는데
1: 네네네.
2: 원장님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 계단도 못 내려가겠고 막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1: 네.
2: 예 MRI를 한번 찍어봤는데
1: 네네네네.
2: 수술했는 자리가
1: 네.
2: 연골이 고가 앞에 오른쪽에 안쪽에 고가
1: 네.
2: 연골이 다 다름없다 하더라고요.
1: 아이고, 이제 연골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시죠?
2: 예,
1: 예.
2: 그죠. 근데 인공 연골을 반 정도
1: 네.
2: 뭐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1: 아, 예. 하여튼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어머님. 지금
2: 예.
1: 상황을 보니까 이제 연골판이 15년 전에 찢었다가 그걸 이제 다듬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연골판이. 그
2: 예.
1: 없어진 상태에서는 이제 위아래 연골이 이제 그나마 완충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 15년의 세월을 못 견디고 연골마저도 다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예.
1: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염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사기 우리가 이제 연골 상태가 뼈가 드러날 정도로 해서 심한 사기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어머니 연세가 아직은 61세셔서
0: 그러니까요.
1: 인공관절은 보통 우리가

0: 그대로 좀 살려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하나는 또 이제 요즘에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인공관절 말고도 이 줄기세포를 통해서 무릎 연골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아직 어머니 나이 때는 인공관절보다는 줄기세포를 먼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어머니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2: 그 연골 주사를 3번 맞았는데 그거 맞고 나니까
0: 네.
2: 걷는 데는 괜찮은데 계단 내려갈 때가 아파요.
0: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줄기세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골살 맞았으면은 조금 효과를 봤다는 거는 내 무릎 안에 연골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좀더더 경험한 의료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
1: 네.
2: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니 힘내세요.
1: 네. 우리 어머니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권유를 받으셨는데 아직 60대 초반이세요. 벌써 인공관절 수술하시기엔 좀 너무 이른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습니다. 이게
1: 네.
0: 너무 섣불리 인공관절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수술이 잘못되거나 또 젊은 나이 때 했으면은 남은 여생의 한 20년이나 30년 뒤에 또 잘못돼가지고 또 수술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술 하나를 하더라도 항상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경험을 여러 사람 의사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1: 네.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수술을 권유받으셨을 정도니까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되신 단계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살펴본 AI 건강검진 시스템으로 만약에 관리를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안 오셨겠죠?
0: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어머님 나이가 61세시면 이제 40대나 50대 때부터 미리미리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하고 관리받으셨다고 하면 이제 아마 여태까지 이게 수술까지 갈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1: 네. 어머님께서는 아직 6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무릎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줄기세포 이식술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관심 갖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화 연결 계속됩니다. 네, 원장님, 나이 들수록 피해갈 수 없는 게 주름, 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 같은 관절염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행 단계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는요, 보통 1기부터 4기까지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정상 관절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초록색으로 안쪽과 바깥쪽 우리가 이제 관절 간격이 일정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우리가 이제 2기나 3기가 되는 것은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정상보다도 한50% 감소되거나 75%까지 감소되는 것을 2기랑 3기라고 진단하게 되는데요.
1: 네.
0: 이때가 정말 골든타임,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잘 관리를 하시게 되면 수술까지 안 가면서 평생 내가 건강한 내 무릎을 그대로 쓸수 있는 단계고요. 이때 잘 관리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플 때 오시게 되면은 4기까지 만들어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아플 때 오시게 되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 뼈와 뼈가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까지 가는 인공관절 같은 이런 큰 수술, 아픈 수술을 하게 되니까요. 초기 단계에 빨리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1: 네. 이렇게 나도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된다고 하면 치료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 요새는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해 볼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은 분들에게 주사 치료가 될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증식 주사 치료는 어떤 치료법인지부터 알아볼까요?
0: 네, 증식 주사라는 것은요, 무릎 관절이든 어깨 관절이든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그 증식 주사에 따른 말로는 인대 강화 주사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는 인대를 이제 재생을 통해서 인대를 회복시키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대는 무릎 관절도 아주 복잡다단하게 여러 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어느 쪽 인대가 내 통증을 유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약제 주입을 아픈 부위에 정확하게 주입하고 나면 한 2, 3일 정도는 약간 염증 반응으로 약간 뻐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면역 반응이, 새로운 조직이 증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1회에만 그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5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됐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나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 뭐 입원해서 받아야 하는 건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건지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징들도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0: 네. 증식주사의 치료의 주로 특징은 아주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갑작스럽게 불청객처럼 통증이 와서 다음날 일할 거를 걱정하게 되는 분들이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계라가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증 때문에 일을 못할까 봐 걱정되면서 오시는 분들

0: 있는데 이러한 분들한테 이 증식사는 간단하게 당일날 치료하고 통원으로 갈수 있는 가장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고요. 흉터가 없고 주사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 붓기나 이런 상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2, 3일 뒤부터 샤워가 가능하고요. 안정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비교적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치료를 받든 간에 혹시나 만 명당 한 명꼴이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 그 치료는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이 증식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는 것이 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관절염의 진행을 막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준다는 것이 또 그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수술 통보를 받았다가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시면 너무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무릎 치료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가 뭘까요?
0: 네, 이 제대혈이라는 건요, 앞에 우리 증식주사랑은 달리 없는 연고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이 생기면서 우리가 아기 탯줄, 태반에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가 있는데요. 이 성체 줄기세포는 사람과 사람, 내 몸이 아닌 신생아에서 뽑은 거지만 타인과에도 면역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체 조혈 모세포라는 성체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이게 특화돼서 인대랑 연골, 뼈로 재생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가 땅돼 있는 줄기세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찾아가서 재생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이가 제한이 없고 내가 나이가 70대, 80대, 90대라 하더라도 이 제대로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나이에 제한 없이 또 손상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이 넣게 되면은 재생을 유도해 볼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줄기세포 이식술 그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역시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무릎 아프시면 연골 주사부터 맞아보시잖아요. 점점점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분도
0: 맞습니다.
1: 그러신 경우 같아요.
0: 네, 여기 어머님도 이게 연골사를 열심히 나는 이제 몇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치료 효과가 이게 6개월도 안 가고 한 2, 3개월도 안 가고 점점 이제 2, 3주도 안 가서 일주일도 안 가서 이제 무릎이 아프고 밤에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아프다 보니까 계단은 더더구나 오르기 힘들고 야,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이제 좀더큰 병원에 오셔서 치료 방법을 찾으셨던 분인데 왼쪽 사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정밀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관절경을 보게 되면
1: 네.
0: 연골이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이게 뼈가
1: 벗겨졌어.
0: 드러난 부분들이 보입니다.
1: 네.
0: 이제 이런 부분들이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아무래도 불편감을 유발하다 보니까 연골 주사로는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제 우리가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이식 수술을 권했고요. 그래서 이식을 통해서 아직은 나이가 60대니까 줄기세포를 통해서 내 무릎을 그대로 살려서 쓰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 말씀드리고 시술을 시행했고요. 18개월 뒤에 이제 경과를 보러 오셨는데 1년 반이 지났더니 기존에 무릎이 맞나라고 할 정도로 기존에 불그스름했던 부분이 기존 더 하얗게
1: 네.
0: 기존에 없던 연골보다 이게 더 새롭게 자란 연골들을 볼 수가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진 결과도 너무 좋고 만족하고 잘 지내신 그래서 나중에 휴에 인공관절까지 안 가게 할수 있던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한 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네, 지금부터는 다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 저요?
1: 네.
2: 49년생.
0: 49년생.
1: 49년생이시고,
0: 네.
1: 어디가 불편하신지 양력제 원장님과 통화 나눠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2: 제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0: 네.
2: 목소리만 들어도 반가워요.
0: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목소리만 들으면 안 아프실 것 같은데,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네.
2: 아니,
0: 네.
2: 저기, 뭐야, 무릎을
0: 네.
2: 한쪽 다리는 네 번을 수술했어요.
0: 네 번을요?
2: 네. 아니, 두
0: 아이고,
2: 번은
0: 네.
2: 달아서 다시 한번한 거고요.
0: 네.
2: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으스러져갖고.
0: 아이고, 네.
2: 그래서 네 번을 수술했는데 그 다리는 안 아프, 그 다리는
0: 안
2: 수술을
0: 아프고,
2: 안 아픈데
0: 네.
2: 이쪽 다리가,
0: 반대쪽 다리가, 네.
2: 네,
0: 네.
2: 아파요. 그래가지고.
0: 이게 이제 수술을
2: 단지
0: 여러 번,
2: 병원에는
0: 네.
2: 그냥 뭐 수술해라 막 이런 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냥
0: 네.
2: 병원에 가서 그냥 주사만
1: 가벼운
2: 맞고
1: 치료만 받고 계신
2: 물도
1: 상황이고,
2: 빼고
1: 네, 물도
0: 네.
1: 빼고,
0: 네.
2: 또 저기 여기 영양제를
0: 네.
2: 저기
0: 주사를
2: 일주일에 한
0: 맞았어요?
2: 번씩 맞는 거
0: 네.
2: 그거 맞고요.
0: 네. 어때요?
2: 그리고는
0: 근데 뭐 주사 효과가 있나요, 어머님?
2: 근데 맞을 때 한 달은 효과가 있어요.
0: 아, 한 달은.
1: 네, 한 달. 네.
0: 한 달은 조금 너무 짧은 네.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네. 뭐 그래도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0: 한뭐 2, 3개월에서 한 5, 6개월은 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고, 이게 점점 또 이제 더 악화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무래도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 진찰을 해봐야겠지만, 수술을 네 번이나 했던 다리 쪽을 아끼려다 보면 아무래도 의식적으로 반대쪽 다리를 쓰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에 못 이겨서 이 반대쪽 다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좀 빨리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관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아마 연골수술이나 이런 거에도 효과가 한 달밖에 못 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관절염이 한 3기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정도 예상이 되는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2기나 3기 정도의 단계에서는 어머니 동네에서 이제 간단한 연골수술이나 이런 게 맞을 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무릎에 좋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술적인 재생을 유도해 줄수 있는 주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어머님이 동네에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좀더 전문 병원이나 큰 병원에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네.
1: 글자는 또 아유
0: 네.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서
0: 아, 예.
1: 너무나 잘 고치시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0: 네.
1: 전화 먼저 번에도 드리고
0: 아,
1: 이번에도
0: 예.
2: 네, 전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머니.
1: 네.
2: 오히려 이 아픈 다리를 위해서 희생한 멀쩡한 다리에 이제 통증이 찾아오신 상태인 건데, 또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 등이 도움이 될수 있다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주사 치료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2: 어머님 맞으시는 연골 주사랑 또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주사랑은 차이점이
0: 네.
2: 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연골사를 많이들 맞고 오시는데요. 실제로 이 연골사는 영양제, 우리가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는 치료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할 때 관리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연골사만 맞는다고 해서 내가 연골이 좋아지거나 없는 연골이 생성되는 건 아니라서 윤활 역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연골사 맞고도 안 좋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인 치료를 반드시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증식 주사나 여러 가지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주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결과도 좋고 수술까지 가는 걸 예방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어머니, 다행히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빨리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치료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0: 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 지킴이, 여러분들의 건강 내비게이터 유정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장민정입니다.
0: 자, 우리 민정 씨. 네. 아, 요 소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앙!
1: 네.
0: 들어보셨습니까? 요거 요 소리 KTX 아닙니다. SRT 아닙니다. 바로 이만큼 열차처럼 빠른 게 바로 세월한 얘기겠습니까?
1: 아, 맞습니다. 야,
0: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정말.
1: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각종 퇴행성 질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0: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척추질환이 굉장히 그 치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 맞습니다. 척추질환은요, 완쾌가 어려운 질환 중에 하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하냐, 아니면 다른 어떤 치료가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척추를 책임져 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 원장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화입니다. 해마다 척추 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통증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특히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허리와 척추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원장님, 우선 우리 신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척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자세히 살펴보면요.
1: 네.
2: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가 디스크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머리에서 내려오는,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신경이 팔과 다리로 연결되어 우리 몸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1: 네.
0: 저 원장님, 사실 여기 척추 질환에도 뭐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척추 질환은 대표할 수 있는 두 가지 질환이 있는데요. 한 가지가 협착증이고 한 가지가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협착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통로들이 퇴행성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이 눌리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화면 주시면요.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왼쪽의 두 MRI 영상은 정상적인 신경 통로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이 이제 좁아진 신경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 특히 걸으실 때 허리나 양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1: 네.
2: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래서 조금만 걷다가도 앉아서 쉬고 싶은 그런 병이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나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 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들이 잔뜩 눌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어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1: 성현 씨, 조금 전에 네. 허리 약간 통증이 있는 것 같다, 협착증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병원에 빨리 갈수록 부담이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원장님, 그 단계적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2: 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시술이나 수술을 무조건 권한다고 오해하고 계신데요.
1: 네.
2: 절대 아닙니다.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에 일찍 내원하시면 이 1단계 치료만으로도 통증을 치유해서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신경성형술, 그리고 증식주사치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거듭받아도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척추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할 수 있는 비수술 치료라고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뭐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요. 원장님, 증식 주사 치료법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척추도 구성하고 있는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아서 그것이 완전하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통증이 되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내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 허리 통증 하면 엄청 뭐 크고 부담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가 그렇죠. 주사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은데 이 증식주사 치료는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걸까요?
2: 네, 손상된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염증 반응을 이기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치유를 거쳐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탄탄하게 강화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튼튼해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자, 통증 완화는 뭐 기본이고요. 물론 뭐 기능성까지 개선된다는 증식 주사 치료. 자,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2: 네, 수술 없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법인데요. 간단한 치료로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용한 치료이기 때문에 흉터가 없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어서 안정성이 높은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치료 범위가 무척 넓습니다. 경추와 흉추, 요추, 우리가 여러 관절에 대해서도

0: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약물을 치용하고 간단한 방법이다 보니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증식주사 치료 받으신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원래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계셨고 얼마나 네. 좋아졌는지 그 예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된 사례가 67세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이분께서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사실 이 치료, 저 치료 다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증식주사 치료가 잘 맞으셨나 봐요.
0: 네. 67세 여자분이신데요.
1: 네.
0: 한쪽 팔과 팔이 너무 아프고 저려서 무척 힘들었던 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경추 MRI상에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생겼던 분인데요. 약을 아무리 세게 먹어도 신경 차단술을 받아도 그리고 심지어는 신경 성형술까지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어서 너무 힘들었던 분인데요. 수술을 권유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너무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치료에 여러 단계가 있는 걸 꼭 명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분은 증식주사 치료를 통해서 네. 그 문제를 해결했던 분입니다. 치료를 거듭거듭 받으면서 통증이 정말 계단처럼 단계단계 적어지게 되었고요. 6회 치료를 마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정말 씻은 듯이 좋아져서 지금은 일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수술을 받지 않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그러니까. 무척 만족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들 만나봤고요. 오늘은 김욱하 원장님과 허리 통증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2: 네.
1: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3: 네네.
1: 네, 어머니 연세부터 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3: 50년 528년.
1: 50년생이시고.
3: 네네.
1: 네, 저희 김욱하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니까요. 어머니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3: 저 허리가 네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저기 드렸습니다.
4: 안녕하세요, 어머니.
3: 네네.
4: 네, 걸을 때 허리만 아프세요?
3: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이제 이렇게 뭐 주저앉아야 될 정도로 200m 정도를 못 걸어요.
4: 아, 네. 혹시
3: 서서 일을 할 때도
4: 네네.
3: 너무 힘들어서 서서 일하기가
4: 네. 혹시 그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은 동반되진 않고요?
3: 네네.
4: 아,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실 때는 허리가 아프세요?
3: 앉아있을 때 괜찮아요.
4: 누워 계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으시네요.
3: 누워있을 때도 뭐 크게 뭐 이렇게 이제 잠잘 때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서 있을 때 하고 그 걸을 때가 제일
4: 네네.
3: 힘들어서.
4: 어머니 그럼 걸으실 때요.
3: 네.
4: 처음에 딱 일어서서 처음 걸으면 그때부터 아프세요? 아니면 좀 걷다 보면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나요?
3: 네네네, 좀 있다가.
4: 아, 그렇죠?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저기 척추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까요?
3: 네네.
4: 협착증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3: 이제 저거를 찍어보니까.
4: 네.
3: 허리가 이렇게 뭐 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에스타로.
4: 네네네네.
3: 그래서 뭐 디스크도 조금 보이고.
4: 네.
3: 그렇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4: 어머니 혹시 정밀검사 받아보셨어요?
3: 네, 검사를 하고 주사를 한 14, 5만 원짜리를 몇 번 이렇게 한 달에 뭐 2주일에 한 번씩 맞아본 적이 있어요.
4: 최근에 맞진 않으셨고요?
3: 그러니까는 그 맞은 지가 딱 9년 요맘때 같아요.
4: 아, 1년쯤 되셨네요.
3: 네,
4: 어머니
3: 네,
4: 그
3: 네.
4: 주사 맞고는 좀 괜찮으셨어요?
3: 주사 맞고 크게 이제 이렇게 저기 그 네 번째 맞았을 때까지도 저기가 없어서
4: 네.
3: 이제 그 어디죠? 서울 그 병원을 가봤어요.
4: 네.
3: 그런데 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 앞에 보신 선생님이 잘 보셨습니다 하시면서
1: 네.
3: 수술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근육을 많이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근육을 키워라.
4: 네네네.
3: 그런데 허리 아프니까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4: 어머니 그 저기 그 허리가 이제 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측만증이 좀 있다는 얘긴데요. 측만증 때문에도 당연히 뭐 허리가

0: 볼 수도 있는데 어머님의 지금 핵심은 협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바뀔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뭐 측만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이제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것이든 주사 치료만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2단계 치료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운동은 너무 당연히 계속 하셔야 될 문제이고요. 지금 어머니께서는 그 2단계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셔야지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 네.
0: 자료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찾아가셔서 어머님의 증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를 듣고 어머님한테 꼭 맞는 좀 다른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 그런 치료를 받아서 지금 느끼시는 그런 통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을 좀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2: 근육을 키워라라는 답변이 조금 답답하셨던 모양이에요.
3: 많이 답답하죠.
2: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다른 치료를 받으실까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치료도 있을까요?
0: 네, 이 협착증 때문에 이제 아니면 또 이제 측만증 때문에 더 힘들어하실 때,
2: 네.
0: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1단계 치료를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요. 2단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으실 텐데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는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척추의 약화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님께서도 이런 증식 주사 치료나 아니면 또 2단계 치료 중에서 다른 방법들이 또 적절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여러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시 좀 면담을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그런 치료를 받으셔서 통증을 좀 해소하면 좋겠습니다.
3: 자, 방금 우리 김국하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굉장히 뭔가 귀에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2: 네.
3: 왠지 아프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희 비수술 치료법 중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0: 네. 치료와 연관된 통증을 줄이고요. 정밀함을 무척 높인 최소 침습 치료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되겠습니다. 한쪽 방향을 통해서는 40배가량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다른 한쪽 방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 가능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여러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2: 네, 우리 성현 씨 말대로 네. 아프지 않은 치료법이었고
3: 아픈 거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2: 네. 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0: 네, 절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근육과 인대 손상을 최소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도 빠르고 일상생활에 복귀도 빠르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특히 여러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령인분 그리고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2: 네.
3: 양방향 내시경술은 물론 뭐 통증도 좋고 그리고 성공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근본적인 치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최고의 치료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환자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좋을까요?
0: 네, 척추의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 협착증과 디스크를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이나 만성 질환을 여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받기 힘드실 텐데요.
2: 네.
0: 이런 분들한테도 좋은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척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문제가 재발한 경우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실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얼마나 좋아지셨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저희가 실로 사례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2: 80대 초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5년 동안이나 통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0: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께서는 요추 3번과 4번 사이 그리고 4번과 5번 사이 협착증으로 고생하셨는데요.
2: 네.
0: 예, 처음에는 이제 1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는데 점점 이제 그 치료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성형술까지 받았지만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져서 정말 힘들었던 분.

0: 걷는 게 너무 안 되니까 이제 네.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이럴 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좁아졌던 신경통로가 넓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압박을 받지 않으면서 걸으실 때의 허리나 양쪽 엉덩이 다리의 저림감이 거의 스승 듯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 네. 네, 연세가 수술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잘 해결해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2: 예, 예.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2: 저요?
3: 네.
2: 67이야.
3: 어허.
1: 60대 후반.
3: 자, 60대 후반이시면 참 이렇게 뭐 집안 일부터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겁니다. 네. 자, 어떤 이유에서 전화 주셨습니까?
2: 아니, 허리가 39에 제가 척추 수술을 했는데요.
1: 오, 네. 39살에.
2: 네, 지금 한 30년 거쯤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걸음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3: 어허.
2: 한 5분 정도를 걷기가 힘들어요.
3: 야.
1: 네, 5분 정도도 걷기가 힘드신데 원장님과 한번 통화 나눠보실게요.
0: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2: 예, 네, 안녕하세요.
0: 혹시 걸으실 때 뭐 어디가 아프신가요?
2: 예, 허리가 아파요. 많이 아프고 이 오른쪽으로 이 엉치 쪽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5분 정도를 못 가고 주저앉고 그러거든요.
0: 어머님 그럼 저기 앉아있거나 누워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세요?
2: 예, 앉아있는 거는 조금 나아요. 근데 아. 걷기가 힘들고
0: 네네.
2: 저기 왜 허리에 차는 거
0: 네.
2: 그거 아니면은 걷기가 더 힘들고
1: 보조기 채우시고 네.
2: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눕지를 못해요.
0: 허리가 아파서요, 어머니?
2: 예, 예. 그 전에 제가 3번을 했었거든요, 허리를.
0: 네.
1: 시술을요?
2: 예, 예.
0: 어머니, 이거 저기 지금 걸으실 때 이제는 5분밖에 못 걷는다 그러셨는데 이게.
2: 예, 5분도 못 걸어요.
1: 예. 아이고. 너무 젊으신데.
0: 더 많이 심해지신 거죠, 이게?
2: 예, 예.
0: 그 최근에 혹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셨을까요?
2: 아니 검사 안 해봤어요.
0: 아 왜 안 하셨어요?
2: 옛날에 예 옛날에 하던 병원을 가야 되는데 거기 원장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1: 아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셔서
0: 예, 그렇죠.
2: 네. 예, 그래서 딴 데는 가기 싫죠.
0: 근데 어머님 지금 이제 나이가 67세밖에 예. 안 됐는데 예. 5분 걷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면 앞으로 이게 예. 그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어머니.
1: 네.
2: 예, 예.
0: 예, 그래서 병을 더 키우시는 것보다는
2: 예.
0: 하루라도 빨리 상황 파악을 해서 치료를 예. 받아서 잘 다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물론 이제 어머님의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가까운 전문병원을 좀 찾아가셔서요.
2: 예.
0: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2: 예.
0: 아마도 이전에 치료받았던 그 부위의 주변 부위가 나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예,
0: 그것
2: 예.
0: 때문에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을 유발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머님.
2: 예,
0: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딘지를 찾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전처럼 수술을 꼭 하지 않고도
2: 예, 예.
0: 어머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예, 예. 수술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2: 예,
0: 꼭 가까운 전문병원을 더 놓치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2: 근데 그때 원장님,
0: 네.
2: 지금은 수술 안 하고 그냥 치료를 할 수 있는.
1: 수술 없어요.
2: 3번 이상 허리를 하지 말라고.
1: 그러니까요.
0: 네네. 어머님, 그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2: 네.
0: 척추질환, 뭐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척추질환을 수술을 통해서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질환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정말 수술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을 꼭 가십시오. 그래서 1단계 치료도 있고 2단계 치료도 있기 때문에 3단계 수술을 하지 않고도 여러 치료를 통해서 어머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갖지 마시고 꼭 가까운 전문병원 찾아가십시오, 어머님.
1: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4: 감사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 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 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 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다례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2: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면은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5: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6: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5: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7: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8: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분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부 대중은 과거 천년 이래 천년 천년을 세우다 원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군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원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 보세요.
2: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에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불을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0: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서원, 천년의 약속으로 봉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댑을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2: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1: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부터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교 미술대전이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기획전에선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까지 폭넓게 선보였습니다. 동국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교내 하안거 30일 수행이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여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강의실과 교재를 벗어나 참선과 명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진관사가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대했습니다. 후손들은 진관사 태극기 실물을 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흔적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로 수많은 이재민이

0: 발생한 가운데 더 프라미스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묘장 스님은 어떤 차별도 없이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9월 3일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종정예하를 예방한 건데요.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진우 스님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서류를 접수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추첨 결과 기호 3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공심으로 실천하겠다며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은 총무원장 후보로서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를 찾아뵙고 출마의 뜻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정예하는 진우 스님에게 선거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2: 당면 이사를 열심히 제가 성취하도록 그렇게 잘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정예하의 격려에 대해 진우 스님은 낮은 자세로 종도들의 뜻을 모으고 불교 중흥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3: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교 중흥을 위해서 조금 노력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그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원력을 내고자 합니다.
1: 후보 등록 후 종종예하 예방을 첫 일정으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 진우 스님. 오는 9월 3일 치러지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할지 불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0: 1970년부터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교 미술대전이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2012년부터 공모전과 기획전을 격년으로 열어온 가운데 올해 기획전에선 이전 수상작들과 함께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까지 폭넓게 선보였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4: 온만이 밤매움 진원과 함께 부처님이 중생을 살피고 이내 손을 건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반과 스님 장인 특별전 손으로부터 등을 연출했던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 갑입니다. 식전 공연과 함께 조계종이 어제 2016 불교미술대전 기획전 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에 막을 올렸습니다. 무상 연기 자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예술로 풀어냈습니다.
5: 기획전은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연결을 발견하고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로운 화답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4: 기획전에는 국내외 초대 작가 21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공예 미디어 아트 등 33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불교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아우른 작품들은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통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6: 작품 하나하나는 서로 연결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는 깊은 통찰과 함께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 특히 무상을 주제로 한 장줄리앙 푸스 작가의 돌의 선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존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2021년 촬영한 이 작품은 경주 대릉원과 신라의 사찰을 밤의 풍경 속에서 빛으로 담아내며 과거와 현재를 넘어선 초월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7: 시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 방법, 찾은 연산은 그 밤에 뭐 약간 촬영하고 그리고 약간 실험적인 방법이었는데 드론에다가 그 조명을 매달리고 이렇게 그 대릉원, 경주의 대릉원과 신화의 사찰 촬영하고 이렇게 편집하고.
4: 이 밖에도 기계 장치를 활용한 안경진 작가의 무상, 완성과 미완성의 경계를 질문하는 최경락 작가의 미완의 미륵불 등 다양한 작품이 무상의 의미를 전합니다. 이어 사경과 회화에서는 서로 연결된 존재의 의미를 담은 연기를 송천 스님을 비롯한 8명의 작가는 자비의 정신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8: 이 자연 광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7: 우리가

0: 잠시 관심과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대해서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 전통의 깊이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이번 전시는 불교 미술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의미를 함께 일깨워줍니다.
2: 전통을 차기적으로 계승하며 오늘의 예술로 이어가는 작가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미술의 언어로 풀어낸 201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은 오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3: 동국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교내 하안거 30일 수행이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여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강의실과 교재를 벗어나 참선과 명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던 해제의 현장, 양육은 기자가 전합니다.
4: 말씀과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 동국대학은 지식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곳이다.
5: 한 달간의 정진을 마무리하는 동국대학교 하안거 30일 수행 해제 법석에서 이사장 동관 스님이 던진 일갈입니다. 지난 7월 13일 입제 이후 스마트폰까지 반납한 채 오롯이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온 30여 명의 참가자들. 지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하루 두 차례씩 가부좌를 틀고 일상 속 실참을 이어온 이들의 얼굴에는 입제 때와는 다른 완연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번 캠퍼스 하안거는 특히 건학 12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동국대 역사에 유례없는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학문을 연마하고 지식을 나누는 교육 도량이 한 달간 수행에 몰두하는 청정 선언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교 교육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4: 하여튼 매일 3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120년 역사를 보더라도 저 교육 도랑에서 동국대학에서 이런 안구를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아주 큰 또 역사의 망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6: 부처님은 어디 이 법당에 계시는 게 아니죠. 시시처처에 다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먼 데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불성을 잘 찾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모두 훌륭한 불자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5: 동관 스님은 동국대 건학이념인 이상세계의 구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를 구하는 데 있고 대학은 지식이 아닌 내면을 밝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행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교육 도량 안에서 참된 지혜로 삶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7: 용 있는데도 거의 매일 왔거든요. 오전, 오후 웬만하면 다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어떤 여백이 많이 생겼다는 느낌?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감사했고
8: 논문 쓰는 중간중간에 이제 와서 앉아 있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쉬어지고 또 학교에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5: 건학 120주년의 역사 위에 학내 첫 하안거 수행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동국대학교. 도심 캠퍼스에서 일궈낸 청정 정진은 이제 대학을 넘어 현대사회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3: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진관사는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외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불교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대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를 실물로 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흔적을 마음 깊이 새긴 현장,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9: 광복절을 앞두고 진관사의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0여 명.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0: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등을 순회하며 선조들의 숭고한 흔적을 되새긴 다음 불교계 항일운동 기지를 찾은 겁니다.
1: 진광사는 백척월 스님을 중심으로 항일 비밀결산 1.20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독립운동의 거점 사찰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천년 고찰이기도 합니다.
0: 특히

0: 일제에게 쫓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숨겨놓으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1919년에 숨겨놓으셨던 게 지금 2009년에 90년 만에 빛을 발해서 보게 됐습니다.
1: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괘를 덧그려 식민의 낙인 위에 민족의 숨결을 다시 그려넣은 진관사 태극기. 주권을 빼앗긴 어둠의 시대, 붓 한 자루와 먹으로 이뤄낸 스님들의 치열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2: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손입니다. 선조들이 지켜주신 자유와 평화를 가슴에 새기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1: 이름 없는 민중과 스님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진관사 태극기는 국보 승격을 위한 국가유산청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대중 앞에 좀처럼 실물이 공개되지 않는 진관사 태극기가 공개되면서 후손들이 선조들의 숨결을 직접 마주하는 뜻깊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3: 特别深刻的话就是他那边的大将将有那些就感觉特别的有意思因为感觉他的历史特别悠久嘛所以印象就特别深刻
1: 이어 후손들 앞에 진관사 스님들의 발아춤과 축원 화청이 펼쳐졌고 정갈한 사찰 음식까지 체험하면서 한국 불교 문화의 진수를 오롯이 경험했습니다.
4: Rituals, it was and the food that we just had and will eat, just such a gesture of generosity, and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resistance to Japanese occupation and colonization. Typically, you know, in modern times, we think of religion and politics as separate. But to see how spirituality actually serves as a site of resistance was really wonderful.
1: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진관사에서 휘날린 태극기는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5: 지난 6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장기화된 정치사회적 위기에 재난까지 겹치며 삶의 의지를 잃은 이재민에게 한국 불교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는데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재민들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일상 회복의 자생력을 키워준 더 프라미스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현장 밀착형 긴급 구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중북부 카리브의 연안을 뒤흔든 규모 7 이상의 연속 강진에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천여 차례가 넘는 여진에 수만 명의 이재민은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교계 구호단체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더 프라미스가 지난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긴급구호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7: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저희하고 또 SK행복나눔재단 또 사찰들에서 지원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번에도 현장에서 잘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어떤 것에도 저희는 어떤 차별성 두지 않고 도움을 주는 목적,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6: 이번 활동의 핵심은 단순 생존 물품 지원을 넘어 마음 돌봄에 맞춰졌습니다. 두 단체는 국제심리지원단 파견을 시작으로 지진 여파와 대피소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현지 기관과 협력해 아동 친화공간 5곳을 신설하고 지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스케치북과 고무 찰흙 등이 담긴 아동 마음 돌봄 키트 100가구분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8: 가장 피해가 컸던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 그 30km, 1시간 거리에 있는 라과이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프라미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심리 지원, 마음을 좀 돌보는 심리 사회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 긴급한 지원 와중에도 마음을 돌보는 활동을 좀 수행했습니다.
6: 덥고 습한 기후 등을 고려해 선풍기와 매트리스 등 문화적 선호도를 반영한 위생용품 키트 역시 사각지대 이재민 100가구에 배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신을 수색하는 현장 수색대 토포스에게 식재료와 식료품을 지원하며 돕는 이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활동에 경계심이 높았던 베네수엘라 주민들도 구호팀에게 아보카도와 초콜릿을 건네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밀착형 구호 활동은 풀뿌리 활동과의 자율성을 강화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 일상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국제 재난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0: 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일본을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나루토 들어보셨나요? 해당 작품들 속 불교적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대중문화 속 불교를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오타쿠, 불교 유튜버, 비구니 연습생 개소영 씨가 생애 첫 저서 최애는 부처님을 펴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2: 일본의 닌자, 소년 만화 나루토에 등장하는 6명의 악당, 육도 패인입니다. 캐릭터 각각 지옥도, 아귀도와 축생도 등으로 불리는데, 불교의 육도 윤회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걸알수 있습니다. 주인공 나루토는 육도 패인으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수행으로 체득한 선인 모드로 6명의 악당을 무찌릅니다. 이처럼 나루토를 비롯해 원피스와 귀멸의 칼날 등 청년들이 열광하는 애니메이션 속 불교적 의미가 곳곳 스며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 채널을 운영하는 개소영 씨가 2년 동안 유튜브 콘텐츠 준비를 위해 작성한 대본과 각종 자료를 갈무리해 저서 최애는 부처님을 펴냈습니다.
3: 젊은 청년들이 내가 보는 드라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등에서 와, 이것도 불교였구나. 이런 걸좀더 알아챌 수 있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과 불교라는 재미있는 주제도 있지만 청년 불자이자 불화 작가로서의 이야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삐딱한 태도로 일관하며 싫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던 과거에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아는 불자로 성장하게 된 계기까지 솔직한 친구이자 동생, 누나, 언니의 어투로 독자들에게 다가갑니다.
3: 어딘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인간이라면. 그럴 때, 아, 너 절에 한번 가볼까? 절에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할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책이.
2: 청년들에게 불교가 단순 유행과 소비 문화로 비치는 것 같지 않냐는 우려 섞인 질문에 작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불교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언젠간 불교의 외형은 물론 내면에도 집중하는 날이 오길 서운했습니다.
3: 서서히 좋은 것들, 좀더 마음 편해질 수 있는 것들로 삶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지금 청년들의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행도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그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보살님 몸에 장식을 쌓는 과정이었다면 책은 그런 장식들을 점점 비우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비구니 연습생. 스크린과 종이책을 넘나들며 불교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비구니 연습생의 저서 최애는 부처님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1: 원나라 초기의 선승 중봉 명본 스님이 편찬한 정토종 수행 법문 의교인 삼시 개념 의범이 불교 의례 문화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역회로 출간됐습니다. 삼시 개념 의범은 낮에 수행자를 위해 닦는 삼시 개념 의범과 야간에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정진하는 삼시 개념 불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서 삼시는 신조, 일중, 일몰 등낮 동안에 수행하는 세 때를 뜻하며 야삼시엔 망자를 위한 정진을 펼치게 됩니다. 법안 스님은 하루 24시간을 수행에 매진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규칙적인 수행 기준을 제시해 줄수 있는 책이라며 원문의 해석, 원문, 해설이 순서대로 이어져 불교 의례와 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밀시식행법, 시식편람 등에 이어 법안 스님이 세 번째로 펴낸 전통 불교 의례 해설서로 한국 불교 의례와 수행 문화 발전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0: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0: 흥라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흥라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의 일입니다. 소나무의 찐팬이라는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저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이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셨습니다. 그 여성 불자님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은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일이 술술 풀렸다고 합니다. 하는 일이 술술 풀리다가 좀 이런저런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갑자기 일이 안 되려니까 안 좋은 일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하고 있던 작은 사업이 휘청거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사업을 완전히 정리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몹시도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마음에 중심을 딱 세워주고 또 스스로 가장 마음의 의지가 되었던 게 바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방송이었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들으면서 그 힘들고 가장 괴로웠던 그 시간을 그래도 묵묵하게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소나무 방송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휘청이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시기에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금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지금 바로 이때 부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그분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 참 곱더라고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부처님 이제 이 사업이 이제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는데 제발 부디 저를 도와주시고 저한테 투자해 주신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아,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하다 보면 자기 사업에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또 돈을 빌리기도 했을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부채가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의 가장 큰 걱정, 근심이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게 가장 마음이 힘들었대요. 아, 착하다. 착하죠, 여러분. 뉴스에 보면 남 죽거나 말거나 나만 살면 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치거나 다른 사람들 크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기가 먹을 몫을 챙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뉴스에서 비일비재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성 불자님이 부처님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이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들의 아무 피해가 가지 않게 이 사업이 정리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일단 상황이 참 이런 얘기하니까 먹먹하네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상황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남은 목표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정리되기를, 이 사업이

다시 일으킬 수 없다면 제발 부디 내가 사업하는데 도움 주신 분들이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됐대요. 놀라울 정도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갑작스럽게 일들이 잘 풀려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이 잘 풀렸는데 제가 그분께 여쭤봤죠. 무슨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어요? 하니까 그분이 딱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일단 법당에 가서 이제 혼자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일단 예불문부터 시작했대요. 그분이 법당에서 지심 귀명래 예불문으로 시작해서 예불문이 끝나고 딱 앉아서 천수경을 외웠대요. 정구업 진언 수리 수리 천수경을 쫙 읽는데 천수경 읽을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21독을 했대요. 21독.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오잖아요. 천수경을 할 때 신묘장구 대다라니 21독을 하고 천수경을 마친 뒤에 반야심경으로 마무리를 했대요. 예불문 천수경. 천수경의 신묘장구 다라니 21도. 그 다음에 반야심경. 그리고 항상 가방 안에 천주. 연주 알이 천 개가 이어져 있는 천주를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염주 한알 돌리면서 세 번을 돌렸대요. 천주를 세 번을 돌리니까 관세음보살님 3,000번을 한 거죠. 그리고 108배를 했대요. 예불문, 천수경. 천수경 중에서 신묘장구 다라니는 21번. 그 다음에 반야심경. 그리고 염주알이 1,000개가 걸려있는 천주를 세 번을 돌리면서 관세음보살 염불. 그리고 마지막에는 108배를 했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시간 날 때 하루에 1,000배씩 절을 했대요. 하루에 1,000배씩도 절을 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꾸준히 기도를 올렸대요. 부처님, 제가 이제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제발 부디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조금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몇 달 정도가 지나고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다니는 절에 꿈속에서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기도하는 절에 기도하려고 절에 가고 있었는데 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주문 있는 곳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다 서 있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서 있고 그 옆에 광우스님이 있더래요. 제가 있더래요. 광우스님과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일주문이 있는 곳 절 입구에 이렇게 서 있더래요. 어머, 광우스님이다. 어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요 불자님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웃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불자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희한한.

아다, 신기한 꿈이다. 생생한 꿈을 꿨네.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상하리만치 놀라울 정도로 막혔던 일들이 점점 잘 풀려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그분들이 아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체가 정리가 아주 잘 됐대요.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대요. 그것만으로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님, 정말 제가 힘들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광우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 힘들었던 시기를 제가 잘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부처님의 카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라고 이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불자들에게 부디 크나큰 가피를 주시고 우리 중생들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불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스님, 제가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왜요? 아, 제가 진짜 꿈이 컸는데,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제가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안 되면서, 제좀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불자님.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평소에 제 법문 많이 들으셨으니까, 우리 불자님도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잖아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닦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빚을 지금 이번 생 갖고 있는 과정이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해 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중생은 자기가 지은 복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권력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명예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건강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족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하여튼 사람 사람마다 중생 중생마다 자기가 타고난 복이 저마다 다른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사업이 잘 되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큰 권력이나 큰 명예를 얻게 되면 그것도 좋은 복이겠지만, 그 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주고받는 것일 뿐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이다. 불자님, 인생 좀 살다가 사업이 좀안 됐다고 자존감 떨어지실 필요 없어요. 대신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잖아요. 이번 생잘 닦으시면 됩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수행 잘하는 게 최고의

성근 공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중생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 진정한 불자라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냥 내가 지은 인연법대로 사는 거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인생 부지런히 정직하게 살아가되 이번 생 부처님 법 만났을 때 부처님 법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법 잘 닦겠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부처님을 향한 신심, 믿음을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른 스님들께서 아무리 절에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기더래요. 어른 스님들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생길더라.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히 꾸준히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꾸준히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하고 부처님을 의지한 불자들이 결국 나중에 보면 항상 자기가 기도한 공덕만큼 자기가 받더라. 믿을 건 부처님을 향한 기도밖에 없더라. 어른 스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소나무 찐팬이라고 자부하는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이 불자님이 계시는데 나이가 젊은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소나무의 찐팬이에요. 이 불자님이 또 저에게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일이랍니다. 이 불자님이 평소에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를 꾸준하게 해요. 이 불자님이 가장 좋아하는 불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인데 평소에 관음기도를 많이 많이 해요. 그날도 열심히 관음기도를 하고 그렇게 피곤해서 일찍 잠에 들었대요. 그런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면 어느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대요.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는데 눈앞에 한 치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꽉 차 있더래요.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앞에 한 치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꽉 차 있는데 꿈속에서도 정신이 뭔가 혼미하고 몽롱한 채 비틀비틀 안갯길을 걷고 있었대요. 짙은 안개 속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저게 뭐 표지판이 보이더래요. 표지판이. 뭐지? 하고 표지판을 보니까 화엄사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이 딱 서 있더래요. 화엄사 가는 길.

그 불자님이 평소에 가장 좋아하는 사찰 중에 하나가 화엄사래요. 특히 화엄사의 각황전. 네, 참그 좋더래요. 그 불자님이. 네, 평소에 화엄사를 좋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화엄사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이 딱서 있더래요. 그래서 화엄사 가는 길 쪽으로 짙은 안개 속 시골길을 몽롱한 정신으로 비틀비틀 걷고 있다가 눈앞에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낭떠러지에 딱서 있더래요. 낭떠러지, 절벽 같은 낭떠러지에 서 있는데 밑에 큰 계곡에 엄청난 계곡물이 막 휘몰아치면서 콸콸콸콸 휘몰아치면서 계곡에 물이 막 흐르고 있더래요. 무서워. 무서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데 저기에 비행기 승무원 세 명이 저기에 다 이렇게 세 명이 모여 있는 걸 봤대요.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 세 명이 저기서 이렇게 놀고 있더래요. 불렀대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여 낭떠러지고 밑에 계곡에인데 뭐 여기 길을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랬대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밑에서 놀고 있던 승무원 중에 승무원 한 명이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 따르르르 하고 막 웃더래요. 막 기분 좋게 막 웃더래요. 막 으아 따르르르르르 막 하면서 막 웃더래요. 그러면서 한 걸음만 딱 내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네. 아니 그냥 눈딱 감고 한 걸음만 그냥 앞으로 딱 내딛으면 되는데 한 걸음만 더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고 있네. 승무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이제 꿈속이잖아요. 상상한 그 꿈속에서 승무원이 한 걸음만 딱 내딛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고 있냐고 막 깨르르 웃더래요. 이 불자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막 무섭지만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 한 걸음만 가면 된다니까 한 걸음만 가자고 눈딱 감고 한 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눈을 탁 떠보니까 낭떠러지와 계곡은 싹 사라지고 안개가 싹 걷힌 채 아주 평탄한 좋은 길이 딱 펼쳐져 있더래요. 와, 낭떠러지와 계곡은 눈앞에 있던 낭떠러지와 계곡이 싹 사라지고 짙은 안개는 싹 거쳐서 아주 좋은 날씨에 좋은 길이 쫙 하고 펼쳐져 있더래요. 어머머? 하고 깜짝 놀래서 그 환한 날씨에 그 좋은 길을 따라서 화엄사에 딱 도착을 했대요. 화엄사에 딱 도착했는데 절 앞에 어느 노보살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절 입구에 노보살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왔냐? 노보살님이 자기를 보고 왔냐? 하면서 넣으면 주려고 챙겨놨다 하고 비닐봉지 봉지에 담긴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주더래요. 동치미를 넣어 주려고 챙겨놨다. 화엄사 입구 앞에 노보살님이 탁

있다가 자기를 딱 보고 비닐봉지에 담긴 동치미 국물을 다 주더래요. 그래서 그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동치미 국물을 다 꿈속에서 마시는데 꿀떡꿀떡하고 먹는데 세상에 그렇게 달고 시원한 그렇게 맛있는 동치미가 처음이었대요. 너무 시원하고 맛있더래요. 꿈속에서조차도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다 하면서 그 노보살님이 준 동치미 국물을 이렇게 마셨대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신기하다, 야 무슨 이렇게 꿈이 생생하냐, 희한한 꿈 이게 무슨 뜻이지? 희한한 꿈을 꿨다. 꿈에서 깼는데도 꿈속에서 먹었던 그 동치미의 달달하고 시원한 그 맛있는 느낌이 꿈에서 깼는데도 남아있더래요. 어찌나 생생했는지. 희한하다, 희한하다 해서 잠에서 깼는데 순간 깨닫고 깜짝 놀랬대요. 깜짝 놀랬대요. 왜 놀랬냐? 잠에서 깨서 세수하고 몸을 닦고 하다가 순간 딱 깨달은 게 자기가 오래전부터 평소에 아토피가 있었는데 올해 여름에 지금 여름이잖아요. 너무 날씨가 덥고 너무 요새 되게 습했잖아요, 여러분. 막 비 오고 엄청 습했잖아요. 무슨 습식 사우나에 가는 것처럼. 너무나 덥고 너무나 습기가 가득하고 그래서 아토피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토피 상태가 안 좋아지고 막 심지어 막 진물이 나올 정도였대. 막 너무 가렵고 염증이 생기고 막 아토피에서 막 진물이 나올 정도라서 도저히 이거 상태가 안 좋아서 그날 병원에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몸을 씻고 이렇게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진물 나던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염증이 생겼던 아토피가 싹 가라앉아 있더래요. 자기가 아토피를 알아봐서 알지만 아토피가 그 정도로 염증이 생기고 진물이 나올 정도면 그게 한동안 고생을 한대요. 소독도 해야 되고 약도 발라야 되고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좀 한참 있어야 그게 좀 가라앉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져서 오늘은 병원에 가야지 내일은 병원에 가야지 했는데 그 꿈 꾸자마자 그 꿈을 깨고 나서 일어났는데 몸을 보니까 진물이 싹 사라지고 악화되었던 그 아토피 염증이 싹 가라앉아 있더래요. 스님, 저 가피 받은 거 맞죠? 그 꿈 꾸고 나서 아토피가 싹 가라앉았어요. 스님,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저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저한테 가피 주셨나 봐요 라고 저한테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구제해 주소서.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보살님의 가피와 위신력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생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닦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가 나갈 뿐입니다.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완전히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루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느 젊은 불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님, 여쭤볼 게 있어요. 아, 왜 그러세요? 스님, 제가 스님 법문을 매일매일 듣는데 스님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랬죠. 스님, 근데 너무너무 기도가, 너무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기도해야 돼요. 아, 그래도 하셔야죠.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기도하셔야죠. 스님,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 그때에도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님께서 너무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에는 그냥 소리라도, 연불소리라도 듣고 있어라 라고 하셔서 연불소리라도 듣고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억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님이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법문에서 기도하다 기도하다 너무 기도하기 힘들고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는 조금 쉬어주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셨잖아요, 스님. 아,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는 잠깐 쉬었다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해라, 뭐 그런 의미였고, 아무리 기도하기 싫을 때에도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은 가지셔야 됩니다. 아, 그래도 스님, 스님이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에는 좀 쉬라고 하셨잖아요, 스님. 그냥 쉬면 안 돼요?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염불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는 좀안 하면 안 돼요, 스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냥 하지 마. 내가 이랬어요. 야, 하지 마.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 나 진짜 지금 기도하면 나는 완전 나는 지금 기절할 것 같다, 이럴 때는 좀 뭐 쉬어줄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불자라면 조금만이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중생의 마음이 간사해서요. 한 번 쉬고 두 번 쉬고 세 번 쉬면 자꾸만 쉬고 싶어요. 참 희한해요. 한 번만 쉬자 하는 게 두 번 쉬게 되고요. 두 번만 쉬자 하는 게 세 번 쉬게 되고요. 내일부터 하자 하는 게 한 달 후에 하자 이렇게 돼버려요. 중생의 마음이 간사해서 자꾸 게으른 마음이 생겨요. 오죽하면 석가모니 부처님,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불유교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마지막 유언이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게으르지 말아라, 방일하지 말아라, 방일,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그만큼 중생의 가장 큰, 수행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업보 중에 하나가 바로 게으름의 업보이기 때문이에요. 게으름의 업장이 참 무서워요. 우리 중생들이, 우리 불자들이 내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수행했으면 우리는 벌써 반도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자꾸 게으른 마음이 생겨요.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수행을 쉬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수행을 쉬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수행을 쉬고, 나중에 쉬는 게 익숙해지면 날이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수행을 쉬고, 자꾸 수행을 쉬고 싶은 그런 핑계거리가 생겨요. 중생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염불하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만의 수행하는 자기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물론 수행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수행 자체가 습관이 돼야 수행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습관 중에 제일 좋은 습관이 수행하는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수행하는 시간을 만들고 실천하겠다. 나는 하루에 나무 아미타불 몇천 번을 염불하겠다. 나는 하루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몇천 번 이상 염불하겠다. 나는 하루에 신묘장구다라니 몇 번, 몇십 번 이상 독송하겠다. 나는 하루에 한 번 금강경을 하루에 몇 번 이상 독송하겠다. 나는 하루에 법화경을 하루에 몇 장 이상 사경하겠다. 나는 하루에 절 오체투지를 하루에 몇 배 이상, 몇십 배, 몇백 배 이상 절을 올리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숙제가 있어야 돼요. 그 숙제가 뼛속까지 자연스럽게 습관이 돼야 되고, 나중에는 하루라도 빠뜨리면 왠지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매일매일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찐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느냐? 스님, 저는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불자님들이 참으로 많아요. 스님,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여행도 실컷 다녀봤고, 노래방도 다녀봤고, 놀고 싶은 거 많이 놀아봤는데, 부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요. 이런 불자님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억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합니다. 부처님을 향해서 내 스스로 수행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스님, 제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첫째, 진실하게 기도했냐 하고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진실하게 기도했냐? 진실하게 정말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절에 다니면서 입으로는 기도한다 하면서 절에서 막 텃세 부리고
같은 신도들끼리 맨날

싸우고 복지로 절에 왔는데 복 까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복 지으려고 절에 왔다면서 복 까먹고 있는데. 아, 근데 이런 얘기 아무리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0: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다 아시죠? 아,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오랫동안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이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오직 부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묵묵하게 꾸준히 꾸준하게 닦아 나아가야겠구나. 수행 정진해야 하겠구나. 이 중심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주신 분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설악산 닥터왕 인터내셔널에서 해양심층수 TNTN 정혈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염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천 직지사 백년한 묘적 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

0: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2: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주미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100주년은 BTN 불국토삼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중 기간 동안 불국토삼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100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6: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마음만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7: 우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 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9: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1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짝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0: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관음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기도 동안 선빵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1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관음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관음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누구냐? 누구냐? 궁 안에 몰래 들어온 자가 있어.
1: 가서 잡아!
0: 잡아야 해!
1: 가서 다른 곳에 있는 수비병들에게도 알려라! 시간이 없다. 신도시에서 도성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폐하의 목숨이 위험하다!
0: 폐하, 궁에 무단으로 잠입한 적군 병사가 있사옵니다.
2: 적군이 아닙니다. 저는 폐하의 백성이옵니다. 폐하는 우리 마을을 빼앗으시더니 이제는 우리를 다 죽이려 하십니까?
3: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백성들을 신도시로 보낸 건 병자는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는 음식을 받고 그렇게 모두가 다 좋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나는 너희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걸 모두에게 줬다.
2: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폐하. 그곳에는 곡식이라곤 한 톨도 없사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목숨을 걸고 저희들의 비참함을 폐하께 알리러 온 겁니다. 그곳에는 기아와 죽음만이 있습니다.

0: 왜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 쓰러진 겁니까? 어서 일어나게.
1: 시다르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의식을 잃은 것 같구나. 데려가라.

0: 어마마마, 술이 뭔가요?
1: 이 다음에 좀 더 잘하게 되면 알게 돼.
0: 모든 걸 이해하려면 꼭 자라서 성인이 되어야만 하나요?
1: 어떤 문제들은 나이가 들어야만 이해하지.
0: 저는 언제 답을 알게 될까요? 제가 자라면 그때는 이런 질문들이 왜 자꾸 마음속에 생기는 걸까요?
2: 수석 대신 저자의 말을 어디까지 믿는가?
3: 대하, 마희는 언제나 카필라바스트 왕국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이처럼 병들지 않았더라면 카필라바스트의 육군을 지휘하고 있을 겁니다.
2: 드로나란?
4: 예, 폐하.
2: 신도시에 곡식을 보내는 일을 누가 맡았는가?
4: 화이사 계급에 속하는 골입니다.
2: 응? 지난번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 들킨 그 바이샤 말인가?
4: 맞습니다, 폐하.
2: 내일 법정으로 출두하라 이르라.
3: 분부 받들겠습니다.
5: 안 되지요, 형님. 바이샤 고리는 내일 법정으로 출두하지 않을 겁니다.
6: 이보게나, 고리. 아무래도 자네가 법정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될 것만 같네.
7: 아니, 왜? 어째서 날 체포한단 말인가? 난 폐하의 명령을 받았어. 신도시에 곡식을 보내지 말라고 나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셨지.
6: 그런 어리석은 말은 그만두게나, 고리. 만약 폐하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면 왜 지금 그렇게 화가 났겠는가? 자네를 왜 법정으로 소환했겠는가 말이야. 잘 생각해봐, 고리. 생각을. 어딘가 부정한 냄새가 나. 한번 감옥에 갇히고 나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걸.
7: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6: 내 말 잘 듣게나. 자넨 여기서 달아나야 돼. 그리고 폐하의 명령을 전달했던 그 병사를 찾아야만 되네. 오래 생각할 시간 없어, 고리. 우선 도망을 가야 돼.

0: 바이사 고리 가자나는 출도했는가?
1: 오지 않았습니다, 폐하. 병사들이 왕국 곳곳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고리 가자나는 그 어디에도 없었사옵니다. 꼭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2: 그의 부재가 유죄임을 증명하지 않는가?
0: 그렇습니다, 폐하.
2: 자카 법률은 이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가?
0: 폐하, 고리를 찾지 못하는 한 이 문제는 보류를 해야 합니다.
1: 이런 사안을 어찌 보류한단 말입니까, 아마티아? 이 사안은 국가에 대한 반란행위입니다. 폐하의 명령을 무시하고 조롱한 놈이에요. 형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3: 맞습니다, 폐하. 반란의 문제만큼은 보류 없이 집행해야 합니다.
4: 맞습니다, 맞아요.
1: 그래요, 맞아요. 판결 내리세요.
0: 폐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기 전에 폐하의 확실한 언약이 필요합니다.
2: 확실한 언약?
0: 그렇사옵니다.
2: 짐이 확실하게 언약하노라.
0: 폐하, 신도시로 곡식을 보내는 책임은 국가에 있었습니다. 그 직무에 고리를 임명했고요. 그런데 고리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법정에서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 본 법정은 그 사실을 알고 있도다, 아마티아.
0: 그러므로 고리를 책임지겠다고 보증했던 사람이 그의 범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2: 아마티아!
0: 용서하십시오, 폐하.

0: 하지만 법전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1: 암암리에 시달타를 지목하고 있는가?
2: 폐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아마티아를 용서해 주소서. 아마티아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이 문제를 보류하시죠.
1: 아니라 드로나단, 형을 집행할 것이다. 엄중하게 집행하리라.
0: 하지만 폐하, 시타르타 왕자는 아직 어립니다. 어찌 고류의 범죄에 책임을 지라 하십니까?
1: 남을 대신해 책임을 진 자를 내일 형장으로 데려오라. 직접 형을 집행할 것이다.

0: 아니 뭐 하는 거요?
1: 식단은 다에게 부디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대신 저를 벌하소서. 제가 채찍을 받겠나이다. 식단은 다를 형장으로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0: 법정으로 데려가는 건 반대하지 않으면서 형장으로 데려가는 건 왜 막으려는 거요?
1: 오라버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형집행 보는 걸 옳다고 생각하세요? 식다르타가 온갖 슬픔을 모르게 하려 한다면서요. 신도시를 건설한다면서 당신의 마음이 차갑게 굳어버렸을 때도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이에게 가혹한 형을 내리다니요. 폐하는 누구에게 다정한 사랑을 보이시렵니까?
0: 정에게 보일까요?
2: 시타르타는 이제 일생 동안 그 누구도 재판할 수 없게 될 거야.
3: 그래요. 이제 다시는 남을 책임진단 말은 하지 못하겠지요.
0: 나는 그 아이가 크샤트리아 황제가 되는 걸 원하. 가모의 명예도 드높이면서.
1: 람대왕은 우리 왕조의 왕이 아니셨나요? 자비롭지 않으셨던가요?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았던가요? 황제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나요? 크샤트리아가 아니었나요? 람대왕의 통치보다 더 위대한 통치가 있었나요?
0: 짐은 아버지기 이전에 나라의 왕이요.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면
1: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저는 그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단 이유로 벌을 받다니요.
3: 8년 동안 그 아이는 오직 행복만을 맛봤지. 안 그래? 이제 당신 조카는 8번 채찍을 맞는 동안 8생의 고통을 모조리 맛보겠네.
0: 그 아이는 법정에서 고리를 책임진다고 말했다.
1: 하지만 왕자는 아직 어리잖아요.
3: 어머나, 이를 어쩌나. 아이고, 어쩐다지. 이제 폐하가 어떤 판결을 내리려나 알 수가 없네. 응?
0: 지난 법정에서는 모두 시타르타의 판결을 칭찬했었지. 왕자는 본 법정의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하오. 샤카 가문에 그 어떤 왕도 내려본 일이 없는 그런 판결을 말이오.

0: 어마마마. 아침내 어머니를 찾아다녔는데 여기 계셨네요. 그런데 어째서 울고 계세요? 지난번 제가 학교에 갈 때도 울음을 터뜨리시더니 제가 새로운 장소로 갈 때마다 어마마마는 눈물을 보이십니다. 로시카가 그러는데 오늘 전 형장으로 갈 거라고 했어요.
1: 왕미마마, 왕자님을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가시죠. 어마마마, 저는 형장을 보러 갈게요.

0: 이렇게 어린이한테 그런 큰 벌을 주다니. 세상에.
1: 좀 좋아. 와,
0: 아니 이게 무슨 정이란 말인가?
2: 정진남만 하시네.
0: 세상에 이게 무슨 정이란 말이야?
3: 평양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배야, 사람들이 청이 있어 모였답니다. 배하께서 내리신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청입니다.
4: 그렇습니다, 배야. 제가 무슨 수를 쓰든 바이사구리를 꼭 잡아오겠습니다.
5: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사람을 데려오라.

0: 신도시 백성들이 정의로운 통치 혜택을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짐은 부끄럽게 생각하느라 그곳에 곡식을 보내는 건 왕이 할 일이다. 짐은 그 책임을 고리에게 위임했다. 그는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만 한다.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1: 자비를!
2: 부디 자비를!
3: 배야, 자비를 베푸소서. 법정에서는 국왕으로서 결정을 내리시지만 지금은 아버지로서 생각해 주소서.
0: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 아비가 대신 그 벌을 받으리라.
4: 배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0: 벌을 내리는 건 왕의 직무다. 그러니 벌을 견디는 것 또한 왕의 직무인 것이다.
3: 하지만 이러시는 게 왕자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내 아들은 이제 진지한 고민이 없이 범죄자의 책임을 지는 건 죄가 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동정심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3: 배야,
0: 채찍을 집어들라. 짐은 준비가 됐으니 쳐라. 어서 채찍을 들라. 아니면 네가 벌을 받아라.

0: 배야! 배야! 배야!
1: 꼬리?
0: 배야, 용서하소서!
2: 뭘 보고 들 있는 게냐! 어서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0: 용서해 주십시오, 배야! 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3: 배야! 꼬리, 신도시로 곡식을 보내는 일에 책임을 네가 맡고 있었다! 그렇잖가?
0: 예, 그게 제 직무입니다요!
3: 근데 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니?
0: 배야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3: 뭐라고? 짐의 명령?
0: 예, 폐하. 여기 폐하가 보내신 교지를 보십시오.

0: 바이사 고리 가자는 본 교지를 통해 짐은 신도시로 보내던 양곡 공급을 즉시 중단할 것을 그대에게 명하노라.
1: 이건 위조된 교지다. 짐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2: 맞습니다. 이 교지는 가짜입니다.
3: 가짜라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1: 거긴 왕의 옥새가 찍혀있다.
2: 그런데 옥새를 찍은 사람이 실수를 하였지요. 옥새를 위조한 사람은 무쇠를 재료로 해서 코끼리 형상을 거칠게 조각했고, 왕실 교지에 사용되는 황금 옥새의 코끼리 형상은 이렇게 거칠지가 않아요.
0: 이 편지는 누가 가져왔는가?
1: 왕실 병사입니다.
0: 그 병사는 어디에 있는가?
1: 저도 그 병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의 무죄를 증명해줄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폐하.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폐하.
4: 너는 나라의 법률 체계를 오도하고 있다, 고오리.
1: 폐하, 부디 자비를 내려주소서. 저는 벌을 받을 각오가 돼 있사옵니다.
4: 샤카 법률에 의하면 너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매를 맞는 것. 아니면 왕국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1: 폐하, 왕국을 떠나겠나이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시타르타 왕자님을 한 번만 뵙고 싶습니다, 폐하.
2: 왕자님께서는 제게 진실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왕자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저는 이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5: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네. 그 죄인은 언제든 죄값을 치르리라 믿네.
1: 시타르타 왕자님!
6: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6: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6: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6: 만세!
1: 시타르타 왕자님!
6: 만세!
3: 배아, 굴리아국의 단다파니 대왕께서 아미타 왕비마마를 모셔가기 위해 카필라 바스트로 오고 계십니다.
7: 굴리아국의 단다파니 대왕께서 오십니다.
8: 그이가 당도하셨나봐요. 제대로 환영받았다고 느끼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9: 아미타 고모님, 긴장 푸세요. 고모님의 부군은 저의 오라버니세요.
8: 남편과 오라버니가 이 행복한 가족 모임에서 서로 간의 왕실 문제는 건드리지 않도록 해줘요.
9: 염려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0: 불리아국의 단답하니 대왕이시여, 이렇게 카필라바 수도를 방문해 주시니 우리 모두의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1: 폐하, 두 분께서 나누신 가족 인연을 잊고 계십니까? 굴리아국의 대왕께서는 이 왕국의 사위가 되십니다.
2: 그럼요. 사위가 처가에서 받아야 할 환영을 마다할 수는 없지요.
3: 단답한 이왕은 형님이 자기 발을 씻겨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1: 대하를 가져오너라. 폐하께서 손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안으로 드실 겁니다.
4: 발을 넣으세요, 오라버니.
2: 뭘 하고 있는 게야?
4: 제가 카필라바스트 국왕의 아내이니 그분의 일인 만큼 제 일도 되지요. 그리고 폐하는 제 오라버니세요. 두 배로 좋은 기회죠. 발을 넣으세요.
2: 아니다, 파자파티. 굴리아 가문에서는 딸이나 여동생들이 발을 만지지 못

0: 못하도록 한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만 됐다.
1: 카필라바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환영하오.
3: 사회의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건 브라만의 본분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를 보호하는 건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다.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무기가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다. 무기가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지. 오늘은 미토단도 전하께서 너희에게 무기에 대해 가르쳐 주시겠다.
4: 오늘은 궁수를 배운다. 이건 활이다. 그리고 이건 시위다. 이건 화살이라고 하지. 화살을 활 위에 놓고 목표에 조준한다. 시위를 당겼다가 놓으면 화살이 나간다.
5: 쉽네요. 날아가는 새도 잡을 수 있겠어요.
4: 맞다, 대바다타 왕자. 하지만 꾸준히 연습을 해야 실력이 좋아진단다.

0: 너는 왜 데바다타처럼 무기로 연습하지 않아?
1: 나는 무기가 싫거든.
0: 그럼 말은?
1: 동물이라면 다 좋아해.
0: 와, 이 꽃 정말 아름답다.
1: 그렇게 꽃을 많이 따서 어디에 쓰려고?
0: 데바다로 가지고 갈 거야. 거긴 이렇게 예쁜 꽃이 없거든.

0: 알았다. 내가 날아가는 새를 사냥한 거 봤지? 가서 가져오라. 미토단드 전하께 보여드려야겠다. 내 말을 못 들은 것이냐? 이건 내가 잡은 새다.
1: 내가 이 새를 구했어. 그러니 새는 내 거야.
0: 넌 형을 욕보이고 있구나, 시따르따.
1: 난 나의 의무를 다하고 있어, 형.
0: 사냥은 크샤트리아의 본분이야.
1: 그리고 보호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이지.
0: 새를 돌려주지 않으면 좋지 않을 줄 알아.
2: 새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0: 지금 당장 법정으로 가서 폐하께 탄원을 하겠다.
1: 그래, 가자. 나는 그저 폐하의 명령을 기다릴 거야.

0: 드러나단 정의의 종을 올리는 게 누구냐?
1: 전미다 폐하, 정의로운 판결을 바랍니다.
2: 대바다타.
0: 무슨 일이냐 대바다타? 왜 그렇게 화가 난 거냐?
1: 제가 화살로 새를 한 마리 쐈습니다. 제가 새를 사냥했어요. 그럼 그게 누구세인가요?
0: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사냥을 한 짐승은 사냥한 사람 거다.
1: 폐하, 제가 새를 사냥했사운데 싯다르타 왕자가 그 새를 빼앗아갔습니다. 제 권리를 찾게 해주세요.

0: 지금은 정의를 주장하기에 좋은 시간이 아니다.
1: 그럼 언제가 좋은 시간입니까?
0: 정식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해야지. 그러니 어서 나가.
2: 어째서 이리 화가 나셨습니까?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고 질문을 하면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맞는 말을 했으니까.
3: 대왕처럼 훌륭한 분이 말씀하셨으니 틀릴가 있겠습니까? 대바다타가 정의의 종을 올렸을 때는 정의로운 판결을 받아야 하지요.
4: 폐하, 왕비 마마께서 갑자기 편찮으십니다.

0: 엄마 무슨 일이십니까? 눈을 떠보세요. 마마가 왜 이러시는 거지?
1: 아침에 기도를 올리시다가 중심을 잃고는 쓰러지셨습니다.
0: 엄마 마이처럼 술을 드셔서 쓰러지신 겁니까? 그렇습니까?
2: 바디 괜찮소?

0: 오래보니 기쁜 소식이에요. 이 고모가 다시 한번 아기 명명식에 오게 생겼습니다. 왕비 마마께서 회임을 하셨어요.
1: 축하한다, 파자파지. 축하합니다, 숫도다나 폐하.
2: 경하드립니다, 폐하. 좋은 날을 잡아서 기쁜 소식을 카펠라바스트에 알려라. 축하의 잔치를 벌여야겠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차리도록 하라.
0: 예, 폐하. 이제 카필라바스트는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아시타 성인의 예언이 후에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걱정이 없겠다고요. 새 후계자가 태어날 예정이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왕비 마마?
3: 제 친구 쿤지가 왔어요. 이리 오세요. 친구를 소개시켜드릴게요.
4: 뭐라고?
3: 어서요. 오세요. 어서요.
5: 당신 말이 맞아. 시타르타한테 싸워야 할 남자 형제가 또 생기는 거지.
0: 싸워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5: 내가 방금 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미타. 대바다타가 시타르타 왕자를 상대로 항변하며 심판을 요구했어.
3: 항변이요?
5: 그래요. 그리고 이 사건은 내일 법정에서 판결을 할 거예요.
2: 자, 대바다타, 법정에서 원하는 걸 말해보라.
6: 폐하, 제가 새를 죽였습니다. 그 새는 제 겁니다.
3: 폐하, 새가 다쳤을 때 제가 그 새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호를 했고 지금은 새가 저와 함께 있습니다.
4: 그러니까 이 새를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군. 사냥한 사람에게 주거나 구해준 사람에게 주거나.
5: 사냥은 크샤트리아의 자질이고 본성이란다, 왕자.
3: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것도 크샤트리아의 본분입니다, 폐하.
5: 새한테 상처를 입힌 게 대바다테 화살이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거니?
3: 네, 하지만 새는 지금 제 보호하에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시나요?
6: 네가 진정 크샤트리아인지 의심스럽다.
3: 형이 인간미가 있는지 나는 의심스러워.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잖아. 반면 보호를 하면 사랑이 커지고. 이 세상에 사랑이 있어야겠어? 고통이 있어야겠어? 모든 구름이 다 비를 내리는 건 아니야. 같은 땅이라도 매년 소출이 똑같은 것도 아니야. 한 사람의 손가락도 하나하나가 다 달라. 마찬가지로 사냥이 모든 크샤트리아의 자질이 되는 건 아니야. 진정한 크샤트리아는 보호자가 돼야 해. 우리 스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종교의 수호는 크샤트리아의 본분이라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더 큰 본분이야.
5: 판결을 내리시지요.
4: 둘 다 내 아이입니다. 바차스파티 사제, 판결을 내려주시오.
5: 폐하, 문제는 이 새가 어느 누구 거냐는 겁니다. 한 사람은 크샤트리아의 자질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본분을 행했습니다. 저 역시 판결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 이 새뿐입니다.

0: 웬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1: 친정집을 떠나시는 거잖아요. 이 정도 사람은 가지고 가셔야죠.
0: 대바다하러 함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친정집에 오지 못한 게 벌써 몇 년이신데.
1: 왕자가 다 자라면 그땐 갈 수 있을 거예요.
2: 이렇게 많이 줘?
3: 대바다까지 가는 도중에 코끼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친구로서 돌봐주는 건 당연하지.
2: 나도 네 친구야.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와, 예쁜 꽃이 많네. 네가 가져온 거야?
4: 아니, 내가 가져왔는데.
2: 이걸 다 준다고?
4: 그래, 너 꽃 좋아하잖아, 맞지?
2: 응, 아주 많이.
0: 언제 또 뵙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머자나 곧 명명식에 이 고모가 반드시 올 테니까요. 아, 그리고 왕자의 이름은 꼭 제가 지을 겁니다.
1: 야소다라, 시타르타는 어디니?
2: 모르겠어요. 저도 찾고 있는 거예요.
1: 시타르타? 시타르타! 보세요. 콘치가 시타르타를 봤어요.
2: 어디 갔었어?
5: 너에게 줄 선물을 구하러 갔었지.
2: 어디 있는데? 얼른 줘. 이게 뭐야?
5: 숲이야.
4: 이건 씨앗이잖아. 이게 네 선물이라는 거니?
5: 우리 스승님께서 사람들의 눈 속에는 저마다 수많은 꿈이 깃들어 있다 하셨어. 모든 눈물 속에는 바다가 깃들어 있고 모든 검에는 용감한 마음이 깃들어 있지. 마찬가지로 모든 씨앗에는 숲이 깃들어 있어. 이 씨앗을 심으면 대바다 전체에 꽃이 만발하게 될 거야. 누군가를 보고 싶어하면 사랑이 되고 이 세상엔 그런 사랑이 점점 커져야 해. 스승님께서 그러셨어.

0: 마마, 약을 드실 시간이 옵니다.
1: 로시카, 약은 나중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렴.
0: 네.
2: 마마, 좋은 소식을 듣고 저도 매우 기쁘답니다. 제 마음이 날아갈 듯 기뻐요. 저리 가거라. 마치 바람을 등에 쥐고 달리는 기분이에요. 이 궁 안에도 다시 또 자장가 소리가 들리겠군요. 아기 울음소리도 들리고요. 그렇죠?
0: 그렇지.
2: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0: 뭔데 그러는가?
2: 저쪽을 보십시오. 저쪽 구석이요. 저쪽.
1: 저기? 그건 람신의 입상이야. 마야 왕비가 가지고 계셨지.
2: 그래요? 아, 그럼 이제 다른 쪽을 보세요. 이쪽 구석이요.
1: 크리슈나 신의 입상이야. 내 것이지.
2: 이제 두 조각상을 한꺼번에 보세요. 자, 보세요.
1: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2: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라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타르타가 한쪽 구석에 서 있어요. 그리고 마마의 아이가 다른 쪽 구석에 있어요.
1: 그래서
2: 두 아이를 어떻게 다 돌보시겠어요?
1: 두 아이다. 내 소중한 눈과 같다네.
2: 사람은 눈이 두 개라고요. 두 개의 눈이 어떻게 다를 수 있죠? 한쪽 눈이 깜빡이면 길조라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 눈이 깜빡이면 흉조라하죠.

0: 왕비 마마께서 오직 식타르타만을 보신다면 당신 소생에 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마의 아이만 돌보신다면 폐하의 마음이 상하시겠지요.
1: 바자 파티 시타르타의 친어머니가 되어 잘 키우겠다고 내게 약속해줘.
2: 시타르타는 싸워야 할 남동생이 생기는 거야.
0: 이 아이는 언제나 마마 앞에 놓인 문제가 될 것입니다.

0: 명상은 정신의 힘을 키워준다고 하셨죠. 제가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형이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로 왔답니다.
1: 이카르, 시타르타의 피를 묻히는 그날 마침내 이카르는 편히 쉴 수 있으리라.
2: 왕자님이 시타르타보다 더 강하시니 오늘 그를 없애버리십시오.

0: 오랜만이다, 여기. 와, 그니까 안 간다고 했잖아. 데이트라며, 데이트. 아, 난 또 뭐라고. 다른 아빠들은 유명한 레스토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뭐, 난 맨날 절이야, 절.
1: 아, 미안, 미안. 아니, 아빠는.
0: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빠 혼자 오라고 몇 번을 말해.
1: 아니, 아빠는

0: 그게 뭐야?
1: 아빠 커피.
2: 딸.
0: 엄마 건.
1: 엄마 커피 안 마시잖아.
2: 그러게, 누가 커피를 싫어하래.

0: 아빠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하루에 10잔씩.
1: 밥 먹고 한 잔. 아, 이러다 힘들면 한 잔. 그렇게 10잔이 됐지.
2: 그러니까 습관이지. 술, 담배는 안 하면서 넌 그렇게 마시더라. 요즘 세상에 믹스커피가 뭐야, 믹스커피가.
0: 난 요즘에 한 잔씩 마셔.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1: 이수야. 아빠, 커피 한 잔만 다 줘.
0: 아, 진짜. 아빠가 다 드세요.
1: 아빠는 물 조절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이수가 그런 것도 잘하잖아.
0: 아, 싫어. 왜 자꾸 커피 타달래?
1: 그래. 알았어.

0: 그땐 왜 그렇게 짜증을 냈을까? 한 잔 타드리는 게 뭐라고.
1: 이제 그만 가자. 다음에 또 오자.
0: 다음에.

0: 오란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0: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 광명, 자비 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 실수반과 경전반, 자비 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부따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부따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부따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 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의 삶.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존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존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존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려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존불을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보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장래 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1: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2: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백중이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효를 실천하고 불자로서의 실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 올해 백중에는 BTN 불국토 상조와 함께 가족 신앙 공동체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중 기간 동안 불국토 상조 상품을 가입해 주시는 모든 회원분께

백중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세암사 불교의 입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불도 차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불보살들을 진흙으로 벗은 아래 모시면 이는 불상을 제사원으로 여길 뿐이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불상을 대할 때 검으로 된 건 아이고 소중한 거니까 높은 데 모시고 진흙으로 한 거는 소조불상이라고 하는데 밑에 모시고 이런 쪽 불상을 차등을 두면 안 된다. 불상을 골동품이나 부동산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뭐 불자든 그럴 리가 없어요. 이제 절을 짓는 분이나 절을 새로 뭐 절을 창건하시는 분이나 절에서 뭐 하는 근데 조계종 오래된 사찰들이 이미 부처님이 고불들이 뭐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시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질 않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우리한테 해당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구람 스님 저 세상에서 골동품 인사동에 가면은 부처님을 주고 팔고 저 불교사에서는 부처님도 팔고 그러는데 어쩝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이제 상업적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런 업을 짓는 것이고 그건 그런 문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박물관에 갔는데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부처님 불상이 박물관 앞에 모셔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네.

드리려면은 오래된 부처님은 합장해서 뭐 3배는 드릴 수가 있죠. 땅바닥에 다른 사람 몰라고 또 박물관에서 막 허리를 굽혀가 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합장해서 아이고 부처님 반갑습니다. 신라시대 부처님이시군요. 이런 인사는 드릴 수가 있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생화도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은 것을 순서대로 하여 모시는 것은 역시 재산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안에 돈이 있어가지고 취미생활로 생화를 낸 골동품을 막 모집해가 집에 착 걸어놨어요. 그건 이제 재산으로 모시기 때문에 예불을 안 하고 모시기 때문에 별 효험이 없고 부처님을 잘 모시는 태도가 아니죠. 우리들은 그래야 할 리가 없어요. 자, 불보살님들을 모신 쪽으로 발을 뻗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자기가 부처님을 모셨다면은 부처님 역을 향해서 발을 뻗고 자면 안 된다. 발을 또 뻗고 쉬도 안 된다. 항상 부처님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내가 있어야 된다. 그치? 이제 다리 아프다고 수행하다가 부처님을 향해서 가만히 이렇게 참선하다가 아이고, 쉬야지 하다가 부처님 앞으로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쉴 때는 부처님을 돌아서 부처님이 내 머리 뒤에 항상 계셔야지. 예.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자리에 가가지고 아이고 저 부처님 잘생긴 일 하면 안 되고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손으로 이렇게 아 이걸 주의해야 돼. 또 이거는 사람을 가르칠 때도 예의가 다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죠. 이분께서 이렇게 해야지. 발을 벗고 자면서 아무런 가책이 없는 경우는 삼보에 귀하는 것을 모른다는 완벽한 증거이다. 이건 조심성이 없는 거야. 공경할 줄 모르는 거라. 어떤 사람이 태화나 불상이 낡았다고 해서 방에 모시지 않고 마치 쓰레기처럼 생각해 버린다면 이는 자신의 복을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것과 똑같다. 이와 같이 불상을 실제의 불보살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다음 읽어봅시다.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 불도 처제의 바야신경 등의 경전과 마음의 죄로 난 답이나 건강저 요령정도는 모셔야 한다. 자, 이거는 본격적으로 수행하는 스님 내지 이제 불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기준이 상사도 보살의 길을 가는 분들, 티벳에서는 대충 집에 조금 살만하면 다 이렇게 모셔요. 자, 하나 일곱 개 요령하고 향로 내지 곧 그리고 램프 불도 다 모십니다. 요령하고 건강제하고 이렇게 다 한국 불교는 이런 게 없는데 건강제 요령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쥐는 도구로 인식하여 이제까지 못 불 이걸 갖다가 요령하고 건강제를 갖다가 그냥 장난삼아 그냥 뭐 장신구 내지 집에 장식으로 갖다 놓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뭐 상식이 없는 것이다. 다 이게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야의 공을 이야기하고 이건 자비, 지혜와 자비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항상 한 쌍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매일 보던 불상이라고 해서 이제는 더 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항상 매일 새로 부처님을 뵙듯이 부처님을 뵈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자기 앞에 집에 불상을 모시거나 부처님 탱화를 다 모시고 이렇게 아침 예불을 드려야 된다. 실제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보다 불상을 뵙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온 누리에 가득하시지만은 우리의
도반을 얻지 못한

불을 얻지 못한 부처님을 보는 눈이 없는 우리는 부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형상으로 된 대화라든지 앞에 형상으로 된 부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방에 말씀하시기를 열의 몸이 그려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열의 몸이 그려진 변할 수 있겠는가? 예, 법화경에 묘법연화경을 줄여가지고 묘법은 빼고 법화경이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예, 법화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낸 마음으로 부처님을 벽화라 탱화를 봐도 공덕이 어마어마한데 화를 내지 않는 마음으로 평소에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보면은 얼마나 공덕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주 될 수 있으면 부처님 대화 부처님을 자주 봐야 돼요. 제자 자주 와서 자기 집에 부처님 모시고 자주 봐야 돼. 자, 집에 돌아가실 날이 가까운 부모님이 계시다. 반드시 부처님을 어머님, 아버님 꿈 재성 가서 임종 때 이분이 나타나도록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부처님 관심보살님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가지고 머리맡에 조그맣게 놔드려야 돼요. 임종 49일 지나는 그 죽음의 상태 지날 때 인연 있는 불자를 위해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제지보살 세 분이 다 빛으로 나타나신다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아봐야지. 못 알아보면 그냥 인연이 안 닿아서 해탈될 순간을 놓치는데요. 우리들도 다 부처님을 만나 뵈야 돼요. 살아생전에 자기 꿈속에 선장에 들어서 보면 너무 좋고 그래 지내 놔야 죽음을 통과할 때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죠. 여러분 눈 감고 부처님이 떠오릅니까? 무슨 불화에 떠올라요? 무슨 불화에 떠오르겠지. 부처님 절에 가서 본 적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색깔로 떠오도록 수행해야 돼.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 나올 겁니다. 예. 여기 밑에는 이제 사례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그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신원 중에 사례불이 신원 중에 그러니 부처님을 뵙고는 이렇게 멋진 분을 직접 뵈면 얼마나 좋을까 하다가 진짜로 사리불이 부처님을 만나 뵀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지금 우리 눈에는 불상이나 진흙이나 청동으로 보이지만 선정을 닦은 분들에게는 이것이 진짜 엉신. 엉신은 화신이라는 겁니다. 엉신 화신 화신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보면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요. 조선시대 때 부처님은 숭역불 정책에 대해서 입이 조그만해졌어요. 나와서 사회적 발언을 못하니까 입이 작아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어. 에. 워낙 저 유생들이 관세가 심하니까 어떤 시대의 민심을 반영해가지고 부처님 모습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말을 타고 절까지 쑥 들어오니까 말 좀 제발 내리라고 하마비를 비석을 세워놓고 보제로가 그래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보제로를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해놨어요. 말 내려서 좀 올라오라고 고개를 숙이고 조그만 그 입구를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다 옛날에 가슬 하나 쓰고 막 그래 저기 올라오니까 자 이제 한 장 넘겨서 오도 중에서 첫 번째 길에 도달하면 이들이 보신이 화연한 것으로 보인다. 불상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여기에 오도가 있는데 오도는 122페이지 밑에 19번 주에 보세요. 오도로 하기도 하고 유식에서는 오위라고 하기도 해요. 예, 자량도, 가해도,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요식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하면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습위, 국향위 이렇게 요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이백법 이렇게 하는데 오도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아비다마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쨌든 이거 왜 안 하면 좋습니다. 자량 우리 수행하는 단계인데 자량도는 공덕을 어디 노잣돈이라든지 어디 먼 길을 갈 때 노잣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하고 먹을 걸 잔뜩 싸가지고 가듯이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보살의 길하고 갈려 하면은 수행을 많이 공덕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게 공덕 쌓는 길이 식의 생천이라 개를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이 자량을 쌓는 길이라 자량을 쌓는 거.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는 거다. 인욕바라밀 보시 인욕 바라밀을 지게 바라밀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행도, 가행도는 평소에 자랑도를 쭉 닦다가 어느 순간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 아 이제 가행정진을 해야지 한번 절에서 3박 4일 2박 3일 혹은 또 일주일 용맹정진을 해봐야 되겠다. 100일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럼 가행도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가행이 거기서 이제 마음이 엄청 확 깨끗해지게 업장이 탁 소멸돼요. 거기서 이제 견도에 가려면 견도는 통달인데 견도는 바로 견성, 불성을 보는 거라 선방사님들이 견성했다, 한소식했다, 만포에 고한 것, 조견 온 개공을 했다 이렇게 견도가 된 거예요. 견도가 되면 수다원이 돼요. 수다원 칠생 안에 완전한 깨달음 얻는다. 예, 한번 열반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도에 들어가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까지 이제 계속 가는 걸 수도원 수섭이라 그러고 무학도는 무학이는 바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거예요. 아라한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가양위에서 견도에 들어갈 때는 세분하면은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자 가행 예, 가행도 자량을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행을 자량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보시 지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하다가 그래 어느 순간 마음이 불같이 마음이 착 났을 때 가행정진을 해야지. 일주일 용맹정진을 해야지. 100일 용맹정진을 해야지. 100일 기도를 해야지 하는 어떤 신심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체험하는 게 있어요. 몸이 따뜻해지. 마음이 확 밝아져. 난위, 따뜻할 난자, 위치, 위치에서 난위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것이 더 심해져. 정이 정수리같이, 몸 전체가 그냥 찌릿찌릿한, 탁, 이제 알 수 없는 환희에 탁 사로잡혀. 정이. 그 다음에 인위, 참을린 자. 인위가 되면 몸이 서늘해져요. 아, 이제 다시 돌아가지, 욕계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구나. 이제 세상에 그 인간의 정에 다시는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세상의 정이 뚝 끊어져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들, 자식, 남편, 세상에 좋은 게 없어요. 몸이 서늘해집니다. 이제 내가 몸이 결정된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구나. 인위. 이제 세상에 한이 다 풀어져요. 그 다음에 세제일법, 세상에서 최고의 마지막 법이 하나 딱 남았는데 그것이 무너져요. 견고한 세상과 나가 견고했다, 견고하게 있다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공성을 보는 거고 불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견도에 들어가요. 이 네 가지 단계가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심리적으로. 난위, 따뜻할 난자, 위치 있자. 정의, 정술의 정자, 위치 있자. 그 다음에 인위, 참을인 자, 인위. 세제일법, 그 다음에 견도에 들어간다. 이걸 왜 안 오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심리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인위가 특히 가름길입니다. 인위. 많은 선생님들이나 뭐 수행자들도 똑같아요. 불자들도. 인위에 도달해야

건드리지 않은 이제 단계에 도달해요. 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거짓 없는 공약물을 법답게 올리는 방법. 거짓 없는 공약물 한번 자 공약이라는 것은 예, 불보살을 기쁘게 불보살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데 삿된 공약을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이지고 자 공약물은 이미 다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삿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그 말은 바로 그때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나와 타인이 나와 일체 종생이 모두 성불을 위해서 내가 부처님한테 공약 올린다 하는 이런 좋은 마음으로 올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공약 올리는 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

0: 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저는 오늘 사찰에 온 게 맞나 싶습니다. 와.
2: 모든 걸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관계.
1: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이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2: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1: 맞습니다.
2: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부터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교 미술대전이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기획전에선 세계적인 미디어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까지 폭넓게 선보였습니다. 동국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교내 하안거 30일 수행이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여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강의실과 교재를 벗어나 참선과 명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진관사가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대했습니다. 후손들은 진관사 태극기 실물을 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흔적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더 프라미스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묘장 스님은 어떤 차별도 없이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9월 3일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진우 스님이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종정예하를 예방한 건데요.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잘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진우 스님이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지난 11일 대리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서류를 접수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추첨 결과 기호 3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공심으로 실천하겠다며 안정에서 도약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방은 총무원장 후보로서 종단의 최고 어른인 종정예하를 찾아뵙고 출마의 뜻을 설명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정예하는 진우 스님에게 선거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2: 당면 이사를 열심히 제가 성취하도록 그렇게 잘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정예하의 격려에 대해 진우 스님은 낮은 자세로 종도들의 뜻을 모으고 불교 중흥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3: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불교 중흥을 위해서 조금 노력한 그 내용을 조금 이제 그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원력을 내고자 합니다.
1: 후보

0: 놓고 종종예약 예방을 첫 일정으로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 진우 스님. 오는 9월 3일 치러지는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할지 불교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1: 1970년부터 50여 년째 이어지고 있는 불교 미술대전이 올해도 막을 올렸습니다. 2012년부터 공모전과 기획전을 격년으로 열어온 가운데 올해 기획전에선 이전 수상작들과 함께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까지 폭넓게 선보였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2: 온만이 밤매움 진원과 함께 부처님이 중생을 살피고 이내 손을 건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과 스님 장인 특별전 손으로부터 등을 연출했던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작가 장줄리앙 푸스의 작품 갑입니다. 식전 공연과 함께 조계종이 어제 2016 불교미술대전 기획전 꽃은 홀로 피지 않는다에 막을 올렸습니다. 무상 연기 자비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모든 생명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를 예술로 풀어냈습니다.
3: 기획전은 불교와 환경을 주제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서로의 연결을 발견하고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로운 화답을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하였습니다.
2: 기획전에는 국내외 초대 작가 21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공예 미디어 아트 등 33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불교 미술부터 현대 미술까지 아우른 작품들은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통찰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4: 작품 하나하나는 서로 연결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는 깊은 통찰과 함께 조화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 특히 무상을 주제로 한 장줄리앙 푸스 작가의 돌의 선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사라지는 존재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2021년 촬영한 이 작품은 경주 대릉원과 신라의 사찰을 밤의 풍경 속에서 빛으로 담아내며 과거와 현재를 넘어선 초월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5: 시간을 초월하려고 하는 그 방법, 찾음 연설은 그 밤에 뭐 약간 촬영하고 그리고 약간 실험적인 방법이었는데 드론에다가 그 조명을 매달리고 이렇게 그 대릉원, 경주의 대릉원과 신라의 사찰 촬영하고 이렇게 편집하고.
2: 이 밖에도 기계 장치를 활용한 안경진 작가의 무상, 완성과 미완성의 경계를 질문하는 최경락 작가의 미완의 미륵불 등 다양한 작품이 무상의 의미를 전합니다. 이어 사경과 회화에서는 서로 연결된 존재의 의미를 담은 연기를 송천 스님을 비롯한 8명의 작가는 자비의 정신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6: 이 자연 광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관심과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 그리고 우리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대해서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 전통의 깊이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이번 전시는 불교 미술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이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의미를 함께 일깨워줍니다.
7: 전통을 차기적으로 계승하며 오늘의 예술로 이어가는 작가 여러분의 노력은 우리 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미래 세대로 이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불교의 가르침을 현대미술의 언어로 풀어낸 2016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기획전은 오는 26일까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1: 동국대학교 역사상 최초로 시도된 교내 하안거 30일 수행이 한 달간의 여정을 마치고 여법하게 해제했습니다. 강의실과 교재를 벗어나 참선과 명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마주했던 해제의 현장, 양육은 기자가 전합니다.
8: 스님과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은 이 동국대학은 지식을 구하는 곳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곳이다.
9: 한 달간의 정진을 마무리하는 동국대학교 한거 30일 수행 해제 법석에서 이사장 동관 스님이 던진 일갈입니다. 지난 7월 13일 입제 이후 스마트폰까지 반납한 채 오롯이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온 30여 명의 참가자들. 지는 듯한 폭염 속에서도 하루 두 차례씩 가부좌를 틀고 일상 속 실참을 이어온 이들의 얼굴에는 입제 때와는 다른 완연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번 캠퍼스 하안거는 특히 건학 12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동국대 역사에 유례없는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0: 교훈을 연마하고 지식을 나누는 교육 도량이 한 달간 수행에 몰두하는 청정 선언으로 탈바꿈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교 교육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1: 하여튼 매일 30명 왔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120년 역사를 보더라도 저 교육 도량에서 일동대학에서 이런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아주 큰 또 역사에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부처님은 어디 이 법당에 계신 게 아니죠. 시시처처에 다 계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먼데서 찾지 말고 자기 안에서 불성을 잘 찾는 그런 수행을 통해서 모두 훌륭한 불자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0: 동관 스님은 동국대 건학이념인 이상세계의 구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상세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를 구하는 데 있고 대학은 지식이 아닌 내면을 밝히는 곳이 돼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 수행에 참여한 학생들 역시 교육 도량 안에서 참된 지혜로 삶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3: 용 있는데도 거의 매일 왔거든요. 오전, 오후 웬만하면 다 참석을 했었고요. 근데 한 달 동안 제 마음에 어떤 여백이 많이 생겼다는 느낌? 그리고 한 달 동안 하면서 학교에서 어떤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감사했고
4: 논문 쓰는 중간중간에 이제 와서 앉아 있으니까 좀 마음이 많이 쉬어지고 또 학교에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0: 건학 120주년의 역사 위에 학내 첫 하한거 수행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동국대학교. 도심 캠퍼스에서 일궈낸 청정정진은 이제 대학을 넘어 현대사회를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5: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거점 사찰이었던 진관사는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외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불교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초대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를 실물로 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흔적을 마음 깊이 새긴 현장, 박성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광복절을 앞두고 진관사의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0여 명.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보훈부 초청으로 방한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과 서대문 형무소 등을 순회하며 선조들의 숭고한 흔적을 되새긴 다음 불교계 항일운동 기지를 찾은 겁니다.
7: 진관사는 백청원 스님을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산 1시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독립운동의 거점 사찰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천년 고찰이기도 합니다.
6: 특히 2009년 백초월 스님이 숨겨놓은 진관사 태극기가 출토된 칠성각 앞에선 불교계 항일 정신도 들어봅니다.
8: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그리고 운동을 하시다가 일제에게 쫓기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숨겨놓으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1919년에 숨겨놓으셨던 게 지금 2009년에 90년 만에 빛을 발해서 보게 됐습니다.
6: 일장기 위에 태극과 사괴를 덧그려 식민의 낙인 위에 민족의 숨결을 다시 그려놓은 진관사 태극기. 주권을 빼앗긴 어둠의 시대, 붓 한 자루와 먹으로 이뤄낸 스님들의 치열한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9: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후손입니다. 선조들이 지켜주신 자유와 평화를 가슴에 새기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6: 이름 없는 민중과 스님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진관사 태극기는 국보 승격을 위한 국가유산청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대중 앞에 좀처럼 실물이 공개되지 않는 진관사 태극기가 공개되면서 후손들이 선조들의 숨결을 직접 마주하는 뜻깊은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10: 특별深刻的话就是他那边的大将将友那些就感觉特别的有意思 因为感觉他的历史特别悠久嘛，所以印象就特别深刻。
6: 이어 후손들 앞에 진관사 스님들의 발아춤과 축원 화청이 펼쳐졌고 정갈한 사찰 음식까지 체험하면서 한국 불교 문화의

0: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 진관사에서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1: 지난 6월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장기화된 정치사회적 위기에 재난까지 겹치며 삶의 의지를 잃은 이재민에게 한국 불교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는데요.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이재민들의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일상 회복의 자생력을 키워준 더 프라미스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현장 밀착형 긴급 구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6월 24일 베네수엘라 중북부 카리브의 연안을 뒤흔든 규모 7 이상의 연속 강진에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천여 차례가 넘는 여진에 수만 명의 이재민은 극심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불교계 구호단체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더 프라미스가 지난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구호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찾아 긴급구호와 심리사회적 지원을 펼쳤습니다.
3: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저희하고 또 SK행복나눔재단 또 사찰들에서 지원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이번에도 현장에서 잘 도움을 줄 수 있었고요. 어떤 것에도 저희는 어떤 차별성 두지 않고 도움을 주는 목적,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가 아닐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입니다.
2: 이번 활동의 핵심은 단순 생존 물품 지원을 넘어 마음 돌봄에 맞춰졌습니다. 두 단체는 국제심리지원단 파견을 시작으로 지진 여파와 대피소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현지 기관과 협력해 아동 친화공간 5곳을 신설하고 지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스케치북과 고무 찰흙 등이 담긴 아동 마음 돌봄 키트 100가구분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4: 가장 피해가 컸던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해서 한 그 30km, 1시간 거리에 있는 라과이라를 중심으로 저희가 활동을 했습니다. 프라미스의 강점 중에 하나가 심리 지원, 마음을 좀 돌보는 심리 사회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 긴급한 지원 와중에도 마음을 돌보는 활동을 좀 수행했습니다.
2: 덥고 습한 기후 등을 고려해 선풍기와 매트리스 등 문화적 선호도를 반영한 위생용품 키트 역시 사각지대 이재민 100가구에 배포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시신을 수색하는 현장 수색대 토포스에게 식재료와 식료품을 지원하며 돕는 이들을 돕는 일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활동에 경계심이 높았던 베네수엘라 주민들도 구호팀에게 아보카도와 초콜릿을 건네며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밀착형 구호 활동은 풀뿌리 활동과의 자율성을 강화해 일회성 지원을 넘어 장기적 일상 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향후 불교계가 나아가야 할 국제 재난 대응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1: 일본을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애니메이션 원피스와 나루토 들어보셨나요? 해당 작품들 속 불교적 요소가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청년 세대가 열광하는 대중문화 속 불교를 정리한 책이 나왔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오타쿠 불교 유튜버 비구니 연습생 개소영 씨가 생애 첫 저서 최애는 부처님을 펴냈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소개합니다.
5: 일본의 닌자, 소년 만화 나루토에 등장하는 6명의 악당 육도 패인입니다. 캐릭터 각각 지옥도, 아귀도와 축생도 등으로 불리는데 불교의 육도 윤회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공 나루토는 육도 패인으로부터 자신의 마을을 지키기 위해 오랜 수행으로 체득한 선인 모드로 6명의 악당을 무찌릅니다. 이처럼 나루토를 비롯해 원피스와 귀멸의 칼날 등 청년들이 열광하는 애니메이션 속 불교적 의미가 곳곳 스며 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비구니 연습생 채널을 운영하는 개소영 씨가 2년 동안 유튜브 콘텐츠 준비를 위해 작성한 대본과 각종 자료를 갈무리해 저서 최애는 부처님을 편했습니다.
6: 젊은 청년들이 내가 보는 드라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등에서 와, 이것도 불교였구나. 이런 걸 좀 더 알아챌 수 있는,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 일본 인기 애니메이션과 불교라는 재미있는 주제도 있지만 청년 불자이자 불화 작가로서의 이야기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삐딱한 태도로 일관하며 싫어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던 과거에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을 아는 불자로 성장하게 된 계기까지 솔직한 친구이자 동생, 누나, 언니의 어투로 독자들에게 다가갑니다.
6: 어딘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0: 텐데, 인간이라면. 그럴 때, 아, 나 절에 한번 가볼까? 절에 한번 다녀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할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책이.
1: 청년들에게 불교가 단순 유행과 소비 문화로 비치는 것 같지 않냐는 우려 섞인 질문에 작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불교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언젠간 불교의 외형은 물론 내면에도 집중하는 날이 오길 서운했습니다.
0: 서서히 좋은 것들, 좀더 마음 편해질 수 있는 것들로 삶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지금 청년들의 마음과 정신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수행도 유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보살님 몸에 장식을 쌓는 과정이었다면 책은 그런 장식들을 점점 비우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비구니 연습생. 스크린과 종이책을 넘나들며 불교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비구니 연습생의 저서 최애는 부처님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2: 원나라 초기의 선승 중봉 명본 스님이 편찬한 정토종 수행 법문 의교인 삼시 개념 의범이 불교 의례 문화연구소장 법안 스님의 역회로 출간됐습니다. 삼시 개념 의범은 낮에 수행자를 위해 닦는 삼시 개념 의범과 야간에 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정진하는 삼시 개념 불사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서 삼시는 신조, 일중, 일몰 등낮 동안에 수행하는 세 때를 뜻하며 야삼시엔 망자를 위한 정진을 펼치게 됩니다. 법안 스님은 하루 24시간을 수행에 매진하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규칙적인 수행 기준을 제시해 줄수 있는 책이라며 원문의 해석, 원문, 해설이 순서대로 이어져 불교 의례와 수행에 관심 있는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밀시식행법, 시식편람 등에 이어 법안 스님이 세 번째로 펴낸 전통 불교 의례 해설서로 한국 불교 의례와 수행 문화 발전에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13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는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1: 꽃은 피기 전에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를 몰라도 부처님은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0: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말씀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2: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4: 한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지킨 민족 성지 삼국유사 집필지 군위 임각사에서 오는 8월 20일 고각국사 일연 스님의 737주기 추모 달해제를 임각사 국사전에서 봉행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업적과 사상을 기리는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383-1161번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와 디지털 대원아카데미에서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대원아카데미에서는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불교심리학과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과목을 개설해 운영합니다. 불교전법사, 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장학금 및 할인 혜택 등의 다양한 특전을 제공합니다. 접수는 9월 1일까지이며 문의는 02707-1072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합장하는 곳, 육군 제60보병사단 호국용주사에서 법당 환경개선 불사 모연을 진행합니다. 장병들은 훈련을 마친 지친 몸으로 열악하고 노후된 법당에서 서서 기도합니다. 젊은 장병들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뜻깊은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2-357-9031번입니다. 경북 예천 국보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천의 국보 계심사지 5층 석탑에서의 경건한 탑돌이, 천년의 숨결이 살아있는 용문사 윤장대, 그리고 고즈넉한 한천사까지 문화해설과 명상이 함께하는 특별한 수행의 길에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는 054-650-6033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자, 이제 여기는 대자연이 법문하는 얘기입니다. 대자연이 온 우주가 법문하고 대자연이 법문하는 그런 거예요. 나무가 법문하고 새들이 법문하고 온 자연천지가 법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그리고 사리불이여, 그 나라에는 항상 아름답고 기묘한 여러 가지 새 빛깔을 가진 새들이 있는데, 백합, 공작, 앵무새, 사리새, 가랑비인가, 공명조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상 화평하고 맑은 소리로 노래하느니라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거기에는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새들이 있어가지고 새들이 전부 노래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전부 법문이라. 그 법문이 뭐냐? 그 노래하는 새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사리새. 사리새라는 것은 이제 그 검은 두루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검은 두루미를 얘기하는데, 그 두루미가 울면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거라. 사람의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앵무새처럼. 그 다음에 가랑빈가라는 새가 있어. 가랑빈가. 이거는 공작새의 종류인데, 아주 소리가 천상의 목소리라. 천상의. 이 가랑빈가는 천상의 목소리를 내면서 아주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가랑빈가라 그래. 가랑빈가. 우리 문수아보살 어머님이 노래를 참 잘하는, 꾀꼬리 소리처럼 잘하고, 방생 갈 때마다 일심아보살하고 두 분이 그냥 노래를 부르면은 막 2시간, 3시간 가는 길도 그냥 도착할 때까지 노래를 불러. 하도 노래를 잘 불러서 내가 본명을 질 때, 우리 문수아보살 어머님의 이름을 가랑빈가라고 불명을. 그리고 백합, 공작, 앵무새는 다 알지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명조라는 새가 있는데, 공명조는 뭐냐 하면은,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라. 머리가 세 개가 달려가지고 가운데가 있고 양옆에 있고 오른쪽 왼쪽에 있고 머리가 세 개가 이렇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 공명조를 명명조라고 하기도 하고 생생조라고도 하는데, 한쪽 머리가 죽으면은 두 머리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명을 함께 한다 해가지고 명명조 생생조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 이제 절에 가면 막 그런 그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공명조라는 새들이야. 이 새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큰 노래를 지적이고 한단 말이에요. 지적이고 하는데, 그 소리가 화평하고 맑은 소리라. 뭐 새가 짖더라, 새가 울더라도 아주 듣기 좋은 새 소리가 있고, 또 어떤 새 소리는 듣기에 귀에 거슬리는 새 소리가 있어요. 여기 우리 도량에 요 새들이 많은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크게 분류가 까마귀 떼가 있어. 까마귀. 그 다음에 까치 떼가 있어. 그 다음에 물새 떼가 있어. 물새 떼가. 그런 이제 짭새, 아주 적은 새들, 짭새들이 있는데, 이 짭새들은 울면은 짹짹짹짹 하는데, 아주 들으면은 그냥 신경이 거슬려. 언제 새벽에 그놈들이 제일 먼저 울거든. 먼저 울다가 그 다음에 까마귀들이 이제 이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까마귀 떼들이 와가지고 쫙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가느냐.
지붕 위에 용마루에 올라가서 용이 두 마리가 있는데 용의 뿔에다가 딱 앉는 거야. 새들이 용의 뿔에다가 딱 앉으면은 그 다음에 까마귀 떼들이 몰려와가지고 까치떼하고 싸워요. 까치떼하고 싸워가지고 까치떼들이 까마귀를 쫓아내고 또 용 위에 그 뿔에 앉아. 저 법당 용마루에 가면 뿔이 있어. 용의 뿔이. 거기 앉으면 이제 자기들이 점령을 하는 거야. 이 도량을. 그런데 까치떼를 이기는 것이 뭐냐? 물까치, 물까치. 물까치는 까마귀보다도 적고 까치보다도 적은데 물까치는 태거리가 많아. 한 20, 30마리가 그냥 샥 연밭을 해가지고 저 백일홍에서 벌레 다 잡아먹고 올라와서 까마귀들이, 까치들이 앉아있는데 그냥 떼거리로 가서 그냥 쫓아내는 거야. 쫓아내고 이제 물가치들이 여기 앉아요. 그러면 이제 한 10시쯤 돼. 아침마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어떤 데 보면은 까마귀들이 안 물러가고 딱 앉아있거든. 그날이 되면 49제가 들어와. 까마귀들이 끝까지 버티면은 49제가 들어와. 안 그러면 연가 천도가 들어오든지. 희한해요. 그래서 그 새들이 여기 날아다니면서 도량에 뭐 몇십만 원씩 때를 찧어서 날아다. 그리고 또 연밭에는 백로가 날라오고, 백로가. 백로가 날라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극락세계의 새들은 그 새가 우는 소리가 아주 그 소리만 들으면은 마음이 힐링이 돼. 새 소리가 또 정신을 맑게 해줘.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오건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팔정부를 서라는 그냥 새들이 우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우는데 가 들어보면 법문을 서라고 있어. 법문을. 대자연의 법문을 서란단 말이에요. 오건의 것은 뭐냐. 신건, 정진건, 염건, 정건, 해건 해서 신건. 제일 처음에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를 설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하는 것이 오건, 오력 해가지고 이것을 설하는데 가장 첫 시작이 뭐냐? 믿음이다. 그래서. 믿을 신자, 우리 건자.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이 철저하면은 지혜를 얻게 된, 정진을 얻게 된다. 정진건. 그 다음에 염건. 생각을 놓으면 안 돼. 염염이 생각해야 돼.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개정해야 할 때 정건. 해건. 이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설하는데 이것은 번뇌를 누르고 깨달음의 도에 나아가는데 분별작용을 없애기 때문에 뿌리건자를 써요. 뿌리건자. 그다음 뿌리건자 다음에 이제 역자를 오력이라고 붙인단 말이에요. 오력이라는 것은 뭐냐? 에너지, 에너지. 믿음의 뿌리가 철저하게 되면은 거기에 큰 에너지가 붙는 거, 힘이 붙는 거라. 힘이. 그래서 오력이라 그래요. 오력. 그리고 칠보리분, 팔정도 이런 것을 이제 설하는 새들이 우는 것이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중생들은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가르침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한다. 이것을 삼년임이라 그러는데 염불, 염법, 염석을 생각한다. 이 새소리가 그냥 새소리가 아니라 그 새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법문을 설하고 그 새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찬탄하고 선윤들을 찬탄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나는 저녁을 먹고 가끔 청계산 위에 산책을 하는데 올라가 보면은 졸졸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또 산들 바람이 불고

또 매미가 울고 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서 이렇게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미가 우는 소리도 기쁘고 물이 흐르는 소리도 기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등산 오는 사람들, 여기 산에 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뭐 하냐? 이어폰 끼고, 이어폰 끼고. 이어폰 끼고 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 유튜브 보고 올라와요. 유튜브 보면서 길 걸으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 지나가도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러면 이거 요즘 젊은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나이 70, 80된 사람들도 그래요. 그 산을 올라오면서 다 물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새 소리도 듣고 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야. 그 소리를 안 듣고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큰 성관이 청문회 하는 소리 그놈만 듣고 또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소리 그놈만 듣고 또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하는 그 소리만 듣고 그래 올라오는 거야. 저 사람 산에 왜 올라올까?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거 듣지. 그길 걸어가면서도 계속 유튜브 보는 거라. 그래서 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늘 얘기하지만도 여 주차하면서도 뒤에 주차하면서 뒤에 연밭이 있는 걸 모르고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하나 눈을 돌려서 못 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가. 여 우리 극락전 앞에 백일홍을 금년에 심어 놓으니까 극락전하고 백일홍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잘 어울리죠? 한 번도 스님 참잘 어울립니다 소리 하는 신도가 한 사람도 없어. 극락전은 완전히 더 살아나 버린 거야. 거기가 늘 허전했는데 백일홍 한 70년 된 백일홍을 한 그루 갖다 심었더니 얼굴이 달라져. 그래서 이 대자연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 저 여기 앉아서 매미 우는 소리를 다 들은 것만 해도 얼마나 좋냐 말이야. 여러분 아파트에서 들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소리들은 염불, 염법, 염성을 항상 찬탄하는 소리다. 그래서 사리불이여, 그대는 이 새들이 실제로 제업의 과보로서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불국토에는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드는 이 법당 안에 보세요. 용이 몇 마리야? 용이 지금 용이 9마리가 있어. 용이 9마리. 새들이 지금 날고 이 새들이 그런 것을 이제 이 경전에 나오는 아미타경에 나오는 새들의 모습을 해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락 세계는 지옥, 악이, 축생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축생인 새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내는 거예요. 의심을 내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이여, 그 국토에는 사막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없는데, 어찌 사막도가 있겠느냐? 그랬다. 이와 같은 새들은 모두가 아미타불께서 법문을 널리 베풀고자 하여 화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화연으로.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는 축생이 없다는데, 새들은 축생이거든. 축생이 없다 그랬는데 어떻게 새들이 있느냐. 그래 이제 의심을 내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업으로 생긴 것이 아니야. 업으로. 그것은 뭐냐?
부처님께서 화현으로, 부처님께서 아바타로 만든 거예요. 아바타로. 아바타로 새들을 만들었다고. 이게 뭐냐? 로봇 새들이요? 로봇. AI 새들이야. AI 새들. 이미 아미타경에는 극락세계에 AI가 있다고 그랬어. AI가. 그래서 그 새들이 그냥 다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조작을 해서, 부처님께서 조작해서 너는 염불, 염법, 염성하고 오근, 오력, 팔정도를 행하, 팔정도를 쓰래라 하고 테이프를 다 해놓으니까 계속 쓰라는 거야. 요즘 말이죠. 챗GPT가 제미니나 챗GPT가 얼마나 똑똑한지 옛날에는 불교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제 불교 사전 찾을 필요가 없어. 챗GPT한테 딱 물어보면 돼. 야, 정투사 보광스님이 어떤 스님이냐? 물어보면 거기에서 그냥 내 이력이 쫙 나와버려요. 내 이력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뭐 했고 내 이력이 거기에 전부 쭉 나와버려. 여러분들이 나를 모르는 것도 챗GPT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느냐? 내 법문하는 것도 다 나와요. 왜 그랬대느냐? 내가 유튜브를 합니다. 모든 것을 디지털을 해놓으니까 챗GPT는 디지털을, AI가 디지털한 것은 전부 다 읽는단 말이야. 정보를 전부 다 받아들여가 아 이거 보광스님이 했구나 하고 질문하면 그냥 전부 다 내보내. 불교사전 찾을 필요도 없어. 나도 잊어버린 내 이력서 쓰다가, 이력서 쓰다가 잊어버린 거 있으면은, 그거 물어보면은 다 나와요. 이런 정도라. 그럼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에, 그 일을 하셨어. 극락세계는 뭐냐? 새들이 있는데 그것은 축생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화연으로 만들었다. 화연이라는 것이 뭐냐? 아바타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봤죠? 중국 장가계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아바타 1, 2, 3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바타라는 것이 화연보살이에요. 화연보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역할을 해주는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극락세계에 있는 새들은 뭐냐? 전부 AI 새대. AI 새. 로봇 새. 이것이 지금 이 로봇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이거 정토사 법당이 이렇게 넓은데 이거 청소하려면 사람 하나 법당보살 따로 둬야 되거든. 따로 둘 필요 없이 LG에서 나오는 저 청소기 저기 있네. 저기 지금 밥 먹고 있어. 저기서 밤 12시 밤 되면은 지 혼자 나와서 그냥 온 사방이 청소하고 댕기는 거라. 옛날에 중국 거 썼는데 중국 거는 전부 또 정부가 중국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안 쓰고 지금 LG 거를 넣었는데 밤새도록 다니면서 하고 자부동이 있으면 자부동 위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하고 배가 고프면 저 가서 딱 밥 먹으러 그냥 충전시키러 가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집에도 아마 이제 설거지 하는 것까지도 다 해줄 거예요. 그런 것을 이미 부처님은 화연으로 다 만들었다 그래요. 이 구절만 해도 세상이 지금 놀랄 일이라. 그래서 지난 4월 초파일 날은 종단에서 제등행렬을 하는데 로봇 스님을 만들어가지고 로봇 스님들 또 맨 앞

앞장서서 앞장은 제일 큰 선생님들이 앞장서는데 그 놈들이 더 앞장서가지고 가사장선 딱 쏘하고 다니면서 합장하고 스님들은 오래 합장하려면 힘들어서 못하는데 이놈들은 끝까지 그냥 합장하고 가면서 촛불 재등행이라는 걸 보셨지요? 연등회 할 때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는 로봇 목사님, 신부님이 세례 줄 수가 없어. 왜? 오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불교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교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스러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멘.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바람이 불면은 나무와 나뭇잎이 부딪히고 나무와 나무 줄기가 부딪히고 그 하는 소리가 잎과 잎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왜? 잎이 검으로 되어 있든지 은으로 되어 있든지 수정으로 되어 있든지 다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얇은 검으로 된 나뭇잎과 수정으로 된 나뭇잎이 부딪히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 그 아름다운 소리를 한번 상상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을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뭐 그런 것이 있으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나하고 얘기 안 돼. 그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그마한 일에도 감명하고, 자그마한 일도 가피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 미풍이 불면은 그 소리가, 나뭇잎과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냥 나뭇잎이면은 그런 소리가 안 나지만, 그 나뭇잎이 검으로 됐고, 은으로 됐고, 수정으로 됐고, 이런 소리가 서로 부딪히면은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소리를 나는데 그 소리는 백천 가지 악기로 합주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예요. 개성산색이라고 도를 공부하다가 깨치지는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개울가에 내려가서 가만히 앉아있어 있으니까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바람이 불고 새가 울고 하는 데서 돌을 깨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성산색이라 그래요. 개울 물과 개울에서 흐르는 소리와 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법문이더라. 양반 이제 하루는 이제 중국에서 유명한 스님이 조가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스님을 찾아가서 돌을 물었는데 그 스님은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하면은 스님들이 참선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졸은 몸에 이거 감당이 안 되거든. 졸리는 건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나무에 딱 올라가서 새집처럼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딱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거예요.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하다가 빡빡 줄면 똑 떨어지면 뭐냐? 크게 다치든지 죽든지 한단 말이요. 그렇게 이제 딱 공부하는데 하루는 가서 물었어. 그 선사에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말씀이 재앙막장하고 충성봉이하라. 자정기하면 시제불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착한 일 행하면서 자기 마음 잘 닦으면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거야 세 살 먹은 애도 다 하는 얘기 아니오. 나쁜 일 하지 마고 좋은 일 하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애 때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도입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세 살 먹은 애도 다 할 수 있지만도 나쁜 일을 하지 마고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얘기지만도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다 실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앞이 콱 맥혀가지고
이제 돌을 닦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에 가서 또 앉아서 발 담궈 놓고, 겨울물 흐르는데 발 담궈 놓고 또 앉아서 있어요. 아, 겨울물 흐르는 소리가 전부 부처님 법문을 들리거든. 그 앞에 있는 푸른 나무들이 전부 부처님처럼 보여. 그래서 도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야. 오늘 법문은 극락세계에 AI가 있다 하는 법문으로 끝내겠습니다. 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남녀 10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뭇 다른 주제 선 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 명성 대중화입니다. 그래서 범을 어떤 스타일로 할까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마침 법상도 아니고 테이블이라고 해서 법사 스님의 스타일 따라 달릴 수는 있는데 저는 약간 교수 스타일로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거죠? 선명상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셨습니다. 선이 그대로 명상일까? 선 따로이고 명상 따로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제가 정확해야 우리도 정확하게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은 본래 선날을 줄여서 선이라고 한 거죠. 한문으로는 틋 닦을 선자입니다. 어떤 틀을 닦아서 그곳에 무엇을 심어서 어떤 결과를 갖고 올 건가, 어떤 틀을 닦아서 어떤 집을 지어서 어떤 공간에 내가 살 것인가,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상 드러나는 선은 선나이죠. 화엄경이나 원각경을 기준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사마타, 사마발제, 선나, 그 중에 선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나.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유수,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찰, 찾아서 살핀다라고. 이 선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달마대사가 해가대사에게 말하기를 관심밀법이 총섭제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대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모든 수행을 접는다 그러죠. 최고의 수행은 바로 선나관 마음을 관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명칭에 대한 이해가 정확해야 하는 거죠. 고불고전은 사유한다, 관찰한다, 심찰한다 라고 했을 때 대상이 마음입니다. 차명상, 극기명상, 무엇을 명상하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죠. 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명상이 뭘까요? 명상은 인도 말이 아니죠.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한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선나를 사유수라고 한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선이냐 명상이냐, 선이건 명상이냐, 선과 명상은

받느냐 다르느냐 이런 논쟁의 의미가 없는 거죠. 명자라고 하는 것은 갑머리 한문으로, 그 밑에 날일자가 있어. 그 밑에 육자 혹은 구멍 혈자가 있어. 뒤집어 썼다 해라. 뒤집어 씌워버렸다. 무엇을? 밝은 태양을 뒤집어 씌워버렸다. 어둡단 말 아니야. 그 명자는 어둘 명자. 차라리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스님들처럼 차라리 석굴에 들어갔어. 아예 빛조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유한단 말이야. 명상은 그런 의미를 갖거든. 사변적으로 사시다가, 현실적으로 사시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국가, 사회, 가족,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정리하는 게 바로 정신적으로 수행하는 선, 명상인 거죠. 본명선나는 사유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관찰한다라고 하는 의미고, 찾아서 살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 명상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한다. 깊숙이, 아주 깊숙이. 따라서 분명히 대상이 있단 말이야. 사유한다. 뭘 사유할 거냐? 빛이 차단된 그 공간 속에서, 스님들처럼 토굴 속에서, 달마 대사처럼 소림의 석굴에서 사유한다, 심찰한다. 무엇을 하느냐? 명칭 해석이 중요한 거죠. 그것도 심각하게 급기야 시금을 참배하고 혼자 생각한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시금을 참배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회의 구성 요체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엉망진창이 된 이 마음을 고요해로 옮겨놓기 위한 작업, 그것이 선이고 명상인 거죠. 용어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평범하지만 냉혹하게 담자한 채 사유하신 것입니다. 명칭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선의 의미와 명상의 의미, 그러나 목적지는 하나다. 대상,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상대해서. 부처님은 무엇을 사유하는지 명상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불고조가 옛날에 부처님이나 조사가 한 번도 그 대상이 바뀐 적이 없단 말이야. 천하의 선지식도 그 대상이 바뀐 적이 없어. 무엇을 사유하는지, 무엇을 명상하는지 바뀐 적이 없어.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흔히 쉽게 설명한다고 괴롭다, 왜 괴로움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사유하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반대로 기쁘면 내 왜 이렇게 기쁘지 생각한다. 상대적이니까. 그건 여섯합초거든. 돌로 잔디를 눌러놓은 것 똑같아서 또 비집고 나와. 잠시 내가 정리해놓으면 또 다른 날에 또 다른 인과관계 속에서 그는 비집고 나온단 말이죠. 그럼 쥐는 지를 타격해야 되거든. 기쁜 마음, 슬픈 마음이 말이야. 그 쥐는 지가 어디냐 그래.

괴롭다. 왜 괴롭지? 그걸 추적하는 게 아니죠. 괴롭고 슬픈 마음에 쥐는 지가 있으니 손가락 다섯 개에 한 손가락이 아프다. 당연히 아프죠. 팔목이 없어져 버리면 손가락 아프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다리 아프고 팔 아프고 눈 아프고 귀 안 들리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불로 고조가 천하의 선지식이 사유하는 대상, 명상하는 대상이 한번 주체인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화엄경에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유 일 대경하니 여기에 장대한 경전 하나 있으니 량동 삼천계라 그 량의 삼천대 천세계와 같다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공간보다 더 크다 이 말 아니야? 제어 일진 내고 그렇게 큰 놈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큰 놈이 어디 있을까? 아주 적은 뒷걸 속에 있다. 일체진 여기니라 모든 곳에 다 있다. 미진 속에 그 경전이 있다. 그 장대한 경전 말. 여기서 말하는 그 경전은 비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크기가 삼천대천 세계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작은 곳에 들어가 보여지는 것 중에 입자가 적은 것이 물이라고.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이 없어. 아무리 막아도 막아도 이놈은 빠져나가. 공기가 입자가 크다라고 한다면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게 되고 공기는 보이지 않는 입자, 물은 보이는 입자예요. 보이는 입자 중에 가장 작은 물건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그놈이 그 어디든 뚫고 나와 그와 같이 마음이 그렇게 장대한데 그놈의 입자가 적고 적고 적어서 일체 만유 속에 다 존재하는 거죠. 조그마한 티끌 속에도 있고 그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스님이 어떤 수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새벽에 예불을 하지 않기에 우리 스님이 수자는 새벽 예불 시간을 모르는가? 수자가 나름 가슴 속에 한 칼을 장착해서 수진 스님 법문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으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 언어를 약간 다르게 쓰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서 언어를 약간 달리 했습니다. 수진 스님 세계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한 칼을 장착해서 대천 세계 부처님이 충만한데 어디 가서 예불을 합니까? 수자가 그랬거든. 그 우리 스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삼천대천 세계 부처님 충만한데 하필 그 법당에는 부처가 없더냐? 이랬어. 절묘하지? 눈이 열리면 그냥 정문의 적답인 거죠. 이 경전은 입자가 크지만 일체 그 어느 곳에도 없는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큰 경전이 뭘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비유로 이렇게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거죠. 이 마음은 크고 어디에도 있단 말이에요. 천하를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주재한다 그러죠. 대체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사유하는 거죠. 선나 사유, 관, 심찰, 명상, 눈을 감고 그렇게 생각한다. 대상이 뭐냐라고 그러죠.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개송을 인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유하는 대상을 살펴봐야 하는 거죠. 원각산중생일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원각산이라고 하는 산 중에 나무 한 그루가 탄생을 해서 개화천지 미분전이라고 했어요. 천지가 아직까지 개벽되기 전에 고탄송이가 피었대. 나무에 꽃이 피었는데 천지가 나누어지기 전에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동양철학은 그렇게 말하죠.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그러죠. 노자의 말씀보다 장자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엄청 커지는 부분이 있어요. 서산 스님이 장자의 말씀을 빌려서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자의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은 서산 스님의 오롯한 말씀이라 여기지만 장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가에서도 자이든 타이든 아니면 내 스스로의 말이든 어떤 경전이나 어록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흐르는 빗방울은 나의 눈물이로 천하산층에 흙덩이는 나의 살점이라고 이런 정도로 확대해서 사물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결국 내 작은 몸 하나로서 우주 법계를 바라보는 시각이잖아요. 열린 사람의 시각은 그 노자 장자도 보통 분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부처님을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위대한 성자인 것이 분명하죠.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냐고.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처님 존경하고 부처님을 어디에서 가피를 얻고자 합니다.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나 말이에요.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처님은 종교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부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기존 종교에서 말하는 유일의 특정한 하나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 하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천하를 좌지우지한다. 나밖에 그 어떤 존재도 천하를 주재할 존재는 없다. 나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쩌면 불교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 종교이기를 포기한 종교죠. 그게 불교입니다.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불교를 믿지 않든 마음을 똑바로 사유해서 깨달아버리면 그분이 부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존재의 종속물이 되지 않아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모든 것을 주재하는 주재자라니까요. 주인공이란 말이죠. 원각산에 한 그루 나무가 태어났는데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에 한 송이 꽃이 피었다라고 생각해보자. 비층 비백 역비역이라 그 꽃은 푸르진 않고 흰 꽃도 아니고 검은 꽃도 아니래. 색깔이 그래. 모든 것은 청황적백 색깔이 있는데

연꽃도 색깔이 있는데 색깔이 없대. 부재춘 봉부재춘이라 이 꽃은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천하산천에 피는 꽃처럼 그런 꽃이 아니래. 아무 상관없대. 춘풍하고는. 그러면 저 하늘의 장난인가? 하늘하고 아무 관계가 없대. 절묘한 물건이잖아. 요 나무는 애시당초 이렇게 신출귀몰한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면 신출귀몰한 나무거든. 무건수에 뿌리 없는 나무라고. 뿌리가 있으면 언젠가는 시들어 죽을 거 아니냐고. 뿌리가 애시당초 없는 물건이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불교에서는 생사가 없다고 그래. 태어난 적이 없으므로 죽을 일이 없어. 생이불생이 사이불사라 태어나도 태어난 게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냐. 마음이 그런 거죠. 정보가 부족해서 내 살림살이가 능력하지 못한 게 아니다. 내비게이션이 부족해서 내 갈 길을 못 찾는 게 아니라고. 가이드가 부족해서 내 갈 길을 헤매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왜 헤매나? 안 간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잘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지. 안 자면 되는 거지. 안 자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가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면 가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면 잘하는 거죠. 뭐 어떻게가 어디 있어요? 핑계라니까요. 그 어떻게는 다 핑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요? 살 빼준 곳이 많은데 제 말씀 들으면 그 학원들이 다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또 헬스장도 문을 닫게 생겼고 닫아도 되죠. 그 닫고 갈 곳 없으면 제게로 오시면 또 살게 해드리니까. 정보가 부족해서 그곳으로 가야 할 사람이 못 가는 건 아니다. 내가 가지 않는단 말이죠, 지금. 실컷 듣고 실행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선명상은 뭘까요? 실참이라니까요. 학문은 논리 따지는 거잖아요. 시비하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논탁하는 것이 그게 학문이죠. 선은 바로 지금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어떻게 사유하는지, 왜 사유해야 하는지, 어떻게 명상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안다니까요. 단 하지 아니할 뿐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우리 종단에서 선명상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언론에서 살짝 가라앉는 순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근세에 등장한 것은 한 15, 16년 전에 제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부산에서 해봤으니까요. 우리 학교에 불교문화학과를 만들기 직전에 선과 명상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세미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그러다가 사라진 거죠. 다시 소환이 된 겁니다.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만 내가

하지 아니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원각선에 한 그루 나무가 화려히 태어났는데 하늘과 땅이 열리기 이전에 한 송이 꽃이, 그놈의 꽃은 푸른 희지도 검지도 않고, 그래서 그 봄바람이 산들산들 불 때 피는 물건도 아니고, 그럼 저 하늘이 피워냈나 봤더니 그 하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장세토록 피어있어요. 이쁜 꽃 보기 위해서 일주일 뒤에 또 가봐야지 하면 쉬고 없어. 이 화상은 지는 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리면 그대로 보이는 거다. 내 눈앞에 그냥 있는 거죠. 그것 보려고 선을 하는 거고, 그것 보려고 명상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대체 어떻게 사유할 건가 말이죠. 마음을 사유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가 된 거잖아요. 대체 어떻게 사유할 건가라고 하는 것은 하근기 중생들 위해서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제 상식이 아니라 이미 고불 고전은 천하 선지식은 똑같이 말을 죠. 일체 사량 도방하고 일체 모든 생각을 찰나간에 놓아버린 거죠. 천묘한 것이 놓으라고 하면 더 못 놓네. 그거 필요 없어 던지라고 하면 야 내가 던지면 저거 주소서 팔아서 한몫 챙길란가 또 못 던져. 버리려고 생각했는데 그거 내주라 이러면 또 못 줘. 아까워서 야 저게 감나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로 그런 우화들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닙니다.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강아지 밥을 담아서 주는 그 그릇이 엄청 골동품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나한테 1,000만 원 주게 팔아라 하면 안 팔 것 같거든. 저 강아지를 사는 거야. 저 강아지 저거 새끼 한 마리만 팔아라고. 뭐 얼마나? 그럼 한 마리 드릴게. 아이고 그럴 수는 있냐고 그래. 또 강아지를 샀으니 강아지 밥을 먹여야 될 밥그릇이 필요한데 저거 기지찌한 거 저거 내주라고. 우리 그런 심정이잖아. 기지찌하게 쓰다가 그건 내주라 이러면 이게 뭐가 이상하게 작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 사람 많죠. 저는 본래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요 사람이 문제거든. 이 사람이 명상을 선을 가장 잘할 것 같잖아.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일체 사량 도방하고 일체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당관심불자기라고 해서 마땅히 마음의 부처를 관찰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라고 그래. 심불 마음이고 부처야. 즉 심시불이라 해. 마음이고 부처다. 모든 생각 내려놓고 네 마음이 곧 부처이므로 제대로 똑바로 보고 크게 의지해서 살아라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다. 저는 평소에 아무 생각이 잡생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요 선을 시키면 찰랑하네 벌벌 끓는다. 그죠? 얇은 냄비처럼 벌벌 끓어. 5분은 그냥 3분도 못 앉아있어.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많아? 그럴 것입니다. 명상해봐야지 선 사유해봐야지 하고 눈을 반쯤 뜨는 순간 뭐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말이죠. 대한민국의 생각을 혼자 다 해? 저는 모든 생각을 혼자 다 한다니
그때 비로소 본인이 얼마나 생각이 많은 줄 아는 거죠.

본래 살라란 생각, 번민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선. 천개만 사량이 어디로부터 오나 봐요. 천가지 만가지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친구로부터 오는가? 국가로부터 오는가? 사회로부터 오는가? 돈으로 명예로부터 오는가? 그게 아니라고. 진원지가 하나라니까요. 그 진원지를 타격해야지. 저놈이 도둑놈인지 주인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응? 걷기 명상 한다. 걷기 명상 뭘 하나고? 걷는 자체가 명상입니까? 차 명상, 차 먹으면서 차 색깔, 차 맛, 그것이 명상입니까? 차, 걷는 거, 앉는 거, 눕는 거, 그야말로 행주자와 어묵동정은 선을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차를 응시하고만 있다라고 한다면 의미 없어. 걸어가면서 발걸음 앞뒤로 한두 번 뛰는 거, 굽히는 거, 내 생각을 거기 몬다. 의미 있겠지. 큰 의미 없어요. 걷는 그놈이 어떤 놈인가? 차를 먹고 맛을 느끼는 그놈이 어떤 놈인가? 진원지를 격파해야 된다니까. 너무 간단하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리고 고조사는 차 선지식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마음을 심찰하는 거예요. 걷는 자체를 심찰하는 게 아니고, 차 자체, 차 먹는 자체를 심찰하는 게 아니고, 차를 먹으면서, 걸어가면서, 앉아있으면서, 사람과 대화하면서, 천하의 주제자인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이라고 명상이라고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달라졌다라고 하면 틀린 거죠. 그 용어 선택은 사마타든지 사마발지든지 선나든지 중요하지 않다. 저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방법을 약간 달리해서 가르칩니다. 해상 일연선이라고. 고요한 바다 위에 한 연꽃이 피어있다라고 하는 것만 계속 사유하라 그래. 고요한 바다 위에 연꽃 한 송이가 설상 일연선. 하얗게 눈이 왔는데 크게 연꽃 하나가 피어있다고 요걸 사유하라. 집중시키는 방법이죠. 그럼 그 아이는 덕유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 눈 오면 덕유산 가야지, 석기 타러 가야지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집중시키는 방법이잖아. 본래 나를 보게 하는 수단이니까요. 학생들에게는 방법을 좀 달리 하는 거죠. 누구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스타일로. 그러나 뜻은 똑같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화두를 드는 사람 대체 이 어떤 놈인가 하는 거죠. 화두의 이면에는 물음표가 전부 다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천하의 화두의 어머니 화두는 저는 시산마라고 하는 거죠. 시산마 대체 이 어떤 물건인가요? 마음을 말하는 거죠. 정전백수자도 마찬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 마 삼 것도 마찬가지고, 판치 생무도 마찬가지고, 근데 언어일 뿐 그 뒤에 물음표는 마음이라니까요. 대상이 분명해져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생각을 내려놓고, 대체 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사유합니다. 1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여기서도 좋고 저기서도 좋고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해도 괜찮고 배를 타고 가면서 해도 좋고 그냥 버스를 타고 가면서 흔들어 주잖아 버스가. 그러면 또 편안. 저는 젊을 때 그 방법을 많이 써봤습니다. 종점에서 종점까지 타고 가는 것입니다.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제일 뒤쪽에 자리합니다. 연세 드신 분이 올라오시면 자리를 비키지 않아도 될 뒤쪽에 48번을 타고 끝까지 송도까지 갑니다. 부산 말합니다. 눈치고 포단상에 앉아서는 그렇게도 망상이 많더니 아 차를 타고 가면서 천하의 물건들이 다 보이는데도 집중이 더 잘 되는 게 적당히 하면 좀 자. 수자가 별거야. 잠잘 숫자로 쓰면 돼. 좀씩 조는 거죠. 잘 자는 것도 수자가 할 일이잖아. 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수자가 돼보는 거죠. 그러면 선명상을 어떻게 대중화할 것인가라고 하죠. 명상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선의 문턱을 낮추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죠. 동양의 선이 존 카바진을 통해서 명상이라고 이름을 불려졌다. 저 말하고 싶은 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존 카바진의 인류가 한국의 MB회사를 주도하는 안형거사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프로이드 심리학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마음을 심찰하여 부처가 되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마음을 사유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그런 사람 수준이 높다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니까. 너무 평범한 거라니까요. 너무 평범하고 쉬워서 세수하다 코 만지기라. 세수하면 그냥 코를 자연스럽게 만져. 너무 쉬운 거라니까요. 우리가 좀 더 조직적으로 하면 공공기관에, 교육기관에 조그마한 선명상센터를 세우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서태에서 엄청 받잖아요. 선사는 이걸 통해서 생사해탈을, 대자유를 얻고자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잠시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동원되는 게 선과 명상이잖아요. 목적이 달라. 하는 것은 똑같은데 목적이 다르다니까요. 고고한 수행자는 내 생명을 걸어버려. 이 길을 가다가 죽어도 돼. 설사 부처를 못 만나도 괜찮아. 완전한 구경의 열반, 고요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 죽어도 돼. 지금 사람 죽으면 안 돼. 목적이 달라. 살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죽어라. 고관 수행자는 죽어라 하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랍니다. 살기 위해서 왔는데 벼랑 끝에서 뛰어내려라고 못하지. 고관 수행자는 뛰어내리죠. 그래서 내가 평화로워진다며 말이죠. 공공기관의 선명상센터를 만들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어려우면 우리 스스로 각자의 집에 빈 공간을 하나씩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명상의 대중화입니다. 방이 세 개 있으면 그 한 방을 완전히 비워 깔끔하게 정리해 다 드러내. 그리고 법명을 붙이든지 아이의 이름을 붙이든지 밖에다가 무슨 선은 무슨 명상센터 붙여. 보리수 명상센터. 본인의 이름이 보리수면 보리수 명상센터. 그리고 팻말을 붙이고 정진 중 해놓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 들어가지 마. 열받아서 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사님하고 티격태격하다가 들어가면 안 되고 가족의 숫자만큼 자복을 깔아놓고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혼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집에 공간이 없으면 거실에 거실을 깔끔하게 치워서 그곳을 선명상센터로 서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명상을 대중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한 대로

잠깐 우리가 5분 정도라도 명상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스님 쭉비 저에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그 앉은 상태에서 이제 두 손을 왼쪽 무릎에다가 딱 대고 약간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자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약간 자 또 오른쪽으로 약간 몸을 부드럽게 해줘요. 자, 그 정도 하고 앞으로 약간 숙입니다. 약간 자복에 손을 대고 허리를 굽힐 정도로 숙이면 되는 거죠. 자, 앉으신 분은 앉으신 분대로. 자, 그리고는 시선은 1m 정도로 둡니다. 눈은 반쯤 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주재하는데 대체 이 마음은 어떤 것인고 하고 사유 명상합니다. 대체 이 마음은 어떤 것인고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가사제 안구울랴 세전소고래 무주상구시복다 역구역시 불가사장 수구리보살라능유소교주수구리

최고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고 마음의 안위를 물리치고 수행에 게으르지 말며 용맹 정진하여 몸의 힘과 지혜의 힘을 갖추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마땅히 달처럼 살고 처음 부처님 전에 온 사람처럼 수줍어하고 겸손하라. 물을 건널 때나 가파른 산을 오를 때 조심하듯 자신을 잘 단속하여 스스로 뽐내지 말라.

0: 순서를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1: 어떡하면 반음 보살님을 만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2: 공부는 마음의 양식이랬거든. 수리 수리 마하 수리 불국사로 고고.
3: 스님, 정말로 만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4: 그럼 만배 그 이상의 복을 받을 게다.
5: 모량리의 대성이란 아이가 이제 너희 집에서 환생할 것이다.
4: 귀한 일이군. 일주일이 지나도록 손을 펴자 하느니.
6: 잠깐만요. 아이가 손을 폈어요.
0: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선 석굴암을 지어 효의 마음을 다했답니다. 몽이와 동이의 절 따라 전설 따라.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 이제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그 당경초 병을 친 곳을 당하여서 부득 강지 타사라. 실어금 남의 일을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라. 여기까지 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의 일은 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남이 돈을 벌었든 남이 기도를 잘하든 남이 선을 하든 남이 어떤 이익을 가졌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제일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업으로 일관된 그 행은 뭐가 됩니까? 습이 됩니다. 그 습은 업이 돼서 미래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버릇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버릇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 버릇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안희비 설실이 육군이 육경을 대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바깥 경계에 있는 부분을 궁금해하지만 궁극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마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필 줄 아는 분의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세요? 너 자신을 알아. 나 자신을 아는 부분 자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밖을 가르치지 말고 손가락이 나를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의 삶을 우리가 반드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비육일이었든 육일이 아니거든 부득 세환 내의하며 실어금 내의를 세환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요즘은 여러분 내의 매일 빨아입죠? 목욕 맨날 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시죠?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6일이 아니거든 속옷을 안 빨았어요. 왜 속옷을 안 빨았냐면 거기에 이가 살고 나를 파먹는 곤충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곤충이 제도되는 날이 6일만 가능해요. 6일만 빨래를 했어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계율이 그 살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근데 요즘은 이가 살아요 안 살아요? 이가 안 살아요. 왜? 요즘은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가 사는 환경이 당연했었어요. 목욕 문화가 별로 없었고 그렇게 청정하게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딸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못해 내 몸을 파먹는 곤충까지도 제도되어지는 부분이 생명까지도 생각했던 부분이 자비의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감동받을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 몸을 파먹는 그 이까지도 그가 구제되어질 수 있는 날이 아니면 그 해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을 보면 참으로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끼리 그 사람을 등한시하거나 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하는 일은 더욱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사가 자비를 바탕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해야 되겠다. 임관좌야 씻고 양치를 하는 데 있어서 부득 고성채타라. 실어금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요즘에는 보면 이제 그 가족끼리 사는데도 불구하고 유별난 가족들이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면 나오지도 않고

0: 꼭그 시간을 보내고 앉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앉았고, 그런데 만약에 단체 생활을 하는 데서는 더욱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나만 사는 게 아니고 그건 누군가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가 없는 사람을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님들이 보면 처음 출가하면 거의 공동생활 하시거든요. 몇십 명씩 한 공간에 사세요. 근데도 절대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그 주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각자의 방을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꼭 보면 저 외국 여행 갔다 오면 말 안 하고 갈등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같이 살아보니까 인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 참 대단한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사는 부분이 인육일 수 있어요.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중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누군가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거나 누군가를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일들만큼은 삼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세면장 같은 데서 보면 그 뭐 코를 풀거나 뭐 그야말로 소위 그 상대방에게 그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들이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깨끗해서 좋은데 상대방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분이 언짢아진다면 그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미 옛날에 스님들이 모여 살았던 부분, 이 불교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는 자체는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사는 곳에서부터 어떤 수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질서와 이탈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장르가 불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죠. 행익차에 이익을 나눌 때에 부득 당도를 벌써하며 실어금 당도에게 차별을 넘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절에서 대중공양을 나눌 때가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공평하게 다 나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먼저 가지려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린 절대 안 그런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그 질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백중천도제 같은 걸 지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음복을 해서 나눌 때도 고요하게 앉아서 그냥 순서대로 나눠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하나 더 먹으려고 애쓰고, 내가 빨리 안 가면 저 맛있는 메론이 다 없어지는데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다른 어떤 그런 수행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 진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마구잡이 어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익을 나눌 때는 당돌에게 차라를 넘지 말며. 이제 구인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스님들이 한 500명 정도 사시잖아요. 대중공양이 올 때가 있어요. 대중공양이. 그러면 한 500명 정도 서열대로 쫙 앉아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모습만 봐도 아, 누가 어른이고 누가 그 소위 밑에인지 그 서열이 다 보여요. 그럼 항상 그 음식을 나눌 때 앞에서부터 차례를 나누거든요. 순서대로 쫙. 스님들 눈도 안 보여요. 가만히 앉아서 입을 항상 함구하고, 큰 게 와도 내복이고 적은 게 와도 내복이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차례를 넘는 사람이 있어요. 야야, 일로 갖고 와, 일로 갖고 와. 그래서 큰 거 내 걸로 하려고 하거나, 하나가 나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받아 챙기려고 애쓰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대중은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너 왜 그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아, 저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한다. 여러분, 상대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1: 네.
0: 우리 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그 신도님들이 수백 명이 함께 우리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내 이익에 우선하지 말고 내가 적은 걸 가지면 그 누군가는 나보다 더 좋은 부분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배려하는 부분이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 자체가 수행자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익을 나눌 때는 당돌하게 차라를 넘지 마라. 내 이익에 쫓아가지 말아요. 경행차에. 경행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몸을 풀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는데 부득 개금도비. 실어금 옷깃을 열고 팔을 흔들지 말아요. 우리 불자들은 여러분 이 옷매무시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제가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제자

사람들이 그 오비구가 되고 60여 명의 야사가 부처님의 어떤 문화에 그 출가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 중에서도 늦게 출가한 부분이 바로 사리불과 목련전전했어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전전은 애초에 부처님의 제자로 먼저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사리불과 목련전전은 산자야라고 하는 이교도의 문화에 먼저 출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는 250명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250명의 무리 중에 가장 공부를 잘했던 제자가 사리불과 목련전자였어요. 근데 이 사리불과 목련전자가 부처님을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자야가 본인들이 목마름을 해소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등지고 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산을 해서 오면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리불, 목련, 우리가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진리를 포기한 건 아니다. 우리 이 목마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의 스승을 만나거든 그때 다시 만나서 우리가 이 목마른 진리를 눈뜨게서 해소해보자 이렇게 약속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그때 사리불 눈앞에 아주 멋진 수행자가 하나 나타나요. 근데 그 수행자의 모습이 너무나 경건했어요. 의의가 적정했죠. 가사를 두르고 소위 발을 들고 가사를 두르고 걸음걸이를 걷는데 그 걸음걸이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불자는 너무 빨리 가지도 말고 너무 늦게 가지도 않는 걸음걸이가 불자의 걸음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행위 하나에 사리불이 특별하다는 생각이 도대체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물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당신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그때 그 스님이 누구냐면 마성비구라는 부처님 제자였어요. 마성비구. 그래서 마성비구가 응답을 합니다.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아니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시냐? 아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진리의 길로 안내를 하시는 큰 스승이시다. 그래서 사리불이 그에게 다시 물어요.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마성비구가 하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는 출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스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당신에게 전해주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당신이 세속의 모든 인연을 끊고 그분이 제자가 됐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 않겠냐. 그 한 부분이라도 나한테 들려주면 고맙겠다. 그때 마성비구 입에서 나온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법 종현생이요 제법 종현명이라 아불대사분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즉 제법 종현생이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요 제법 종현명이라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멸하는 부분은 인연이 다 있을 때 없어지는 것이다. 아불대사분 내 스승 부처님께서는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기가 막힌 말씀이시다. 이 세상의 삶이 인연 인과론을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에 감동을 해서 나를 당신의 스승 부처님에게 안내를 해달라. 그 인연으로 사리불 부처님을 만납니다. 그게 사리불 부처님과 인연을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것이 뭡니까? 복장 하나예요. 걸음걸이 하나예요. 그 모습 하나에 법문이 될 수 있고 그 모습 하나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의 행위니만큼 불자라면 불자로서의 도리의 행위를 절대 생략하지 마시고 불자이기 때문에 묵언을 해야 되고 불자이기 때문에 옷매매서를 잘해야 되고 불자이기 때문에 머리도 이쁘게 해야 되고 그런데 대개 보면 이상해요. 타 종교에 가는 사람들은 보면 그날은 이쁘게 빼입는데 우리 불자들은 이쁘게 하고 있다가도 저렴한 가면 이상한 목적으로 바뀌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매사에 항상 신중하게 불자로서 어긋나지 않는 부분이 모습과
행동을 연출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여러

0: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스님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혼자 있다고 해서 몸을 복장을 아무렇게 하는 건 아니라 이거죠. 항상 우위가 적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두 개금도비하라. 칠억음 옷깃을 열고 팔을 흔들지 말며 언담차 이야기를 할 때는 부득 고성 해수하라. 큰 소리를 내가지고 억지 웃음을 져가면서 크게 그 모션이 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옛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놀란 개가 크게 짖는다. 가식이 없는 사람들이 허풍이 세다. 고분고분 그렇게 그렇게 대화를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릇이 엎어졌다 제껴졌다 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스님들이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절을 오셔서는 대드리기면 그렇게 판대에서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항상 언어나 행동 자체가 정숙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렇게 실험 큰 소리를 해서 희롱하라거나 웃지 말아요. 희롱이라는 자체 쓸데없이 농담 같은 거 하지 말아요. 절에서 진실한 이야기를 하기도 바빠요. 근데 우리 틈만 나면 앉으면 누구 얘기해요? 누구는 망했대, 흥했대, 아들이 잘 됐대, 못 됐대, 며느리가 속을 새긴데 안 새긴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냥 마음 안 된 일이거든. 그 안 된 마음을 진정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배의 나머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누가 가방만 조금 그 좋은 걸 들고 와도 절에 오는 걸 저걸 왜 갖고 왔대. 팔찌를 차고 온 팔찌 차고 왔다고 흉보고 별 부분이 다 필요 없는 부분을 소위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 의미 없는 일들로 업을 짓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관세음 보살 부르는 거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사라. 비요사.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부득 출업문에 하며 즉 실업은 밖으로 나가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구인사에 사박을 기도하러 갔어. 근데 사박을 기도하러 갔으면 구인사에 딱 들어박혀서 기도만 하면 돼. 근데 내가 보니까 사박을 기도 다니고 한 달 기도 다닌 사람 중에 주변의 음식점은 아주 칼같이 깨더라고.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옥수수가 맛있고 나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잘 하실까? 그러니까 평생 사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 가셨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4박 5일에 그 식사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디 가야 이 부분의 문제를 해소할까 싶어서 온갖 데를 다 그렇게 섭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 다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저에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뭐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 그거 외에는 보지 말아야 되잖아요. 갔다 와야 될 일이 있거든. 기도하고 정모금 다녀오고 또 그 주변에 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울력으로서 도움 주고 그러면 기도하는 일이 반복되어야 되는 일들 불구하고 세속적 그 번화한 부분을 다 뒤로 하고 오직 내 마음 하나를 한번 집요하게 한번 만들어보고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가셨던 분들이 그거하고는 관련없는 시간을 보내는 데만 천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놈은 4박 5일을 어떻게 보내나 하고 4박 5일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4박 5일 동안 내 마음을 천재에게 비우는 게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보면 출가한 스님들까지도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면 밖에 나가지 말며 유병인 병든이가 있거든. 아픈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주변에 보면 기도하다가 아픈 사람들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그렇게 아픈 사람이 있거든. 수자 신수하라. 모름지기 자비심으로서 지켜 보호해라. 근데 여러분들 흔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옆에 사람이 아파가지고 그거 돌보느냐고 기도를 못해서 속이 상해 안 상해? 그게 아니에요. 그 아픈 인연을 보거든 그 아픈 사람을 먼저 돌보는 게 기도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신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수행을 왜 하는 거예요?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보살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보살의 마음을 만들고 보살의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장 가치 있는 부처님을 향한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저 인도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얻어먹는 분들이요, 얻어먹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 거지는 어떻게 그 구걸을 해요? 한 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인도 같은 데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복짐지세요, 복짐지세요. 아?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당신에게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든 도반을 돌보는 것은 내게 공양으로 올리는 것보다 크다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병든 누군가를 돌보고 그 병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소위 헌신하는 부분은 부처님께 공양으로 올리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지금부터는 병든 사람 찾아 안 찾아. 아니 그만큼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안하율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 부처님 사촌 동생이거든요. 근데 이 안하율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하셨죠. 근데 이 안하율이 어느 날 부처님 설법하실 때 졸았어요. 오늘 보니까 조는 분 있어 없어? 참 다행이야. 근데 부처님 당시에 안하율이 아주 똑똑하고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데 졸았어요. 근데 부처님도 만일에 평등하지만 내 눈에 들어오는 제자, 내 사촌동생 안하율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안하율을 불러가지고 안하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하율, 난 열애가 설법을 하는데 졸더라. 그러니까 안하율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차라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졸았으면 배째세요. 근데 어차피 그래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안하율은 원래 명석하고 원래 그 성실한 사람이 정책을 당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탁 정합니다. 아, 내가 부처님의 앞에서 그 거룩한 설법을 하실 때 졸았다. 나는 참 잠도 못 이기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부터 잠을 자지 않겠다. 그래서 딱 그때부터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안질이 생겨요. 그래서 눈에 병이 와가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앞을 못 보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그 안하율. 그렇지만 안하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옷은 자기가 꿰매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이 안 보이니까 그냥 더듬거리고 옷은 꿰맬 수는 있는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바늘깨를 못 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안하율이 옷을 기어 입기 위해서 바늘길을 찾아야 되는데 바늘길이 안 찾아져요. 그래서 안하율이 크게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도반님들, 건 누가 나를 위해서 복을 좀 지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바늘길을 찾는데 못 찾으니 나를 위해서 바늘길을 끼워줘서 복을 지어라. 그때 누구도 없었는데 부처님이 안하율의 그 심정을 알고 부처님이 안하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하율의 바늘길을 달아서 바늘길을 깨요. 근데 기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기운은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 느낌이 다르니까 아 이상하다. 도대체 이분은 누굴까? 보니까 부처님입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혹시 부처님 아니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래 내가 열애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하율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 거룩하신 부처님, 양족의 본체이신 부처님, 복과 지혜를 고로 가득 채우신 부처님께서 어찌 하찮은 저를 위해서 바늘길을 깨어 복을 구하십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안하율, 이 세상에 복을 짓는 데 있어 나보다 간절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얼만큼 중요한 부분의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복을 짓는 데 있어서 그 복을 짓는 부분에 그 갈증이 있다면 나보다 간절한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을 지을 때는 간절하게 복을 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간절한 데예요. 그게 부처님이 가르침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환자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않았던 부분이 모범을 보이셨던 부처님. 우리도 반드시 같이 도반으로서 누군가가 수행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 반드시 그를 잘 지켜서 보호하라. 견 빈객 이어든

내 집에 손님이 오거든. 견빈객, 손님을 맞이함에 있어서는 수흔연 영접하며 보름지기 흔연히 영접을 하며 여러분 내 집에 손님이 오면 대접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던 대로 해야 돼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잘하시네. 내 집에 손님이 오거든요.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내 집에 손님이 오면 우리가 흔히 보면 구분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나보다 잘 사는 집에서 손님이 오면 막 식사 대접을 해야 하고 애쓰고 나보다 좀 현차는 삶이 좀 궁핍한 쪽에서 손님이 오면 대강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그러지 않아요. 모든 손님은 공평해야 되지만 나보다 더 부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오히려 정성을 더하는 마음을 낼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삼사순례를 왔어요. 저 부잣집에 왔을 때는 조금 덜 해도 돼요. 근데 우리보다 저만 궁핍한 사찰 있지 않습니까? 신도 50명, 60명 됐다는 버스 안다가 겨우 채워서 오는 그 부분도 하찮게 여기지 말아요. 그 부분도 정성을 다해서 의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스님들도 보면 이절저절 손님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님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흔연히 영접을 하라. 귀하게 영접을 해요. 좋은 봉장. 즉 높은 어른을 만나거든 높은 이 어른을 만나거든 수숙 공회피하라. 모름지기 공경하고 공손하게 해서 회피 한쪽으로 비켜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스님이 여러분들이 공양을 드시는 데를 찾아가요. 그러면 스님이 이렇게 가면 어떤 신도는 이렇게 비켜서 스님 지나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나가든 말든. 아? 그럼 여러분 절에서 그래도 주지는 애입니까 어른입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그런데 대개 보면은 뭐 그냥 인사도 안 해요. 너는 이건 나는 나고 나는 부처님 만나러 왔지 너하고는 관계 없다. 이렇게 표정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를 보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스님이 지나가면 공손하게 합장을 하거나 내지는 약간 비켜서 길을 터주는 이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수숙 공예 피하라. 공경에 맞이하면서 자리를 비워서 애를 다하는 공예 판도구 즉 도구를 사용하되 절에서 물건을 쓸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에 물건을 쓸 때 수검 약지족해라. 보름지기 검약하여 만족할 줄 알아라. 절약해서 아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제가 절에서 그 잔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좀 아껴라. 전기불 지금 꺼라. 필요한 건 키대 결대 그 함부로 쓸데없는 부분에 불을 켜놓고 다니지 말아라. 조금만 신경을 쓰면 삼보의 정제가 아껴지는 거라 이거죠. 근데 대개 보면 에어컨도 여기 켜놓고 저기 켜놓고 제가 에어컨 키지 말아 소리 안 하잖아요. 요즘은 제가 참 착해졌어. 무척 착해진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어느 사찰에 주지를 할 때는요 5, 6월에도 7월 백중 70절에도 에어컨 한 번도 안 켠 적이 있어요. 왜? 불사해야 되니까. 그 돈이 뭐 엄청나서가 아니고 그게 상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도님들은 짧은 부분에 편안하게 가벼운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스님은 옷을 몇 개를 기워 입어야 되잖아요. 장산 입어야죠.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겹겹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도 염불을 해서 다 염불 끝나고 나면 옷이 흠뻑 젖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검약하자. 그런 부분이 상징적 부분을 통해서 불사를 하자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를 가졌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주지 끝나고 나니까요 욕 많이 하대요. 네? 세상에 나쁜 놈이라고. 근데 그게 몇 번 지나가고 나니까

0: 주님 몇 번 바뀌고 나니까 그 당시 함께 하셨던 분들이 저를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스님,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때 살았던 게 진리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불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참 괜찮대요. 세상 삶이라는 자체는요. 눈앞에 있는 부분으로 그냥 마구 살다 보면 뒤가 너무 허하지만 현실적 부분이 고통을 좀 참고 검약하다 보면 그것이 공덕을 짓는 데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공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판도고 수검 약지족해라. 적은 무름지기 검약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만족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만족해야 만족한 거죠. 흔전만전 아무리 많은 부분을 써도요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찾고 절약하고 애써서 하는 부분은 재식 시 공양을 할 때에는 음초를 즉 마시고 씹을 때 부득 작성하라. 실어금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서도 보면 쉴 데 없이 소리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쓰여 안 쓰여?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A예요. 참 희한하게 쩝쩝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뭘 특별한 걸 먹나 봤더니 똑같은 나물 먹으면서도 그렇게 쩝쩝거리게 사람 신경 쓰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씹는 부분이 음식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그런 혐오스럽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구 휘젓거나 이런 부분들이 경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다 큰 걸 얻으려고 애쓰거나 보다 좋은 걸 먹으려고 애쓰거나 이런 부분은 바로 단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경책을 하셨겠죠. 그래서 부득작성이래. 실어금 소리를 내지 말며 집방에 요수 안상하라. 잡고 놓음에 요건도 모름지기. 즉 안상하라. 차분하게 조심해서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릇 같은 걸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덜그럭덜그럭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걸 하지 말아요. 그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대할 때도 부처님 공양 따기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덜그럭덜그럭 그냥 들었다 놨다 젓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뭐 이런 부분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만큼 그런 걸 하지 마라. 부득 거하는 곳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어금 얼굴을 들어가지고 이래 살피고 저래 살피고 하지 말아요. 음식만 차분하게 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고 누가 더 큰 걸 먹는지 적을 먹는 거 먹는지 나는 맛있는 거 안 주고 지들만 먹는지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차분하게 안에서 공양을 할 때는 공양을 하는데 집중하라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절에서 하는 모든 부분은 다 수행이라 수행. 나의 행동을 항상 삼가 조심해서 항상 부처님 대하듯 음식을 대하도 그렇고 걸음을 걸어도 그렇고 손님을 대해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시끄럽지 않아야 돼.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 법회 끝나고 나도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1: 시끄러워요.
0: 왜 시끄러워요? 차분하게 순서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빨리 나가야 돼. 왜? 조금 늦으면 돼. 30분 기다려야 돼. 내가 가서 먼저 줄을 서야 먼저 끝낸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 시간 법문 듣는 내용과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조금 늦으면 어때요? 오늘은 부처님에게 내가 공양 올리는 날인데 내가 부처님에게 부처님 제재로 쓰인 행위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인 법회 날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져서 질서를 우선시하는 부분의 생각을 가지고 절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불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경우들이 무척 많아요. 나는 거기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초발심 자경문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보면 아 그거 스님들이 얘기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제가 얘기했죠. 출가라고 하는 부분은 스님들처럼 출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신출가자예요. 육신은 밖에 있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절에 있어요. 신출가. 출가지 않습니까? 그럼 절에 왔을 때만큼은 스님들이 사는 생활과 결코 다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준용에 쓰려고 애쓰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어금 얼굴을 들어서 막 돌아보지 말고

부득 흔염 정추하고 좋은 음식과 시럽은 싫어하는 음식을 구분하지 말아야 돼. 나는 희한한 게 보면 절에 오셔가지고 맛있는 거 찾는 사람들 너무 많아. 맛있는 건 집에서 드시면 돼. 그리고 절에 오셔서는 절 음식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0: 음식을 해놨는데 난 요건 먹네 안 먹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덜 맞더라도 절에서 만드는 음식만큼은 버리는 음식이 없이 다 수용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 음식을 잘했네 못했네, 어느 절에 갔더니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이 동네는 만식이 너무 없네. 여러분 절에 공양 들으시는 거 아니죠? 절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예요. 절에 공덕지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지 말자. 또한 스님들이 출가를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절에 음식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부분이 목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 속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를 통해서 좋고 그름을 논하는 것 자체는 다른 부분의 수행자의 덕목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수묵 무언소라며 보름직 묵묵히 말이 없이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밥 먹을 때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밥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부녀 의원이 잘못하네, 기업 회장이 잘못하네, 시장을 잘 못 봐왔네, 누구는 밥을 갖다 주네, 나는 안 갖다 주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절에 오는 부분은 아 내가 누구에게인가 폐를 끼치기 위해서 오는 부분이 아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고민할 줄 알고 또한 부처님의 진리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부분이 분위기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주로 맛있다고 얘기하나요? 예? 아유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싫어금 기뻐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또한 묵묵히 말이 없이 묵언을 통해 가지고 식사를 대할 수 있도록 하라. 수방 호 잡념, 응? 그 수방 호 잡념하라. 모름지기 잡념을 막아 보호를 하면 잡된 생각이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서 보호를 하고 수지 수식이 모름지기 음식을 받으니 달료 형고 이성도업하며 모름지기 음식을 받음이 단지 몸이 마름을 막아서 도업을 이루기 함을 알아라 해가지. 무슨 얘기냐면 밖에 있는 분들은 맛있는 거 찾아다녀 안 찾아다녀요? 절에 와서 맛있는 거 찾을 게 아니야. 절에 와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약으로서 음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받아도 내 마음이 맑아지는 음식을 내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이 혼탁해지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절에 와서 고기 사달라 그러면 돼? 안 돼?
1: 안 돼요.
0: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보면은 모든 부분이 다 불교에서는 수행이에요. 수행. 먹는 음식까지도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모름지기 음식을 받음이 단지 몸이 마르지 않음을 목적으로 몸이 내가 너무 그 먹는 게 없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쓰러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이 음식을 받는 것은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닦기 위해서 굶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로 받으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절의 음식도 사찰 음식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뭐 음식에 대한 부분의 장르를 많이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보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음식은 거의 삼가하는 게 절집의 풍습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절에서도 그 스님들끼리 사는 것이 아니고 신도와 더불어 함께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종단 같은 부분은 승속 불이라 승과 속이 결코 차별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속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마음구조가 다르고 출가한 스님들이 마음구조가 다르나요? 같아요. 다 같아. 승복을 입었다고 마음이 달라지고 승복을 안 입었다고 마음이 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안입이설신이 육군을 통해서 육공의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분을 통해서 번뇌가 끊임없이 들끓듯이 출가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그 불성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 차별이 없이 수행을 다 하면 다 얻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 행동도 같아지려고 애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배이게 돼 있고 향을 가까이 하면 향내가 배이듯이 부처님 진리를

0: 함께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만큼 닮아가는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이니 저희 집에 오셨을 때는 그것은 스님들 일과 어떤 불자의 일을 이분법화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마음을 낼 수 있는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업을 위함인 줄 알고 수념 반야신경하되 항상 모름지기 반야신경을 염하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반야신경을 항상 염하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을 항상 염하고 살아라. 꼭 반야신경만 공부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반야신경은 모든 경전을 거의 대표하는 경전이라고 봐도 돼요. 우리가 항상 의식을 할 때 반야신경 합니까 안 합니까? 260자의 이 그 저희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거의 에기스나 마찬가지이니만큼 이렇게 항상 놓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도해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염하되 관 삼륜청정하여 관하라 이거예요. 뭐를? 삼륜청정을 관하여. 삼륜청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세 가지가 청정해야 돼. 저희 집에서는 첫째 시주를 하는 사람의 마음이 청정해야 되고 둘째 시주를 하는 물건이 깨끗해야 되고 셋째 시주를 받는 대상이 깨끗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절에서 밥 한 끼 얻어먹었거든 밥값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밥값 어떻게 하는 게 밥값이에요? 밥 먹고 실실 자는 거예요? 밥 먹고 누구 험담하는 거예요? 밥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누군가가 올린 공양을 나는 공양으로 받았어요. 그럼 그 공양을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업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목마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먹었어요. 그냥 살이 찌기 위해서 먹거나 먹어서 행복하게 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냥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었거든 그 밥을 먹은 부분이 바로 삼륜청정을 바라야 돼요. 내가 오늘 공양을 받아 먹었으니 이 공양이 헛되지 않도록 뭘 밝혀야 돼요? 내 마음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절에서 지켜야 될 삼륜청정의 정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륜청정을 권하되 불이 도용이어다. 도용을 어기지 마라. 도용이라는 자체는 도의 쓰임을 실행해라.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헛되게 받아들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절에 와 있으면 그냥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과거에 누군가가 절을 짓는데 보시를 했겠지, 이 절에 운영이 된 일은 누군가가 보시를 했겠지, 물론 나도 시주를 했겠지만 그 누군가의 시주금이 헛되지 않도록 바른 부처님의 진리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을 놓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미래를 향해 마음을 달리고 과거를 돌아보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듯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것이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변방의 성을 지키듯 안팎을 굳건히 지키고 스스로 그 마음을 지켜 악한 마음이 생기게 하지 말라. 마음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근심이 엿보아 고일이라.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참도인, 참깨친입니다. 깨친이와 사이비도인 어떻게 구분하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친이는 이제 분별이 없음을 깨친, 즉 지혜로운 일을 말합니다. 이것은 도인과 마찬가지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그런 도인을 우리는 선지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참 깨친이 도인은 아주 드문 것 같고요. 사이비 도인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사이비 도인으로 인한 피해는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참도인과 사이비도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합니다. 이 사이비도인, 도인자 앞에 사이비가 붙었어요. 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비슷하기는 하지만 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유사할 사자에다가 사, 비슷하지만 아니다, 아닐 비자 썼습니다. 도인과 비슷하지만 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이치를 다 아는 사람이 도인의 특징입니다. 미래를 예언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미래를 진단하는 이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고 또 도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행동만은 도인답지 않게 점잖지 않았길래 아마 사이비를 아마 제가 붙여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도인과 사이비도인 어떤 점이 비슷하냐? 아는 능력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이는 아는 초능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합니다. 도인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도인은 그 아는 능력에 걸맞게 행동까지도 굉장히 점잖아요. 그런데 사이비 도인은 아는 능력은 있고 사람한테 카운셀링은 잘해주는 반면에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인생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도 절세 미인이 있습니다. 절세 미인 중에서 아, 저희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참 곱다. 이렇게 얼굴과 마음이 같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얼굴은 예쁜데 마음씨만은 아주 표독하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 우리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밑에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사람 채용할 때 어때요? 대개 이력서 가져오라고 그러죠. 또 경력증명서 띄워오라고 그러죠. 자, 이걸 딱 보고 대개 판단을 합니다. 이걸 보고 판단해요? 관상을 가지고 판단해요? 관상 갖고 판단 안 하죠. 요새 어디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아요. 그럼 너 어느 학교 나왔느냐? 그동안 어느 경력이 있느냐? 너의 스펙은 뭐냐? 그 이력 경력을 따지죠. 그래서 적합하면 뽑죠. 관상을 보고 뽑아요. 이력 경력을 검토해서 뽑아요. 이력 경력을 검토해서 뽑죠. 근데 링컨이 중요한 사람을 쓰게 됐어요. 근데 그이가 이력서, 뭐 경력증명서 띄워갖고 왔겠죠. 근데 링컨은 이력 경력증명서를 보지 않고 얼굴만 딱 보고 얼굴이 바로 이력이고 경력이다. 너 얼굴 보니까 사람 괜찮더라. 이력 경력 필요 없다. 그대로 채용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관상을 잘 보고 아마 그런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면 그 방법이 이력이나 경력을 보고 택해서 사람을 뽑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상이란 말이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근데 겉으로 남자도 훤하게 생긴 두 사람이지만은 한 사람은

0: 행동이 점잖은 데 비해서 또 한 사람은 아주 행동이 형편없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자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굴이 예쁘지만은 마음씨가 얼굴과 똑같이 얼굴이 예쁘듯이 마음도 예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얼굴은 아주 예쁘지만은 마음씨는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듯이 외모와 속마음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마치 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능력에 있어서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속에 마음씨가 부처님 같이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그런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욕심도 많고 남자라면 여자를 밝히고 이러는 사이비 도인도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제가 선지식을 모시고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금강경에 나오는 일체 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를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공부한 결과 저는 그 도인이 설명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됐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참 도인이냐, 어떻게 해서 사이비 도인이 되느냐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참 도인이 되느냐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서가열애와 똑같이 전지전능한 능력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헷가닥하고 분별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별을 일으키고 거기에 탐진치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근데 탐심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님처럼 위대하고 모든 것을 다 구족하고 있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다른 뭘 구할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필요가 없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헷가닥하고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는 걸 언제부터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뭘 찾아서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하면서 뭘 하겠다고 설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서 하겠다, 목표를 이루겠다 이렇게 설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탐심은 탐내는 것도 탐심이지만 어서 하겠다라고 설치는 마음 이것도 또 탐심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가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왜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짜증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이 짜증 내는 마음을 진심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승내는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승내는 마음은 뭐예요? 짜증 내는 마음하고 통하죠?
1: 네.
0: 왜 안 되느냐? 왜 일이 잘 안 풀려? 그리고 짜증을 냅니다. 이거 진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어느 정도 또 이루어지는 듯 하는 수가 있어요. 늘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듯 하면은 목표 잘 이루어지네. 이만하면 됐네. 이런 그 만족한 마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만족한 마음이 상당히 위험해요. 더 발전하게 돼요? 발전하지 않게 돼요? 만족한 마음을 내게 되면. 발전에는 상당히 역행하는 안 좋은 마음이고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을 치심이라고 합니다. 즉 오만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절대로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만족해서는 안 될 그런 상황인데도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만일 수도 있죠. 이 오만을 치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심 내고 진심 내고 치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구족한 존재,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1: 네.
0: 우리가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게 된다면 무엇을 구하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치는 자체가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죠.
1: 네.
0: 짜증나는 것 자체도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1: 네.
0: 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다 돼 있는 건데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들뜬 마음 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1: 네.
0: 이 탐진치라는 것은 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괜히 불안해서 이 몸뚱이가 잃어버릴 것 같아서 나오는 비현실.

일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것을 한다라면은 사람이 지혜로워질까요? 깜깜해질까요? 해야 될 일을 한다라면 그건 지혜로워질 수가 있죠. 근데 안 해야 될 때 괜히 설치기만 하고 불안해 한다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연습하게 되면은 사람이 점차 지혜로워지는 데서 멀어져서 깜깜해지기가 쉽게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죠? 깜깜해지면서 재앙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깜깜하면 재앙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전등이 없이 길을 가다 보면은 어디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깜깜해지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도처에 재앙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깜깜하니까 우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혜로워질까요? 지혜와 멀어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존재이지를 모르기에 탐진치가 생겼고, 탐진치가 생김으로써 깜깜해졌고, 깜깜해짐으로써 여러 가지 불행이 생겼고, 무지가 생겼고, 무능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선각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대들은 위대한 존재다. 부처님같이 위대한 존재다. 전지전능한 존재다. 뭐 목표를 구하기 위해서 설칠 필요 없다. 탐심을 낼 필요가 없다. 탐심은 착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진심 역시 진심 낼 필요가 없다. 이미 너는 모든 것을 구족하고 다 이루고 있는 존재인데 왜 안 이루어진다고 짜증을 내느냐. 이거 자체가 착각이다. 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착각이다. 그 착각인 줄 알고 탐진치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가리키는 분이 나타납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탐심에서 벗어나고 진심에서 벗어나요. 치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짓을 다 그만두게 됩니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지금까지 허물어서 깜깜해졌죠. 그런데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다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는 요소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밝아지게 되면서 다 아는 능력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는 능력이 나오는 그런 현상,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이는 아는 이입니다. 이것이 참도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도인은 다시 말한다면 탐진치를 깨쳐서, 탐진치를 소멸함으로써 본래 부처님과 똑같이 아는 능력이 드러나게 돼서 세상의 이치를 다 잘 알게 되는 그런 분을 참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사이비 도인은 어떤 분이냐? 그이도 자신이 전지전능한 걸 몰라요. 위대한 걸 몰라요. 위대한 걸 모르지만은 모르기에 이제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하려고 그리고 탐심도 냅니다. 그 목표가 잘 안 이루어지면 왜 안 되나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진심을 냅니다. 약간 이루어진 듯 하면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치심을 냅니다. 그이는 탐진치를 벗어나서 부처님처럼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이는 너무나 욕심이 많아요. 뭘 이루겠다는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루겠다는 것 중에서 뭘 이루겠다는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나도 도인처럼 부처님처럼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았으면 그런 욕심은 꽉 차 있어요. 욕심이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았으면 그렇게 알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탐진치를 버려야 되죠. 근데 탐진치는 버리고 싶지가 않고 버릴래도 버리기가 싫고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다 알겠다는 욕심은 있고 이 두 가지를 서로 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도 있고 세상의 이치도 다 알고 싶고 그럼 세상의 이치 다 알까요? 못 알을까요?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그렇게 떠나는데 이제 그 다음 생의 얘기입니다. 다음 생의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아, 나도 도인처럼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았으면 그 마음은 간절하죠. 간절한 것이 그 금생에는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데 몸을 바꾼 그 다음 생에는 이루겠다는 탐심이 또 왜 안 되는 진심이 잠시 쉬어요. 쉬면서 그 다음 생에는 아는 능력이 나와요.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밝게 깨치신 스승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실제로 탐진치가 없이도 아는 그런 참 도인을 만난 적이 물론 있었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는 탐진치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는 않았지만 아주 실감나게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이는 정말 도인처럼 알아요. 어느 정도 아느냐 하면은요. 물론 세상 떠나신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생존에 계시면 백한 20살가량 되신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그이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때 해방이 되니까 남쪽은 미국 사람들이 와서 머물렀고 북쪽은 소련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게 남쪽이 미국 사람들이 와서 수많은 그때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때 거의 없었죠. 그분은 초등학교 겨우 나왔기 때문에 영어를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는 능력이 있어요. 아는 능력이 있으니까 영어가 알아들리는 거예요. 자, 이 아는 능력은 탐진치를 닦아서 생긴 거예요. 전생에 알기를 바래서 생긴 거예요. 알기를 바래서 생겨요. 알기를 바래도 아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기를 바래도 그 생에는 몰라도 고담 생에 가서는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이한테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듭니다. 그이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미 6.25 나기 전에 몇 년 전에 6.25가 언제 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점치러 구름처럼 모여들까요 안 들까요? 그이를 만나려면 며칠 전부터 면회 신청을 해도 만나기 힘들 정도로 장사진을 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운 좋게 그 할머니를 만나서 늙었을 때 대화를 아주 진지하게 했어요.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게 점쟁이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도인이지. 어떻게 점쟁이냐. 근데 그한테는 유명한 명사들이 많이 옵니다. 김구 선생이라고 다 아시죠? 독립투사. 응? 김구 선생이 한번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벌써 6.25 훨씬 전입니다. 근데 그이가 딱 보기에 얼마 있으면 총이 맞아 돌아갈 것 같아요. 예, 걱정이 된 거예요. 그 미리 아니까. 선생님, 이거 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점쟁이 말이 우습게 들릴까요? 안 우습게 들릴까요? 우습게 들리면서 그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건강한데 내가 왜 나한테 변고가 난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할머니 말을 일축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 안 있어서 그 할머니의 말대로 김구 선생은 총이 맞아서 비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와 같이 정확히 미래를 마칩니다. 근데 그이는 역시 여자니까 외로워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성질도 내요. 돈은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갈퀴로 긁었습니다. 근데 돈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 돈에 욕심만 있었다면은 어떨까요? 돈도 많이 맞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해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나가서는 까딱하다 혹세무민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이가 얼마나 유명했는 줄 아세요? 제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 그를 모셔갔습니다. 이게 최 돈 많은 사람, 훌륭한 정치인들 옆에는 항상 유명한 점쟁이가 항상 뒤따라요. 그분한테서 얘기해주는 실감나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재벌이 딱 모시고 가서 밀실에서 단독 회담을 한 겁니다. 자기는 5분도 안 있었을 때 딱 서서 물어보셔. 아주 당당해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도인 같아요. 몇 가지 물어서 자기가 딱 처방을 해줬대요. 뭐 그걸 여기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췄어요. 그냥 돈도 바라지도 않아요. 딱 서서 묻는 말에만 딱 대답하고 뒤도 안 돌아서 오는 걸 보면 도인의 모습은 보이지요. 그런데 여자같이 외로워하는 것은 어때요? 도인 같지 않죠. 그이는 사회비 도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0: 이렇게 진짜 도인, 사이비 도인이 어째서 생기느냐?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 할머니처럼 그런 사이비 도인이 적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 할머니만큼 아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약간밖에 몰라요. 약간밖에 모르면서 사람한테 아는 소리 하니까 그게 혹해요, 안 혹해요? 혹하죠?
1: 네.
0: 자, 앞으로도 이런 사이비 도인과 참도인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는 이런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어떻게 참도인과 사이비 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지침이 있다면 무엇인지, 제가 마침 그런데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사이비 도인의 사회를 제대로 파악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그분처럼 피해자가 다시는 없기를 이제 바라게 되는 겁니다. 사이비 도인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혜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 네.
0: 지혜롭게만 된다면 그런 사이비 도인의 덫에 절대로 걸려들 위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참도인은 어떻게 됐냐면은 탐진치를 깨쳐서 아는 능력이 나와서 도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진심도 없고 치심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이는 다른 사람한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구족한 구족의 진리를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도인은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물론 항상 도와주려고 합니다. 돈으로도 도와주려고 그리고 또 지식으로도 도와주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혜로도 도와주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악도에 떨어질 것까지 구원해 줍니다. 이게 참 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도인은 어떠냐? 아는 소리는 좀 해요. 근데 마음속에 탐진신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조금이라도 요구해서 돈에 대한 피로를 느끼게 피로. 아, 저희한테 돈 갖다 바치느라고 내가 감당 못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갖다 바친 돈만 해도 부지기 얼마나 많은지 내가 그걸 말하려면 이미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그이는 진짜 도인이에요? 사이비 도인이에요? 사이비 도입니다. 진짜 도인은 돈을 필요가 없어요. 네 속에 궁한 마음만 없으면 저절로 부자가 되리라. 궁한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만 가르칩니다. 나한테 돈 가져오면 부자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이비 도인. 근데 사이비 도인은 처음에 많은 돈 바라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내라고 하면서 조금 늘려가지요. 그다음에 진짜 도인은 그이가 밝아지고 깨쳐지고 지혜로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일만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자꾸 하다 보면은 갈수록 지혜로워지고 기분이 좋고 마음이 평화를 얻게 돼요. 근데 사이비 도인은 자기 욕심을 내세워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절대로 드러나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다 우회해준다라고 하지만은 한참 지나다 보면은 그이 시키는 일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아, 그이는 왜 이렇게 내가 할수 없는 거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자꾸 시킬까? 그리고 그의 법문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도인의 법문은 핵심이 간단명료합니다. 뭐냐?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들었다. 운명도 내가 만들었다. 자, 재앙이 떨어진다. 재앙은 다 네가 불러오는 것이다. 네가 불러온 것만큼 네가 해결할 수 있다.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가 떨어져도 거기에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네가 불러온 것이니까 네가 해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참 도인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그 재난을 스스로 극복하는 길이 있음을 알고 그대로 일러줍니다. 근데 사이비 도인은 재난의 재앙의 원리를 몰라요. 자기가 왜 어떻게 이렇게 알았는지 아는 능력이 있거든요. 아는 능력이 있지만 왜 이렇게 알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째서 이렇게 알았는지 이유를 안다면 그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인재를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는 능력이 생겼는지 모른다면 교육기관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도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필요하게만 하면은 이는 참 도인이 아니라 사이비 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 도인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물건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식도 주고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지혜를 줘서 밝게 할 뿐만 아니라 드디어는 지옥에 갈 악업에 떨어질 것까지도 구원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구세주가 됩니다. 그런데 사이비 도인은 자기 이익이 더 먼저이기 때문에 물론 다 사람마다 다 동일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우연은 척하지만 속셈은 자기 그 세력을 키우고 신도수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참도인은 자기 세력을 늘리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신도수를 많이 늘리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집단적인 조직을 만들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신도수를 많이 하려고 하고 조직을 키우려고 하고 이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참도인이 아니라 사이비 도인일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이비 도인은요. 사람을 필요하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알아요. 나무 숭을 잘 봐요. 숭지를 내요. 탐진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가다 사이비 도인 밑에 신도가 10만이다. 그러면 사이비 도인 교주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먼 발치에서 보면 그대로 자비로워요. 대자 대비해요. 좋은 말씀만 골라서 하니까 진짜 도인인지 사이비 도인인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자주 봐요? 자주 안 봐요? 자주 보니까 그 속셈이 드러납니다. 근데 자주 봐도 신경질을 안 내고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참도인이 됩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 얘네들은 내 단점을 알아도 멀리 퍼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짜증을 잘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잘난 척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도인은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티를 안 내요. 우리 그 나홍 스님의 시가 있습니다. 청사는 나를 두고 말없이 살라하고 흐르는 물은 나를 두고 티없이 살라하네. 탐욕도 버려두고 성냄도 버려두고 물처럼 바람처럼 티없이 살라하네. 이게 유명한 고려 말 도인 참도인입니다. 나홍 스님의 식기입니다. 즉 참도인은 탐욕이 없어요. 성냄이 없어요. 티를 안 내요. 잘난 척하지 않아요. 법문을 하더라도 야, 내 법문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티없이 쭉 이렇게 삽니다.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항상 도와주고 배려하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도와주려고 하고 지혜를 지식보다는 지혜를 주려고 하고 그리고 드디어는 악도에서 구해주는 이런 일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악도에서 어떻게 구해주느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믿는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구원을 얻고 천당에 가리라. 안 믿는 자여 지옥에 가리라. 이러면서 겁을 줍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안 믿고 불교 쪽으로 많이 와요. 근데 불교에 정말 지옥 없을까요? 있나 봐요. 정말. 그래서 아주 나쁜 짓 하면 정말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하는데 고생을 자꾸 하는 동안에 부수입이 있어요. 고생은 나쁜 것만 있고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겠죠. 지옥에 가서 고생을 한다고 칩시다. 뭐 무간지옥이라는 데가 있대네요. 아비지옥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는 하루에 만 번 죽고 만 번 산대요. 죽으면 근본 한 번 죽고 말지 만 번 죽고 만 번 살다니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요. 이 괴로운 것은 나쁜 것만 있죠. 있는 줄 알고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거겠죠. 근데 지옥에 좋은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괴로울 때요.
뭐가 중요하면 나라는 게 죽어요.

당이 죽어요. 몹시 괴로울 때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몹시 괴로울 때 탐욕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몹시 괴로울 때 짜증 안 나죠? 그리고 마음이 겸허해집니다. 우리 중병을 앓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아주 경건해지고 겸허한 거 체험해보죠? 그게 고통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상이 죽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씨앗이 다시 잉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옥에 가면 영원히 지옥입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지옥 갔다가 다시 나와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받는 고통으로 아상이 소멸이 되고 아상이 소멸이 되면서 축복의 씨앗이 잉태가 되고 그 축복의 씨앗은 지옥의 고통을 어느 정도 받게 한 뒤에 다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교에서도 나쁜 일을 자꾸 하면은 축생이 된다거나 축생 중에서도 가축은 조금 보가 덜한데 뱀이나 이런 것처럼 되는 것은 아주 보가 심하면은 뱀도 되고 이것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럽니다. 뱀은 그래도 몸뚱이라도 있죠. 몸뚱이 없는 것은 더 고통이 심하대요. 그것은 고통이 아주 심해서 그건 진짜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불교에서도 지옥이 있고요. 지옥에서 선지식이 깨치니가 구해준 그런 재미있는 신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례를 잠시 말씀드리면서 참 깨치니는 이렇게 만나기 힘들지만은 만나면 우리한테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주고 심지어는 악도에서까지도 구해주게 된 벗어나게 하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런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서 직접 체험하신 이야기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듣기 어려웠던가 봐요. 우리 선생님께서 금강산 장안사에서 수도를 하셨던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백성욱 박사님입니다면은 그때는 승려시였고 머리를 깎았고 많은 승려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장안사, 금강산 장안사, 우린 지금 갈 수 없는 그런 북쪽 땅입니다. 그 장안산 지금 다 불타서 흔적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한 중이 펀펀이 공부는 안 하고 멋대로 놀면서 죽을 때 한 생각만 탁 바꾸면은 바로 부처님 세계로 갈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뭐 가행정진하고 용맹정진하면서 그래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뭐 있느냐. 죽을 때 한 생각만 탁 바꾸면은 바로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데 나는 보통 때 공부 안 하겠다. 이제 그리고선 펀펀이 놀았답니다. 근데 이제 죽을 때가 돼서요. 한 생각을 탁 바꾸려고 그랬대요. 바꾸려고 그러는데 바꿔질까요? 안 바꿔질까요? 안 바꿔지더래요. 이건 악심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 바꿔지는 거 보면 그동안 내 생각이 틀렸네.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한 생각을 딱 돌리려고 했는데 이를 악물고 허물할수록 생각은 더 바꿔지지 않고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아득하게 됐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이가 그 악심을 품고 세상을 떠나면은 큰 난리가 날 것 같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중이 이게 귀신이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귀신이 뭐냐면은 몸은 없고 마음만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귀신 중에서도 고약한 귀신이 있고 덜 고약한 귀신이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어느 귀신이 제일 고약하냐 하면은 장가 못 간 총각 귀신. 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귀신들이 시집가는 또는 장가가는 이런 때 방해를 놔서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되는 수가 많이 있고 그런 것은 귀신의 원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통 못해서 죽은 승려의 귀신. 이거 굉장히 고약하대요. 그래서 그 승려가 도통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때요? 마음을 확 바꾸려고 하는데 안 바꾸니까 독이 잔뜩 났죠. 그게 귀신이 되면은 장안사에 있는 승려들을 다 결단을 내겠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몸을 어떻게 받게 해야 되는데 사람 몸을 받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생전에 펀펀이 놀고 수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축생 몸이라도 받게 해야 되는데 축생 몸이라도 받게 해야 되려면 어때요? 생전에 좋은 일이 했어야 될 텐데 생전에 저 중이 좋은 일이란 게 뭐 있나 하고 관찰을 해봤답니다.
해봤더니

어느 때 시루떡을 하나 가져와서 스님 이 시루떡 좀 드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잘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시루떡을 딱 보니까 시루떡이 어때 수수 팥떡이죠. 팥떡에 아기가 먹은 피의 흔적이 있더래요. 근데 그걸 먹으면 비용이 된대네요. 이런 얘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암소리 안 하시고 숟갈로 팥고물 이렇게 긁어서 나머지 백설기가 된 것을 이렇게 먹었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님은 팥떡보다도 시루떡을 좋아하시는군요. 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아기가 먹은 피가 있어서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묵묵히 그걸 드셨다고 그럽니다. 자, 그 공덕이 있었어요. 그 공덕으로 잘하면은 천도가 될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 공덕을 기억해내면서 아마 기도를 하셨던가 봐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 장한사 그 부엌에 그이가 살았을 때 공양주를 많이 했는데 사슴이 가끔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슴의 몸을 받게 했다. 받게 해줬다. 누가 받게 해줬어요? 이 참도인이 했어요. 자, 왜 사슴의 몸이라도 받게 했느냐? 사슴의 몸을 못 받고 귀신으로 떠논다면 장안사에 있는 모든 승려들을 다 결단을 내게 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슴의 몸이라도 사람의 몸을 받을 정도로 복을 짓진 못했어요. 사슴의 몸을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자, 그걸 믿는다면은 도인은 다른 물건에 탐도 안 내면 물론 베풀어 주고요. 지식을 베풀어 주는 나머지 지식보다도 더 좋은 게 뭐예요? 지혜. 항상 지식을 주기보다도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네 속에 모든 지혜를 다 갖춰놓아라. 탐진치만 없으면 바로 지혜가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지혜를 일깨워주시면서 탐진치를 소멸시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신 것과 함께 더 합층 더 나아가서는 악도에서 떨어지는 것까지 미워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참도인은 우리가 늘 만나기를 기원해야 돼요? 안 기원해야 돼요? 반대로 사이비도인은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아는 척하면서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진짜 도인인지 사이비도인인지 잘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그 일을 자꾸 만나서 피로가 느껴진다거나 그리고 무리한 것을 자꾸 시킨다거나 또 자꾸 만나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몸이 우울해져요. 이렇게 되면 이인은 사이비 도인인 줄 알고 빨리 손을 띄어야 됩니다. 그렇게 손을 못 띄는 나머지 제가 알던 그 사람처럼 비참한 그 생을 마감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참도인, 참깨치니 그리고 사이비 도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비슷한 점과 다른 점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점은 아는 능력을 갖춘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참도인이지만 탐진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사이비도인이다. 이 도인은 만나면 만날수록 편안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고 나아가선 악도에까지 구원해 주는데 사이비도인은 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거나 가까이 있으면 짜증을 내고 잘난 척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 이것은 사이비 도인의 특징이다. 아, 자, 근데 우리는 재수가 없으면 항상 사이비 도인 만나게 되기 쉽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꼭 해야 됩니다. 세세생생,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참도인 만나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온 이렇게 원을 세울 때라야만이 우리는 사이비 도인을 만나지 않고 참도인을 만나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이 금강경 가르침을 자꾸 실천하다 보면은 더 깊은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요. 지혜의 세계로 들어간 성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수벌이 존재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불설 반야 바람이리, 즉비 반야 바람이릴세, 심형 반야 바람이리니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반야 바람이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통 지혜와는 다르다. 보통 지혜로서는 중생 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번뇌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갈 수가 없다. 바로 분별이 사라질 때는 어떠냐 하면은요, 지혜가 나오는 때고 능력이 나오는 때입니다. 근데 금강 반야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와 나를 둘로 보질 않아요. 금강 반야의 지혜에 도달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부처님처럼 전지전능하다는 것을 깨치게 된다는 겁니다. 논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안의 선지시 금강경의 김원수 법사입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시는 큰 부를 이루는 문이 되고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불자님들의 후원을 통해서 많이 BTN 불교 TV 프로는 더욱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불자님들의 신심 내시는 후원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발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죽음이 몸과 마음을 무너뜨려도 은혜로 베푼 보시의 복덕은 자신을 따르는 양식이 되어준다. 자신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마음을 닦은 공덕에 의지하여 돈, 재물, 음식 등을 능력에 따라 널리 베풀며 부지런히 마음을 닦는다면 그것은 결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

나쁜 말과 꾸짖는 말로 잘난 채 뽐내면서 함부로 남을 업신여기면 미움과 원한이 우물튼다. 공손한 말과 부드러운 말씨로 남을 높이고 공경하며 매침을 풀고 욕됨을 참으면 미움과 원한은 저절로 사라지리.

0: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0: 대구 산모사주지 동훈입니다. 60여 년 수행 법력과 회안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부처님 45년 설법을 불자님 두 손에 담아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BTM 불교TV를 매주 시청하시면서 부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자, 보이 강대 재불경계라.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강대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려면은 그거 꽃없는 열매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국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일 행을 닦아야, 평등한 지혜와 보살행을 닦아야 청정한 원인에서 뭐가 도달하겠어요? 청정한 결과가 도달하겠어요. 그 연꽃피는 연못에 가면 분명히 물고기도 논일고 개구리도 논일고 그 오리도 있을 것이고, 요 소류지에 가면 그럴 거예요. 그 연꽃 오늘 구경하러 가신다는데 가지 말라 했어요. 땡볕에는 연꽃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해뜰때 연봉우리나 연꽃에 이렇게 해서 물줄기가 이슬이 저.

비단 실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있잖아요. 그때 가야 아침에 우리 고사님도 사진을 막 찍으시고, 그때 가야 사진도 매직 타임을 딱 찍어. 사진은 학산강에서 찍는 거 아니라, 이 퍽 퍼져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찍을 때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되고, 이게 렘브란트의 조명 비슷하게 쫙 들어오는 거, 예? 사선으로 비춰드는 그런 저녁에 그런 시간들을 매직 타임이라고 그래, 매직 타임. 예. 빛과 그림자를 사진에서 그 컨트라스트를 잘 잡아내야 되거든. 그 이 하이라이터 섀도우를 잘 잡아내고, 그 진한과 역함.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인생에 어디가, 어디만큼 진하게 국물을 내야 될지, 예, 약하게 돼야 될지. 그래서 쪼린 같은 거 할 때는 소금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간 맞출 때. 뭘 해야 돼요? 간장 가지고 해야 쪼리면 이렇게 국물이 안 짜지잖아요. 소금 가야 하면 쪼르면 쪼를수록 뭐가 짜져요? 국물만 짜지잖아. 간장 해야 해. 쫙 배겨가지고. 제가 왜 요리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리에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저보다 훨씬 잘 하시잖아요. 그죠? 요리 얘기를 해야 이해가 금방 가거든. 된장 얘기해야 이해가. 근데 여기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있으면 컴퓨터 얘기를 해야, 제가 몰라도 그 분들이 내어도 잘해요. 컴퓨터 얘기를 해야 서로가 공감이 형성이 돼요. 왜 글쓰는 얘기합니까? 사경반이 많기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네. 사경들이 하다가 처음에는 안에 심이 있는 부서를 하면 좋지만은 나중에는 심이 없는 무심필로, 그죠? 그걸로 이렇게 힘을 내가지고 쓰는 거는 굉장히 그 필력이 있어야 되겠죠. 글이 안 나오니까. 붓이 눕어버는데. 그 어른 스님, 그 장대명 교망 녹 인천지어라고 쓰는 스님 뒤에 그 액자 하나 있잖아요. 그 무심필로 쓴 거거든. 그 심이 있는 걸로 쓴 게 아니에요. 무심으로 쭉 당겨나가. 그 심이 없는 걸로 스님한테 그 이제 전시할 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정식 값을 치르고 이제 사드렸죠. 근데 그냥 공짜로 갖다 놓으면 영업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얼마가 되든 값을 치르고 무심필로 그렇게. 의미가 그렇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 스님한테는 무심필로 썼다 말씀 안 드렸지. 그러나 무심필로 그래 해놓으면은 더 뜻이 진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다른 분들 글 좋은 게 많은데 왜 스님 글만 이렇게 걸어놓고 다 없애 붙습니까? 이랬는데. 저 화음 두 자매, 다른 거 다 걸어놓으면 더 좋지만 두 자매에다 이 공간에 화음이 꽉 차가 있는 게 들어오면서 환하지요. 네. 아, 그렇잖아요. 잡강이 많으면 별이 안 보이는 거라. 가로등이 많으면 별이 안 보여. 예? 별 걸 다 해야 된다. 수 중생 심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이미 시에는 중생의 마음을 따라가서 나타내서 걔들 모두 다 한의하게 한다. 중생들의 마음, 바램, 소원에 따라서 그 모습을 나타내줘야지. 예. 그러니까, 아, 전미구 뭐 이렇게 하다가, 아, 하자는 대로 엄마가 따라가줘야지. 니 쪼매난 게 지금 말 안 듣고 따라와야지. 내가 젖줄 때 니가 젖 먹으면 되지. 아무 데나 젖내려 해, 자꾸. 내가 딱 기저귀 가릴 때 내가 니가 똥사해. 이러고 일하면 되겠나, 이겠죠. 부처님은 그렇게 중생의 근기와 원력에 따라서 각가지. 부처님 국도가 특별하게 있는 게 중생이 살면 거기에 가기 때문에 불청 지우라. 원하지 않아도 친구가 되어주죠. 부처님은 중생을 따라서 지혜와 신통을 달아내지만 부처님 할 일이 없어서 지혜 신통 내겠습니까? 강대여 법계하고 구경여 허공하며 진미래제하여 일체 급수에 무유휴식이라. 그 단순히 아름다운 불국토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죠. 보살은 모든 불국토가 또 하나인 걸 알고, 하나인 걸 알면서도 어디든지 걸림없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큰 데도 가고 작은 데도 가고 높은 데도 가고 낮은 데도 가고, 우발 대원하되 또 큰 대원을 세우기를 원여 일체 보살, 일체 보살과 더불어서 동일지행이라. 일체 보살과 더불어서 동일한 뜻과 행, 동일한 마음과 바깥의 행. 삼업이, 신구의 삼업이 지행을 했지만 지행은 이 신구의 삼업이에요. 그죠? 뜻과 행이 같다. 안팎이 보살, 일체 보살과 더불었다 같으며 무유원질이라.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질투한다 할 때, 질자는 내가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걸 질이라 그래. 투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뭐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조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미워하는 걸 투라고 그래. 질투하잖아요. 묶어서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와 미운 이가 없어. 성근은 원수와 미운 사람이 없다 이거.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 첫 번째죠. 8번째 공덕 중에 보살들이 남하고 같이 할그 보살의 원력을 떠나지 않는 보살 분리원이잖아요. 예? 보살이 이 10가지 원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 미운 마음을 처음부터 없애야 된다. 그런데 안 미워할 수가 있나? 한 행동이 밑가시 싫었네. 일체 성근을 일단 잘 모으고, 성근을 잘 모으는 것은 칠불 통계 중에 뭐라 그럽니까? 중선, 봉행, 제약, 막자. 정행품에는 뭐라죠? 선용, 기심. 일체 보살로 평등 일연하며, 일체 보살이 평등하게 한 가지로 반대, 평등하게 관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차별심 없이, 법성이 똑같으니까, 그죠? 여기서 성격이 천차만별이지만 법성이 다른 건 사람은 없어요. 예? 쉽게 얘기하면 법성은 이래 보면 다 혈액이 있는 게 법성이라. 근데 혈액형은 달라. 그건 법상이에요. 예? 사실은. 예? 뭐, A형도 있고, O형도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슨 형이에요? 전부 B형이지. 붓다형이라고요. 자비로운 피라서 B형이에요. 평등하고 고요. 일단 처음에는 성근을 잘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남 미워 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평등해야 되고, 세 번째는 상공집회하야. 항상 이런 모임에 항상 모여가지고 불상사리라 서로 떠나지 않는다. 그 옆에다 상지상덕 써놓으세요. 서로 알아주고 서로 이득을 주는 것이 우리가 모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보살을, 부처님과 불보살을 가까이 하는 게 상공집회하야 불상사리라. 예?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과 보살을 가까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 수의능연하야 종종불신이라 마음대로 각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고 뜻에 따라서 부처님의 몸을 나타낸다. 성불의 몸을 나타낸다는 거죠. 임기자심하여 자기의 마음대로 능지일체열의 경계라. 능이 일체열의 경계와 위력지혜하며 위력과 지혜를 얻으며.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의 신통력과 지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분명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자신의 인생에 맞는 공덕이고 이득이고 소득이고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아, 어떻게 이런 걸 만나서 알았을까 싶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 똥돼지 같은 놈이 어떻게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예? 야가 빠진 여우 같은 내가 어떻게 이거 알았을까 신기하잖아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거 몰랐으면 더 완전히 뭐 희한한 인간이 돼버렸을 건데. 이거 알아도 영뭐 성질머리 안 좋은데, 성질머리 안 좋은데. 덕 불태 여의 신통이라 물러가지 않고 뜻대로 되는 여의 신통을 얻어서 물러남이 없는 신통. 물러남이 없는 정진. 이 노래 결코 퇴전하지 않다는 신통을 얻어서 자유롭게. 부지런한 것도 신통이요. 밥잘 먹는 것도 신통이지만, 예? 화장실 잘 가는 것도 신통이고. 유행 일체 세계하여 일체 세계를 다니고 모든 세계를 자유롭게 다닌다. 자, 그 다음에. 현영일체 중요하며 모든 부처님의 법회에 몸을 나타내고 어느 부처님 법회든 우리가 초발심 안 가는 데 없다. 여 갔다 저 갔다 해인사 갔다 통사 갔다가 오대산 갔다가 문수선원 왔다가 수암 갔다가 온데 간다. 경주 갔다가 또 뭐지 또 그게 좋은 거예요. 온갖 법회라고 있는데 또 저기 법무사 검정 불교대학 갔다가 아이고 그러니까 되게 내가 별나다 이러면은 몽구스처럼 나를 갈보려고 달렸는데 몽구스 알아요? 앙앙앙앙. 그래 참 그런 거 훌륭한 거예요, 그죠? 아.

선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1불, 2불, 3, 4, 5불, 2정승, 이어 무량 천만 불세 그래 댕긴다는 그런 선근이 있어야 돼. 선근. 그런데 별나대 안 하면 칭찬해 주는 건지도 모르고 날 때려 죽이려고 다 눈을 막 부라리고 그런다. 그건 별난 게 아니고 훌륭한 거예요. 그죠? 반어법이지, 반어법. 그 어떤 사람이 안 가느냐? 자기의 도치대가 암만스럽고 이래가지고 초상이 나도 안 가고, 예? 남이 아파도 안 들받아보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자기 아집 암만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 관세음보살 어떻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33응신, 32응신을 나타냅니까? 부처님이 하실 일이 없어서 1100억 화신이 되겠습니까? 지 일체처 해양이라고 우리가 그 십해양품 할때 배웠잖아요. 일체 모든 곳에 간다고. 춥고 덥고 가리지 않는다. 일체 모든 곳에 간다. 그런 분들이 가셔가지고 함경을 짊어지고 오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번역하시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설하시고 해설 남겨놓고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게 2000년 전에 이 천친보살의 해설이잖아요. 이런 게 남아있다니까. 예? 천친보살, 용수보살보다는 제가 좀더 똑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만약에 천친보살, 용수보살은 한문 몰랐을 거예요. 산스크리트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 아, 그렇잖아요. 저는 원효스님보다도 더 똑똑하다 하잖아요. 원효스님 중국 못 가잖아요. 내 중국 몇 번이나 갔는데. 이런 걸 망발이랍니다, 망발. 모든 법회에 있는 데만 가십시오. 통도사 하암살림 할 때, 아니, 시간 될 때, 시간 될 때, 그 시간 될 때,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별난 우리 보리수 보살님 같은 경우도 만학도가 돼가지고 동국대에서 공부하는데, 그 지도 교수가 저하고 친하거든. 스님 1등 했어요.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기분이 엄청 좋은 거래. 내내 지 뜯기기만 하는데, 내내 뭐 배운 줄 알고 그러시는 거지. 어르신님이 뭐 가르쳐 주시나, 뭐 우리가 가르쳐 주나, 뭐, 여기는 전부 다 자발적으로 공부하잖아요. 이 함경이라는 책은 그렇습니다. 중국집이나 뭐 어떤 자원 한식집이나 가면 이 코스 요리가 쫙 나오잖아요. 예? 그 이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어요. 함경이라든지 건강의 해설서라든지 이런 게다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게 보는 함경은 그렇게 잘 정리된 코스 요리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매일 사시 사철 역부여시 상설법. 여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에도 따먹을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리는 사과나무 같은 그런 사과나무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있어요. 예? 이게 하엄수요. 하엄경이란 이 경전은 그건 코스 요리가 아니야. 그것도 이게 입법계품 저기 어디 뒤에 나오죠. 껍데기고 알맹이고 우리는 꽃이 있고 인간의 생명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화가 동시라. 꽃과 열매가 동시에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야. 야! 이런 건 다른데 누가 해주지도 않은 거야. 생명력이 있는 밥상이라고 우리한테. 그걸 못 느낀 사람들은 이 공부가 안 돼요. 인생 자체가 안 된다고 느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희지면 희지낸 대로 염색 안 해도 아름다워요. 얼굴이 우리처럼 검은데도 백옥같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있으면 있는 대로 좋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저쪽에 풍경에 매달려가 있는 여기 물고기 있잖아요. 빼짝 마른 거 새빤떼기. 물고기가 헤엄치는 걸 보고 그 풍경에 그 물고기가 헤엄친다니까. 그 울릉도 오징어 득장에 있는 빼짝 말린 오징어 있잖아요. 오징어 이거 물에 풀어놓으면 헤엄쳐 간다니까. 용대리 득장에 있는 명태 있잖아요, 명태. 바짝 마른 북어. 그것도 헤엄친다니까. 우리가 요 암만 많은 심보가 성불하기 빠르겠어요? 그 득장에 명태가 빠르겠어요? 내가 볼때 명태가 빠른 것 같아. 보입 일체 생체라. 일체 중생이 나는 곳에 다 들어가는 건 무한자비죠, 무한자비. 예. 성취 부사이 대성하야 불가사의한 도대체 말이나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대성
대성은 우리는 이제 해항할 때 향이라 하잖아요. 그죠? 소성을 돌이켜서 대성으로 나아간다. 해서 향대라. 부사의한 대성을 성취하고 불가사의한 대성을 성취한다.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무수한 대성을 성취하고 보살행을 원만히 갖춘다. 이게 이제 열 번째 대성의 경지에 들어가는 신토. 또 수보살행하야 수보살행하야 보살행을 닦아지다 하나니 강대하기가여 법계와 같고 구경이 완벽한 것이 퍼펙트한 것이 허공과 같다. 허공은 쪼개지거나 붙이거나 할 수 없는 것이요. 허공에 무슨 바느질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 진미래자하야 일체급수의 무유 휴식이다. 네.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겁 동안에 쉬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다른 성을 바라는 게 아니고 오직 대성. 여기서 대성 중에 대성을 일성이라고 하죠. 그걸 불성이라 하기도 부처님의 수례라 하고 대성을 다른 말로는 바라밀성이라 바라밀수레라고 합니다. 바라밀수레. 부처님의 수레는 보리성이라 할 수 있겠죠. 불성, 보리성, 바라밀성. 예? 우리는 이제 뭐 성용차성. 성용차성.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어린 시절도 좋았고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까지 왔는데 왜 지금이 황금기냐? 엊그제 이제 초복이었잖아요. 초복. 초복이 되면 이제 나락이 처음으로 이제 알이 이제 베긴다. 그래 중복이 되면 두 번째 알 베긴다. 말복이 되면 나락이 세 번째 알이 베긴다. 그 나락도 이렇게 벼도 이렇게 이삭을 다는데 보면은 옆에 보조해주는 잎사귀들은 뚝대기라 그래요. 나중에 집 배잖아요, 그죠? 뚝대기. 그리고 중간에 앵가 지탱해주는 건 나중에 집이라 그러고 이삭을 다는 걸 호기라 하지요. 호기 처음 들어보죠? 인생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삭이 다는 호기는 아주 단단하잖아요. 나랑 잎사귀 이삭 다는 거 잎사귀 예? 그건 아주 각질이 단단하다니, 땡땡하다니까, 어느 것이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파리가 퍽석한 게 자라고, 조금 단단하게 자라고, 아주 얇은 게 자라서 거기에, 예, 나락이, 벼이삭이 조롱조롱 열리게 되는데, 초복 때 한 번 알베긴다. 중복 때 두 번 알베긴다.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 주시는 건데, 비싼 것도 판다. 돈도 안 받고 이렇게 팔다 마아 죽겠다. 세 번째 말복이 지나면 알이 베겠다. 그 다음에 처서가 지나잖아요. 목이 입이 떨어진다는 처서. 그리고 백중이 지나고 그때까지 고개를 못 숙이고 찬바람 불 때 고개 못 숙이면 쭉쟁이 되는 거라. 그 나라가. 지금 우리는 초복 지난 지 오래됐고 중복 말복 다 지났고 처서 동지가 다 돼가는데 왜 이래 나락이 익어가지 않는지. 나락은 익을수록 익을수록 고개를 써요. 그게 못 빼앗아서 그래. 고개를 안 쓰고 뻣뻣하게. 예. 공자님 이제 60이 이순이요 70이 종심소역이 불륙우라. 70이 되면은 소화되지 않는 게 없어야 돼. 60쯤 되면 막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들어도 뿔따고 안 나야 되고. 예? 근데 아직까지도 불까지 해보자고 달게도 그건 안쪽에 아직 유아가 자라고 있는 거야. 젖먹이가 같이 그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가는 거지. 예? 철없는 사람하고 평생 살다 간다. 그러니까 왜 저건 나이 드는 사람은 이제 철 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하잖아요. 오직 난 막말할 때 알았죠. 저거는 한갑 지라도 철 안 들기다고. 진짜 한갑 지라도 철 안 드는 사람 많죠. 철 들면 어디 와가 있겠어요? 문수요. 같은 원을 세우고 같은 행을 닦고 시방세계 모든 중생하고 함께 가까이 하고 또 같이 하고 또 부처님하고 가까이 하고 이게 이제 불퇴전에 이제 서원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익성취원이라 큰 또 서원을 세우기를 아홉 번째 대성의 수리라 큰 서원을 세우되 원성 불퇴리나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행보살행이라 물러가지 않는 불태, 성불태륜을 타고 법륜을 타고 그죠?
물러가지 않는 법륜을 타고 보살행을 행하되 신의 업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업이 헛되지 아니하며. 제가 요번에 저기 메시지 보낼 때 요걸 보냈죠. 신의 업이 실불 당연이라. 황당하지 않다. 당연하다. 버릴 연자 황당할 당자. 황당하게 그 사람 말도 생각도 행동도 올곧다 이런 말이잖아요. 법륜을 타는 사람들은 잠깐 보아도 곧 필정 불법이라. 결정코 확신을 가지고 부처님 법에 다가섰다. 또 중생이 그 사람을 잠깐만 쳐다봐도 전부 다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신업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업이 헛되지 않다. 잠문 음성이라도 즉득 실지혜라. 잠깐만 소리를 들어도 진실한 지혜를 한다. 이거는 소리니까 뭡니까? 말이죠. 구업이죠. 구업이 헛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뭔가 신구 나왔으니까 생각이 나오겠죠. 재생정신이라도 겨우 깨끗한 생각을 신심을 진짜 맑은 신심을 내자마자 그 사람은 즉시에 뭐가 됩니까? 즉 영담 번뇌라. 신심이 돋았다면 번뇌가 아 나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신심이 없어서 그랬다.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스님한테 해인사 우리 스님한테 한참 좀 잘한다고 하다가 잘 안 하니까 근데 요즘 와 그러노? 제가 신심이 떨어졌습니다. 네 신심은 희한하네. 어째 붙었다 떨어졌다 하노? 충청도 논산불인데 우리 연사 선생님이 네 신심은 희한하다. 신심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냐? 왔다리 갔다리 하죠. 신심이. 그건 신심 아니죠. 망상. 자, 이런 보살의 생각이 의협이 맑은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께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그죠? 덕여 대야광수신이라. 야광수와 같은 큰 야광수. 야광수는 뭡니까? 정신병도 치료하고, 육체병도 치료하고, 눈병도 치료하고, 예? 치질도 치료하고. 야광, 모든 사람이 아픈 데는 다 이렇게 근심 걱정을 치료하기 때문에 이 병고와 더불어서 정신과 육체의 병과 더불어서 생로 병사 속에 우리가 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래서 그 야광 보살 갖다 야광나무라고 해놓고 덕 여의보신이라 여의주 보배우가 같은 몸을 얻는다. 중생을 이렇게 하는 첫째는 온갖 번뇌와 생사에서 치닥거리면서 온갖 괴로움 속에서 괴로움에 벗어나도록 해서 야광 약사 열애불 그죠? 그렇게 내 손이 약손이 돼서 치료해 주는 거고 둘째는 옛날 사람들이 가난과 결핍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고발 잘하는 선생님 보고 그랬죠. 남 자꾸 고발 심시 변정각 하지 말고 할 일 없으면 무료하게 무료급식 해라. 무료급식 변정각이다. 에이? 자, 그렇게 여유 있게 사세요. 에이? 어쨌든지 그 뭐 빡빡한 인생에 머리 써봤자 뭐합니까. 인생은 개그다. 수행이 일체 보살의 행을 수행하여 지이다. 하나님 강대하기가 벗겨갖고 끄덕겨 허물가도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모든 급 동안에 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마치 여의 보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듯이 보살은 중생들의 부족함과 궁핍함을 잘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번뇌와 생사의 괴로움을 없애려고 해서 대야광수신이라 얘기했고 그죠? 그리고 궁핍하고 결핍한 걸 채워주는 것을 여의 보주라. 그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거든. 어쨌든지 그 상처 안 나도록 잘 그 데일밴드 붙여주지. 그 정도라도 붙여줘야 돼. 예? 반창고에? 네. 반창고라도 하나 붙여줘야 돼. 그런데 반창고 안 붙이고 그 남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 뿌려뿌리고. 예.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 소금 뿌리기 주특기가 제 소금 뿌리기 같아요. 그 남이 싸울 때 옆에 가만히 쳐다보세요. 어떤 말을 더 독하게 악하게 해야 상대를 부술까 하고 그러거든. 남 진짜 악심으로 두드려 팰 때는 그거 부모가 자식 저기 해초리 될 때는 어떻게 다칠까 싶어 자기 마음도 아치면서 아줄 수 없이 두드려 패고 바로잡을 하잖아요. 그죠? 때리면서 같이 아픈데
남 못되게 하는 건 때리면서 속이 시원하다.

어떤 권투 선수는 시합할 때 이렇게 보면 따당가 딱 이렇게 하나 쓰러지면은 희죽이 웃는다니까. 막 손들고. 그런데 인간이 좀된 사람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싱하는 게 직업이라서 니하고 싸우지만 상대가 쓰러지잖아요. 쫓아가서 본다니까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예? 복싱 선수 있잖아요. 그래 돌아서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이래. 야, 그런 사람 보살심을 가지고 있어. 어쩔 수 없어 주먹으로 링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지만은 그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그리고 약점 공격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남이 눈이 찢어졌다. 그 공격 절대 안 해. 난 팔이 다쳤다. 그쪽 공격 안 해. 그러니까 못된 놈은 어때요? 팔 다쳤다. 조금까지 잘 됐다. 그 팔만 집중 공략하고. 다리 아프다. 그것만 뭐 부사제나 두드려 패고. 눈 다쳤다. 이 고기만 계속 집어먹는 거야. 우리 살면서도 그래요. 그 사람 약점을 딱 보고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같이 물들고. 진짜라니까? 남이 딱 다쳤다 이러면은 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상처 안 받을 쪽에서 이렇게 공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니가 지금 돈도 없는 게 니한테 달게 들고 그래. 니한테 인물도 빠지는 게 니한테 달게 들고 이러면 되는데, 못생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접니다. 자, 여기 약점 공격하지 맙시다. 약점 공격하지 맙시다. 자, 마지막에 10번째 성정각원이라 오늘 그것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큰 서원을 일으키려 일제 세계에서 안녕따라 삼맥 삼보리를 이루어서 한 티끌도 떠나지 않고 일 못한도 떠나지 않고 모든 티끌마다 처음 탄생하고 출구하고 도량에 나오고 정각을 이루고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을 나타내셨다. 이런 걸 우리 흔히 뭐라 하죠? 팔상승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그 바른 깨달음을 그렇게 보이는 걸 교화할 중생들이 사는 세계에서 부처님이 바로 그곳에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처님의 경계신 대지혜력을 얻고는 염념 중에 생각생각마다 일체 중생심을 따라서 성불함을 보여서 정멸함을 얻게 한다. 중생 여기는 고집 멸도예요. 예? 보입니까? 생각 생각의 사성제를 잘 관찰해야 되니까 수 일체 중생심이 중생심이 뭐냐? 고집이거든. 고성제, 집성제. 예? 그 고집을 잘 살펴가지고 시연 성불은 뭐야, 불도 무상, 서원성, 영덕, 정멸이다. 성불을 보여서 정멸을 팔정도, 도성제, 팔정도가 도 닦는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열반을 정득하면 또도 닦는 길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사성제, 진실한 진리를 설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대목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팔상성도 사성제 이런 게 나오니까, 아, 불교의 교리 마지막에 정리하는갑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자꾸 열려야 경전이 자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이 하나의 삼보리로 안욕따라 삼보리로서 시성정각으로서 지일체 법계가 즉 열반상이라 생사열반 상공하라. 일체 법계가 재범무하여 재행 무상이요 일체 개고요 열반 적정이다.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는 거구나. 예? 자아가 없음을 관찰하고 모든 법의 본성이 청정한 열반, 재해법, 무아, 재행, 무상, 열반, 적정. 아, 이거는 삼법인을 얘기하구나. 예? 그 일체 개고 들어가면 사법인인데 왜 삼법인이라 합니까? 중생은 일체 개고지만 부처님은 열반, 적정이라. 묶어서 네 가지라도 무슨 법인? 삼법인이라 그래요. 이런 연설하여 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마음에 한이하게 한다. 한 가지 음성으로 부처님 법을 말해 일체 중 마음을 모두 한이하게 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한다. 이거. 삼세 제불이 이름 연창이고 그러나 전성 휴성의 기균은 이라라. 앞부처님이나 뒷부처님이나 그 법은 한 법이다 이 말이죠. 예? 그한 법의 설명으로도 자 지금 한 번의 설법으로도 천년의 중생이 행복한 거예요. 에밀레 종소리가 천년 전에 들었던지 지금 들었던지 다 기쁜 거예요. 예? 듣는 사람마다 기쁜 것이라. 십 대열반이라 일부러 대열반에 들어가면서도 보살행을 끊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불교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꿈속에서라도 내지는 깊은 잠 속에서라도 자식의 현실을 품고 자는 부모님처럼 그왜이 부단 보살행이라 내가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 안 끊어야 되고 아무리 못 됐다 하더라도 보살행을 끊지 말아야 하라. 부처님이 종자를

안 끊는다 이 말이죠. 왜그 이상한 시인이든가 누가 쓰는 거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야말로 고향이 대구인가요? 모르면 또 대구탕을 잡사요. 시 대지에 들어가서도 일체법을 나란히 건립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경지가 경전의 가르침의 법도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대지에 들어가서 일체법에 그 일체법이라고 하는 거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붓으로, 예? 내 책으로, 내 음식으로, 색성, 향, 미촉법을 통해서 모든 지혜가 집착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 이 법지 통과, 신족 통과, 한 통과, 자재 변화하여 충만 일체법계라. 법지 통과, 신족 통과, 한 통으로 자재하게 변화하여 일체 세계에 충만한다. 법지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적인 만족이에요, 정신적인. 모든 법이 자성이 없는 줄 알거든. 걸림없는 지혜, 법지통. 신족통은 또 여의신통이라고 하죠. 사여의족, 또 사신족, 사여의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몸을 태어나기도 하고, 내 몸을 사라지기도 하고, 예? 목숨을 우리가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고, 생로병사에 또 오래 버티기도 하고, 생로병사, 행주자와의 내 몸을 마음대로 놀리는 신통을 여의신통, 신족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로 보세요. 조금 전에 내 주관적인 입장이지만 객관적인 주변의 환경도 이래 변화시키고 저래 변화시키고 할수 있는 힘을 환통이라. 예? 마술사가 이렇게 한통하는 점. 예?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걸림이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재 변화하여. 그러니까 왜 하락천, 타하자재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에이? 남들의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내 변화에도 내가 흔들림이 없고 항상 진실을 견지하는 거. 주객을 초월해 가지고 또 주객의 자제해 가지고 생사열반 상공하라. 그래 강대하기하여 법계와 같고 구경하기가 여 허공과 같으며 미래자가 다하도록. 일체 급수에 조금도 휴식이 없느니라 불자야 보살이 이 한의지에 머물러서 발여시 대서원과 이와 같은 큰 서원과 여시 대용맹과 이와 같은 큰 용맹과 이와 같은 큰 작용을 바라되 이 2차 10가지 대원을 문으로서 대원의 머리로 으뜸을 삼아서 백만 아생지의 큰 서원을 만족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10가지 대원을 쭉 했는데, 이 10가지 대원을, 왜 했느냐. 오직 왜이 10가지 대원만을 설하는가. 첫째 서원은 공덕의 수행이 원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서원은 지혜의 수행이 원만함을 나타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서원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 한문 원문을 쓰면 헷갈릴까 싶어서 제가 친절하게 남발을 매겨놨어요. 셋째는 어떤 몸으로 교화할 것인가, 넷째는 어떤 마음으로 교화할 것인가, 다섯째는 어떤 중생을 교화할 것인가, 여섯째는 그 중생이 어디에 있느냐, 일곱째는 자기 자신은 어디에 머물러야 능히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가를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조금 전에 했던 8, 9, 10 있잖아요. 세 가지 서원은 자기 자신의 경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덟째는 초지 한의지를 얻어서 그 수성함을 다른 것과 이제 비교할 수, 수성함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때문이고, 아홉째는 모든 보살의 지위를 끝까지 성취하여 그 수성함을 비교하여 나타내기 때문이고, 열 배는 일체 뭐 정각을 이루었을 때, 그죠? 모든 지위를 끝까지 궁극적으로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세 가지는 있는 그대로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큰 서원을 일으킨다고 방금 읽었죠? 대원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마음을 따라서 모든 뜻을 구하기 때문이다. 또두 번째, 이와 같은 큰 방편을 일으킨다고 한 것은 방금 했는 대목이에요. 큰 서원을 실천을 위한 방편을 용맹하게 성취하기 때문에 용맹이라고 하는 건 물러나지 않는 것이요. 그 다음에 큰 대행을 닦는다고 한 것은 그 방편으로 행하는 수행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살은 이 지혜에 머물면서 이 한의지에 머물면서 점차 오래도록 익혀서 이세 가지 수행을 원을 일으키고 또 방편을 짓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예? 올해도 이세 가지 수행을 일으키는 것이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방편을 일으키되, 일으킨 바가 없지요. 예. 그래서
부작방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마치겠습니다.

국자로 바닷물을 비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비록 나고 죽고 나고 죽어 억만겁이 걸리더라도 청정한 불국토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의 서원이다.

0: 세상에서 어리석은 중생은 욕심에 탐착한다. 능히 이 어리석음을 여의는 자는 빠르게 열반을 얻으리라.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2: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0: 제석천은 다섯 가지 공덕이 몸에서 떠나 그 목숨이 끝나려 하자 매우 근심하고 걱정하였다.
1: 왜 슬퍼하면서 근심하는 빛이 있습니까?
0: 제석천은 대답하였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죽을 징조가 이미 나타났다. 지금 세상에 불법은 사라지고 또 큰 보살들도 없어서 내 마음이 귀할 곳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것이다.
1: 비수갈마가 아뢰었다. 지금 연부제에 큰 나라 왕이 있어 보살도를 행하는데 이름은 십이라 합니다. 그는 뜻이 굳고 정진하여 반드시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귀의하시면 반드시 보호하고 재앙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0: 제석천은 다시 말했다. 만일 그가 보살이라면 나는 먼저 시험해 보리라. 너는 비둘기로 변하라. 나는 매로 변하리라. 그래서 내가 급히 네 뒤를 쫓으면 너는 쫓기면서 그 왕에게 가서 보호를 구하라.

그것으로 시험하면 그의 참과 거짓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수 갈마는 말했다. 보살에게는 괴로움을 주지 말고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일로 핍박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섭체는 개송으로 말했다. 나도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것 아니네. 순금인가 시험해보는 것과 같나니 이렇게 보살을 시험함으로 진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네. 개송을 마치자 비수갈마는 스스로 비둘기로 변하고 제석차는 매로 변하여 비둘기 뒤를 급히 쫓아 곧 잡아먹으려 했다. 비둘기는 매우 두려워 대왕의 겨드랑이 밑으로 날아들어 왕에게 목숨을 의지했다. 매는 곧 그 뒤를 쫓아와 왕에게 말했다. 그것은 내 먹이인데 왕 곁에 와 있습니다. 빨리 내게 돌려주십시오. 나는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시비왕은 말했다. 나의 본래 서원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다. 그런데 비둘기가 내게 와서 의지하였다. 나는 결코 너에게 주지 않으리라. 매는 다시 말했다. 대왕은 지금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먹이를 뺏으면 내 목숨은 구제될 수 없습니다. 나와 같은 무리는 일체 중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왕이 물었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너는 먹겠는가? 다만 갓 죽인 따뜻한 고기라야 먹습니다. 왕은 생각했다. 지금 갓 죽인 따뜻한 고기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죽여 하나를 구제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맞지 않다. 내 몸을 제외하고 그 밖의 것은 모두 목숨이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워한다. 그리하여 곧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 자기 다리살을 베어 그것을 매에게 주고 비둘기 목숨과 바꾸었다. 그때 매가 말했다. 왕은 시주가 되어 일체를 평등하게 보십니다. 내 비록 조그만 새이지만 이치에는 치우침이 없습니다. 만일 그 살로 이 비둘기와 바꾸려고 하시면 저울질을 하여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왕은 빨리 저울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양쪽에 판을 두어 비둘기를 가져다 한쪽에 얹고 벤 살을 다른 한쪽에 얹었다. 그러나 다리살을 다 베어도 비둘기보다 가벼웠다. 그래서 다시 두 팔과 두 옆구리 살을 다 베어 올렸지만 여전히 비둘기 무게보다 모자랐다. 그때 왕은 몸을 일으켜 저울판에 오르려 하였으나 기운이 부쳐 헛디디는 바람에 땅에 쓰러져 까무라쳤다가 한참 만에 깨어나 스스로 그 마음을 꾸짖었다. 나는 오랜 옛날부터 삼계를 윤회하면서 갖가지로 고초를 맛보았으나 아직 복을 짓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진하여 게으름을 피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꾸짖고는 억지로 일어나 자신의 몸을 저울판에 올렸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스스로 잘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때 천지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여 모든 하늘 궁전들이 다 흔들렸다. 그리고 여러 천신은 한꺼번에 허공에서 내려와
보살이 어려운 보시행

여행을 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와 같이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의 전생이었던 12왕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평등함을 보여주었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가평 대원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BTN 붓다회와 함께 소중한 인연 만나세요. 미혼 남녀 열상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이번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 사찰 가평 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 삼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 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으로 전화주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삼부사 주지 동훈입니다. 은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삼사라 어짜. 업은 우리가 이 업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님들 법문이나 강의에 업 얘기가 무지개 많이 나와요. 인과응보 이야기 이런 이런 걸 얘기 나올 때 어떻게 보면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다 아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업 이야기는 그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 그 얘기를 안 잘 이걸로 인과응보가 있다는 얘기를 부처님뿐이 안 해요.

세계 철학자들도 업을 카르마라 해가지고 공통으로 카르마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업은 어디에 저장되는가? 어디에 저장됐다가 다음 생으로 연결되나? 라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장한다는 건 유식에서 제8 아리야식에 저장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유식을 얘기하려면 인도에 큰 분들이 이제 계신데, 아마 용수, 무착, 세친의 보살이 있는데, 우선 유식의 선지식은 세친, 바스반두를 빼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유식에는 세친의 말씀을 오늘 주로 드릴 거예요. 행위를 하면 종자가 남아서 우리가 신구의 삼업을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마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면 종자가 남아서 아래야식, 제8식 아래야식에 저장되어 있다가 어떤 인연을 만나면, 어떤 조건을 만나면 표면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 유식에는 8가지 식을 언급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전호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비식, 신식에서 5가지. 그 다음에 제6의식. 우리가 의식 있으면 살았다, 의식 없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제6의식이 안이비설신의 의식을 총괄한다. 그 다음에 제7식, 만화식. 제7식 만화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7번째 식이에요. 안이비설신의. 그 다음에 7식이 이제 7번째. 마지막 8번째 제8 아래에서 유식에서는 8가지 식을 언급한다, 인식한다는 거. 8가지로 나눈다 이거요. 근데 제7, 이게 만라식, 이 제7식이 이제, 이게 이제, 상당히 이게 이기주의, 이거의 의식인데, 제7식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가면, 제일 먼저, 이거 에고의식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7식을 이기주의식, 7식이 이게 이제 아주 자기 고집 피우고, 이건 악견. 나의 견해야. 내가 보니까 그래. 틀림없어. 이 고집 피우는 거. 악견. 아애. 나만 사랑해줘. 나를 왜 없음 여겨 존경해줘. 아애. 아치. 이게 이제 네 가지 이제 제 7식을 설명하는데, 악견, 아애, 아치, 그 다음에 아만. 이게 네 가지. 이게 제 7식이거든요. 이것이 제 7식인데, 이건 에고의식, 이기주의의식이라는 게, 이것은 불자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나의 견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나만 사랑해줘라. 나 아치라는 건 이제 어리석음이죠. 자기 어리석음을 모르고 자기 행동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아만공고. 이 아만심이 이제 문제죠. 내가 최고 잘났고 나를 존경해주고 아만심, 아만공고 그러죠. 이게 제7식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7식은 만화식으로서 이렇게 이기주의식이다라고. 제8식이 아래야식이거든요. 제8식이 아래야식인데, 모든 것을 종자를 저장한다 해서 함장식이라고 그러고, 함장식. 어떤 종자를 저장한다 해서 함장식. 종자가 멸하지 않는다 해서 무물식이라고도 하고, 또이 제8식이 이게 이제 요것도 한번 요건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 8식은 함장식.
종자식, 그 다음에 저장식,

재생 연결식. 모든 우리가 하루에 오늘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다 감춰진다. 제8의 아래에 저장된다. 종자식이 된다. 이건 소멸되지 않는다. 성근 종자냐, 악근 종자냐. 따라서 어느 종자를 오늘 많이 심었느냐. 저장한다. 저장식. 창고에다 저장한다. 무멸시. 없어지지 않는다. 네, 몰입 없어지지 않는다. 재생 연결식.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연결식이 연결되는 식이다. 이게 제8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대승 주장인 유식과 조금 차이는 둬요. 달리해요. 유식은 사실은 부처님이 그렇게 주의 주장했던 아주 그 삼법인 같이 인과응보 같이 그런 것을 아주 100% 말씀보다 설정을 잘제 유식에 대한 것은 말씀을 잘안 하셨죠. 그런데 용수보살로 무착보살로 세친보살로 해서 쭉 유식을 보면은요, 저는 유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관음스님 유식, 우리나라로 봐서는 유식강의 관음 큰스님, 그 다음에 각성스님 현재 살아계신 분, 그분 유식에 대한 강의도 책도 많이 봤기 때문에 유식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말씀드리는데, 유식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3년 해도 모자른 유식인데, 그런데 어떤 행위를 하면 그때 일어날 마음이 업이 된다. 이건 같은 얘기인데, 이 마음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어지에 저장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래요. 그렇지만 하지만 나중에 조건이 형성되면 제8식에 무조건 100% 저장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조건이 형성되면은 업의 잠재력인 업력이 업의 결과를 맺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제8식에 아주 100% 저장된다는 말씀. 그런데 말씀의 흐름에 부처님 말씀 보면 그것도 이 주식에서 저기 유식에서 얘기하는 게 상통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해요. 부처님은 그 업이 조건이 형성되면 업의 잠재력인 업력이 업의 결과를 맺는다라고 말씀했다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요. 업력은 씨앗이 가진 잠재력과 같다. 씨앗의 잠재력이 적정한 토양과 햇볕과 물들과 농부의 농사 짓는 조건을 갖추면 열매를 맺는다. 하지만 그 씨앗이 가진 잠재력이 씨앗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결과를 맺는 것은 아니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단지 씨앗이 가진 가능성, 토양과 내 땅을 만나면, 심으면, 뿌리면, 그게 조건이죠. 조건이 갖춰지면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일 뿐이다. 씨앗이 가진 가능성이 무슨 잠재력 씨앗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가 발화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가진 가능성에 적당한 조건이 갖춰지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아래야식을 설정을 잘 하지 않는다. 아래 제8식을. 그리고 제우의식 아니비세 색성량이 조금 줄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정하지 않고 조건으로서 업과 업의 결과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조건을 만나서 씨 뿌리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 충실한 열매가 있느냐, 부실한 열매가 열리느냐 문제다. 유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심식인데 유식무경. 유식무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무경. 오직 식이다. 인식, 심식이다. 오직 심심밖에 없다. 그래서 유식인 거예요. 오직 유식자. 오직 내 마음 안에 인식하는 것이 밖으로 소현된 거지.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나의 마음이 밖에 경계, 모든 삼라마다 눈에 보이는 건내 마음이 비춰진 거야.
그래서 일체심절대 온유대사 해골물도 저녁에 먹었을 때는 맛있게 먹었는데 안 보여서 낮에 화난 데 먹은

그러니까 해골물이더라. 더럽다 깨끗하다. 내 마음에 달려 있다. 그 자체가 더럽고 깨끗한 게 아니었다라는 설명하는 게 유식 설명 이것도. 환계나 일체 유심조도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얘기도 유식 얘기에 따지면. 그래서 유식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직 나의 인식, 소장된 거에 대한 나타난 바다. 삼라만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그러지 않아요? 미국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소감이 다 달라. 그래서 오직 유식이지 밖에 경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 죽어서 뭐, 윤회가 안 된다는 얘기라 밖에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인도 불교의 3대 보살, 용수 보살, 나가리주나, 무착, 아상가, 천친, 바수반두, 용수, 나가리주나, 화엄경 약창계 지신 용수보살, 제2의 석가모니, 인도에서 가장 큰 존재, 대지도론, 반야부 600부를, 대지도론의 책에서 주석서를 바쳐서 쓰신 분, 용수, 대단한 분입니다. 나가리주나, 무착하고 세치는 형제예요. 아상가하고 바수반두는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무착은 대승이 있었고 세친 동생은 소승대승 제가 잘안 쓰는데 이거 설명하면서는 써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저기 저 형에 따라서 대승이 와서 유식사상을 형은 설계만 했고 사실은 마무리 지어서 모든 걸 회통치는 건 천친 세 동생이 다 맞춥니다. 그래서 무착보살은 섭대승론, 유식사상을 체계화시켰다. 그리고 아래야식, 제8 아래야식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식무경, 오직 나의 인식에 대한 밖의 경계지, 내 인식이 없으면 밖의 경계는 없다. 유식의 시조입니다, 무착이. 대장엄경론에서는 정토왕생, 원생왕생, 극락세계 가려면은 원을 세워야 되고, 부처님이 극락세계 있다는 걸 믿고, 원을 세워서 남아미타불 염불하며 왕생한다는 것이 무착보살도 말씀. 윤희 얘기를 하니까 지금 다음 생 극락세계 가는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원견아미타불. 부처님을 친견하기 원하면은 남아미타불을 염하라, 염불하라. 야규중생 원생할라 꼭 당절당득 왕생이라. 만약 어떤 중생이 있어서 극락세계 안락국에 태어나고자 원왕생 태어나고자 한다면 간절히 마땅히 왕생을 얻을 것이다. 원을 세우고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은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유식에 대한 대가 세친보살, 천친보살이라고도 합니다. 바수반두. 유식론은 책을 많이 쓴 분인데 이분은요. 이 세친은 소승에 있을 때 논소가 500부, 대승에 오셔가지고 논소가 500부, 그래서 천부 논사라고 그래요. 이 세친보살을 이런 때도 한번 좀 알아두시고 천부 논사가 천친 세친보살이다, 바수반두다라는 거. 천부논사다. 소승에서 500부 논문이 500까지나 된다는 거예요. 논서가 따진다면. 그 다음에 대승이 와서 500부에서 전부 천부를 지었다. 많은, 젖을 제일 많으신 분. 그래서 천부논사라고 그래요. 논문. 부처님 말씀을 주석 붙이는 거. 천부논사라고 한다. 그래서 유식 20석론, 유식 20논송, 그 다음에 유식 30송. 그 다음에 지은 것이 이제 이렇게 이런 유식에 대한 논부터 시작해서, 아비달마 비바사론 같은 거. 이제 뭐 소승 논서예요. 아비달마 구사론. 제가 소승 대승 잘안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승에서 얘기하는 소승 논송을 나누는 걸좀 강의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초기에 부처님 말씀은 소승이다. 대승경전은
또 거기에 발달한 거다 해서 좀 옛날에는 좀 가치를 낮춰봤죠. 그런데 지금은 부처님의 직설 2개월 후에 결집된 진짜 부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비달마 비바사나 아비달마 구사로는 소승이 있을 때쓴 거고, 염불왕생 이런 것도 거기에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거론하고 있어요. 또 이분도 왜냐 유식이 얘기하면서 왕생 얘기는 빠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모든 인도의 중국의 큰 스님들이 왕생을 공부를 선양을 실천을 안한 스님이 거의 없다. 심지어 육조 회능도 남아미타불 여섯 자만 열심히 하면은 살아서도 남아미타불, 죽어서도 남아미타불. 그러면은 불로탄지 도소방이라, 노력하지 않고 손바닥 튕기는 사이에 소방경도 극락세계에 도달 왕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형인 무착의 대승에 이제 법상종이 있어요. 법상종. 이제 법의 모양을 유식으로 표현하는 법상종인데, 형이 무착 보살의 대승 법상을 세친이 이제 대승이 와가지고 그걸 계승했고, 체계화하여서 유식 사상을 완전히 정립해서 흥기시킨 분이 세친 보살이에요. 바소반도. 천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천친, 세친 보살도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에 또 무량수경 정토삼부경, 윤회에 대해서 앞으로 정토삼부경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토삼부경이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삼부경, 사부경이 얘기하려면 반주삼매경, 반주삼매경은 부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 하고 염불하는 걸 반주삼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정토삼부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무량수경 우바제사 원생계에서는 보리유지가 번역한 건데, 정토원생의 신앙을 선양한 것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해서 남아미타불을 부르는 신앙, 염불신앙을 선양했다. 세친보살 이야기예요. 세친의 완생론. 만약에 선난자 선녀인이 오념문을 닦아 성취하면 필경에는 안락국도 극락세계에 태어나 저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 세친보살이 쓴 왕생론에 나오는 말씀. 어떤 것이 오념문인가? 예배, 부처님을 예배, 공경, 찬탄, 예배하는 것. 지심기명예, 지심정예공양, 상리도사 사생자부.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자권문이라는 것은 원을 지어서, 관찰은 여법하게, 왜 남아미타불인가, 왜 불러야 되나를 원하고, 극락세계 가기를 원하고, 부처님을 남아미타불을 원하고, 그래서 관찰해서 조견해서 여법하게 수행을 해서 극락세계에 가고, 다른 사람도 극락세계에 갈도록 해양하자. 그래서 세친보살 왕생론에서 오념문의 예배문, 찬탄문, 자권문, 관찰문, 해양문으로서 염불사상을 선양했다. 외계의 대상은 신식의 변현이다. 그 존재성은 식에서 의한 것이다. 외계의 대상, 아까 저기 얘기한 유식무경 이야기예요. 네네. 외계의 대상, 밖의 경계, 외계의 대상은 유식, 오직 유식의 소연이다. 유식의 소연이다. 유식의 오직 신식의 변현이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래서 지금 유식을 제가 지금 제8 아리야식의 저장식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신식의 변현이다.
아까는

소현이라고 제가 썼죠. 유식에서는 유식무경 얘기를, 유식 말고는 밖에 경계가 없다. 외부 경계, 외계의 대상이 내 마음의 심식의 변에서 나타난 것이다. 심식의 경계다. 심식에 따라서 나타난 바다. 그래서 검정 안경 쓰면 검게 보이고, 빨강 안경 쓰면 빨갛게 보여. 그래서 자기 분상에서 얘기하는 거, 유식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상당히 유식이 재밌는 게, 유식은 뭐냐면, 자기의 익힌 대로 봐요. 산속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여인이 막 머리 풀어붙이고 막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니까, 예? 양반이 보고는, 아이고, 여성이 말이야, 다소곳지 못하고 저렇게 막, 예? 예? 놀래서 저렇게 여성답지 못하게 저렇게 뛰어온다고 양반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해요? 그런데, 산속에서 짐승을 잡는 포수는 튀어나오면, 아, 산속에 있어서 무슨 짐승이나 뭘큰 짐승을 만났는가 보다. 노를 만나든 뭐든 놀래서 호두갑 뛰어나오는 것보다 자기의 분상에서 심식의 자기 익힌 바에 따라서 각자 얘기를 달리해요. 각자 얘기를. 소나무가 있다. 지게꾼은 지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목수는 석가리 걸었으면 좋겠다. 그게 유식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나오는 것도 삼계 유심이다. 환경에 나오는 삼계 유심. 욕계 새끼 무새끼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오직 마음이다. 삼계 유심. 유식으로 얘기한다면 삼계 유식인데, 내내 같은 얘기인데, 심여공화사 화재 세간이라는 게 나오는데, 뒤에 계속 있는데 좀 요것만 설명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마음은 화가가 하얀 백지에 그린 그림과 똑같다, 마음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네, 자기 분상을. 뭘 그릴 거니? 어떻게 표현할 거니? 한 가지 주제를 보고 그리라고 하면 각자, 초등학생이 됐든 어른이 됐든 자기의 마음에 가진 심식 작용에 의해서 도화지에, 백지에 그려낸다. 이게 유식입니다. 화재세간. 모든 세간을 그려낼 뿐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황에 나오는 상계 유심이나 유식이나 마음에 그려진, 그래서 여기서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전시하는데 갔어. 그런데 그림을 보고 좋다, 나쁘다,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판단을 하는데 화가의 마음은 몰라요. 이게 불교에서 안에 수행이 어려운 건데, 아, 그림을 보고 그냥 느끼는 대로 얘기는 다 해. 자기 분상에서 자기 익힌 대로 자기 엿대로. 파란 안경, 빨간 안경, 작게 어둡다, 밝다, 좋다, 나쁘다. 그런데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린 마음은 몰라요. 이 마음 찾는 게 수행입니다. 화가 그린 그림, 화가의 마음을 찾는 게. 요 심여공화사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해심일경이 유식의 소위 경전입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해심일경. 이제 알아두세요. 유식의 소위 경전이다. 교과서다. 식은 소현대상 나오네요. 제가 설명한 게. 식은, 심식은 대상이, 밖에 삼라망상 보이는 것은 심식에 나타난 바다. 오직 식에 나타난 바다. 오직 식에. 유식은, 팔식으로 나누는데, 팔종으로 유식을 나눠요. 전호식이라는 건 감각의 식이에요. 보고 그냥 좋다, 나쁘다는 거, 인식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제6의식이, 이게 이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요. 추리하고 추상하고 하는 거. 보는 걸로 끝나요. 안식부터 신식까지는. 제7식은 만화식, 만화스라는 건데, 내가 항상 하다고 집착하는 식,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내가 항상 하다고 집착하는 식이다. 나가, 악연, 아예, 아치, 아만, 내가 공고하다. 자기에 집착하는 거,
나를 알아줘.

이기주의식 나한테 베푸는 건 없어. 남은 뭐하든 관계없어. 배부르든 배부르든 내가 배부르면 돼. 예고의식, 이기주의식, 악연 아예 아치 아만이 여기서 나오네요. 이것이 제7식의 작용이다. 제8 아리아식인 저 알라야식, 아레야식이 나오는데 종자식, 저장식, 그 다음에 함장식, 그 다음에 이제 무몰식, 그리고 재생연결식. 이것이 이제 제8 아리아식인데 내가 씨뿌린 종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종자가 된다. 선근 종자냐, 악근 종자냐. 함장식. 모두 다 감춘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찍어내서 그대로 저 간직한다. 감춘다. 저장식. 저장한다. 빼놓지 않고. 포장을 하는데 택배 보내나 하늘에도 새 나갈까봐 완전히 저장해서 감춘다. 무몰식. 소멸되는 게 아니다. 물에 빠져. 아직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다. 재생연결식, 다음 생에 태어나는데 연결되는 식이다. 생사윤회를 한다. 재생연결식을 하는 것은 태어나야 재생, 다시 태어나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생사윤회하는 식이다. 제8 아레야식. 중요한 겁니다. 팔식. 그러니까 전오식, 제6의식, 제7식, 팔식 아레야식에서 제가 여덟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제8식은 아래야식을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전오식부터 제8 아래야식까지를 여덟 가지씩 아니비설신의 다섯 가지, 제6의식 일곱 가지, 제7 만화식, 제7식 일곱 가지, 제8식 아래야식까지 여덟 가지죠. 그래서 8식은 의식 세계다. 전오식부터 제8식까지는 윤회의 식이에요. 의식 세계예요. 그래서 제 전오식, 제6의식, 제7식까지를 추의식이라고 그래요. 추의식. 보이는 의식. 그런데 제8 아리아식은 잠재되어 있는 함장식이기 때문에 세 번뇌라고 그래요. 추번뇌, 세 번뇌. 전오식부터 제7식까지는 추번뇌. 제8 아리아식은 적을 세자 세 번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팔식은 의식 세계, 분별 세계, 유의법의 세계, 유루법의 세계, 육안으로 판단하는 세계를 이 여섯 가지, 여덟 가지씩이 의식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좀 붙여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텐데. 의식 세계는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 분별 세계예요. 좋다 나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우리 불교의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의식 세계에서 반야 세계로 전환되는 거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의식을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의식 세계에서 그냥 익힌 대로 살아가지 말고. 내 본대로 그렇게 각자 자기 주장해서 싸우지 말고 시비 걸지 말고 반야세계 공성 반야시계 평등성지 반야지에 가서 육안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천안해안 법안 불안 가지고 세계를 법계를 봐라. 함이 없는 법 법에 범이 없이 본다. 우리는 보고 느끼고 쫓아가는데 무의법이란 건 함이 없는 법 법에 범이 없이 보고 듣되 들음이시 들어라. 하되 함이 없이 해라. 이것이 이제 반야세계거든요. 셈이 없는 법. 그래서 반야신경에 반야바라밀대 의지에서 구경에는 열반하고 능이 일체 고통에서 소멸된다고 나오잖아요. 의식세계에 가지고는 괴로움에 떠날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은 걸 얻어도 뭘 해서 주식을 해도 돈을 벌었어도 만족을 못해. 다른 사람보다 적게 해서. 영원히 이게 이제 사람의 이제 욕심의 의식세계인데 그래서 반야바라밀따 공성 반야지혜의 무의법에 무루법에 해안과 불안과 천안 불안 세계에 가서 가야만이 그게 반야바라밀따요. 공성 반야지혜가 반야바라밀따 세계다.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구경에는 열반하고 성불하고 가피 있고 능히 일체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다. 소멸됐는다.
반야바람일

의지해라. 반야세계 의지해라. 전지특지.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것이 의식세계에서 지혜의 세계로 굴러서 얻어라. 의식세계에서 그냥 내 본대 느낀 대로 싸우고 시비 걸지 말고, 응? 선소작지 나오겠지만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로 해서 지혜를 얻어오는 것이, 그래서 유식에서 제일 제가 중요시 얘기하는 게 전지특지. 의식세계를 굴려서, 전해서, 그리 가면 고통이야. 유턴해서, 굴려서 지혜를 얻어라. 반야지혜를 얻어서 살아라. 그래서 열애사지로 가라. 열애사지. 이 법상 중에서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의 지혜를 네 가지 지혜로 얘기했어요. 선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유리의 팔식을 전하여, 열애 유식에 유루, 셈이 있는 거, 108번이 있는 거, 전오식부터 제8식까지 이걸 굴려서 무리의 팔식과 상응하는 사지를 얻는 것, 네 가지 지혜를 얻는 것. 여기서 이제 전오식이, 여기서 이제 이게 설명인데, 그 설명을 이거 썼는데, 중요해서 썼어요. 전오식이 선소작지다. 안이비설신까지 식, 선소작지다. 이걸 전해서 굴려서 선소작지를 득해라, 얻어라. 전식, 득지. 제6의식을 굴려서 묘관찰지를 득해라. 제7식, 예고의식, 만화식, 예? 아예 악견, 아치, 암만을 굴려서 평등성지, 너만 옳고 너만 암만 헌개라. 모두 다 평등해. 다 공경할 대상이야. 너만 잘해달라고 하지 마. 그 사람도 존경스러운 존재야. 이 얘기입니다. 평등성지, 제8식을 굴려서, 아래하시게, 이게 제8식, 요것은. 그래서 대원경지를 얻어라. 이 대원경지가 부처님 최고의 경지죠. 마지막 경지가. 그래서 전오식을 굴려서 선소작지를 얻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과에, 부처님의 성불의 과에 이르러 유리의 전오식과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버린지에, 유리의 전오식, 안이비설신은 자기 업대로 인식하고 분별하기 때문에 셈이 있는, 번뇌가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유루라는 건. 셈이 있다. 셀루자, 있을루자. 유리의 전오식과 그에 상응하는 마음을 버린 지혜다. 그 다음에 제6의식을 굴려서 전하여 제6의식을 전식 전하여 득지 묘관찰지를 얻어라.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자제한 불가사의한 지혜로 여러 가지 의심을 끊는 지혜. 여러분들 의심 안 하면 안 돼요. 공부하는 수행자들이, 불자들이. 부처님 말씀 무조건 믿고 들어가서 살펴보고 조견하고 하다 보면 맞아.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나, 부처님 말씀이. 불가사의한 의심력. 우리는 육안 가지고 판단하는데 천안의 세계, 응? 법안의 세계, 해안의 세계, 불안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 묘관찰지,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여 자제한 불가사의한 지혜로 여러 가지 의심을 끊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자들이 기도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되는 건 의심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순수해야 공부가 된다. 순수한 사람, 착한 사람이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제7식은 평등성지다. 제7식을 벌려서. 왜냐하면 에고의식, 자기 이기주의식, 자기만 옳다는 암만 공고시,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아예의식, 나의 견해는 이래, 나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나견에 그러한 것은 아니야. 평등해. 모든 것이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일체 내 생명, 무량공동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해. 너만 위해달라고 하지 마. 무루의 지혜액을 증득하는 것이다. 평등성지는. 셈이 없는 거야, 여기서는 이제. 유리를 떠났어. 범부 유정들이 평등 이래를 관하여, 범부 우리 중생들이 평등해서 한결같이 똑같아. 차별심을 읊해. 노안할 차별심 읊해. 잘나고 안 되고, 뭐 열등심이고 뭐고. 분별심, 차별심 하지 마. 평등성지에 가서는. 불교의 핵심이야, 이게.
대자비심

앞에서는 차별이 없어. 이렇게 보살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편 교화하여 이익을 얻게 하는 지혜. 제8식을 굴려서, 아리아식을 굴려서, 대원경지, 해인산매라고도 하죠, 해인산매. 바다가 맑아야 모든 게 비치지. 거울이 깨끗해야 더러움 안 비쳐. 깨끗이 맑아야 큰 원만이 맑아야 모든 지혜가 비쳐. 대원경, 큰 거울이 있는데, 티끌 하나도 없이, 먼지 없이 깨끗해. 내 얼굴 가져가면 그대로 다 비쳐. 바닷물이 맑으면 모든 삼라문생이 다 비쳐. 그래서 거울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삼라만상이 그대로 비추어 모자람이 없는 것과 같이 원만하고 분명한 대원경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유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유식에 대해서 왜 말씀드렸느냐면, 제8 아리아식에 너의 지금 현재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 노지 전부 사진에 CCTV에 찍히기 때문에 제8 아리아식이라는 데가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한게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어떻겠어. 그냥 용서도 그냥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없던 일로. 용서도 원래 용서는 없어. 용서할 것이. 그렇지만 부처님이 지혜에서 본 CCTV는 소멸되지 않아. 그대로 틀으면 그대로 다 나와. 저장식이라 했잖아. 우리가 찍어서 저장하잖아. 폰으로 사진 찍어서 뭘 찍어서 저장하잖아. 모두 다 함자. 거기다 모두 다 감춰놓잖아요. 종자가 된다. 성근종자, 악근종자든 종자식이 돼서 저장된다. 무멸시 없어지지 않는다. 재생 연결식이다. 다음 생에 태어났는데 연결식이 된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유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유식 무경이니 이런 얘기를 전치뜩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뇌에 하는 일은 CCTV에 찍히듯 마음은 찍히지 않지만 내 마음 상태까지 전부 찍힌 것이 종자로서 저장돼서 감춰져서 없어지지 않고 이 생에서도 받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받고 그 다음 생에 그 다음 게 태어났는데 계속 이어진다, 상속된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유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식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또 하려면 유식 20, 유식 30송 같은 것은 30가지로 나눠져서 30가지 송으로 개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식 30송, 유식 20송 그러는데 그걸 좀 전문적으로 공부하려면 공부하시고, 관음 스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식에는 최고의 대가거든. 그래서 관음 스님의 그런 그 강의 한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나와요. 관음 스님의 강의 해가지고. 그래서 더 공부하실 분들은 유식하고 구사는 어려워서 13년, 15년을 해야 완전히 터득한다는 것이 우리 스님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유식과 구사로는, 유식론과 구사로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 오늘 제가 한 시간 동안 말씀한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흐름은 인식이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제 법문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에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 ARS 060 800-7000번을

복되게 누리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에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남에게 베푼다. 탐내는 마음이 없어 자기가 지은 공덕을 이웃에게 돌린다. 그런 보시가 보시 중에서도 가장 훌륭하나니 살아서 그 복을 얻고 죽어서 천상의 복을 누리게 되리라.

입을 항상 단속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좋지 않은 말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입으로 인해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론 멸문의 화를 자초하기도 한다. 항상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수행자가 입을 단속하지 못하면 도를 얻기 어렵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0: 맞습니다.
1: 와. 모든 게 좋아하거든요. 적절하게 보합감도.
2: 와, 너무 맛있습니다.
3: 아, 천지시지 않으면 이 요리를 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1: 대중이 반가워하지 않는 음식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2: 맞습니다.
1: 밥으로 남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편안하게 주는 것이 큰 공덕이란 걸 알게 됐죠, 어려서부터. 궁금하시면 와주세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인다.
1: 당연하지. 보물을 얻었는데.
0: 보물?
1: 요 며칠 누렁이가 자꾸 산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산에 새끼라도 낳았나 싶어 따라갔거든.
2: 근데 거기 뭐가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전에 잃어버렸던 축구공이 떡하니 있는 거 있지?
1: 아니, 어떻게 축구공이 거기 있냐?
0: 누렁이 따라가길 잘했네.
1: 내 말이. 그래서 누렁이한테 고구마 간식도 좋지.
0: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통영 용화사다.
1: 용화사?
0: 용화사는 신라 때 은점 스님이 창건한 절인데 그때 이름은 정수사였어. 그러다 고려 때 산사태로 허물어진 절을 다시 지으면서 천택사가 되었고 조선시대에 다시 용화사로 중창된 절이야. 용화사에 가면 부처님의 진신살이 7과를 봉안한 고대 아쇼카 양식의 불사리 사사자 법륜탑은 물론 다양한 불교 문화재를 만나볼 수 있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떠나볼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통영 용화사로 고고! 오랜 역사를 지켜왔던 천택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 그만 폐사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0여 년이 흘러 벽담 스님은 폐허가 된 천택사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죠.
3: 그냥 포기하시죠, 스님. 지금 상태로 다시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4: 포기해도 부처

0: 스님께 기도나 드리고 포기하겠네.
1: 벽담 스님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미륵산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갔고 동굴로 들어가 7일 밤낮으로 미륵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0: 기도해도 답이 없는 건 포기하란 뜻이겠지.
1: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그날 밤 벽담 스님의 꿈에 미륵 부처님이 나타났죠.
2: 나는 당내 교주 미륵불이다. 나와 갈 곳이 있으니 따라오거라.
0: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1: 미륵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미륵산으로 향했고 지금의 용화사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2: 이곳은 미래의 용화회상이 될 도량이니 이곳에 가람을 짓고 이름을 용화사라 지어라. 그러면 만세의 길이 남을 것이다.
1: 꿈에서 깬 벽담 스님은 미륵불이 알려준 곳에 천택사를 옮겨 새로 짓고 이름을 용화사로 했답니다.
3: 용화는 미륵의 세상이니까 미륵산에 완전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네.
1: 맞아. 불국토 통영에 어울리는 사찰이 된 거지.
3: 근데 저 암자는 뭐야?
1: 아, 용화사의 부속 암자인 도소람이야.
3: 도소람?
1: 응. 도솔 스님께서 호랑이의 은혜로 지은 암자지. 도솔 스님이 미륵산 바위굴에 머물며 참선 수행을 하던 어느 날 굴 밖에서 애처롭게 우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 저리 슬피 우는 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나가서 살펴봐야겠어.
1: 도솔 스님이 굴 밖에 나오자 그곳엔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벌린 채 울고 있었습니다.
4: 어? 뭐가 불편한가? 이런, 목에 비뇨가 걸렸잖아. 이대로라면 죽고 말 텐데. 잠시만 참아라. 내가 금방 뽑아줄 테니.
1: 도솔 스님은 호랑이 목구멍에서 비녀를 뽑아주었고 덕분에 호랑이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 또다시 굴 밖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 이번엔 또 무슨 일이려나?
1: 도솔 스님이 굴 밖으로 나오자 호랑이가 물고 온 처녀를 내려놓고 사라져버렸죠.
4: 정신을 잃었잖아. 이보세요. 괜찮습니까?
5: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4: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런 일이?
5: 저는 전라도 보성에 사는 배이방의 딸인데 혼인날을 받아놓고 이렇게 호랑이한테 잡혀왔습니다.
4: 어쩌다 그런...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
1: 도솔 스님이 처녀를 보성 집까지 데려다 주자 처녀의 부모는 기뻐하며 도솔 스님에게 사례금을 내밀었습니다.
6: 300냥입니다. 제 딸을 구해주신 보답으로 드리니 받아주십시오.
4: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니 거두세요.
6: 그저 할 일이라니요. 스님은 우리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은인을 그냥 보내다니 안 될 말이지요. 그러니 받아주십시오.
4: 그럼 이 돈으로 암자를 지어 부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6: 그럼 저희는 더없이 감사하지요.
1: 도솔 스님은 처녀의 부모가 준 돈 300냥으로 도솔암을 지었고 도솔암 위쪽엔 호랑이를 만났던 바위굴이 남아 그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답니다.
3: 야, 뭐 좋은 일 있냐?
7: 나 1등했다!
3: 오, 축하! 근데 뭘로 1등 했는데?
7: 빵 빨리 먹기!
3: 난 또 뭐라고? 빵 빨리 먹는 거 엄청 힘들고.

0: 먹거든. 다른 애들은 하나 먹고 배불러 죽는다는데 난 일곱 개나 먹었다고.
1: 에이, 대단하네. 살아남아서.
0: 흥, 뭐 대단까지야.
1: 좋아, 경쟁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대구 용연사다.
0: 용연사?
1: 응, 대구 비슬산에 위치한 용연사는 신라 때 보양국사가 창건한 사찰인데 용이 살았던 곳이라고 해서 용연사라 했고, 전각이 200여 칸에 수행하는 스님이 500여 명에 달했던 큰 절이야.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가 3만 승병을 일으켜서 이곳에 주둔하면서 나라를 지키던 호국 사찰이었고.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대구 용연사로 고고! 먼 옛날 신비한 힘으로 마을의 재앙을 막아주는 일곱 마리의 용이 있었습니다.
2: 올해도 저 용 덕분에 풍년이네요.
3: 당연하지. 그냥 용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수호신인데.
2: 수호신이고 말고요.
1: 세월이 흘러 용이 승천할 때가 되자 일곱 마리의 용들은 서로 먼저 승천하겠다고 싸움을 벌였죠. 그러자 마을엔 가뭄과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4: 이제 어쩌면 좋대요.
3: 그러게, 용들이 안 싸워야 우한이 끝날 텐데.
4: 용왕님께 빌어보면 어떨까요?
3: 그게 좋겠네. 용을 말릴 사람은 용왕님뿐이니까.
1: 위험에 처한 마을 사람들은 용왕에게 마을을 구해달라 기도를 올렸고, 용왕은 아들에게 이 싸움을 끝내라 명령했죠.
5: 아버님의 명대로 지상으로 내려가 용들의 싸움을 끝내겠습니다. 당장 싸움을 멈춰라!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승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1: 용왕 아들의 명령에 용들은 싸움을 멈췄고 하늘로 승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한 세 마리의 용은 끝내 승천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4: 다 승천했으면 좋았을걸.
3: 천년이나 우리 마을을 지켜줬는데 죽은 용을 위해 절이라도 지어주자고.
4: 그러자고. 그렇게라도 부처님 전에 용들의 명복을 빌어줍시다.
1: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용을 위해 절을 지었고, 이 절의 이름을 용용자에 못연자를 써서 용연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0: 아, 이제 알았다. 이게 뭔지.
1: 뭐? 계단? 이거 용이 낳은 알 맞지?
0: 으끈, 이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거든.
6: 금강계단?
1: 좋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금강계단 이야기로 고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구들은 조선의 보물들을 무자비로 탈취했는데, 통도사의 사리탐 역시 예외는 아니었죠. 소식을 들은 사명대사는 크게 노해 왜구를 찾아갔습니다.
7: 에이, 이놈들! 너희가 훔친 건 물건이 아니라 부처님이시다. 큰 화를 입고 싶지 않거든. 당장 그 사리함을 내놓거라.
1: 사명대사가 경문을 읽기 시작하자 왜구들은 겁에 질려 사리함을 돌려주었죠. 부처님 진신사리를 되찾은 사명대사는 당시 승군들의 주둔지였던 비슬산자락 용연사로 향했습니다.
7: 승병들이 주둔하고 있으니 사리를 모시기에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겠군.
1: 하지만 전란이 위급해지자 사명대사는 스승 서산대사를 찾아 진신사리에 대한 묘책을 고민했죠.
7: 부처님 진신사리는 어떻게든 지켜야 합니다.
5: 당연하지. 진신사리를 둘로 나누자.
7: 둘로요?

0: 둘로 나누어 하나는 용현사에, 하나는 태백산 보현사에 모셨다가 전쟁이 끝나면 합쳐 동도사에 모시도록 하자.
1: 네, 스님.
2: 그렇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진신사리를 둘로 나누어 보관했는데, 안타깝게도 전쟁이 7년이나 이어지고 사명대사마저 입적하자 사명대사의 제자인 청진대사가 대신해 사리암 한과를 통도사에, 나머지 한과를 옮겨 계단을 조성하고 용현사에 봉안하였답니다.
3: 안 보여. 도대체 뭘 보는데? 극락 뭐야? 뭔데 보겠다는 게 극락이냐? 망원경으로는 극락 못 보거든.
4: 진짜? 망원경으로는 어디든 볼 수 있다며?
3: 그렇다고 극락은 아니지.
4: 아휴, 그럼 우리 엄마 못 보는 거네. 극락에 가셨나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3: 가셨을 거야, 장담해.
4: 그렇겠지?
3: 당연하지.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나홍선사의 천도 이야기가 담긴 이천영월함이다.
4: 영월함?
2: 이천영월함은 신라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염원해 의상대사에게 명령에 창건한 경기도 유일의 화엄 사찰이야. 원래 이름은 북악사였는데 고려 때 나홍선사가 중건하고 조선 영조 때 영월대사가 중창하면서 영월함이라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천영월함으로 고고! 600여 년 전 영월함으로 향하던 나홍선사는 멀리서 들려오는 상여 소리에 발길을 멈췄습니다.
0: 이 겨울에 누가 생을 마감하셨을꼬? 가서 영가에게 법문이라도 들려줘야겠어.
2: 상여 소리를 따라간 나홍선사가 마주한 건 상여가 아니라 지게에 올려진 낡은 관이었죠.
0: 누구 영가길래 이리 초라한가?
5: 아랫마을에 살던 여인인데 자식을 잃고 식음을 전폐하더니 결국 이리 되었네요.
0: 얼마나 마음을 끓였으면.
2: 가엾은 마음에 죽은 여인과 그 아들을 위해 천도제를 올리고 영월함으로 돌아온 나홍선사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님의 안부가 궁금해졌습니다.
0: 어머닌 잘 계시겠지. 아무래도 잘 계시는지 보고 와야겠어.
2: 나홍선사는 도력을 발휘해 극락에 도착했는데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0: 아니, 어떻게 된 일이지? 출가한 아들의 부모는 극락으로 인도된다고 했는데 설마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계시는 건 아니겠지?
2: 나홍선사는 구천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중음신으로 떠도는 어머님을 발견하게 됐죠.
0: 어머니, 왜 구천을 헤매고 계십니까?
6: 구천은 너무 춥고 너무 어두워.
0: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제가 극락으로 천도시켜드릴 테니.
2: 구천에서 돌아온 나홍선사는 마의 열애불 앞에 영단을 마련하고 어머니를 위해 천도제를 올렸습니다.
0: 지장보살님, 부디 제 어머님을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2: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49일째 되던 날, 나홍선사 앞에 어머님이 미소를 띠며 나타났습니다.
0: 어머니,
6: 지장보살께서 나를 극락으로 인도하셨으니 이제 마음 놓거라.
0: 네, 무정했던 아들은 용서하시고 극락 왕생하십시오.
2: 그 후로 영월한 마의 여래불 앞에는 부모의 영가를 천도하기 위한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4: 아, 동이 얘는 어디 간 거야?

0: 들고 왔거든. 근데 이 나무는 뭐야? 나무가 바위를 받치고 있네.
1: 영부람 대웅전을 지키는 느티나무야.
0: 오, 대견한 나무네.
1: 이 나무 말고도 영어라면 또 대단한 나무가 있지.
0: 어떤 나무인데?
1: 궁금하지? 그럼 영어람을 지키는 나무 이야기로 절 따라 전설 따라 고고! 영어람은 나홍선사의 설법을 들으려는 스님들과 신도들로 늘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나홍선사가 영어람을 떠나게 됐죠.
2: 떠나시다니요?
3: 전국 팔도에 법문을 전해야 하니 어쩌겠나. 아쉽지만 떠나야지.
2: 하지만 스님이 법문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조금만 더 머무시죠.
3: 나중에 또 들름세.
2: 조심히 가십시오.
3: 신도들에게도 잘 말해주게.
2: 네, 모두 아쉬워할 겁니다.
3: 그러면 나를 대신할 걸 두고 가야겠군.
1: 나홍선사는 성큼성큼 절 입구로 가더니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심었습니다.
3: 이제 이 지팡이가 이 절의 일주문을 대신할 걸세.
2: 이 지팡이가요?
3: 그럼 난 가네.
1: 그렇게 나홍선사가 떠나고 며칠 후 놀랍게도 지팡이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죠.
2: 지팡이에서 싹이 나다니. 나홍선사님, 잘 가꾸겠습니다.
1: 은행나무는 마치 나홍선사의 합장을 보듯 한 뿌리에서 두 기둥으로 자라나 지금도 영월암 앞에서 일주문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원망 속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말고, 근심 속에 있으면서도 근심하지 말고, 욕심 속에 있으면서도 욕심을 내지 말라. 그리고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 들지 말라.

안녕하세요. 문강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강의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현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해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 관음보살 32억 몸을 낳토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 때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형 숙배 광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능사 육친 수명 장수하옵시고 온 법계의 혼고혼 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 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 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오로지 입을 지켜라.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상하게 하지 말며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악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힘으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작은 선이라 가벼이 여겨 복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 말라. 이 세상에 가득 찬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BTN 불교 TV 무상사에서 선명상을 널리 홍보하고 올바른 선명상을 전하고자 선명상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정보와 속도는 넘치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가는 시대. 잠시 멈춰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평화와 마주하는 시간. 7월부터 3개월간 봉행되는 BTN 불교 TV 무상사 선명상 특별 법회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해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0: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입니다. 성담사 낙성대 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선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선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왕사성계수거오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치를 알지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어 설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 섬 노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오포란 머리가 1포여도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숙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있지 않나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하여 한더미의 상과 같이 되나니라. 이것을 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차로용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일승원교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대방광불화엄경 나무

시방세계무불연무령무생인무이문화명자면삼도견하형자득의달 여시교황사거필경무부 급중생 시외대중각보기 선망부모왕극락 현존

재앙영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 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설하 옴나니 크신 원력 원만 상후 갖추시옵고 천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가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리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보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배거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 소복해산불 보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제주의 개송춘 제주는 모든 공덕고고이여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애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오리라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모대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 치림 옴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자매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도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지금 보이는 저 싱그러움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저 경치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름답게 보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아보세요. 행복은 바로 내 곁에 와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이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살아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에 감사해보세요. 행복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 이 순간 마음 다해 충실해보세요. 행복이란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하나 바뀜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 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이

0: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히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히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 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히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이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히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히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아나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히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0: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 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 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 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

0: 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억겁의 죄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어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됩니다.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원대한 불사는 숱한 장애와 난관 속에 수년간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찾아 끝내 길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기적 같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한 기업인의 통 큰 결단으로 불사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년의 소원, 천년의 약속으로 공행하는 대작 불사를 한국 불자님들이 지켜주십시오. 청동대불 부처님 몸 안에 봉안될 개인 청동원불, 이제 부처님의 뼈와 살이 되어주십시오.
1: 천년을 향한 이 대작 불사에 우리 불자님들의 뜨거운 동참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0: 세계 최대 청동 동해 약사대불.
2: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3: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러워.

0: 섭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경우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이 동시에 서류를 접수하며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말 불교 문헌을 디지털 기술로 되살리는 사업이 2년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가 불교 한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 기념 사찰음식 명장 릴레이 특강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명장 우관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을 설명하며 수강생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은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가 대형 쇼핑몰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KTX 서울역과 연결된 아울렛에 처음 팝업 스토어를 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갔습니다. 다관에 차를 오리고 예를 갖춰 찻잔을 나누는 전통 다도 체험이 청도 적천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적천사가 다도 시연과 체험을 통해 사찰과 불교를 더욱 친숙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1일 경우 스님과 정념 스님, 진우 스님이 동시에 서류를 접수하며 하마평에 오르던 후보자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지만 이후 추가 등록자가 나오지 않아 38대 총무원장 선거는 3파전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11일. 등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대기가 이어져 추첨으로 경우 스님이 기호 1번, 정념 스님이 기호 2번, 진우 스님이 기호 3번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1일을 시작으로 어제까지 3일 동안 새 후보 외에 추가 등록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친 새 후보들은 각각 출마 선언과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종단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기호 1번 경우 스님은 불교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며 교구 중심의 합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2: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종단의 모습은 종도들의 뜻을 여법하게 모아서 운영하는 합의와 소통의 종단, 투명성을 바탕으로 종도들에게 신뢰받는 종단이어야 합니다.
1: 경우 스님은 교구법을 제정해 말사주지 임명권을 교구로 이양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형 교구자치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화선의 전통 수행가풍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수행환경을 조성하고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를 확대해 차별 없는 승가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호 2번 정념 스님은 오래된 미래 새로운 화엄을 기치로 내걸고 수행으로 신뢰받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오대산에서 쌓아온 수행과 불사의 경험을 종단 전체에 해양하라는 시대의 부름을 답하는 것입니다. 열쇠를 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행자는 계산이 아니라 선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1: 정념 스님은 총무원장 단임제를 종언으로 명문화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AI 대중공사 플랫폼 화쟁 토론방을 열어 1만 3천여 정도의 공의를 모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0: 있습니다. 안으로는 재정 공개, 외부 감사 진행, 전 생애에 걸친 능동형 복지 체계 구축 등을, 밖으로는 한국불교 세계화를 강조했습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안정에서 도약으로 나아가겠다며 불교 중흥을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1: 지난 시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이 종단을 이끌 저의 경험과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저는 다시 한번 개인을 내려놓고 종단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0: 진우 스님은 기부와 불교 사업 재원을 바탕으로 전 종도에게 기본 수행비를 지원하는 등 승려 완전 복지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 역시 중앙의 권한을 교구로 분산하고 K선명상 등 한국 불교가 세계 정신 문명의 중심에 서도록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은 교구로, 복지는 더욱 탄탄하게, 국민과 세계 속으로. 같으면서도 다른 3인 3색의 종책 경쟁이 38대 총무원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15세기 우리말로 전해진 불교 문헌을 디지털 기술로 되살리는 사업이 2년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는 통도사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불교 한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부산지사 이석규 기자입니다.
3: 수백 년 전 한글로 전해진 불교 경전이 첨단 디지털 기술과 만나 새로운 문화 자원으로 되살아납니다.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는 어제 영축총림 통도사 해장 보각에서 한글 넘어 온 불을 켜다를 주제로 K불교 세계화, 3D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 2년차 성과 발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도 학술대회에 참석해 연구진을 격려했습니다.
4: 이번 학술대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연구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요정의 미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이번 사업은 5년에 걸쳐 석보상절을 비롯한 15세기 불교 한글 문화유산 18종 88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차에는 8종 20권을 번역하고 7종 33권의 서지 조사와 정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5: 우리 사업의 중요한 의미는 보문헌을 보존하고 해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헌 속 지식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누구나 검색하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린 자원으로 전환한다는 데 있습니다.
3: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AI 문자 인식과 지식정보 아카이브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고 3년 차에는 활용 공모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교 문화유산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계와 만날 새로운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규입니다.
2: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어제 만화당 희찬 대선사 탄신 104주년 달해제를 봉행하고 스님의 수행원력을 기렸습니다. 달해제에는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선 정념 스님과 경우 스님, 전 송광사 주지 자공 스님, 전 동화사 부주지 해관 스님, 중앙종회 의원 보인 덕현 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월정사 동당 각수대종사는 강령전에 꽃과 차를 올리며 희찬 대선사의 수행정신과 중창불사의 원력을 되새겼습니다. 정념 스님은 문도를 대표해 대선사가 남긴 수행정신과 중창원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으며 경우 스님도 꽃과 차를 올리며 스님의 수행원력과 가르침을 기렸습니다. 정념 스님은 질곡의 시대를 넘어서는 스님의 원력이 오늘날 월정사가 국민들을 위한 도량이 될 수 있는 원천이셨다고 말했습니다. 만화당 희찬 대선사는 1938년 오대산에서 탄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한국전쟁 당시 상원사에서 하남 스님을 시봉했습니다. 이후 상원사와 월정사 주지를 맡아 중창불사를 이끌었고 1983년 법납 45년 세수 64세로 원정에 들었습니다.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되고 있는 명장 릴레이 특강,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강에서 우관 스님은 사찰음식에 담긴 정신을 설명하며 수강생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6: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1주년을 기념하는 명장 릴레이 특강 5번째 시간. 오관 스님의 다정한 질문으로 특강의 문이 열립니다.

0: 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자 갈비탕부터 문어숙회, 만두까지 각양각색의 대답이 터져나오고 스님은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온 진짜 이유에 대해 깊은 화두를 던집니다.
1: 왜 사찰 음식을 배우러 오셨을까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하고 연계를 한번 해보세요. 갈비를 좋아하고, 갈비찜을 좋아하고, 예를 들면 간장게장을 좋아하고, 꽃게찜을 좋아했어. 자, 그러면 그거는 넌데지예요. 사찰 음식은 단순히 반대급부적으로 배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0: 오신채를 제외하는 등 일반 채식보다 더 엄격하다고 알려진 사찰 음식. 스님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먹는 것,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는 게 사찰 음식의 진짜 정신이라고 설명합니다.
1: 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취하면은 그것이 넘치지 않아서 병이 되지 않는데, 먹고자 하는 욕구가 욕망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누가 내 자신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게 탐욕심이에요.
0: 조리 시연에 앞서 전해진 사찰 음식의 본질은 일반 채식과의 차이부터 사찰 음식을 궁금해하던 수강생들의 갈증을 단번에 씻어냈습니다. 이날 강의엔 프렌치 요리를 다루는 젊은 호텔 셰프부터 주부와 직장인까지 세대와 직업의 경계를 뛰어넘은 다양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요리의 장르를 넘어 사찰 음식의 깊은 가치를 흡수하려는 이들의 열정은 전통 식문화가 지닌 확장성과 현대적 매력을 고스란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2: 본인의 몸을 먼저 알고 가족이 먹는 마음처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와닿았고, 한국인이 사찰 음식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음식, 뿌리를 두는 음식을 먼저 할 줄 아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3: 네. 집에서 온갖 양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양념을 적게 쓰면서도 최소한의 양념으로 가족들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0: 본격적인 조리 시연과 실습이 시작되자 현장은 또 다른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 우관 스님이 선보인 사찰 음식은 여름 제철 식재료의 맛과 색을 고스란히 담아낸 가지 방울토마토 조림과 깻잎 애호박찜. 화려한 기교 대신 제철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손길 하나하나를 수강생들은 눈과 귀에 담기 바쁩니다. 식재료를 대하는 법부터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이 수행임을 배우게 된 시간. 명장 스님들의 릴레이 특강은 눈과 입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맑히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성일입니다.
4: 서울 안국동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고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은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가 대형 쇼핑몰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KTX 서울역과 연결된 아울렛에 팝업 스토어를 내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가간 현장을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5: KTX와 지하철, 공항철도가 이어져 하루 평균 10만여 명의 내외국인이 이용하는 교통의 요충지 서울역. 역사 2층에서 바로 이어진 대형 쇼핑몰 입구에 힙한 감성의 캐릭터로 재탄생한 부처님들이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끕니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의 불교 문화 브랜드 부츠의 굿즈입니다.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 첫 매장을 열고 청년층의 호응을 얻었던 불교 굿즈가 사찰 문턱을 넘어 도심 속 대형 유통망으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6: 친숙하고 힙하게 다가와서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일상적에 붙일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언니가 불교를 좋아해가지고 사게 된 것 같아요.
5: 굿즈가 대형 쇼핑몰에 팝업 스토어를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불교 박람회나 오프라인 전용 매장을 찾지 않고선 접하기 어려웠던 이색 굿즈들을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쇼핑 공간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팝업 스토어엔 티셔츠와 단주, 스마트톡, 스티커 등 일상에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다채로운 생활용품이 배치됐습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개성 있는 디자인은 매장을 찾은 어린아이부터 청년층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7: 이렇게 반짝반짝한 부분이 나눠주셨어요.
5: 이번 팝업 스토어는 주말과 대체 공휴일이 이어지는 연휴 기간 서울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교 문화의 새로운 매력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8: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금도 긴 연휴도 있긴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오셔서 우리의 그 캐릭터 부츠 부처님들 많이 만나 뵈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 종교의 경계를 넘어 일상 속 친근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불교 굿즈. 굿즈의 팝업 스토어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정갈한 다관에 차를 우리고 예를 갖춰 찻잔을 나누는 전통 다도 체험이 청도 적천사에서 펼쳐졌습니다. 다도 시연과 체험을 통해 우리 전통 차 문화를 알리고 사찰과 불교를 더욱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대구지사 강상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정갈하게 놓인 다관과 찻잔, 전통 다식이 가지런히 상을 채웁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시연자들은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며 전통 다도의 예법을 선보입니다. 차를 식혀 찻잔에 나누고 상대에게 내어놓기까지 차분한 손길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깁니다.
2: 품도 차분하게 해주거든요. 차분하게 해주고 좀 여러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또 함께하는 마음.
1: 차를 우리는 짧은 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다도의 정신. 적천사는 일요 법회마다 다과 공양을 이어왔는데 지역민들이 사찰과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만나는 포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이 무차례에 와서 매주 일요일 날 일요 법회 하면서 또 이렇게 다과 공양을 하면서 청도 군민들의 문화적인 힐링 공간을 하게 돼서
1: 차를 매개로 전통 다도의 예법만이 아닌 서로 마주 앉아 차를 내고받으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겁니다.
3: 다도회를 하게 된 것은 이제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를 오면은 겸손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차 한 잔에서 시작된 만남이 배려와 겸손, 신심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어지며 사찰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0: 한일 불교계가 미래 세대 교류를 위해 마련한 제2차 한일 불교 청소년 교류 대회가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학했습니다. 올해는 양국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서로 일상을 나누며 교류의 폭을 넓혔는데요.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으로 오가는 쌍방향 교류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나흘간의 일정을 동행 취재한 이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4: 3박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회항한 제2차 한일불교청소년교류대회. 지난해 열린 제1차 교류대회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의 불교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는 일정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양국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처음 만난 청소년들은 서로의 비슷한 문화와 관심사를 발견하며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5: 일본도 문화가 비슷한 것과 또 유행하는 문화가 비슷했다りして意外と話が合うのが楽しいです.
4: 한국 청소년들은 일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진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도 만남이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6: 생각보다 저희랑 유행이 많이 다르지 않고 생각보다 대화가 쉬워갖고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물론이고 불교를 같이 믿는 친구들을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잘 형성화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4: 한일 불교 미래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가까워질 기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한일 불교 청소년 교류 대회. 2회째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일본 불교계에서도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차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올해까지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본을 찾아 교류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지만 앞으로는 양국으로 가는 만남으로 교류의 폭을 넓힐 전망입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일본 청소년들이 한국을 찾아 예불과 템플스테이 등 한국 불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국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교류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7: 続け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やっぱり手を合わせる仏教仏様の教えを多くの人に知ってもらって、それはまた次の世代に伝えていくというような観点からも大変重要な活動かなと思ってます。
4: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한일 청소년들이 불교로 나가서 나흘간의 여정은 양국 불교계가 실질적인 소통과 연대를 다지는 든든한 발판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8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김천 직지사 백년암 묘적선원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부터 미얀마 담마마마카 국제선원장 에인다카 사야도 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윗바사나 집중수련을 진행합니다. 수련은 8월 15일, 9월 18일, 10월 16일부터 각각 열흘간 봉행됩니다. 부다께서 설하신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윗바사나 수행을 빨리 원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법연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4-436-6060번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는 그동안 맥이 끊겼던 고려시대 묘법 연화경 삼매참법을 되살려 국내 최초로 봉행합니다. 참회정진에 동참할 신심 깊은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참하시어 육군청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10-5558-4312번입니다.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서 2027학년도 수능 100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강좌 선생 문집에 당대 문명 자제들이 학업을 위해 모여든 곳으로 기록된 흥천사. 이곳에서 학업 성취와 시험 합격, 소원 성취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29-6611번입니다. 가평 대원사에서는 미래의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쌍미륵 부처님의 원력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 자녀의 앞날, 좋은 인연을 위한 발언을 미래의 부처님, 미륵세존의 자비광명 아래 가평 대원사에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2-582-047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1: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언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존엄과 염원은 선센터 500

0: 200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오란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의 제목 바로 투게더라고 해서 계율에 대해 다루다 보니 가운데 개자를 계율의 개자로 바꿔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게더라는 방송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함께한다라는 내용을 그리고 불교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이 방송을 처음 만들었고 지금까지 우리 많은 불자님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과 더불어 투게더를 계속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와 또는 누군가와 함께한다라고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첫 번째 지점이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의 품에서 함께 태어나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여러 일들을 거치며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며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그 함께한다라는 그리고 가족과 함께한다라는 내용을 가장 여실하게 나타내는 기간이 지금 이 시기 바로 백중이라는 시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중을 맞이해 오늘 투게더 함께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 저 우리를 낳아준 근본인 부모님에 대해 한번 생각하는 부모님이 나의 토대라는 주제로서 불교에서 생각하는 효 그리고 함께함 인연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 계율적으로 그리고 우리 불교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이며 부모님은 다시 우리에게 우주와도 같은 존재로서 서로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없어서는 서로가 존재할 수 없는 결국 하나와 같은 존재로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살고 있고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그러한 부모님의 배려와 자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고 다른 우리가 내일 다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우리라고 하는 건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며 또 여러분들이 가족을 또 꾸려서 또 다른 인연들과 만나 자손을 낳거나 함께해서 다음에 내일의 가족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두지 않고 우리를 누군가가 만들지 않은 새 무시이래라고 해서 끝없는 시작이래 우리는 인연과 더불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가르침 속에 이러한 관계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은 또 누구를 통해 태어났습니까? 하면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님이시겠죠. 그분들도 또 그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은 또 부모님, 정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인연들이 저 멀리서부터 이어져 와서 우리라고 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를 갖게 된 것이며 우리를 통해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출가자니까 가족은 없지만 또 제자들, 상자들, 또 많은 인연들이 저와 더불어 생겨나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인연 관계 속에 우리는 끝없이 살아가고 반드시 그 토대를 우리가 알아야 지금의 자신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부모님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효라는 가치관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잘 살아가야 됨을 항상 설명합니다. 이렇게 돼서 시간을 통해 바라봤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넘어서 불교에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 나와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시간적으로 삶을 생각합니다. 나의 이전 삶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업이라고 하는 또는 과보라는 것을 통해 나의 지금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짓는 업에 의해 다음 과보를 받아간다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인 업의 구조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왔지만 대승불교가 되며 뭐 불교에서도 당연히 설명되지만 대승불교에서 더욱더 부각되며 인연이 강화돼서 인연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넘어 공간까지도 아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면 시간을 넘어서 공간성도 같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었고 혹여 먼저 떠나가신 선망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과 자비함에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고 그분들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공간적으로 인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봤고 함께 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어져 있었음을 더욱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모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들과 내가 함께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도 우리 원래 세시 풍속으로 있었던 민간의 백중을 불교에서도 백중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한문으로 표시해놨지만 민간에서의 백중은 일백백자의 가운데의 중자입니다.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여러 의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 백중의 의미 중에 하나가 원래 농업사회였을 때 농번기에 이 무더운 여름 동안 밭에 나가서 또는 논에서 일을 하면 더위를 먹거나 다칠 수가 있어서 이때쯤에는 일을 잠깐 쉬면서 곳간에 채워뒀던 음식들을 비우며 마을 잔치를 열거나 사람들과 충분한 휴식을 가졌던 시기가 바로 백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중이 지나고 나면 무엇을 해야 되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바로 수확을 합니다. 충분히 몸을 쉬었고 날씨가 조금 사그라들었을 때 모두가 다시 힘을 내서 수확을 해서 비워놨던 곳간을 채우고 그것을 통해 조상님께 이렇게 농사가 잘 지어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던 게 우리의 민간 세시 풍속인 백중이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뭐 좀 지방이나 그런 데서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백중 기간에 백중장이라고 해서 장터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곳간에 여러 음식들이나 물건들이 있으니까 그걸 내놔서 우리 요새 바겐세일이라고 하죠. 싸게 쭉 내놓으면 사람들과 같이 나눔을 통해서 함께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보시 그리고 인연에 대한 감사함 백중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사해서 불교에서도 이 백중을 지금같이 사찰에서 많은 이 법회로서 또는 법요로서 이어져 가게 되지만 불교에서는 이 중자를 때때로 일백백자의 무리 중자로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백명의 무리다. 즉 모든 중생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백중이 되면 우리 77, 49제라는 것을 올리고 맨 끝에 우란분절을 이야기하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대중공양이나 또는 승보공양이나 떡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 제해 때마다 항상 갖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우리 선망 부모님에 대한 제를 간절히 올리고 다 끝난 뒤에 모두에게 나누죠. 절에 오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공양을 하고 떡도 받아가시고 법회가 끝난 뒤 같이 과일을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죠. 즉 모든 중생들, 절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이 공덕이 돼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회향의 가치를 백중에 투여하면서 바로 일백백자의 무리중자, 그래서 불교의 백중으로서 설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백중이 끝나는 음력 7월 15일에 우리 승보공양이라는 걸 올리죠. 우리 현재는 승보공양 하면 스님들께 가사공양을 올리는 걸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우리 전에 율장 얘기하면서 이야기 들었었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왕거라고 했죠. 우왕거가 끝날 때 안거에 그동안 수행을 닦아서 나고 고생하신 스님들께 가치나의라는 옷을 보시하는 가치나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현재의 가사공양, 승보공양으로 발전된 겁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당연히 출가자 중심으로 승가가 구성되긴 하지만 승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대중이라고 해서 출가의 비구비군이 제가의 우바세 우바이가 함께한다라는 가치관이 굉장히 커지면서 저를 찾아오는 모든 분들, 즉 사부대중에게 만발공양을 올린다라는 의미에서 승보공양을 더 확대하고도 있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백중이라는 의미에는 그처럼 사찰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기간에 우리가 함께 백중제 그리고 우란분절에 그러한 제를 올릴 때 모든 분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라고 해서 이 공양의 공덕을 모두에게 회향하는 의미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걸 더 여실하게 알고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많은 인연들의 도움, 그들의 배려, 그들의 자비심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건 단순히 우리 유교나 도교에서 말하는 조상 숭배가 아니라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와 인연을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이어가는 효로서 설명하는 게 불교적인 효인 것입니다. 조상 숭배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조상에 대한 우리가 영혼이나 혼백을 기리게 되지만 이렇게 우리 조상이 우리를 지금까지 키워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라는 감사함과 그 인연이 지금 우리를 살아가게 했고 우리를 인연으로서 다음 가족들이 또 태어나고 또 다른 가족들로 계속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말하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좀 더 특별한 개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양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위와 아래 이런 수직적 구조의 효입니다. 자손은 조상님을 받들고 우리는 아래 세대이기 때문에 먼저 태어나신 조상님을 계속 항상 이렇게 잘 모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효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죠, 여러분. 불교는 오히려 원형의 구조이죠. 윤회라는 틀 속에는 위도 아래도 옆도 없습니다. 설령 아래라 할지언정 윤회라는 서클이 돌아가게 되면 언젠가 위로 올라갈 것이고 때로는 옆으로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운중경 속에서도 부처님께서 뼈무더기를 보고 과거의 나의 부모님이셨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고 또 어떤 존재이든 간에 지금 설령 나의 자손일지라도 전생에 어떠한 인연으로 나와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다. 즉 그렇게 해서 다시 수평적 구조 그래서 불이라는 개념으로서 그래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가 중요한 인연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 조상님들은 우리를 배려해 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감사와 존중과 자비를 거기에 대한 효로서 표현하는 게 바로 불교적 효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의례의식이 많다 보니까 사실 불교가 유교랑 다를 게 뭐야? 이러한 개념이 생기면 과거로 돌아가 불교나 힌두교나 불교나 베다나 다른 게 뭐야라는 것과 똑같은 문제점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동아시아로 넘어오면서도 부모운중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불교적 효라는 것이 유교와 도교와 흡사하지만 불교적 가치관으로서 그것이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 동양에서 이 부모운중경이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그만큼 동양에서는 효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효라는 것을 바르게 불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백중, 부모운중경, 우란분절 그런 것들로서 불교가 조금 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쭉 말씀드렸죠.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매년 음력 7월 15일입니다. 올해 2026년 기준으로 양력 7월 10일부터 8월 27일 그 49일간 백중 77제 49일에 천도제와 지장기도를 올리는 게 우란분절의 기본적인 이 하나의 패턴이기도 하죠. 해마다 달라집니다. 매 음력이다 보니까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음력을 안 써서 헷갈려하기도 하는데 우리 사찰에서 주는 달력에 보면 항상 음력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우란분절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49일을 끌고 가서 기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설명까지 해드려야 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49일이라고 하는 77의 기도를 올리죠. 이 77제라는 것은 여러 의미도 담겨 있지만 불교적으로 좀

더 설명드린다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신 뒤에 7일간 총 7번 그 열반의 깨달음을 다시금 사유하시는 시기로 가졌죠.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칠칠기라는 기도, 이 시간을 갖고 또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명부시황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49일 동안 중음이라는 존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의 설이 담겨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처님이 7일 동안 그래서 그 총 7번 사유하셔서 그러한 깨달음을 느끼시고 그걸 중생에게 전하셨다는 그 기간을 조금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지장기도를 올리죠. 근데 제를 올릴 때는 우리가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해서 아미타불 기도를 올리지만 천도제를 지날 때는 지장, 이 백중의 지장정근을 합니다. 왜 지장과 아미타불을 둘 다 할까요, 여러분? 지장보살, 어디에 계신 분인지 아시죠? 지옥문 옆에서 중생들을 거두어 다른 곳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에 육환장이라고 해서 여섯 개의 고리가 걸려있는 것으로 짱그랑 짱그랑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들은 중음이 지장보살을 바라보거나 찾아가면 그분이 다시금 그 지옥에서 꺼집어내 지옥에 못 들어가게 해서 이끌어주십니다. 또는 수자령이라고 해서 우리 태아영가라고 하죠. 수자령, 물수자의 아들 자자입니다. 즉 아직 태어나지 못해 물과 같이 즉 세포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은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오음이 없었습니다. 색수상 행식으로서 받아들인 게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장보살의 위신력으로서 이끌어서 지옥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잘 가 보다 나은 삶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으로서 윤회라는 개념이 백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윤회의 사막도에 가장 미친 지옥에 떨어진 중생을 제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도된 중생을 천도제 때 나무아미타불을 간절하게 염하면서 그들이 윤회를 하지 않고 아미타불의 위신력으로서 극락왕생에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극락에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곳에서 열반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의뢰를 다 담아 바로 천도제에서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백중에 기도를 하며 지장정근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쭉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아, 맞다. 그렇게 해서 우리 조상님 또는 먼저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윤회를 하게 해드리는구나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해의 기반에는 한 가지 불교랑 크게 모순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아와 무상을 말하는 불교에서 영혼의 천도제를 지낸다고? 라는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혼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영원불변한 실체일 테시고 불교에서 가장 부정하고 부처님이 그것을 없다라고까지 선언하신 아뜨만 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불교를 설명하거나 불교를 배울 때 이 지점에서 굉장히 어렵고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때때로 아에 대해 아 실존하긴 하는 거 아니야? 도저히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데라고 해서 무아가 아닌 비야, 아닐비자를 쓰는 경우들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명확하게 안아트만이라고 해서 무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고 모든 것은 또 영원하지 않는다. 영원불변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무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리고 있던 천도제와 지장기도 또는 이러한 백중, 우란분절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그걸 좀 더 설명드리기 위해 오늘 마침 백중 특집같이 설명드리며 이러한 내용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태초에 이러한 개념들이 생겨난 건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난 종교이다 보니까 인도의 조상님의 영혼에 대한 문화인 프레타라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해하는 유교, 도교의 이 조상 숭배, 제사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불교에서는 아귀에 대한 공양을 베푸는 법회인 시아귀회라는 것으로 바꿨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이 시아귀회라는 게 남아있었었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대가 끊기면서 이 시대를 지나면서 백중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게 됐고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크게 아직까지도 열리고 있는 중요한 법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끝에 이제 지장보살 우란분절을 묶어 지조봉이라고 해갖고 일본에서도 9월까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여기기도 하고 이것은 불교적인 중요한 의례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악이라고 표현이 등장하죠.
사막도에서도 두 번째 지옥 아귀 축생의 그 아귀인 겁니다. 아귀가 됐다라는 건

0: 단순히 조령 문화를 넘어서서 조상님이 태어나시긴 했었지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 다음 윤회로 아귀로 태어날 수도 있게 되었다라고 해서 몸이 바뀌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무상의 개념, 무아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설명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불교에서 설명될 때 존재라고 하는, 즉 현재의 나는 온이 임시로 화합되었다. 온은 색수상 행식이죠. 그래서 온가 화합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중유, 생유, 본유, 사유의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윤회하면서 계속해서 영겁토록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제가 예전에 번역해서 낸 책 업이란 무엇인가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중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영혼, 혼백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49일 동안 이 중유가 생존하면서 자신이 전생에 지었던 업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받거나 또는 불교적으로는 그 업보를 확인해서 다음 생으로 가는 모습으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뀌기 때문에 이때 생유라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생유, 유는 바와라고 해갖고 우리가 존재를 받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생유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모습인 거죠.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 순간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본유, 태어난 이후 동안 여러 인연들과 많은 영향들을 받으며 우리는 성장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끝에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를 사유라고 해서 이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생로병사에서 사 이후로 끝나는 게 아닌 사 이후에 생이 있고 사와 생 사이에 중유라는 것을 둬서 그 사이 동안 우리가 앞에 삶을 살았던 동안 지었던 여러 행위들에 의한 업을 확인하고 그 업에 의한 판단으로서 즉 과보로서 다음 생을 살아간다라는 게 불교적으로 바라보는 윤회의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걸 중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중유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여러분이 가장 아시기 쉬운 표현은 바로 중음일 겁니다. 우리 사찰에서는 중음신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중음의 음자는 우리 오음성고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온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우리 불교에서 고통을 설명할 때 나오는 그 표현, 그 음입니다. 즉, 이것은 온과도 같아서 중온이라고도 부를 때도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온이 임시로 합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그럼 무슨 존재로 있게 되는 겁니까? 내가 없다라고 하면 나라는 혼백이 없다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색수상 행식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생긴 그런 업의 여러 가지 덩어리들이 오음과 붙어 있어서 그 오음이 몸을 갖지 않은 중간 상태로서 지내게 되는 중음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다음 윤회하여 태어날 장소에 도달하기 직전까지의 상태. 그래서 중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중자를 쓰고 하지만 그 형태라기보다는 그러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온의 상태인 온을 붙여 중음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거는 절대로 실제성의 실체가 아닙니다. 불교는 어떤 것이든지 단 하나라도 실체로 써두는 것은 완벽하게 부정합니다.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삼법인 정도의 인자라, 무드라를 달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손에 리모컨을 들고 있는데 이런 식의 리모컨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무조건 리모컨이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리모컨으로 쓸 때만 리모컨인 거죠. 그리고 설령 이게 만약에 쓰다가 고장이라도 나게 되면 그때는 리모컨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쓰레기라고 불려서 분리수거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이처럼 하나의 모습으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기능이나 사용성과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연들이 묶여 있을 때 요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을 불교에서 가화합이라 불리는 것이고 하지만 생명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물건과는 다른 오온을 갖고 있는 존재라 오온으로서 임시로 화합되어 있다라고 생명을 바라본 것이고 그 생명은 그래서 다시 그 업의 사이즈에 의해 육도윤회라는 곳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음, 중유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업이란 무엇인가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여러분께 좀 설명하기 위해 조금 줄여놓은 겁니다. 첫째는 중음은 생존의 상태와 같은 모습입니다. 생존의 상태? 그럼 지금 이 모습 그게 영혼인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4번과 이제 비슷하게 형태가 나오죠. 보시면 태어날 곳이 결정되는 순간 그 모습으로 바뀝니다. 강아지로 되는 것이죠. 요새 그 앞에 김혜자 선생님이 나왔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었는데 거기 보면은 지옥에 가셨던 김혜자 선생님이 이 천국으로 올라가죠. 불교로 따지면 이제 윤회의 어딘가인데 어떤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제가 투게더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분명 사람이어서 말을 거는데 이 사람들이 행동이 좀 이상해요. 그 나중에 봤더니 전생에 강아지, 고양이, 즉 반려견이었던 존재들이 좋은 업을 갖고 태어나 인간의 몸을 받은 거였습니다. 근데 아직 개의 형태긴 해도 전생의 생존의 상태인 개의 모습을, 개의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로서 막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안타깝게 헤어졌던 주인들을 만나자마자 다시 개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죠. 바로 그러한 형태를 아주 비슷하게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미세한 상태여서 같은 부류나 특수한 힘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런 규정을 두냐면 우리 때때로 무언가를 본다거나 뭔가 미래를 이렇게 점괘나 그런 걸 통해 보려고 하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힘이라고 들어있는데 이 특수한 힘이라고 하는 건 수행을 통해 얻어진 부처와 같은 존재밖에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란분절에서도 신통제일 목건령과 부처님만이 대화에 들어가 있죠. 그 정도로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공중, 즉 허공을 통해서 이동하며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형태, 실제성이 없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단 하나의 실제라도, 지금 세포나 원자라도 있으면 무언가에 부딪힐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써있죠. 부처님도 통제할 수 없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부파의 논서에서 전해지는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법장스님 개인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업이란 무엇인가의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원서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까지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태어날 곳이 결정된 중유는 바꿀 수 없다입니다. 즉 다음 윤회가 결정된 중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은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지장보살, 아미타불과 같은 존재들이 아까도 쭉 앞에 설명드렸죠. 구제를 해주는 바로 보살이 갖고 있는 보살심과 보살행 그리고 부처의 위신력을 통해서 바꿀 수 있게 달라진 겁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초기 불교에서도 부파불교 시대 때 나오던 거다 보니까 대승불교 이전입니다. 대승불교가 바뀌면서 이러한 것들을 중생을 위해 제도력이라는 힘으로서 바뀔 수 있게 수행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들도 무언가를 먹어야 돼서 생명이니까 그래서 향기를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중유로서의 삶은 매우 짧아 최대 7일에서 49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일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고 49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것을 기반으로 쭉 이야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삼선도로 태어날 중유는 위로 향하고 사막도는 거꾸로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삼선도는 위로, 우리가 지금 바르게 서 있죠. 하늘을 향해. 사막도는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곱 번째를 통해서 우란분절의 어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러한 중음을 통해 즉 조상에게 공양을 올려 그들이 원만하게 윤회하고 천도되고 극락왕생하길 바라는 그러한 후손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법회 의식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내는 백중이며 우란분절의 가치인 겁니다. 근데 아까 쭉 살펴보셨는데 5, 6, 7번의 특징은 실제로 지금 우리 법회 의례에서도 사용합니다. 쭉 설명만 듣기, 에이 그런 거 그냥 책에나 써있는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기반으로 불교의 의례를 많이 만들어놨죠. 5, 6, 7번 뭐였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번 향기를 먹는다. 6번 수명이 7일에서 49일까지이다. 7번 삼선도로 태어나면 위를 향하고 사막도는 거꾸로 매달려 태어난다 라고 되어 있었죠. 즉 5번에 의해서 향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제를 올릴 때 꼭 향을 꼽는 겁니다. 반드시 향을 꼽죠 여러분. 향을 안 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또 오분향례라고 해서 향을 통해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그러한 문화들이 있듯이 중음에게는 향을 통해서 단순히 예경을 넘어서 이들이 향을 먹기 때문에 그 먹이를 두고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중 49일 동안 정성껏 그들을 위해 이러한 제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행여나 사막도에 거꾸로 태어났을까라는 걱정에 우람분절에 승보공양을 올려 우리가 승보공양을 올려서 쌓은 공덕을 그들에게 회향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중음의 특징에 들어있는 5, 6, 7번을 그대로 지금 우리 한국 불교,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백중을 통해서 같이 활용하고 법요해서 이러한 공덕을 쌓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란분절이라고 부르죠. 우란분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풀어서 얘기하면 우란분이라는 절기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교의 여러 의례의식들이 있지만 절기로 구분되는 유일무이한 시기입니다. 그 정도로 불교의 의례의식이긴 하지만 민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추석과 더불어 조상 의례의식의 이 우란분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토대가 돼주는 것은 우란분경이라고 해서 올람바나 숫드라라고 해서 여기의 내용은 목건련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목건련이 출가하기 전의 이야기인 거죠. 목건련이 바로 나복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시절 그의 아버지였던 장자였던 부상과 그의 어머니였던 청제 부인의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그리고 훗날 나복이 출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련존자 목건련이라는 사람으로서 거듭되어 불교의 부처님의 10대 제자이며 신통제일의 대아라한으로서 수행을 닦게 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란분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리는 시기를 우란분절이라고 해서 지금도 매년 음력 7월 15일 좀 더 쉽게는 하안거가 여름 안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우란분절로 기리고 안거가 끝난 시기에 우리 큰절이나 우리 선원이 있는 또는 스님들이 모여있는 도량에 많은 분들이 찾아가 같이 우란분절 그리고 백중의 49제를 함께 지내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행하셨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또는 사찰을 그날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도 같이 공양물을 대접해서 모두가 함께 즐겁고 이 여름의 끝자락을 감사하게 여기며 다음 추석에 수확을 기리며 조상님께 그 자비로움에 감사를 전하는 시기로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란분절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목건련의 어머니인 청제 부인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이 청년 나복, 즉 목련의 이전 이름이죠. 목련이 잠시 돈을 벌러 밖에 나간 동안 여러 스님들을 구박하고 집안에서 함부로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업에 의해 천하의 목건련, 대아라한을 낳았던 큰 공덕이 있음에도 자기가 그런 극심한 악업을 지었어서 죽음 이후에 아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귀로 태어나게 된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아들 목건련이 신통으로 그 모습을 보고 울부짖으며 수행을 못하게 되니 부처님께서는 사실을 못 보게 합니다. 누구도 윤회를 함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중음의 이야기에도 나왔죠. 부처조차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라. 어디로 윤회했는지 찾아보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결국 목련은 찾아봤고 아끼는 제자가 그렇게 비탄에 빠진 모습에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귀로서의 수명을 줄여주십니다. 그래서 아귀로서 단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때때로 불교에서 단명하는 경우들이 있죠. 살다 보면은 그 단명을 불교에서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이유도 어쩌면 그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 더 큰 일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는 살아오는 동안 많이 아팠거나 힘든 일을 겪었었을 때 빨리 다음 생으로 좀 더 좋게 태어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유로 해석해서 이처럼 우란분경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어미의 수명을 단명해서 아귀로서의 고통을 일찍 끝내줍니다. 하지만 일찍 끝냈다 하더라도 악업이 있으면 인과 응보, 자업, 자득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었어도 축생인 개로 환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통제일인 목건련이 금생에 태어난 개의 존재를 찾는 건 어렵지도 않죠.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제부터 너와 그리고 인연으로 묶여있는 너의 계로 태어난 어머님이 공덕을 쌓아라, 복덕을 쌓아라. 그래야만 그 복덕이 너의 복덕일지언정 부모님께 회향돼서 너의 어머님이 다시금 목숨이 다해 태어날 때 좋은 몸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안거가 끝날 때 출가 제가의 모든 이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려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목련이 항상 이 시기에 승보공양을 올렸고, 그래서 계로서의 수명이 다 되었을 때 어머님이 그 공덕에 의해 도리천에 다시금 태어나 안락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 우람분절 그리고 우람분경에 나타난 바로 이 효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이 백중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기고, 그리고 백중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단순히 선망부모님을 기리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사함을 느끼고 지금의 나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지금의 내가 다음의 자손에게 그 마음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람분경을 통해서 또 하나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아무리 대아라한이고 대단한 신통을 가졌다 할지언정 업의 과보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아주 간절한 가르침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그렇게만 살아가야 됩니까? 결정론이고 단면론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나 지금부터 다음에 자신의 바른 행과 화합과 자비로 하는 보시는 무량한 공덕으로 회향되어 그 자신에게 되돌아와 그 삶을 바꿔줄 것이며, 공덕으로 회향된 그 공덕조차 다시금 우리 가족에게 회향하게, 인연에게 회향하게 된다면 그들과 더불어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삶을 각자의 행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그 업에 대해 자업자득 인과응보라고 말하지만, 사실 대승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 자업자득을 넘어선 곳에 있는 인연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연 속에서 그들과 관계를 갖고 그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연의 힘은 업으로서 우리를 당겨 가족이라는 공업중생, 동류중생으로서 함께 살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한 자신의 업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그 업 속에 영향을 주고 있고 관계를 갖고 있는 가족이라는 함께하는 업, 그리고 같은 부류의 중생들을 더욱더 품을 줄 알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과거는 나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은 바로 나의 지금 행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일은 바로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할 인연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지금 나의 삶에 대해 만족하거나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나의 행을 바르게 닦아야 하지만, 지금 내가 행을 닦을 수 있는 근본 토대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 감사하게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며, 낳아주신 그 공덕으로 우리를 키워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 행을 닦고 인연을 쌓을 수 있었다는 걸 여실하게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백중과 우람분절에, 그리고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할 때 나도 그와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또 다른 부모가 될 것입니다. 출가자인 저희야 낳는 부모가 될 순 없지만 기르고 함께하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부모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 불자님들은 누구의 부모일 것이며 또 부모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려고 할 때 내가 앞에 부모님을 어떻게 모셨고 어떻게 감사했냐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영향을 받아 투영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분들과 같은 삶을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영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할 줄 알고 때때로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탓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편안하게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 덕분이며 저 역시도 그 덕분에 법장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우리는 태어났고 자라났고 성장했고 그리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한 부모의 자식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어머님밖에 계시지 않다 보니까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고 지금까지 수행하는데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지 정말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여러분들이 부모와 같으신 겁니다. 제가 앞에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서 투게더에서 이렇게 여러분과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으로서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그 법장으로 제가 역할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투게더를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투게더를 응원해 주시고 투게더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저의 존재성과 저희가 그리고 투게더를 할 수 있는 작용을 행을 닦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우리를 지금까지 낳아주셨고 길러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 덕분에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들 덕분에 여러분이 지금 그 이름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무리에 여기에 제 이름을 넣어두긴 했지만 각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덕분에 누구누구이신 겁니다. 덕분에 법장이고 덕분에 여러분이며 덕분에 우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운 날이긴 하고 날씨가 정말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 힘든 시기도 또 지나갈 것이며 그리고 이 오히려 힘든 시기에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과 인연들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중의 기간, 우울한 분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우리 곁에 있었고 지금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고 그분들과 함께 항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자비를 베풀어 더 큰 공덕이 회향되는 시기가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우리 가족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제 효가 불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들과 더불어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더 여실히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발언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1: 우울한 분절 백중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소중한 날입니다. 목련 존자가 어머니를 위해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부모님을 편히 모시게 된 이야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불교식 장례의 준비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도이자 공덕입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양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3: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내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1000년의 기다림.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는 한 산을 만납니다. 경주 남산. 신라의 수도를 품었던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불교가 삶이었던 시대의 기억을 간직한 공간입니다. 산길을 따라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바위 위에 새겨진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이름 없이 남겨진 수많은 마예불과 석불, 그리고 무너진 탑의 흔적들. 그 수는 수백에 이르고 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법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찬란했던 신라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이 산에 기도를 새기고 바위에 염원을 남겼습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 위에 한 획 한 획 새겨 넣은 부처님의 모습. 그 안에는 나라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 삶의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리고 깨달음을 향한 깊은 발원이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 모습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연과 하나 돼 시간 속에 스며든 신앙. 비바람에 닳고 세월에 깎여도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경주 남산은 묻고 있습니다. 1000년 전 이곳에 새겨진 기도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돌에 새긴 믿음은 시간을 넘어 오늘에 닿고 침묵 속의 가르침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 기울여 보면 보이지 않는 시간의 층위 속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는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1000년의 기다림 끝에 우리에게 다가온 한 산. 경주 남산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

0: 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고통을 치유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16일에는 보일 스님을 모시고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미혼남녀 열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절로갈까는 자연 속 진정한 쉼을 선사하는 힐링사찰 가평대원사에서 열립니다. 연인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가평대원사에서 귀한 인연 맺는 특별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연애, BTN 붓다회가 행복한 시간을 약속드립니다. BTN 붓다회의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 가평대원사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는 02-1855-0108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 일주문 사천왕 단청불사를 봉행합니다. 2026년 12월 총본산 조계사를 수호하는 사천왕께서 오색찬란한 단청의 위엄을 갖춘 모습으로 다시 낮추십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 생애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안 밝혀져 있는 내용들 지금 모색해보고 있는 부따로드 부따 순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오범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건데 이거는 제바달타의 문제에서 끝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좀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이것을 주장한 두타지엘 마하가섭이 1차 결집을 주도하게 됐다더라. 결국은 제바달타는 저 주장을 가지고 실패했는데 마하가섭은 됐다더라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논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주장으로서 부처님의 관점이 이런 게 맞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오법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더 한번 간략하게 더 한번 볼게요. 분소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누덕누덕 키운 거고 최하급에 오시고 그 당시에는 시대적 정신하고 지금 안 맞았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나 이런 거 안 맞았기 때문에 결국 부처님께서 한 20년 뒤쯤에 깨닫고 나서 한 20년 뒤쯤에 할절이로다가 이제 바꾸는 그러한 내용들이 율장의 의건도라고 하는 옷에 대한 항목이라고 하는 데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걸식은 공양청을 금지시켜라 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었고 부처님 반응은 뭐였냐면 제바달타가 저 오법을 주장했을 때 분소의로 다 통일하고 할절이는 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 분소의를 입고 싶은 사람은 분소의를 입어도 된다 하지만 할절이를 입고 싶은 사람은 할절이를 입어도 된다 했었어요. 부처님의 관점은 그거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걸식과 관련해서도 걸식으로 통일하고 공양청을 없애지요. 공양청이 제안은 저는 제일 논점의 큰 핵심은 공양청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탁 집어서 공양청. 이거 평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평등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런 합숙하는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 걸식의 논점이 굉장히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양청과 걸식의 논점. 그래서 제바달타가 이제 걸식을 주장을 하고 탁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부처님 똑같은 논점을 펴세요. 탁발이 편한 사람은 탁발해도 된다. 하지만 공양청을 원하는 사람은 공양청을 받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의 금지식 이런 것들은 금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유하고 어떻게 보면 요플레 요거트 계열 그다음에 뭐 치즈 이런 거 약간 그 당시에도 그냥 비싼 거였어요. 우유는 비싼 건 아닌데 우유를 왜 금지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우유는 송아지 몫이다. 젖소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우유를 자꾸 사람들이 먹으면 송아지가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선호하는 음식 농경문화가 유목문화가 발전한 상태에서 우유나 이런 우유를 농축시킨 음식은 지금도 농축시킨 건 비싸요. 요거트라든가 치즈는 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요 유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는 비싼 음식 약간 사치품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송아지의 몫을 내가 아사온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달라요. 성립되는 걸 보면.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구절인데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에서도 계속 주장되는 부분인데 생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어요. 비구는 다섯 가지를 먹어야 된다. 율장에 보면 첫 번째가 고기입니다. 고기, 밥, 고기, 생선, 밥. 밥, 죽, 마른 밥이에요. 마른 밥, 걸량이라고 나오는 거. 이게 다섯 가지예요. 이거 초기부터 먹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그냥 먹는 거고 그다음에 북방불교에서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사원 경제가 갖춰지고 사원 안에서 어느 정도 사원이 커지면 거기서 밥을 해먹는 구조 속에서 대승불교가 나타났기 때문에 대승불교는 그다음 대승불교 같은 경우는 농경문화로 바뀐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때는 유목문화였다니까. 그래서 고기가 흔하다니까. 그래서 고기에 대한 저항이 없을 때인데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아침이고 죽은 아침에 잠깐 먹는 거. 지금도 오늘날도 큰 절에 가면 아침에 죽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른 밥은 마을에서 마을을 이동할 때, 그러니까 탁발 불가 지역을 넘어갈 때, 그러니까 선식 같은 거, 미숫가루 같은 걸 좀 갖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먹고.

이러면서 이동하는 거죠. 그럼 뭐 굶으면서 갈 수는 없잖아. 마을에서 마을을 한 3일을 넘어가야 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마 예전에 다 이렇게 했지 싶어요. 그렇게 해서 권량을 가지고 다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그 당시 문화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저게 자비에 대한 생각인지 뭔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잘 안 나와. 왜 금지하라고 했는지. 그런데 저게 과연 가능하기는 했겠나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왜? 걸식과 이 고기 먹지 마라가 충돌해요. 탁발은 내가 선택해서 음식을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오늘날 절에서 뭐 고기를 안 쓰고 무슨 뭐 저거 뭐야 오신채를 안 쓰네 뭐 어쩌고저쩌고 말들이 나오는 거는 원주 스님이 사오니까 거기서 배제를 시키는 거고, 탁발이라고 하는 건 원칙적으로 자기 먹을 거를 우선적으로 수행자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불고기 먹으려고 했는데 불고기를 주지. 그러면 이중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과연 되느냐에 대한 생각도 있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얘네 자취도 했었네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이것들 자취했던 거 아니야? 자취 문화가 부처님 돌아가신 직후에 나옵니다. 부처님 당대에 불교 성단에 자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그걸 주목했다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탁발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불교 승단은 전부 다 그 룰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정신은. 근데 부처님 당대에 벌써 취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1차 결집 때 오백지법이라고 하는 1차 결집에 대한 문헌을 보면 굴레 결집과 구례 결집이 분기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절 안에서 밥을 따로 해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 밖에 나가서 탁발로 받아만 와야 되느냐에 대한 논점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 직후에 터졌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1차 결집에 터졌다는 얘기는 부처님 제세 시에 그것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설정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간 이런 거를 읽을 때 약간 차이들이 존재하는 건 뭐냐면 그 배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같으면 예를 들면 춘향전이나 우리가 흥부전 볼 때 이게 배경을 알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주걱으로 싸대기 맞았어. 흥부가 놀부 부인한테 사대기 맞았어. 그러면 그걸 볼때기에 그걸 뜯어먹었다.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배경 지식이 약하면 이게 띄엄띄엄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생활사를 아는 게 사실은 이 율 공부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현재까지는 이거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승불교에 어떻게 보면 아이콘같이, 대승불교 계율의 아이콘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무신 데는 기원정사입니다. 그리고 기원정사는 그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후대의 기록들에 보면 부처님 당대에 7층 건물이라고 나온다고. 그리고 그렇게 절을 지었던 이유는 사위성 쪽이 새로운 신흥 이 사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배타적이었어요.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막 난리가 나니까 뭔가 큰 걸 건축이랑 큰 건축을 짓는 거는 그만큼의 위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저술로는 있잖아요. 이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죽은 뒤에나 빛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진울 스님 당대에 고생하셨죠. 진울 스님 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빛을 점점 이렇게 발하는 거죠. 근데 건축 같은 경우는요, 완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효과를 보는 거는 건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우리가 신흥 종교지만, 신흥 종교, 신흥 명상, 신흥 수행 체계지만 확실하게 대단해라는 걸 딱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스님들 입장에서
자, 중림정사 대나무집에서 살 건가? 기원정사에서 살 건가? 야, 이거 여인숙에서 살래? 오성급에서 살래?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아, 지금도 그러한 주처 논쟁이 있어요. 아, 한국불교 조계종 안에서. 시골에 힘들게 사시는 스님도 있고, 좀 편한 절. 그러니까 시골절이라고 다 힘드는 거 아니야?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 오래된 절에 산다고 다 건물이 낙후된 거 아니야. 언제 리모델링 했느냐 시점이 중요하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게 천년 고찰에도 아무 관계 없어. 템플스테이 이번에 새로 지었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추천 논쟁은 지금도 존재하는 거예요. 좀 더, 그러니까, 그냥 요즘 들어서 가장 크게 나오는 걸 그냥 스님들에서 보면 개인 화장실 쉽게 말하면 점점 원룸화되죠. 절이 점점 원룸화돼.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월정사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템플스테이가 대방식이었었어요. 그래서 큰 방들이 이렇게 좀 있었고 거기서 약간 수련대회 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는 돈 들여가지고 전부 다 쪽방으로 다 바꿨죠. 왜? 그럼 대방에서 같이 있는 거를 원치 않아. 더 싸게 해줄게. 됐습니다를 저쪽에서 한다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리고 화장실, 공용 화장실 밖에 나가서 다 싫어해. 다 싫어해. 그러면 화장실을 안 해놓으면 비용이 더 올라가는데요? 그냥 지불하겠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나온다니까? 스님들도 똑같아요. 스님들도 똑같아. 그리고 공용 화장실도 없어지고 대방도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각방이 되면서 문 닫으면 뭐 하는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게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서로 다 이제 약간 이렇게 벽이지. 벽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이 바뀌는 거죠. 점점. 단절로. 단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추처 논쟁을 평준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누구는 기원정사에 있고 누구는 중림정사에 있지 말고 그냥 다 노천에서 노숙해. 그리고 다 그냥 앉아. 눕지 말고 그냥 다 앉아. 앉아서 자는 거다. 무조건 창자불화야. 그럼 됐지. 누우니까 자꾸 뭐 풀자리가 몸에 패요. 뭐 이런 필요 없어. 다 앉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요 상황들을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된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부처님의 논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걸 생각하고 난 뒤에는 한참 읽고 난 뒤에는 그래서 불교가 발전했구나. 부처님이 타당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이건 하향평준화예요. 일종의. 맨 최저에 싹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최저임금을 그냥 전 국민이 최저임금만 받아. 지금 재받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뭔 성과급이야. 그냥 다 때려넣어. 다 그냥 최저임금. 200으로. 전 국민 200. 그 대신에 복지를 좀 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빠집니다. 내가 굳이 왜 이러면서 다 나가요. 부처님은 어떤 거냐면 이게 성과급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어느 정도 해주고 나머지는 성과급 인센티브 개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 그리고 불교는 그 당시에 후발 주제. 지금은 전통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가장 전 세계 종교 중에서 세계 종교 중에서 오래된 종교예요. 맞지. 기독교보다 500년 빠르고 공자보다도 빨라. 유교보다도 빨라.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종교. 이슬람은 뭐보다 한참 1000년이나 우리보다 1000년도 느린 거고. 그러니까 훨씬 빨라. 그래서 전통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처님 당대의 불교는 신흥이죠. 신흥이죠. 신흥의 입장에서는 효율을 강조하고 능률을 높여야 돼. 그래야 전통 있는 집단을 추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버리면 그러면 뭐하러 이걸 하냐? 전통이 있는 대로 가지.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거래. 그러면 전통 있는 집을 가겠지.
새로운 쪽은 거기에 뭐뭘 넣든지 간에 뭐 향도 좀 넣어보고 멋도 좀 넣어보고 어떻게

복과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이러면서 뭔가를 해서 하나를 터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그걸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불교는 능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왜 제바달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저것은 제바달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야. 하지만 저렇게 되면 불교가 망해요. 망해요. 그러면 왜 마하가섭은 됐느냐? 부처님 돌아가신 거야. 이게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있고 자, 이 파승가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제바달타가 결국 바이샬리의 바지족 그런 쪽 사람들을 데리고 한 500명을 데리고 이탈해 버려. 이탈해 버리니까 사리불 목건년이 파견이 돼서 그 세력이 정리가 됩니다. 사리불 목건년이.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게 비나야에 보면 애매하게 쓰여 있어. 뭐라고 나오냐면 사리불 목건년이 그냥 가서 제바달타를 깨면 되는데 제바달타가 잠든 후에 제바달타 문도들을 데리고 왔다. 이게 뭔가 조금 쉬운 상대는 아니었어. 분명히 쉬운 상대는 아니었어. 분명히 뭔가는 있었어. 한 칼은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예봉을 피하거든. 그래서 데려와. 그러니까 데려오니까 제바달타는 이제 자기 세력도 없어졌고 다 끝난 거지.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말하면 독립했는데 부도가 났지. 그래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영축산에서 큰 돌을 던져서 부처님에게 던졌고 그 파편이 오른쪽 다리가 찢어져서 상처를 입게 됐다. 저번에는 제가 발가락 다쳤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이런 율장의 기록들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부처님 몸에 상처가 난다는 거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파편이 돌에 맞아서 상처가 나면 안 돼. 그거는 의도된 거에 의해서 부처님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파편 얘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편에 의해서 오른쪽 다리가 찢어 상처를 입게 됐고 다리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크게 다쳤어. 뒤에 나오는 기록들하고 약간 달라. 네, 좀 크게 다쳤어. 그래서 부탁해서 하나님에게 조달의 일은 삼보와 무관하다고 신도들에게 고지해라.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고지해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 정리해야겠다라고 당신이 판단을 내리신 거고 그렇게 해서 고지를 할 때 이제 안하니 전에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바달타를 칭찬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야. 그리고 제바달타가 이를 듣고 이제 마지막 역전을 노립니다. 그게 아사세왕 지금 되기 전이에요. 왕이 되기 전. 태자라고 되어 있는데 왕자라고 쓰는 게 맞을 겁니다. 태자 개념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냥 왕자고 왕이 서열 순위로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빈비사라 왕에게 알려진 왕자는 아사세하고 무에 둘이 있었고 몰라 더 있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지워지니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아사세에게 가서 함께 왕과 부따를 해치고 신왕과 신불이 되자고 얘기를 해요. 당신 아버지는 덕이 있어서 너무 오래 사실 것 같으니까 몇 회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러면 부처님이 72세면 최소한 72세보다 많다는 얘긴데 오래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느냐. 정변의 목적이 그냥 빨리 올라가기 위한 거는 가능하지만 당신 아버님이 너무 건강해서 오래 살고 여자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불일치가 떨어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사세하고 친해요. 제바달타는 아사세하고 친했고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아사세를 이용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 아버지를 제끼고 나는 부처님을 제끼고 서로 하나씩 장악하자 라고 하는 그래서 신왕과 신불이 되자 라고 하는 그래서 아사세가 먼저 정변을 일으켜서 부왕을 유폐시켜 그리고 위제의 부인이 석방하려고 사람을 보냈으나 왕은 놀라고 두려워해서 평상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건 아니고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아사셀을 불교가 나중에 아사셀가 불교로 전향하면서 불교에 막대한 후원을 합니다. 그게 1차 결집의 후원자가 아사셀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는 아사셀가 아버지를 죽였다를 적기가 애매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빈비사랑 죽을 때 보면 참 그 너무너무 슬프다니까. 저는 그게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창문으로 영축산이 보이는데 자기가 육패가 돼 있는데 창문으로 영축산이 보이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의욕상실이 돼야 빨리 죽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세가 뭐라고 했냐면 창문을 나무로 다 막아버리고 아버지의 무릎을 꺾어라.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해라. 라고 나오거든. 그리고 결국은 굶어 죽어요. 유폐된 데에서 굶어 죽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빈비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죽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북구로주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북구로주는 그런 풍요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원이. 그래서 북구로주의 다문천왕, 북방 다문천왕의 무릎에서 태어났다. 신들은 이런 데서 태어나. 그래서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위제이 부인이 이제 음식 넣어줬다 얘기도 있고 위제이 부인이 거기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편이 저렇게 죽고 그것도 내 자식이 지금 남편을 죽이는 상황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그게 이제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관무량수경 서분에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거지 같은 자식을 낳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 그렇다고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특히 저런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봐. 자, 남편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잖아 지금. 내 배로 낸 내 자식이잖아. 어디를 선택할래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이게 딱 걸려버리면 아 이게 선택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왕의 여자가 한두 명이었겠어요? 자, 자식을 선택해야 될 부분이 더 크잖아 사실은. 쉽지 않지. 그냥 누가 생각해봐도 이게 쉽지 않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식과 나와 내 남편을 다 함께 구원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안 되고 극락에 가시면 됩니다. 판을 바꿔서 새로운 판을 까시지요. 그게 관무량수경입니다. 그 스토리가. 여기서는 원결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쪽으로 가시면 거기서는 리셋되기 때문에 다 따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관무량수경이야. 그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왕은 죽었고 빈비사라왕은 죽었고 빈비사라왕이 죽은 뒤에 아사세 왕의 도움으로 망가마 이게 코끼리예요. 아사세의 코끼리입니다. 아사세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 부처님 시혜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엄청난 증거거든. 망가바라는 코끼리를 술 취하게 해서 부처님을 시혜하려고. 그게 왕사성의 기적이에요. 취상조복이라고 하는 술 취한 코끼리를 통해서 부처님을 시혜하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손을 딱 들어서 그 코끼리를 조복시켰다. 그게 왕사성이 8대 성지가 되는 이유거든요. 이렇게 하고 실패를 하니까 아사세 왕이 급격하게 돌아섭니다. 제바달타로부터. 왜? 나는 다 얻었고 너는 얻은 게 없고. 그래서 마지막 줄인 아사세를 놓치면서 제바달타가 결국 죽게 되는. 그렇게 그 제바달타의 죽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쯤 얘기해 줘야 될 거예요. 증일아함경에도 나옵니다. 아함경에도 나옵니다. 파승가 이후 사리불과 못 건너니 제바달타가 잠든 후에 제바달타의 문도도 잠든 후에가 자꾸 나오는 게 좀 그런 거예요. 조금 석연치 않은 거예요. 데려갔대. 똑같아요. 제바달타는 붕괴하고 이것이 첫 번째 역죄를 범한 것이다. 이제 부처님을 시해하겠다. 막 미쳐가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제바달타가 아사세에게 함께 왕과 부따를 해치고 신왕과 신불이 되자고 했다. 아사세가 부왕을 유폐시키는 것까지만 나온다. 그런데 그 뒤에 제바달타가 직접 기사골산에서 큰 돌을 들어서 부다에게 던지고 파편에서 부다의 발이 상처를 입었다. 오래된 기록들은 부처님 발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오고 뒤에
후대의 기록들에는 발가락에 상처가 났다라고 나와. 그래서 아 이게 축소를 시키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리고 아사세 왕의 도움으로 검고 난폭한 코끼리. 아까는 코끼리 이름이 나옵니다.

코끼리 이름이 망가바라고 나와. 망가바라고. 망가바라고. 근데 이런 이름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는 흑상, 큰 코끼리, 검고 큰 코끼리. 어떤 것 같아? 술 취하게 해서 붓다를 시해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아사세 왕이 뉘우치고 마음을 바꿨다. 뉘우친 건 아니에요. 제바달따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사세 왕은 언제 되돌아가느냐? 부처님에게 되돌아가느냐? 그것은 훨씬 뒤에 지바카가 끌어들여요. 불교 쪽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전향을 해요. 그때 아사세 왕이 왜 지바카에 의해서 부처님에 가냐면, 아버지를, 자기는 왕위에 오를 때 너무 막 이렇게 좌우를 못 보고 아버지를 죽이는 것까지 밀어붙였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정변을 일으켰으니까. 정변을 일으킨 상황에서는 왕조국가에서 정변을 일으키면 죽느냐 사느냐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내가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된 상황에서, 내 지위가 굳건해진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죽인 거에 대한 죄책감이 계속 올라오죠, 이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내가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한 건가, 이 죄책감이. 그 인간이면 당연하겠지. 그때 지바카가 그런 부처님한테 가시죠, 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때에는 뭐 뉘우치는 마음이 있었지는 않아. 더 이상 제바달따는 쓸모가 없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값이 나와요. 제바달따가 이 뒤에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후대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후대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지금 왕사성이에요. 여기는 지금 장소가 왕사성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위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위성에서 제바달따가, 부처님 사위성에 계셨는데, 제바달따가 잘못했다고 참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와요. 그리고 손톱 밑에 독을 이렇게 발라 갖고 온대. 그래서 부처님을 만지면서 부처님 발에다가 예배를, 절을 하면서 이렇게 긁으려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독을 묻히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지옥에 빠졌다라고 나오는데, 그 자리도 내가 가봤거든, 그 자리도. 그런데 왜 하필 사위성이냐는 거지. 산채로 지옥에 간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설정이 사위성이에요. 거기가 늪지대가 많아서 그래, 사실은. 늪지대가 많아서 땅에 빠져서, 아니 이렇게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는, 늪 같은 거 이렇게 빨려 들어가서 죽는,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전차바라문녀나 뭐 이렇게 생암지옥, 산채로 지옥 같다라는 설정 값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리고 요거는 후대 기록이고, 저기서 사건이 벌어졌으면 왕사성 안에서 끝나야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믿을 만한 기록은 뭐냐면, 환계하고 더 이상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끊고 독립해서 그냥 가버렸대. 그리고 나중에 이제 500년대, 600년대 기록에, 500년대, 600년대 기록에 보면, 중국에서 법현 스님, 법현의 불국기, 정확한 공식 명칭은 고승 법현전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서역기 자은전, 이게 현장 스님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의정의 남해기기 내법전 같은 의정의 문헌들도, 의정이 번역할 때뭐 주석 쓰고 이런 문헌들에서도 제바달따 교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나와. 그런데 그들은 구류손불, 구나한무니불, 가섭불, 그 다음에 석가모니불인데, 여기까지 모셨다라고 나와. 그러니까 별파를 만들었다. 그들이 갔을 때그 집단이 존속하고 있었대. 그리고 저 왕사성 쪽에 가면 지금도 제바달따 스톤하우스 이래가지고 제바달따와 관련된 기록 유적이 남아있어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완전히 뭐좀 이탈한,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